0: The crow Liso oak, estimated to be about 1,000 years old, has withered nearly to death with only a single living bough remaining, Kellard said. To be living next to such an iconic tree is a real honor, said Kellard, who runs a bed and breakfast. To think we'd see his final demise is heartbreaking. The tree is thought to be one of up to 3,500 ancient oaks in England that are more than 600 years old. Many of these trees, which hold a significant place in English history, culture, and imagination, have been suffering in sweltering temperatures and consecutive years of drought, according to Ed Pine, a conservation advisor at the nonprofit Woodland Trust.
1: 2018년에 Sally Kellard가 영국 시골인 스롭셔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사했을 때 대문 근처에 있던 오래된 참나무는 싱그러운 잎사귀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수령이 약 1000년으로 추정되는 이 크로우 리소우 참나무는 거의 죽을 지경으로 시들어버렸고 살아있는 가지는 단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켈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나무 옆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영광이에요. 이 나무가 결국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니 가슴이 아파요. 이 나무는 영국 내 최대 3,500그루에 이르는 수령 600년 이상의 고대 참나무 중 하나로 보이는데 비영리 단체인 우드랜드 트러스트의 보전 전문가인 앳 파인에 따르면 영국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상상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런 나무들 중 상당수가 무더위와 연이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What's a canopy of leaves, Karen?
0: Well, a canopy kind of refers to an overhead covering or a roof-like structure that kind of provides shelter or protection or decoration. But when we're talking about trees or forest canopies, we're talking about the high leafy layer that's formed by the upper branches of very mature trees.
1: Exactly. There was a story, I believe, a few weeks back about how people who live in areas where they have canopies of leaves and, you know, very tall trees tend to be happier than people who don't live in areas with a lot of greenery.
0: So thick trees.
1: Thick trees. Yeah. I guess there's something very calming about trees.
0: Well, because there's a lot of greenery, I guess.
1: Yeah.
0: And that would, just having the green scenery might have a calming effect on
1: so.
0: You.
1: Yeah. 네. 이 캐노피라는 게 원래 지붕 모양으로 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천으로 된 캐노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나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붕처럼 우거진 그런 나무들, 숲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 한두 그루 정도가 아니라 많은 나무들, 더군다나 이 oak tree가 오래될수록 점점 더 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약간 가리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Sally Kellard 씨가 지금의 그 시골 집으로 이사 갔을 때 2018년이었는데 그때 집 옆에 있는 한 천년 된 oak tree가 very green, very fresh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dea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0: Yeah.
1: It's so sad.
0: It is sad.
1: And it's the demise of the tree is what we're looking at right now.
0: Right.
1: Demise means death.
0: It's dying.
1: Yeah.
0: It's almost nearing the end.
1: Let's continue reading.
0: The threat was underscored in June when the major oak in Sherwood Forest, perhaps the most famous tree in the country, estimated at 800 to 1,200 years old, died. Conservationists cited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climate change and overtourism. Pine said that the demise of the major oak was not unique. England is losing one or two such trees a year. Losing trees of that caliber is something that's just going to increase and increase as we go on, he said.
1: 참고로 Sherwood Forest는 로빈후드 스토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라면은 뭐 누구나 다 Sherwood Forest, Robin Hood 이렇게 연상지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6월 수령이 800년에서 1200년으로 추정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Sherwood Forest의 일명 Major

0: 오크라는 이름의 참나무가 죽었는데 이들 오래된 나무가 받고 있는 위협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환경보호 활동가들은 메이저 오크의 죽음에 기후변화와 과도한 관광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합니다. 파인 씨는 메이저 오크의 죽음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영국에서는 그런 오래된 나무가 매년 한두 그루씩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말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나무를 잃는 일은 이제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Very sad. Again,
1: yeah.
0: Trees of this caliber dying. What's caliber, Karen?
1: Caliber is used to refer to when we're talking about like people, we're talking about a person's skill, worth, or excellence.
0: Mm-hmm.
1: But in this case, you know, we're talking about a tree. So when we're talking about things, it's also used to talk about the quality or standard or ability of something as well.
0: 아, 그러니까 무언가의 품질이라는 뜻이 원래는 있는데요. 대단한 나무라는 뜻으로.
1: Yeah.
0: Trees of this caliber. 뭐 천년 정도 된 나무, 또 굉장히 유명한 전설 속에 나오는 나무, 이런 것들은 다 trees of caliber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nd caliber is spelt C-A-L-I-B-E-R.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 England is at the tail end of one of its hottest summers on record, and the warming climate adds to the stress on trees, Pine said. This month, a wildfire at the New Forest, a national park in England, destroyed a significant number of ancient beech and oak trees, which have been standing at this site for hundreds of years, according to Forestry England, a government agency. The loss of ancient trees reverberates far beyond their surroundings because they house multiple species, said Pine, who described a tree as its own ecosystem. It's truly irreplaceable, Pine said. We know that we don't have the next generation of trees to replace these trees.
0: Ed Pine은 잉글랜드가 기록상 가장 더웠던 여름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며 이렇게 더워지는 기후가 나무들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기관인 Forestry England에 따르면 이번 달 잉글랜드의 국립공원인 New Forest에서 발생한 산불로 수백 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었던 상당수의 너도밤나무와 참나무 고목들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파인 씨는 나무가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다라고 하면서 이런 오래된 고목의 상실은 비단 그 주변을 훨씬 넘어서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말입니다. 이 나무들은 정말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들을 대신해 줄 다음 세대 나무들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Alright, when you're at the tail end of something, what does that mean?
1: It means that it's the very last part of a period of time, event, maybe a line or a physical object. So it could be the concluding portion of a period, meeting or activity, like the tail end of a movie,
0: perhaps. Yeah, yeah. The tail end of something. 무언가의 끝무렵이라는 뜻이에요. So England is at the tail end of one of its hottest summers. 지금까지 겪은 여름 중 가장 무더운 여름 중 하나인 이번 여름의 끝무렵에 지금 와 있습니다.
1: Yeah.
0: Now the loss of ancient trees reverberates far beyond their surroundings.
1: Yeah. So this means that it has a powerful, lasting impact over a wide area. So it's used metaphorically because reverberate also means to echo repeatedly. So it could mean that a major event, it could be a speech or an idea, causes a strong, widespread reaction.
0: Reverberating이라는 게요, 반향을 일으킨다. 파문을 일으킨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소실되는 것이 단순히 그 지역에다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크게 보면 정말 잉글랜드 자체에.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설 속에 나오는 나무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나무에 대한 미신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에다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0: Yeah, it reverberates far beyond their surroundings. And it's irreplaceable.
1: Mm-hmm. When something is irreplaceable, it means that it's too special, rare, or valuable to be replaced if it gets lost or if it's gone.
0: Beyonce 노래 있지 않나요? Irreplaceable. 있는 것 같아요. Yeah.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이 나무들을 우리가 뭐 새로 심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기후변화로 더위가 너무 극심해지면서 나이가 몇백 살씩 되는, 뭐 때로는 1000살 정도 되는 영국의 오래된 명물 참나무들이 지금 고사 위기에 있거나 이미 고사했다는 뉴스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왜 이 고목들이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1: Ancient trees are less resilient than younger ones. They often suffer from compaction around their roots because humans and animals have walked around them for hundreds of years, making it harder for the roots to absorb water. And the dry conditions mean there is less water in the ground anyway, said John Stokes, director of tree science and research at the Tree Council, a nonprofit in London. If you're an already stressed old tree, and then you get a soil moisture deficit drought as well, it's not going to do you any huge favors, he said.
0: 자, 오래된 나무는 어린 나무보다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과 동물이 나무 주위를 오가며 걸어다닌 탓에 뿌리 주변의 토양이 다져지는 경우가 많은데 뿌리가 물을 흡수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런던의 비영리 단체인 트리 카운슬의 수목 과학 및 연구 책임자인 존 스토크스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어차피 땅 속에 물이 적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많은 나무가 토양 내 수분 부족으로 인한 가뭄까지 겪게 되면 그건 그 나무에게 전혀 좋을 리 없습니다. Okay.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Ancient trees are suffering from compaction around their roots.
1: Yeah.
0: What's compaction?
1: So we talk about something compact. That means it's like tightly pressed together, right? Yeah. So compaction is the act of pressing something together so it becomes tighter. So when we're talking about soil, it's talking about heavy machinery or foot traffic or rain squeezing air and water pockets out of the soil, making it hard and dense.
0: Compaction이라는 게 퇴적물의 압축이라는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뿌리 주변에 이 나무의 뿌리 주변에 토양이 다져진다라고 해서 물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Yeah. 물 흡수하기도 힘들어지고 물이 들어가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if you're an already stressed old tree,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나무, 오래된 나무면 then you get a soil moisture deficit drought. 거기다가 가뭄까지 겪게 되면 it's not going to do you any favors. 이게 무슨 뜻이에요? Not going to do you any favors.
1: Yeah. So if you're not doing someone any favors, it means that you're doing something that causes a bad effect. You're hurting someone's chances or you're making a situation worse instead of helping.
0: 영어식으로 도리어 해가 된다라는 말인데요. 이걸 좀 돌려서 말한 거예요. Do someone some favors라고 하면 득이 된다, 도움이 된다는 뜻인데요. Do not do someone any favors니까요. 별로 득이 될 게 없어. 근데 이게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돼. 도리어 해가 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트레스 받았고 가뭄까지 겪게 되면은 이 모든 게 나무에게 굉장히 해롭다. 자, 우리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1: Here are a few of England's oldest and most noteworthy trees that experts say are in critical condition. Crow Liso Oak. This oak, one of the oldest trees in England, stands near the town of Ludlow, whose recorded history goes back to the 11th century, according to

0: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주목할 만한 나무 몇 그루입니다. 우선 Croleso Oak. 이 참나무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로 지방정부에 따르면 기록상 역사가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러들로우 마을 근처에 서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이 러들로우 캐슬은 헨리 8세의 형이 사망한 곳으로 이로 인해 헨리 8세가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이 나무 옆에 있는 400년 된 집의 주인인 살리 켈러드의 말에 따르면 고대 참나무 아래에서 청혼을 하면 결혼이 순탄할 것이다 라는 지역 전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킹 존스 오크인데요. 킹 존스 오크는 수령 800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둘레는 약 33피트에 달합니다. 이 나무는 잉글랜드 남서부 데븐의 중세 사슴공원에서 자랐으며 이름은 13세기 초 잉글랜드를 통치했던 왕, 존 왕에서 따온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존 왕은 이 나무 주변 지역에서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Okay. These trees are in critical condition.
1: Yeah. There, if something is in critical condition, if we say a person is in critical condition, they're not doing well. It means that they have dangerously unstable vital signs. They might be facing significant imminent risk of death without immediate continuous medical care.
0: 위태롭다라고 할 때 우리 삶 건강 상태가 그렇다고 할 때요. Someone is in critical condition. 여기서 나무 얘기죠. 나무의 지금 상태가 매우 위태로워요. The trees are in critical condition. 근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나무다라고 해서 These are the most noteworthy trees in critical condition. Croleso Oak is known as a great place for proposing under.
1: Yeah.
0: So if you propose under this tree, apparently it bodes well for a marriage.
1: Yeah. Bode well. So it's B-O-D-E. And if something bodes well, it means that it's a promising sign that a future outcome or event will be positive and successful.
0: 네. 좋은 징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f you propose under this ancient oak tree, then it bodes well for a marriage. So 좋은 결혼 생활,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자, 그다음에는 King John's Oak 같은 경우에는 it has a circumference of 33 feet.
1: Yeah, it's a huge tree.
0: Yeah.
1: So the circumference would be the total distance around the edge of a circle or any other round shape. So we're talking about how big it is around the tree's trunk.
0: 둘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주라는 뜻이 있는데 나무의 둘레가요 33피트가 된다. 1피트가 한 30cm 정도
1: yeah.
0: 되죠?
1: It's a big tree.
0: 네. All right, well, it'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Tommy Page. I'll be your everything.

0: 그런데 이 헤드라인 아요 저기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음 장거리 여행의 경유지 환승지가 두바이가 아니라 서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동의 주요 허브인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두바이, 또 아부다비, 카타르의 도하. 이 지역들, 이곳들은요, 아프리카, 또 아시아, 유럽이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한 덕분에, 또 막대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지금까지 전 세계 항공 노선들의 중요한 경유지로 급속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바뀌게 됐는데, 중동 전쟁이 항공사 여객 노선에 미친 영향을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또 제이슨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But after the war started, the drop was stark. Middle Eastern transfer traffic on routes connecting Asia and Western Europe fell 47% in April year over year, according to Alton Aviation Consultancy, an advisory firm headquartered in New York. As the conflict dragged on and airports in Doha, Dubai, and Abu Dhabi were targeted by airstrikes, many flights were suspended or rerouted. Some governments urged passengers not to travel through the region. People have been looking for alternative routes, said John Strickland, an aviation consultant in London. Asian hubs have been natural alternatives.
0: 중동 전쟁이 발발한 후 감소폭은 극심해졌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자문업체인 엘튼 항공 컨설팅에 따르면 아시아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노선의 중동 경유 승객 수는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고 도하, 두바이, 아부다비의 공항들이 공습의 표적이 되면서 많은 항공편이 운항 중단되거나 경로가 변경됐습니다. 일부 나라는 정부가 나서서 승객들에게 해당 지역을 경유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런던의 항공 컨설턴트인 존 스트릭랜드는 사람들은 대체 경로를 계속 찾았고, 이에 아시아의 허브 공항들이 자연스럽게 대안이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lright, so we looked at long haul and layover in the title. What's a stark drop or a stark difference?
1: Something that is stark is very obvious or easily seen. If you just look at something, it's like, oh, okay, well, yeah, obviously I can see from that. I think the place that I hear it or the word that I hear it used the most with would be a stark contrast. So a stark contrast is it's very obviously different, right? Contrast is like black and white, or the difference of black and white. So if it's a stark contrast, you know, it's not like a darker white and a light black. It's like, no, like absolute black, absolute white. It's so obvious when you look at it that you can't unsee it.
0: Exactly. Or maybe you're looking at two completely different neighborhoods, or two very different schools. You know, that would be a stark contrast. 굉장히 큰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이 표현을 쓸수 있고요. Stark라는 단어 자체는 아주 뚜렷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Stark가 여기서는 The drop was stark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지역에 경유하는 그런 경우들이 뚝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Yeah, it wasn't a gradual drop where it kind of rounds down. It's kind of like a sharp drop off.
0: Yes. 자, 그다음에는 this conflict, the war in the Middle East is dragging on.
1: If something drags on, then it's taking longer than you want it to.
0: Right.
1: So it's something that's maybe unpleasant and something that might be unwanted, but something that's just kind of going longer than you'd expect or that you would want.
0: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dragging on이라고 해요. 그래서 the conflict dragged on. And so airports in the Middle East, they were targeted by airstrikes, and now these flights are turning to Asian alternatives, like Seoul, for example.
1: you could have like negotiations that are dragging on because you're hoping that, you know, if you're negotiating, like,

0: 15% year over year and 63% on European routes. That helped make it the busiest international airport in the world in that period, according to preliminary internal data from the trade group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that Incheon provided to the New York Times. Incheon said it had risen from third place, surpassing Dubai International Airport and London's Heathrow Airport, because the geopolitical crisis had pushed travelers away from the Gulf hubs.
1: 자, 이는 아시아의 허브 공항들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Greater Seoul이라고 하면은 뭐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도권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이번 달 2026년 상반기 환승 승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유럽 노선에서는 63% 증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뉴욕타임스에 제공한 국제공항협의회의 예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성과 덕분에 인천국제공항은 해당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공항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걸프 지역 허브 공항들을 기피하게 되면서 두바이 국제공항과 런던 히드로 공항 등을 제치고 기존 3위에서 순위가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Because of the geopolitical crisis?
0: Geopolitical crisis is a situation involving politics and geography. So geopolitical. Politics, you know, it's talking between countries and things like that. And geography, we're talking about the physical land. So typically, geopolitical things happen between countries that border each other. Because they obviously share certain land qualities. It could be countries that share the same ocean or sea. So things where physical things within countries matter in terms of how they're going to negotiate and talk to each other.
1: 그래요. 그래서 지정학적인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지리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이 합쳐져서 그런 geopolitical crisis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중동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지금까지는 전 세계 항공 여객 노선들 중 중동 지역 공항들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중동 전쟁 때문에 이 지역이 기피되면서 그 대안으로 아시아의 공항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공항이 바로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인데요. 자,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는 또 다른 공항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0: The data also shows that international passenger traffic at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grew more than 11% in the same period, and nearly 10% at Taiwan Taoyuan International Airport. Singapore's Changi Airport, the connecting point for about 1 in 4 passengers traveling between Europe and Australia, said airlines had added more than 800 flights between Singapore and cities like London, Munich, Paris, and Sydney between March and July. These airports stand to benefit because travelers, whether landing or transiting, pay passenger fees. Each traveler also spends roughly $7.57 on average on airport shopping, dining, and other non-aviation expenses that are critical to airports' financial viability, according to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1: 데이터는 또한 같은 기간 홍콩 국제공항의 국제선 승객 수송량이 11% 이상 증가했고 대만의 타오위안 국제공항도 10% 가까이 증가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유럽과 호주를 오가는 승객 약 4명 중 1명이 경유하는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측은 3월부터 7월 사이 항공사들이 싱가포르와 런던, 윈헨, 파리, 시드니 등의 도시를 잇는 항공편을 800편 이상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들 공항이 모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 게 도착 승객이든 환승 승객이든 상관없이 모두 여객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공항협의회에 따르면 각 여행객은 공항 내 쇼핑, 외식 및 기타 비항공 관련 비용으로 평균 약 $7.57를 지출하는데 이는 공항의 재정적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Right, these airports stand to benefit.
0: If you stand

0: to do something, then you are in a position or a situation to be possible to do something or to gain something, or something might happen to you because of the place or situation that you're in.
1: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These airports, 지금 말한 아시아의 공항들은 they stand to benefit, 혜택을 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Because of the money people spend when they lay over.
0: Mm-hmm.
1: 자, 그리고 이제 viability가 있는데요. This is really important to airports' financial viability.
0: So viability has the word ability in there, and it's talking about the ability to succeed or the likeliness that you might be able to succeed.
1: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viability라는 것은 무언가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생존 가능성을요. 그런데 financial viability니까 재정적으로 생존할 가능성. 다시 말해서 이 공항들이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승객들이 레이오버를 하면서 돈을 쓰는 것이 생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0: Yeah, you're definitely going to hear the word viability or viable a lot when it comes to business talk.
1: Yeah.
0: Especially, you know, even just like small business as well. If you're trying to create something, then you're going to discuss the viability of it. If I start this business, how likely am I to succeed? Because nobody wants to start a business that's going to fail. So you're always going to check the viability. What are the chances that if I invest money into this project that I'm not going to just lose my shirt? Okay. You want to be able to succeed. So how viable is it? What's the chance of success?
1: 어떤 이제 성공 가능성이나 생존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참고로 이 layover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로 쓰이죠. 그래서 이거를 문장 속에 쓰고 싶으면은 we had a layover.
0: Yeah.
1: have 동사로 많이 쓰고요. 아니면 그냥 we stopped over at 어디 어디?
0: Yeah, 뭐 had a stopover or yeah, stopped over could be fine too.
1: 할 수 있는데, 근데 we laid over 이렇게는 잘 안 하죠.
0: No.
1: 그렇게는 잘 안 하고 we had a layover in Seoul, in Tokyo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 지역 공항들의 이런 눈부신 실적도 사실상 반짝 호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0: It remains unclear how long this trend will last as Iran and the United States settled into an uneasy standoff. The threat of a flare-up remains, but the major Middle East airlines have started to rebuild passenger confidence and aggressively reduced prices, and aviation experts said the windfall in Asia is already eroding as a result. IATA said that bookings to the Middle East had steadily recovered since April. You might be tempted to take a risk of flying through the Middle East because the price is so good, said Jeffrey Goh, a managing director at Alton.
1: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란과 미국이 불안한 대치 국면에 접어들면서 긴장이 고조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중동의 주요 항공사들은 승객들의 신뢰를 차츰 회복하기 시작한 가운데 요금을 대폭 인하했고 그 결과 아시아 지역의 호황이 이미 꺾이고 있다고 항공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4월 이후 중동행 예약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엘튼 항공 컨설팅의 제프리 고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금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위험을 감수하고 중동을 경유하는 노선을 한번 이용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Alright, so we don't know how long this trend will last. As Iran and the US, they settle into an uneasy standoff.
0: A standoff is a situation where it's sort of like a fight or a conflict, let's say. But maybe you're not like throwing punches or, you know, actually, sending weapons to each other or attacking each other. But you're at a standstill and you're confronting each other and a battle or a fight might ensue. But it hasn't started yet. So it might happen, it might not. We're kind of staring each other down sort of thing.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한 무대에서 두 연주자가 펼치는 화려한 기량과 팽팽한 호흡은 긴장감 넘치는 음악적 대화를 만들어내는데요. 오늘 첫 곡은 그 생생한 듀오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 베버의 그랜드 듀오 콘체르탄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말로는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대협주적 이중주로 옮길 수 있는데요. 클라리넷의 눈부신 기교와 피아노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대등하게 어우러지는 곡입니다. 클라리넷이 폭넓은 음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 피아노는 아르페지오와 빠른 패세지를 응답하며 서로 한채 양보 없이 음악을 이끌어갑니다.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낭만적인 서정이 어우러진 두 악기의 앙상블 함께 들어볼까요? 베버의 그랜드 듀오 콘체르탄테 작모로 48종 1악장을 조인혁의 클라리넷과 박종회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8월 30일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베버의 그랜드 듀오 콘체르탄테 작품으로 48종 1악장 조희혁의 클라리넷과 박종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슈만의 첼로 협주곡입니다. 이 작품은 슈만이 세상을 떠나기 6년 전인 1850년에 불과 2주 만에 완성됐는데요. 생전에는 무대에 오르지 못했고 초연은 슈만이 세상을 떠난 뒤 4년이 지난 1860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아내 클라라는 일기에 이 곡은 첼로의 특성에 맞게 잘 쓰였고 첼로와 오케스트라가 긴밀히 대화하며 아름다운 울림을 전한다며 찬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새 악장이 쉼없이 이어지는 동안 첼로는 화려한 기교를 앞세우기보다 깊고 따뜻한 선율을 들려주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으로 129를 미샤 마이스케 첼로와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으로 129를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와 레너드 본스타인이 지시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거시인의 세컨드 랩소디입니다. 이 곡은 1931년 영화 딜리셔스의 뉴욕 거리 장면을 위해 쓴 음악을 바탕으로 거시인이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독립된 연주곡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재즈의 리듬과 블루스의 색채를 통해 뉴욕의 분주한 활기와 그 이면에 흐르는 서정적인 정서를 함께 담아냈는데요. 거시인은 이 작품을 두고 관현악법과 형식 등 여러 면에서 내가 쓴 곡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랩소디 인 블루에 이어 거시인이 그려낸 또 하나의 뉴욕 풍경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거시인의 세컨드 랩소디, 프레디 캠프의 피아노와 앤드류 리튼이 지시하는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거시인의 세컨드 랩소디를 프레디 캠프의 피아노와 앤드류 리튼이 지휘하는 벨기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베르디의 사계종 4번 가을, 리카르도 모티가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카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 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0: 알아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1: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0: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1: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0: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1: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0: 만나요.

8월 30일 일요일 EBS FM 정경인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라벨의 그로테스크한 세레나데 알레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라벨의 나이 18살 무렵인 1893년에 쓴 작품인데요. 현재 전해지는 그의 피아노 곡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입니다. 처음 악보에는 세레나데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훗날 작품에 담긴 낯설고 익살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그로테스크한 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리듬과 대담한 화음에서는 라벨이 가장 프랑스적인 작곡가라고 여겼던 엠마누엘 샤브리의 영향도 엿볼 수 있는데요. 젊은 라벨의 개성과 실험정신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로시니의 호른을 위한 전주, 테마와 변주, 헤르만 바우만의 호른과 레너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시니의 호른을 위한 전주, 테마와 변주를 헤르만 바우만의 호른과 레너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보테시니의 더블 베이스 협주곡 2번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뛰어난 더블 베이스 연주자였던 보테시니는 주로 오케스트라의 저음 반주를 담당하던 더블 베이스를 무대의 중심에서는 독주악기로 끌어올렸는데요. 더블 베이스 협주곡을 비롯해 수많은 독주곡과 소품을 남기며 더블 베이스 연주법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협주곡 2번은 오페라 아리아를 떠올리게 하는 서정적인 선율과 독주자의 화려한 기교가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더블 베이스를 대표하는 협주곡으로 손꼽힙니다. 더블 베이스가 들려주는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보시죠. 보테시니 더블 베이스 협주곡 2번 비단조 전악장을 성민재의 더블 베이스와 루벤 가차리안이 지휘하는 비르텐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이브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보태신이 더블베이스 협주곡 2번 비단조 전악장을 성민재의 더블베이스와 루벤 가차리안이 지휘하는 비리텐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이브론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그너 오페라 타노이저 중에서 순례자의 합창입니다. 오페라 타노이저는 육체적인 욕망과 영혼의 구원 사이에서 갈등하는 음유시인 타노이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산막에서 순례자들은 로마 순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며 죄를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를 노래합니다. 기쁘게 다시 고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리. 멀리서 들려오듯 나지막하게 시작한 노래는 순례자들의 행렬이 가까워질수록 크고 힘차게 퍼져나갑니다. 바그너 오페라 타노이저 중 순례자의 합창을 요하네스 빌트너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방송교향단과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왕은 오페라 타노이저 중 순례자의 합창, 요하네스 빌트너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방송 교향악단과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탈베르크 피아노 협주곡 F단조 작품으로 5중 1악장을 프란체스코 니콜로스의 피아노와 앤드류 모그넬리아가 지휘하는 라즈모프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탈베르크, 피아노 협주곡 F단조, 작품으로 호중 희락장을 프란체스코 니콜로스의 피아노와 앤드류 모그렐리아가 지휘하는 라즈모프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베르디 오페라 돈 카를로 중 엘리자베타 아리아 두켈레 바린타 꼬네스 ST 세상의 허무함을 아는 신이시여 소프라노 키리트 가나와 존 프리처드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0: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Now, you are listening to EBS FM. 저는 초급 중국어를 진행하는 성구현
3: 왕완링입니다.

반짝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북카페가 있어 견딜만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힐 만큼 뜨거운 한낮 라디오에 귀 기울이다 보면 북카페는 더위를 잊게 해주는 피서지면서 바쁜 일상 속 마음의 쉼터이기도 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변함없이 좋은 책과 좋은 이야기, 좋은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속 시원한 그늘 같은 북카페로 함께 해주세요. 7살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카페인 류재민님이 보내주신 7주년 축하 엽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 오늘 역시 우리 카페이님이 보내주신 엽서 속에서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북카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살짝 이렇게 공개해뒀는데요. 류재민님이 보내주신 제가 지금 들고도 있습니다. 류재민님의 엽서, 7주년 축하 엽서의 내용으로 깔아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류재민님도 오늘은 내가 연다상, 문장 카펫으로 소개됐기 때문에 내가 연다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내용 읽는데 그냥 우리 마음을 여기 다 담아둔 것 같았어요. 특히 북카페는 그 생일이 여름에 있기 때문에 여름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8월 26일 여름의 좀 끝자락이죠. 한 여름을 다 이렇게 지내고서 그 겨우 도달한 것 같은 그 날짜에 우리 또다 모여 앉아서 이번 여름 참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견딜만 했어. 너 덕분에 살았어. 이런 얘기들 주고받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다 고려해서 그날 문을 열었던 것은 아니지만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근데 그 여름의 끝에 우리 생일이 있는 것도 더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딱 담아서 류재민님이 보내주신 엽서로 문장 카펫 깔아봤습니다. 그리고 음악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흘러나가는 동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또 북카페가 그동안 묶어낸 7년간의 시간이 책이 돼서 호로록 이렇게 바람결에 책이 쭈루룩 이렇게 책장을 펼치는 것 같은 이미지가 흘러나가는데 영화 같죠? 이것도 우리 수뇌부 바게트 피디님 만드셨나 봐요. 저 몰랐는데 보면서 너무 뭉클했습니다. 우리 내일이 이제 본격적인 생일 파티 그리고 7주년 엽서 시상식도 하는 날이니까 많이 즐겨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이 자전거 탄 풍경의 이 노래는 저도 같은 생각했는데 그 제가 예전에 북카페가 아니죠. 뭐만 하면 다 북카페라 그러는데 북카페를 몰랐던 시절에 제가 북카페에 출퇴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묶어낸 그 에세이에 수록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북카페 몰랐던 시절에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 여행 갔다가 혼자서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밤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그 태국의 그 거기에 그 이동 수단 있잖아요. 툭툭이. 그쵸? 툭툭이. 툭툭이를 타고 공항까지 간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캐리어 딱 넣고 24인치 딱 넣고 딱 앉아가지고 공항으로 가는데 갑자기 좀 무섭더라고요. 너무 자정이 너무 깜깜한 시간에 나 혼자 타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동네 길이 아니라 그 국도 같은

대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제 긴장 모드가 됐는데, 아, 괜히 탔나? 뭔가 이렇게 샌딩 차량을 예약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운전 기사님이, 툭툭 기사님이 저에게 한국인인지 묻고,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왜 묻지? 했는데, 그때 그 다음에 딱요 곡을 틀어주셔가지고 제가, 와, 이 음악 하나로 낯선 그 밤길이 되게 다른 풍경이 될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이 7주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또이 음악을 딱 들으니까, 그때의 그 낯선 기분이 순식간에 편안하게, 로맨틱하게, 따뜻하게 바뀌는 그 경험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아, 뭔가 기분이 지금 이상합니다. 아, 전날부터 이상합니다. 우리 내일이 소풍 당일인데. 아, 6270 쓰시는 카페인님. 아, 류재민님이십니다. 반짝 늘 받기만 했던 문장 카펫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깔아보네요. 이렇게 북카페의 시작을 함께 할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가슴이 괜히 콩쾅콩쾅거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깔고 싶은 엽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고르고 골라서 좀 종류별로, 테마별로 골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름을 쫙 통과해서 지금에 이른 우리 마음을 담아둔 것 같아서, 많은 카페인님들 정말 시원한 그늘처럼 북카페 챙겨주시는 마음, 그거 대표해서 써주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 이렇게 읽어보면서 드립니다. 그리고 권용상님, 북카페도 곧 생일, 그리고 우리 아내는 8월 25일 생일입니다. 오늘이네요. 용상님의 그 아내분. 고은님의 맑은 목소리로 반말 축하 부탁드립니다. 북카페에는 그 반말 축하라는 게딱 이제 이벤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데,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맑은 목소리로 반말 축하를 하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맑은 목소리로 제가 반말 축하 가겠습니다. 아, 정선님이시네요. 강정선님. 정선아!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지금 정선님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정선아, 지금 용상이가 생일 축하한다고, 사랑하는 아내 생일 축하한다고 반말 축하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래서 정선이의 생일, 45번째 생일인데, 진짜 축하하고 그 마음, 그리고 이 축하 멘트에 아마 그 남편인 용상이의 그 사랑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묻어서 가리라고 생각해.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계속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모습 북카페에도 많이 흘려줘, 자랑해줘.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고, 건강해. 네. 그리고 우리 카페인 서보람님이 궁금증을 하나 해결해 주셨는데, 이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요 사연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훅 지나갔던 말인데, 이걸 또 기억하고 홈페이지에 딱 남겨주신 마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스위스로우의 설레고 있죠. 그리고 한올의 모두 행복해져라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 나가는 동안 우리 북카페 뮤직비디오에요. 이렇게 지금 7주년에 맞춰서 북카페에 새롭게 등장한 이 보라 화면이 흘러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아까 얼핏 보고서, 저기 북카페가, 있네? 내가 있고? 그 시간이 묶여있네 책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카페인 분들이 바로 간파를 하셨네요. 이 사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박주영 님이 고은님 처음 방송 때 긴장했을 때 모습을 그대로 녹여놓은 책 영상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방향숙 님도 긴장했던 고은님이 편안해진 표정으로 바뀌어가는 그림들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표정 변화가 쭉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와, 이첫 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저 책의 끝자락쯤에는 또 어떤 모습이 묶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보라 화면을 못 보게 됐어요. 보면 약간 눈물이 날것 같은 느낌이. 제가 웃음도 많은데 눈물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북카페에 와서 그걸 깨닫게 됐는데, 지난 7년간. 그래서 지금 보라를 외면한 채로 모니터만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동적인 이 영상을 또 수뇌부가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용상님, 축하 인사, 아까 반말 축하 인사 드렸죠? 모두들 감사합니다. 아내는 저에게, 저는 북카페, 감동 가득한 지금이네요. 사랑해요, 북카페. 하셨습니다. 아, 잘 전달돼서 다행이고요. 김미향님은 반말 축하 파격적으로 들려요. 재밌어요. 라고 하셨고요. 김선화님은 근무 중에 살짝 북카페 들어왔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하미경님은 보이는 라디오를 보면서 오늘 오랜만에 집에 있는 화요일이지만 저도 곱게 화장하고 보이는 카페인 모드로 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연 재미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스피커를 연결해서 북카페를 들으면서 7주년 이브 즐기신다고 하셨는데 와, 라디오 청취자가 또 이렇게 보이는 청취자 모드로 이렇게 꾸미고서 들어요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미경님 오늘 즐겨주시고 내일도 북카페 소풍, 7주년 소풍 놀러 오실 거죠. 그리고 정경희님, 북카페 알기 전과 후제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책을 읽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진짜 누구에게나 힘들죠. 올빼미 형이든 종달새 형이든 다 사실 힘든데,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일어나서 책 읽는 습관을 들여놓으신 거잖아요. 북카페가 또 거기에 도움을 드린 거고요.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살짝 드렸는데, 서보람님이 우리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염승숙 작가님과 그 소설 북클럽 시간에 그런 얘기 나눴어요. 책을 먹는 행위 얘기하다가 승숙 작가님이 그때 요즘 책에는 그 한국 책에 돌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진짜요? 했더니 승숙 작가님이 모든 책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 종이에 돌가루가 들어간다는 내용 들으면서 저건 나의 전공 내용인데? 했답니다. 저는 제지공학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 나눌 때두 분이 그 확신 없이 대화 나누긴 하셨지만, 종이에 돌가루 들어가는 거 맞아요. 제가 그 종이에 들어가는 돌가루를 미세하게 빻는 일을 하는 회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이 소설 북클럽을 제 방으로 들으셨대요. 다시 듣기로. 근데 수요일 좀 지난 것 같아서 뜬금없어서 어제 날짜 맞춰서 또, 월요일 소설 북클럽 시간에 맞춰서 북클럽 이제 들어가는 중에 올려주셨는데, 북클럽 끝나고 봤어요. 그래서, 그 사이 화요일이지만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람님 신기합니다. 저는 이거 잘 몰랐는데 아 돌가루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걸 또 곱게 파는 일을 하시는 그것이 또 보람님의 첫 업무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재미 났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좀 이 북카페 정말 카페인 분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일간 카페인 이번 주 7에 집중해서 숫자 7이 품는 그 세계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서양 문화권에서 숫자 7은 흔히 맹목적인 행운을 상징합니다. 던진 주사위 두 개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오는 숫자의 합이 7이고 슬롯 머신에서 짜릿한 잭팟을 터뜨리는 기호 역시 나란히 늘어선 세계의 7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마법 같은 숫자 7이 내 삶에도 우연히 뚝 떨어지기를, 그 서늘하고도 달콤한 요행을 기대하며 하루를 견뎌내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사유해보면 우리 삶을 진정으로 지탱하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가벼운 행운이 아니라 땅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묵묵히 쌓아올린 축적의 시간들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낸다는 것은 결코 얄팍한 요행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기어코 일터로 나섰던 맹렬한 성실함과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선 세상 앞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애썼던 치열한 태도가 모여 빚어낸 속깊은 결과물입니다. 요행은 한순간에 쾌적한 쾌감을 주지만 이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반면 비바람을 맞으며 하루하루 정직하게 쌓아올린 7년이라는 나이테는 앞으로 어떤 서늘한 시련이 닥쳐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가장 든든하고 너그러운 요새가 되어줍니다. 북카페가 여러분과 함께 다정하게 주파수를 맞춰온 지난 7년의 시간 역시 그러합니다. 이 공간이 이토록 애틋하고 투명한 온기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행운이 아니었죠. 매일 정오마다 어김없이 라디오를 켜주신 여러분의 다정한 습관, 팍팍한 일상을 쪼개어 보내주신 수많은 사연들, 그리고 묵묵히 문장들을 엮어낸 치열한 시간들이 벽돌처럼 단단하게 쌓여 완성된 필연의 결과입니다. 진짜 럭키 세븐이란 운명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땀과 애정으로 기어코 만들어내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막연한 행운을 쫓으며 초조해하기보다 내가 묵묵히 견뎌온 지난 시간들의 무게를 가만히 어루만져 보는 건 어떨까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쌓아올린 당신의 모든 오늘이 결국 당신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진짜 행운이라는 사실을 기분 좋게 믿어보면서 말이죠.

일간 카페에 이어서 적재 권진아가 함께한 곡 빛나는 당신을 위해 띄워드렸습니다. 와, 우리 7년의 시간을 이렇게 약간 또 영상으로 그리고 지금은 또 일간 카페인으로 이렇게 또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 수뇌부들이. 아, 카페인님들 왜 우세요? 카페인들이 지금 눈물 난다고 하는 사연 보니까 저도 지금 눈물이 지금 막 차올랐다가 막 이러잖아요. 카페인님들. 아, 지금 내일인데 7주년 소풍은 내일인데 아, 이거 어떡하나 싶습니다. 허기윤님, 처음으로 보라로 접속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와, 보이는 라디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처음 접속하시면 북카페 또 가끔 보라로 뭔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스튜디오 풍경을 띄워드리기도 하니까 자주 또 활용하고 싶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정님, 다섯 아이 키우고 계시죠? 다섯 아이 자라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고요. 북카페와 함께 자라가는 저를 만나는 것도 또 카페인 분들을 알아가는 것도 행복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런 청취자들이 어디 계실까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하거든요. 김미숙님, 와우, 엽서가 엄청 많이 왔네요. 북카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듯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엽서 여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카페인님들, 엽서, 이게 우리 두 장, 오늘까지 두 장은 미리 내용을 공개했죠? 문장 카펫으로 깔았으니까요. 내일의 엽서는 또 무엇일지 기대하시면서 내일 또 많은 엽서 소개할 테니까 꼭, 북카페 7주년 소풍 당일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박양숙님, 그림을 또 들여다보니까 수뇌부님들이 고님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림에서 느껴져요. 모두 함께 손에 손잡고 오래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마음도 너무너무 다정합니다. 아, 우리 수뇌부, 아, 진짜 이런 제작진도 없죠. 북카페에 그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스트들이 또 따로 없고, 북카페만의 어떤 공기가 있습니다. 이런 스튜디오도 없죠. 아, 홍은심님, 북카페 이렇게 읽어주고 들으면서 파파 할머니 할부지 될 때까지 쭉 갑시다 라고 하셨는데 갑시다 진짜로 우리 함께 가보시죠. 이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가자는 말만 읽었는데 왜또또 갑자기 또 눈물이 날것 같은 느낌이죠.

뭔가 이긴 세월을 같이 지나왔고 또 꿈꾸는 얘기들을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뭉클한 것 같아요. 진수정님, 오늘 일카 왜 눈물샘 자극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 맥동민 작가님이 쓰셨는데, 동민 작가님도 우시면서 쓰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이선희님, 북카페 7년하고 마지막은 아니죠? 왜 이렇게 뭔가 대장정의 끝 같은 느낌이에요? 하면서 지금 의심하고 계신데, 네. 우리 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의심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저는 내일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일은 남의 행사 진행하는 사람처럼 오려고 합니다. 그게 선글라스 끼고요. 모자 눌러 쓰고 남의 행사에 그렇게 진행을 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사라고 생각하면 진짜 저 엉엉 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행사 오는 느낌으로 그렇게 올 생각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어요. 우리 팀 마이어스의 The Lucky Ones 들으면서 무리하는 신을 만나러 갈 건데요.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 101장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요 오렌지빛의 탁구공 들고 있는데 북카페 앞에 그 테이블 위에 또그 탁구공이 가득한 그 바구니예요. 원래는 제가 쓰고 온 모자인데 모자에다 가득 담아뒀는데요. 그걸 뽑아서 오늘의 시제를 우리 카페인 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101장 있는 거 즐겨주시고요. 북카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그 사진 올려뒀습니다. 음악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Tem.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두 분 앞에 막 컴퓨터도 한 대씩 딱 두시고 네, 굉장히 지금 다부진 각오로 오셨습니다.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 101장이 있죠.
0: 네, 네 101장. 전문 심사위원처럼 이렇게 컴퓨터와 여러 가지 필기구를 놓고 그러니까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설렙니다.
1: 뭔가 해설위원 같기도 해요.
0: 그러니까.
1: 스포츠. 약간 스포츠의 속도로 우리는 뭐 그런 느낌이긴 하잖아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시제가 발표되면 그것으로 시를 써서 오늘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는 경로는 두 개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다른 하나는 반디 앱입니다.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어디로 보내셔도 되는데 오늘 또 수상자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그 북카페 홈페이지에 그 당선자 명단을 올릴 거예요. 거기다 꼭 댓글로 주소 연락처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오늘도 책 선물 수상하신 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 앞에 탁구공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0: 네, 네.
1: 아, 거기서 우리가 이제 딱 뽑아서 전달을 하면 카페인분들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 바구니가 우리 앉은 의자에서 좀 멀리 있네요. 우리 수뇌부가 들어오셔서 지금 바구니를 우리 바게트 PD님이 지금 바구니를 네 이동시켜주시면 두 분이 그중에 세 개씩을 고르실 거예요. 자, 소연 씨님 세 개의 공을 골라주시죠. 보지 않고 지금 고르고 계십니다. 상혁 씨님도 네 달그락 달그락 네 세 개씩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 분의 이름이 네. 적혀 있거든요.
2: 네.
1: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이 더 많이 불리는 경우 그분이 이제 가지고 온 시제가 오늘의 시제 하나만이에요. 자, 하나씩 공개해 주시죠. 먼저 상혁 씨님 네.
0: 소
1: 소연 시인 네 그다음
2: 저 소
1: 소연 시인님
0: 소
1: 소연 시인님
2: 상
1: 시인님 네
0: 소
1: 소연 시인님
2: 저는 소
1: 자 그래서 상혁 시인님이 한 표 나왔고요 지금 소연 시인님이 다섯 표가 나온 겁니다.
0: 아, 저는 어떻게 소를 세 개를 뽑았을까요? 제가 소연 시인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 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시제 중에서 오늘은 소연 시인님이 고르신 시제가
2: 네.
1: 오늘의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연 시인님이 오늘의 시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 네 오늘 101장의 시제는 뿔입니다.
1: 뿔. 어 네. 좋다.
0: 너무 멋있다.
1: 멋있어요.
0: 네.
1: 상혁 시인님 어때요? 이 뿔이라는 시제.
0: 네.
1: 어때요?
0: 저는 제 시제가 안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왜요?
0: 너무 멋있어요. 뿔. 뿔을 생각을 못 해봤고 뿔이라고 한다면 아 정말 다양한 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뿔 어떻게 뿔이라는 시제를 생각하셨어요?
2: 제가 작년에 도를 했어요.
1: 네.
2: 그래서 그걸 상기하자 한 글자였으면 좋겠다. 뭔가 이 저도 시리즈로 가져가고 싶다.
1: 네.
2: 그렇게 생각해서 돌, 뭐 불,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 뿔 재밌겠는데 하고 뿔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1: 뭔가 우리 돌에서 뿔이 솟아나는 느낌, 네. 안테나처럼
0: 네. 네.
1: 그런 느낌, 우리의 성장을 말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시제는 뿔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죠.
0: 네. 우선 말머리를 101장이라고 달아주셔야 되고요.
1: 네.
0: 두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미 시제가 제목이 되는 거니까
1: 네.
0: 제목 없이 시의 본문만 두 문장 이내로 두 문장으로 할게요. 두 문장으로 네. 보내주시면은 됩니다. 그럼 저희가 대상 한 분, 우수상 두 분, 가작 세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오늘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너무 두 분 이름이 시옷의 세계네요. 이제 또 발견을 하시기도 했고요. 자, 오늘 상혁 씨님이 그래서 소연 씨님 이름을 세 번이나 뽑았는데 여기에 얽힌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우리 101장 심사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 그럼 오늘 일단 우리 카페인분들 글 쓰실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또 우리 만나볼 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혁 시인님이 골라오신 시가 있죠?
0: 네, 이원 시인이 새 시집을 냈습니다. 브로콜리, 사냥, 작은 사람이라는 시집인데요. 그중에서 헬무트 랭, 옷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0: 씨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헬무트 랭은 제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옷 디자이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나만 몰랐나 싶어서 조금 자괴감이 들었지만 유명한 디자이너였어요.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원 시인이 헬무트 랭옷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시를 쓰면서 어쩌면은 오늘 조금 주제와 맞게 시 쓰는 사람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썼겠다. 이 시를 그런 생각을 해서 또
1: 네.
0: 특별히 가져오게 됐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헬무트 랭, 옷 만드는 사람의 이름, 이원. 해체의 가위질에 서슴없던 사람, 사정없이 잘라버려 존재할 몸도 제거해버린 사람, 존재하지 않기를 시도한 사람. 실패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에 가깝고 성공의 관점에서 봐도 거의에 가까운 사람. 옷에서 남자와 여자를 해방시킨 남자도 여자도 그의 옷 앞에서는 한 번은 숨을 멈추게 한 사람. 울고 있는 표정을 모노톤으로 잠근 사람. 세상은 하양, 검정, 회색이라고 받아들일 즈음 빨강 스커트를 조합한 사람. 있는 것은 있었고 있을 것도 있었던 것이라는 성서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 헬무트 랭. 미끄러지는 발음을 가진 사람. 단축구멍 입모양을 만들게 하는 사람. 고요를 신소재로 알게 한 사람. 고요가 남긴 바느질 자국을 내보이면서 아직도 벗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준 사람.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음까지 없애야 한다고 그곳에 당근, 브로콜리, 아무도 모르게 네잎클로버, 기괴하게 네잎클로버, 끔찍하게 네잎클로버. 농담처럼 다가올 인간의 형태를 미리 실측한 사람.

0: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이우헌 시인의 시집 브로콜리 사냥 작은 사람에 담긴 시 헬무트 랭, 옷 만드는 사람의 이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이 시의 느낌이 너무 잘 전달이 돼요.
1: 네, 그 뭔가 조금 읽을 때도 오늘 저는 뭐 재미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우 마음가짐을 뭔가
0: 비장하게?
1: 비장하고 좀 단단하게 하고 왔거든요. 아, 오늘 진짜 좋은 작품 뽑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저의 그 비장미를 담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를 쓸때뭐 재밌게 쓰는 분들도 있고 뭐
0: 네.
1: 약간 놀이처럼 쓰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인들이 정말로 자기 시를 쓸 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좀 멋있는 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감상했습니다.
0: 어떠셨나요, 소연 씨님은?
2: 저는 아직 이 시집을 펼쳐보지 못했어요.
0: 네.
2: 책상 앞에 고이 두기만 하고 너무 바빠서.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원 시인이야말로 시집이 한권한권 이렇게 우리 앞에 선보일 때마다 시 세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좀 달라지는 성큼성큼한 걸음이 있어서 좀 마음 먹고 읽어야지 했었는데, 아,
0: 네.
2: 이번엔 이런 느낌이구나. 너무 좋다. 이러면서 들었고요. 이 이원 시인이 하고 있는 이 쓰고 있는 문장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말놀이하고 언어 유희하고도 닮았는데, 이 언어 유희이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철학적인 미묘한 순간들을 캐치하기도 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 대목이 여전히 너무 날카롭게 살아 있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실패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에 가깝고 성공의 관점에서 봐도 거의에 가까운 사람. 이런 거는 뜻도 너무 좋지만, 읽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0: 그쵸.
2: 그 뒤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뭐
0: 네.
2: 있는 것은 있었고 있을 것도 있었던 것이라는 성서를

0: 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 이 말도 그렇고요. 이런 게 너무 도처에 엄청나게 빼곡하게 있습니다.
1: 이옷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말이 제목에 딱 들어가 있는데, 본문 읽자마자 맨 처음 나오는 게 해체의 가위질. 일단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을 딱
0: 그죠.
1: 하는 것도 좀
0: 네.
1: 재밌었어요. 왜냐면,
0: 만든단데.
1: 맞아요. 만든다는데 보통은 이게 꿰매고 뭐 엮고,
0: 그쵸.
1: 이런 걸 먼저
0: 네.
1: 생각할 법한데,
0: 그러니까
1: 일단
0: 저는
1: 해체구나.
0: 헬무트랭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시를 읽었는데요. 딱히 이걸 굳이 뭐 시인에 대한 은유로 읽지 않더라도
1: 네.
0: 그냥 헬무트랭이라는 사람이 이런 작업을 했겠구나를 대단히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또 작품이기도 했어요. 아,
1: 네.
0: 이런 작업, 뭐 해체의 가위질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실패의 관점에서 봐도 거의에 가깝고 성공의 관점에서 봐도 거의에 가까운 사람 같은 정의는 아, 뭔가 명확하진 않지만 훨씬 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1: 네.
0: 뒤에도 저는 전혀 알수 없지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는 하얀 검정 회색이라고 세상은 받아들일 때쯤 거기에다가 갑자기 빨강 스커트를 조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뭐이 회색빛에다가 갑자기 스커트를 확 두르는 것처럼 그
1: 그쵸.
0: 칙칙한 이미지에 이런 문장들도 어떻게 보면 헬무트 랭과 얼마나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강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 그리고 중간쯤에는 헬무트 랭, 미끄러지는 발음을 가진 사람, 요렇게 이름의 느낌까지도 넣어두셨잖아요.
0: 네.
1: 이것도 참 좋은데요? 멋져 보이는데요?
0: 그렇죠. 사실은 이 흐름에서 이 문장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1: 네.
0: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시의 목적? 예, 기여하지 않은 문장들이 그 묘하게 등장했을 때
1: 네.
0: 적재적소에 등장했을 때 시의 환기력이 어마어마해진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0: 예,
1: 그런 느낌.
0: 그래서 이 태연함이 너무 좋습니다.
1: 그 아래 줄에 고요를 신소재로 알게 한 사람.
0: 맞아요.
1: 이것도
0: 이것도
1: 너무
0: 네.
1: 기발한데요.
0: 그래서
1: 그러게요.
0: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왜냐하면 시가 의외로도 침묵에 대해서 많이 사유를 하기도 하니까요.
1: 네.
0: 그래서 혹시 작가적인 어떤 생각을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요거 읽으면서 집에서 두번 정도 읽어봤는데 어느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단축구멍 입모양을 떠올리게 만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1: 네.
0: 게 있는데 제 사람이 집중하면 입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요걸 읽을 때마다 입모양을 제가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아.
0: 이 부분도 아 정말 누군가의 작업에 경의를 표하고 그 사람의 작업에 좀 집중하게 되면은 요 입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겠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습니다.
1: 맞아요. 너무 집중하면 이렇게 입을 살짝 입술을 이렇게
0: 그렇죠.
1: 벌어지게 하기도 하니까
0: 네.
1: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맨 마지막 줄도요. 다가올 인간의 형태를 미리
0: 실측한
1: 실측한 사람.
0: 사람.
1: 와, 그러니까 아직 안온 거예요.
0: 그렇죠. 네.
1: 다가올 미래의 인간의 형태를 실측하다니.
0: 어떤 시가 마지막 줄에서 읽었을 때 조금 열려 있어서 상상을 하게 하는 시들도 있고, 근데
1: 네.
0: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딱 맞아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시가 있는데, 요 시는 어떻게 읽어도 요 부분이 옷에 대한 작업 같기도 하고, 글쓰기에 대한 작업 같기도 해서 양쪽에 너무 잘 걸쳐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옷이라는 게그 사람을 미리 생각하며 뭐 하기도 하지만, 먼저 옷을 만들고 그 사람을 상상하기도 하잖아. 이걸 입을 사람을. 그런 면에서 다가올 형태를 미리 실측한다. 이 말은 너무 절묘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오늘 또 백일장을 고려하셔서 요 문장으로 딱 이렇게 또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0: 네,
1: 상혁씨님이
0: 아,
1: 골라오시면서.
0: 비장하게 읽었는데 비장하게 들렸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여기
0: 네.
1: 멋있었다고
0: 아,
1: 누가 지금 이
0: 예.
1: 사연에 네, 우리
0: 네.
1: 카페인분들도 그렇게
0: 아,
1: 보내주셨다는
0: 저는
1: 거죠?
0: 다른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좋은 점이 있네요.
1: 네.
0: 패셔너블 했다. 저의 낭독이. 그걸
1: 네.
0: 보고 제가 아주.
1: 와, 이 사연에서
0: 네네.
1: 아, 이제 두분 계속 컴퓨터 갖고 끼고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바로바로 알수 있어서. 그렇죠. 좋은데요. 자, 그럼 우리 입으로 건너가서 다음 시를 만나볼 예정인데 살짝 비밀을 공개할게요. 여기서 그냥. 상혁 씨님. 오늘 상혁 씨님이 소연을 세 번을 뽑은 것은
0: 설마?
1: 자, 여기까지만 일단 흘리고 왜 그런 걸까요? 생각하시면서 우리 입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설마
0: 뭔가 당했다.
1: 뭔가 뭐 이상하다. 이상하다. 수상하다. 네. 네. 우리는 또 그냥 못하잖아요. 뭘

아까 왜 소연씨를 세 번 뽑았지? 네, 카페인 분들도 한번 예상하시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브루스 길버트의 엘린 코트 2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독일 남부에 위치한 도시 슈투트가르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답게 공업단지가 들어선 이곳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지 곳곳에 중소기업 연합 어린이집이 있단 거죠. 직장 어린이집을 따로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친 건데요. 부모들 직장이 다양한 만큼 아이를 단지 내 어떤 어린이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맡길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업 특성상 외국에서 온 가정이 많을 수 있어 다양한 문화에 익숙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네요. 더 많은 부모가 일과 육아 두 가지를 모두 잘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가정과 사회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또 무리하는 시인들 101장으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1부에서 2부 넘어오는 사이 너무 짧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101장 시제가 소연 시인님이 정해오신 거, 뿔, 뿔로 이렇게 정해졌고요. 뿔이라고 하는 그 시제를 제목으로 생각하시고 시를 두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보니까 세 문장이면 안 된대요. 예, 두 문장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101장 말머리 달고 샵 1045 유료 문자나 아니면 반디 앱으로 무료로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두 분이 너무 심사 열띤 심사를 하고 계시고요. 작품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저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아 보여가지고 어떻게 골라요?
1: 그러게 말이에요.
2: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이디어를 내셔서 두 줄을 만들어내시는지 너무 놀랍고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데도 세 문장이 와서 탈락한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좀 규칙을 지켜주시면 그렇죠. 더 어떻게 보면은 수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규칙을 지켜달라. 네. 소연 씨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1: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냥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0: 네.
1: 예, 근데 이게 두 문장이지만 어떤 분은 한 문장을 길게 끌고 가는 그 묘미도 또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0: 오.
1: 참고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할 말이 많을 땐 그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문장을 끝내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된다라고 네. 하는 거. 그럼 만약에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시도 괜찮은 거예요? 두 문장 이내니까? 아니면 두 문장 이어야 하나요?
2: 한 문장도 그냥 우선은 뽑고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상 한 분, 우수상 두 분, 가작 세 분 해가지고 모두 여섯 분 오늘 방송 말미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이 여섯 분께는 이 오늘 톡톡한 역할을 했던 요 타쿠공 여기다가 지금 소가 적혀 있고 상이 적혀 있고 한 그 뒤에다가 뿔 오늘의 그 이 시제를 같이 적어가지고 이것도 책 선물에 같이 넣어서
2: 조작공.
0: 네, 이게 소에다가 그 얼마 안 되는 상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사실 우리 좀 장난을 쳤어요. 네, 우리 장난을 쳤습니다. 네, 상혁 씨님 이미 간파하셨죠? 카페인 분들도 간파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2: 처음에 근데 뽑을 때는 제가 원래 이런 그 뭔가 뽑기 운이 정말 없어서 도박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거든요.
0: 네.
2: 뭘 뽑으면 항상 꽝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뽑을 때도 그냥 내가 안 되려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막상 5-1이 나오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원래 조작이었구나. 그럼 잘했네.
0: 우리가 원래는 이 공평하게 나눠서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무가 우리는 좀 그 재미를 추구하는지라 그래 이번에 한번 소연 씨님한테 몰아줘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혁 씨님은 26개 공 중에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래도 읽혔어요. 그렇죠.
1: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게 너무 제 자신이 기특하네요.
0: 자, 아무튼 이렇게 공까지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만들어주신 카페인 굿즈 있죠. 필통과 연필까지 포함한 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101장 패키지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도 우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소연 씨님이 골라오셨죠?
1: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따라 읽었던 조은 시인이 새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0: 그 새로운 시집들을 저희가 여름방학 내내
1: 네.
0: 소개를 안 하고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잖아요.
1: 어.
0: 그랬을 때 이걸 제일 먼저 소개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1: 네.
0: 잘못한 인사라는 시집이에요. 거기서 소박한 듯 하지만 인생의 어떤 깊이 있는 무언가가 찌르듯이 담겨 있는 시한 편을 골라와 봤습니다.
1: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잃은 것 없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잃은 건 나약했던 젊음 뿐인데 왜 다 잃어버린 듯할까? 나직이 자신을 달래는 나날, 눈앞의 구덩이가 나를 따라 언덕 오른다. 나를 따라 비탈 구른다. 입을 쩍쩍 벌린다. 어둠이 붉은 해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넋놓고 바라볼 때 반전이 온다. 어둠 속에 잠기는 것들 묵묵히 바라볼 때 생의 불꽃 튄다. 어느 날 다 잃고 다른 세상 얻는 순간 올지도 모른다. 그때는 여기서 보낸 날들 그리워질지도 모른다. 그땐 한생 꿋꿋했다며 두 팔로 나를 끌어안고 환히 웃을지도 모른다.

0: 시빌바이어의 I lost something in the hills 듣고 왔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좋은 시인의 시집 잘못한 인사에 담긴 시 허무의 반전 들려드렸어요. 지금 우리 카페인님 사연 중에서 이 좋은 시인님의 시가 소개되기를 기다렸는데 너무 반갑다고 이지연님이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했거든요. 선물 받은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골라오신 시, 이 좋은 시인의 시집 중에서도 이 시를 골라서 이렇게 또 오늘 읽어주셨습니다.
1: 네. 백일장하고 분위기를 좀 맞추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백일장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힘을 빼고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기도 해서,
0: 네.
1: 일단 골라봤고요. 그리고 그냥 이걸 읽었을 때 그냥 제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가닿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어떠셨나요? 들으시면서.
2: 저는 이 첫 번째 연 너무 압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허무의 반전이라는 정말 쓰기 어려운 제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요 제목을 감당할 정도의 어떤 내용이 나오길 기대하게 되는데
0: 네.
2: 그 기대치를 훨씬 초과하는 첫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잃은 것 없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럼 뭘 잃었기에 이러지? 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잃은 건 나약했던 젊은 뿐인데 왜 다 잃어버린 듯할까? 이 문장이 정말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시인들이 말하는데 젊음을 잃었다는 얘기도 많죠. 시에.
0: 그쵸.
2: 그런데 잃은 건 그걸 젊음을 나약했다라고 규정하는 게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젊음을 잃었다고 하면 되게 큰 걸 잃은 것 같지만 사실 젊은 날을 돌아보면 내가 가장 나약했던 시절이기도 하거든요.
0: 네,
2: 아름다운데
0: 맞아요.
2: 너무 나약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가난하기도 하고 자유도 덜 있고 어떻게 보면 자유로우면서도 대단히 구속되어 있던 시기이기도 한데
0: 네.
2: 그걸 그냥 나약과 젊음을 붙여가지고
0: 그러게요.
2: 함께 써버리니까 아, 요게 지난 시절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규정이겠구나 싶습니다.
0: 이게 정말 압도적인
1: 그쵸.
0: 표현 같아요. 나약했던 젊음. 뭐, 우리 젊음 얘기할 때, 풋풋하다, 싱그럽다,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2: 네.
0: 다 얘기하시는데, 그걸 나약함으로 표현을 했고, 근데 또 그 뒤에는 그 나약했던 젊음을 잃어버린 것 뿐인데, 왜 다 잃어버린 듯, 그러니까 이 마음도 뭔지 알겠잖아요.
1: 그쵸. 네. 아, 진짜로 이 마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거라는 게 이 문장을 읽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지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게 되게 오묘해요.
0: 그러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얘기 같다라고 사연을 주시는 거 보면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보편적으로 젊음이 가진 속성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눈앞에 구덩이가 나를 따라서
1: 언덕 오른다.
0: 언덕을 나랑 같이 오르고
1: 네.
0: 입을 쩍쩍 벌리고 이러는데 이 구덩이는 뭔지 알 것 같나요? 두 분 시인.
2: 아니 그냥 요거는 너무 그 아슬아슬한 그러니까
0: 네.
2: 삶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는 구덩이를 피했다. 뭐 위기를 피했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이 보는 삶이라는 것은
0: 네.
2: 구덩이와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림자처럼.
2: 이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저는 지금 그림자처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같은 맥락인데도 조금은 그래도 약간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데 아, 구덩이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더 이 고난도의 무언가 같아요.
2: 그러니까요.
0: 같이 가기 싫은 것 같아요. 더 그림자보다도.
1: 그렇죠. 근데 이제 좋은 시인의

0: 그 이상한 묘한 호연지기가 있어요. 저희 좋은 시인의 시에는.
1: 네,
0: 그래서
1: 호연지기.
0: 구덩이랑 이렇게 동행하는 자가 구덩이를 무서워하지 않은 배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읽혀서 그
1: 네.
0: 대목이 좀 다른 시인들의 시하고 다른 그런 면모이기도 한것 같아요.
1: 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기도 하군요.
2: 그렇군요.
1: 백일장 앞두고 있는 우리 카페인
0: 그쵸,
1: 분들께도
0: 그쵸, 맞죠.
1: 네, 이 호연지기가
0: 네.
1: 네. 이 꿋꿋했다라고 한맨 마지막에 뭐냐면 그땐 한생 꿋꿋했다며 두 팔로 나를 끌어안고 환히 웃을지도 모른다.
0: 네.
1: 네, 이런 부분도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0: 그렇죠. 네. 아마 환히 웃을 준비가 거의 끝난 사람의 마음같이도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1: 네. 자, 이 시를 지금 만나는 동안에도 카페인 분들은 계속 이제 백일장 말머리 달고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영주님은 이 따스한 목소리 소연 시인님 그 목소리 덕분에 또 토닥토닥 위로를 받는 기분으로 이 좋은 시인의 시를 만났다라고도 하셨고요. 이제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카페인님들이 올려주신 시를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소영님도 보니까 아직 계약하지 않은 딸과 매일 듣고 있는데 자기도 꼭 참여해야겠다면 옆에서 종알종알입니다 하셨거든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미 시를 제출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늘 백일장에 참여하셨는지 그 모습에 대한 어떤 그 중계도 해주셔도 재미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찬혁의 타임스탑 듣고 그러면 우리 카페인들의 시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계속 보내주셔도 좋고요.

0: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는 여름 100일장입니다. 카페인 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제가 딱 보니까요. 사연 통해서 보니까 김인혜님은 지금 출근길에 뿔 하면서 지금 적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최유하님은 저희는 부부 애견 미용사예요 라고 하셨거든요. 부부 애견 미용사신데 미용실 안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서로 시를 보낸 후 각자 작업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풍경도 근사합니다. 그리고 김신타님은 운동 겸 걸어서 노인 일자리 일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100일장에 참여한 뒤 전기 자전거 타고 출근하자고 마음을 바꿨어요.
1: 시가 힘이 네. 된 거네요.
0: 아, 그러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 이렇게 계시는구나. 아,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들을 볼까요? 두 분이 진짜 와, 이 두 분과 함께는 100일장도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예, 할수록 점점 멀티가 되어 가시는 두 분. 지금 얘기하면서 네. 예, 시 소개하면서 또 그 와중에 또 막 메모도 하셔가지고
2: 네네.
0: 예, 자 그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제가 시를 읽어드릴게요. 자, 2347 쓰시는 카페인님. 뿔. 뿔이라고 가만히 써보니 글자에도 뿔이 볼록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비읍이 두 개의 사슴뿔처럼 위로 쫑긋이라고.
1: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0: 두 분이 동시에 고르신 작품.
2: 네, 저도 네. 골랐습니다.
0: 네, 어떤 부분이 좀 특히 들어왔나요?
2: 저는 이 뿔이라는 글자를 제가 써보기까지 했어요. 저 여기 와서 족자에다 쓰게 될까봐.
0: 아, 이번에는 공으로.
2: 네, 네. 그때 제가 느꼈던 마음이 이거였고, 이 형태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하고 기대했었어요.
0: 아, 네. 그러네요. 진짜 딱 그렇게 담으셔서.
1: 저는 사실 뿔하고 글자를 떠올리긴 했는데 네. 뿔이라고 글자를 쓰면 비읍부터 떠올라야 되는데 시옷만 떠올랐었거든요. 뿔 하면 시옷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비읍을 떠올리니까 정말로 그 두 개의 사슴뿔처럼 혹은 소뿔처럼 이렇게 네. 나와 있는 모습이 저는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 뿔이.
0: 귀엽게 네네. 뿔이라는 글자가. 이 뿔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도 사람 그 필체 따라서 그 굉장히 각져 있잖아요. 글자가.
1: 네, 맞아요.
0: 그걸 살려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모서리를 다 닳고 닳게끔 둥글리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거거든요. 두 분도 잠시 후 공에다 써주실 겁니다. 어떤 글씨 제일지. 2352 쓰신 카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2: 네. 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억측의 엄지를 치켜세우는 무리들을 등지고 나는 오늘 하루만 그들을 심판하는 황제 네로가 되어본다. 뿔은 아래로 자랄 수도 있다는 것을.
1: 아이디어가 네. 좋았던 시라고 생각합니다.
0: 뿔은 아래로 자랄 수도 있다는 것을 네. 네, 또 보겠습니다.
1: 네. 6998님 100일장 말머리 달아주셨고요. 내 가슴에 네가 꽂은 뿔을 뽑아 뿔나팔을 만들었다. 뿔 조각은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나는 뿔나팔을 한 번도 불지 못했다.
0: 아니 그새 그 뿔로 지금 뿔나팔 제작까지 하신 거예요? 시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와 뿔나팔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확장이 되네요. 그렇죠? 네.
1: 저는 그냥 뿔하면 뿔을 단순하게 뿔을 소재로만 쓸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뿔이라는 그 말, 맛, 뉘앙스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2: 네, 동음 이휘어로도 네. 쓰고 재밌더라고요.
0: 그렇죠. 3494 쓰신 카페님 올해는 여름이가 단단히 뿔이 났나 보다. 염소 뿔도 녹일 정도로 덥다. 여름의 뿔이 뿔이 난 게 염소 뿔도 녹일 정도로. 네, 또 보겠습니다.
2: 네, 이규라님. 밑바닥은 원으로 할까 네모로 할까 별 모양으로 해보자. 차곡차곡 위로 위로 꼭대기는 뾰족하고 외로운 것 같아 다시 내려온다.
0: 꼭대기에 뾰족하고 외로움을 아시네요. 그쵸?
2: 그러니까요.
0: 다시 내려온다. 6634 쓰신 카페인님.
1: 네. 우리는 걸었는데 말없이 걸었는데 발자국 아래에서 뿔그락뿔그락 소리가 거슬렸다. 나는 왜 뿔을 밖으로 세웠는데 명치에 뿔끝이 따끔따끔 닿는 거지라고 해주셨습니다.
0: 명치에 그 따끔따끔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5537 쓰신 카페인님. 장미에겐 뾰족뾰족 방패. 우리에겐 가슴 따뜻한 작은 뿔 이렇게.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3회인 거예요. 제 3회 격렬하고 꼼꼼하고 즐거운 백일장 함께 누리고 계시고요. 오늘의 시제는 뿔입니다. 2129 쓰신 카페이님,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였어. 너를 위한다는 말들이 자라 찌르고 있었다는 걸 남기고 간 네 신발에 묻은 흙을 보고야 알다니. 요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뭔가 이야기가 있네요. 그렇죠? 네. 시 안에. 그 다음도 볼게요.
1: 네.
0: 0282 쓰신 카페이님.
1: 네.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뿔이 나 있네. 이해하려 마음 풀어보려 이것저것 해봐도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너의 뿔에 결국 나도 뿔나네.
2: 뿔이 잔뜩 있는
0: 시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방팔방으로 네. 지금.
2: 네, 강태꾼님이 누나는 내가 소란다. 눈만 꿈뻑 뿔도 없는 누렁이란다.
0: 눈만 꿈뻑 뿔도 없는 누렁이란다. 7620 쓰시는 카페이님. 묶은 머리 아장아장 유니콘이 된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2: 아기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또요?
2: 네. 조지연 님이 나의 뿔에 닫힌 너의 안에 더 슬픈 뿔이 자라고 있었구나라고 해주셨습니다.
0: 아, 나의 겉에 있는 뿔에 닫혔는데 안으로 또 슬픈 뿔이 자란다. 4903 쓰신 카페님, 이봐요. 별거 아닌 일에 뿔내지 마슈. 그러다 엉덩이에 뿔나요. 네, 이렇게 평화로운 시를 써주셨습니다. 근데 무서워요. 엉덩이에 뿔난다는 네. 이 얘기 자체가. 그쵸?
2: 네.
0: 9447 쓰신 카페이님. 네. 세 번을 보내셨습니다. 네. 지금.
2: 도시엔 가로등이란 뿔이 줄지어 있다. 쓸쓸한 누군가, 환대받는 누군가, 전부를 걸고 사랑을 나눠주는 누군가에게 공평하게 따뜻함을 나누어 준다.
0: 가로등을 뿔로 표현하신 게 네. 네. 오, 신선한데요. 그렇죠. 네. 또 보겠습니다. 김인혜님.
1: 친구를 생각하면 씻겨나가지 않는 거품처럼 미끌거렸다 닿을수록 솟아났다.
0: 씻겨나가지 않은 거품처럼 미끌거린다라고 하는 것이
2: 네.
0: 이게 이제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느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뭐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친구를 생각한다는 게 있으니까
1: 네.
2: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어떤 묘해지죠. 맞아요.
2: 묘하네요.
0: 그리고 끝에 닿을수록 솟아났다 이렇게 네, 기억을 네. 하셨습니다.

0: 서울의 이미지로. 신수아님, 비 오는 날 물방울만은 아니었고, 눈 오는 날 눈송이만은 아니었고, 바람 부는 날 바람결만은 아니었고, 너가 있어도 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흩뿌려지는 배경 뒤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이 머리부터 다리까지 지나가고 있었다. 어쩐지 읽으면서 속도를 늦추게 되는
1: 그러니까요.
0: 구절이었어요.
2: 예.
0: 네. 이렇게 지금 여러 편을 보내주셨네요.
1: 네, 여러 네네. 편인데 이게 아마 처음에 보내주신 시라고 네. 저는 생각했는데
0: 네.
1: 요거 저는 특히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0: 아, 그러네요. 지금 정경희님 보겠습니다.
1: 네, 뿔은 아이스크림 콘처럼 달콤하게 서 있다. 그 위에서 녹아내린 바닐라가 길을 만든다.
0: 네, 길을 만들어 아이스크림 길 네. 아이스크림으로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 상상력이 좀 다른 네. 방향으로 가서 재밌었고요.
0: 그러네요. 그리고 뿔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마음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시에 담으신
1: 네,
0: 게
1: 네.
0: 나를 찌르는 아픔, 슬픔에 도달하는 것도 있고
1: 네.
0: 불빛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또 아이스크림의 달콤함으로 연결을 지으셨어요.
1: 요거를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요. 요게 대단히 그 신춘문예 심사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지금?
1: 네. 네. 왜냐하면 빨리 읽어야 되고 시간이
0: 맞아요.
1: 제한되어
0: 맞아요.
1: 있고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세심하게 못 보는 건 또 이렇게 서로 나눠서 보잖아요.
0: 네.
1: 나눠서 보는데 강렬하면서도 약간 그 문장이 정확한 거에 눈이 먼저 가서 그걸 뽑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비슷한 감정이 듭니다.
0: 그러네요. 신춘문예 심사는 그래도 하루를 그 주간을 다 이제 드리잖아요.
1: 네, 그렇죠.
0: 하루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한 1시간 정도 안에
2: 다 해결하는 거죠.
0: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음악 나갈 때만 모으면 지금 두 분이 정말 멀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공들여 썼는데 제 거 읽히지도 않았어요. 못 보신 것 같아요. 한다고 해서 너무 그걸로 거기에 많은 것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맞습니다. 저 그건 그냥 저희가 못 보고 넘어갔을 수도
0: 맞아요.
1: 있습니다.
2: 맞아요. 네.
0: 몇백 개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1: 네, 네.
0: 자, 9339 쓰시는 카페인님. 느릿느릿 해삼. 인삼 대신 해삼. 뿔이 곧 제 몸값이라지요. 세상 빛에 굳어버린 뿔. 칼질에도 맑은 물만 개워내는 해삼. 해삼으로도 연결을 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2: 네. 6959님. 전남으로 날아간 새 한 마리. 뾰족한 우듬지에 찔리지 않고 잘도 서 있다.
0: 새 한 마리가 우듬지에 찔리지 않고 잘도 서 있다. 이렇게 자 또 보겠습니다.
1: 김한식님이 나의 뿔을 잡고 각을 떠서 내 눈이 붉은 눈송이로 가득 찼을 때 마지막 너가 뜯어준 풀더미를 먹고 너의 노래를 듣고 잠이 든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나의 뿔을 잡고 각을 떠서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뿔에서 이 생각이 더 행동으로도 막 옮겨가고요.
2: 네.
0: 이 스케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놀랍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장자유님은 분명 뿔이 났는데 보여줄 수가 없다. 이 자리에 분명 만져지는데 라고 하셨는데 이런 감정들 우리 많이 느끼죠. 그렇죠.
1: 네네.
0: 분명히 나는 있는데 만져지는데 보여줄 수가 없네. 라고 하는 거. 짙은의 백야 듣고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격렬하고 꼼꼼하고 즐거운 백일장 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1회일 때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시제 써가지고 그쵸? 돌돌 말아서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2회 때는 족자가 등장했고요. 아, 지금 3회 때는 이 탁구공 추첨볼 형식으로 됐습니다. 4회 때 어떻게 할까요? 저 너무 지금 벌써 얼마 전에 북카페에서 그거 기억나세요? 이게 종이배 비슷하게 색종이로 접어가지고 동서남북하던 놀이.
1: 네.
0: 그런 것을 전지 크기로 접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열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시제를
2: 네.
0: 거기다가 이제
2: 좋네요.
0: 적어서.
1: 저는 고은 작가님이 하는 건 무조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존경하니까요.
0: 왜 존경해요, 저를요? 자, 지금 우리 카페인님들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또 보겠습니다. 이주연님, 보이지 않는 뿔을 달고 뻗어가는 와이파이처럼 너의 슬픔을 수신해. 뿔뿔뿔, 코뿔소의 뿔을 자르면 털이 빼곡히 나 있대. 와, 이건
2: 와
0: 와이파이부터 코뿔소 뿔, 슬픔을 수신하다. 오, 이렇게 또 진짜 뿔처럼 뻗어나가네요.
1: 네, 그러니까요.
0: 아이디어가. 그쵸? 또 보겠습니다.
1: 네, 7205님. 앞불싸 먹먹한 잠 수렁 속이다. 뾰족히 촘촘히 후둑후둑 여기에 사는 정령은 누구지?
0: 오. 후득후득 이거 훅 들어오네요.
1: 앞불싸의 뿔.
0: 그쵸? 앞불사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1334 쓰시는 카페이님. 네.
2: 우리 마음속엔 든든한 뿔 하나 간직하고 있지. 문제는 그게 자꾸 간지럽다는 거야.
0: 오, 마음속에
2: 그쵸.
0: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1: 네.
0: 뿔. 요 간지러운 건뭐 있어요, 두 분은? 어떤
1: 저는
0: 뿔이 간지러움을 유발해요?
1: 놀러 가고 싶은 마음.
0: 그런 거 정도 간지럽다고
1: 네.
0: 할수 있겠네요.
2: 네.
0: 진짜 내가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데,
1: 네.
0: 나를
2: 그쵸, 그쵸.
0: 자극하는.
2: 네.
0: 소연시인님은요?
2: 저도 해야 할일 많은데, 놀고 싶을 때.
0: 그럴 때 간지러운 마음. 나또 보겠습니다.

0: 유영주님.
1: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을 그리니 구름 머리처럼 뭉툭해진 색연필. 밤하늘 미소 짓는 초승달 입꼬리를 그려 넣으려고 색연필 끝을 뿔처럼 다듬으며 나도 미소 지어 본다. 빙그레.
0: 너무 좋네요.
2: 색연필 끝을 뿔처럼 다듬으며
1: 네.
2: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2: 네, 또 보겠습니다.
3: 예, 박상무님. 한여름에 곱불이 걸렸다. 아무래도 어제 태어난 지 3년도 안된 너에게 화를 내서 그런가 보다.
2: 곱불 이렇게 연결을 하셨습니다.
3: 네.
2: 다양한 불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아, 태어난 지 3년도 안된 너에게 화를 내면 마음이, 그쵸? 이게,
3: 화가 날 수는 있죠.
1: 있죠.
2: 그쵸?
3: 네.
2: 근데,
1: 이해합니다.
2: 네.
1: 화가 나더라고요.
2: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또, 그것과 그 곱불 걸린 것이 또 연결을 지으시는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3: 네.
2: 이게 또 마음에게 또 걸리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김현자님. 내 안에 들어와 너의 세상이 쓰러지게 쑤셔놓은 뿔은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없는 지금 내 안에 들어온 이 뿔은 때려도 보고, 부러뜨려 보고, 쓰다듬어 봐도, 찌르기만 하는 이 뿔이 너인지 나인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1: 네.
2: 와, 이거 정말 뒤엉켰습니다. 그쵸? 너와
1: 그러게요.
2: 나의 경계가. 또 보겠습니다.
3: 네, 조선영님. 울 공주 뿔났네. 한우 뿔로 뿔을 볼뽀뽀로 바꾸는 매직.
2: 너무 귀여워요. 울공주 뿔났네. 한우 이거 발음 어렵네요.
1: 네.
2: 읽으려고 하니까 또. 한우 투뿔로 뿔을 볼뽀뽀로 그러니까 뿔이 아무튼 볼뽀뽀로
1: 네, 그렇죠.
2: 바꿔지는 매직. 아, 재밌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유진님.
1: 네, 엉덩이에 뿌리 갖고 싶은 아이는 온종일 울다 웃다. 예쁘게 돋은 뿔을 엄마 보여주려고.
2: 예,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뿔도 있는 거네요. 그쵸?
1: 그러니까요.
2: 그 다음 보겠습니다.
3: 네, 7178님. 수많은 간질간질한 날들과 아픈 날을 지나 지금도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을 송아지는 알지 못한다. 뾰족함이 자랄수록 도살장에 가까워지는 것도.
2: 슬퍼요.
3: 예.
2: 우리 약간 그 간지러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슬픕니다. 이게 또 이제 삶의 어떤 또 부분이기도 하니까. 지금 김정희님, 인도에 살고 계시대요. 지금 인도에서 북카페 들으시는 거예요. 뿔 시제를 듣고 생각해 보니 소를 보고 느꼈던 마음이 생각나서 처음으로 글을 남겨 봅니다. 이게 뿔에서 자연스럽게 또 소를 보고 느낀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와,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이제 듣고 와서 우리 한번 시상식을
1: 시상식을 해야죠.
2: 네, 해볼까요?
1: 네.
2: 카페인님들, 내가 반드시 상을 탈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사연으로 피력해 주시죠. 이미 결정은 되는데 궁금합니다. 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한영애가 부른 콧불소 들려드릴게요.

0: 한국은행 EBS 북카페 두 시인과 함께하는 3회 격렬하고 꼼꼼하고 즐거운 백일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요. 지금 이선희님이 지금 그 사연이 저 아래로 갔네요. 자, 보낼 때는 왠지 될것 같았는데 카페인님들 시를 들으니 완전 깨갱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이렇게 주셨고요. 4835 쓰시는 카페인님, 제 글은 안 읽혔으니까 당선이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아,
0: 이런
1: 저도 그거 읽고 너무 놀랬어요.
0: 놀랐어요.
1: 네.
0: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인혜님, 아, 저도요, 참가에 의의를 두려고요. 아, 뿔이 이렇게 다양하다니요. 다 같이 읽으니까 재밌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런 지금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카페인님들이 보내주신 시가 엄청 많고요. 다 보지 못했어요. 사실 너무 많아서. 그러나 요렇게 심사는 마무리를 지었고요. 우리 대상 한 분, 그리고 원래는 대상 외에 다섯 분더 드리기로 했는데, 여섯 분을 드리기로 했죠. 네.
1: 네.
0: 그래서 모두 일곱 분께 책과 탁구공, 오늘 시제가 적힌, 그리고 북카페 우리 카페인 분들 21분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주신 필통과 연필 세트까지 이렇게 선물 드립니다. 대상과 우수상 여섯 명인데요. 이 대상이든 우수상이든 다 똑같아요, 상품은. 네, 그러나 우리
1: 네.
0: 그 호칭이 다를 뿐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보내주신 모든 카페인님들 상못 받으셔도 다 똑같아요. 그쵸? 그런 마음이 있으니 너무 다 귀한 그 백일장 참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상부터 발표를 할까요? 여섯 분.
2: 네.
0: 먼저. 네.
2: 네, 정경희님.
0: 네.
2: 뿔은 아이스크림콘처럼 달콤하게 서 있다. 그 위에서 녹아내린 바닐라가 길을 만든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네. 어떤 것에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2: 그냥 그려지는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결이 달랐던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여름 날씨랑 너무 잘 어울렸고요.
0: 맞아요. 왠지 상상하게 되죠. 그 아이스크림 길로
1: 네.
0: 걸어가는 상상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 다음요.
1: 네. 유영주님,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을 그리니 구름 머리처럼 뭉툭해진 색연필. 밤하늘 미소 짓는 초승달 입꼬리를 그려 넣으려고 색연필 끝을 뿔처럼 다듬으며 나도 미소 지어 본다. 빙그레.
0: 아마 이 빙글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셨을 것
1: 네,
0: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쵸. 근데 요 시를 고르신 마음은 무엇인가요?
1: 아까 그 뿔은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게 서 있고 녹아내린 바닐라가 길 만들잖아요.
0: 네.
1: 요렇게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파란 하늘

0: 구름을 그리니 구름머리처럼 뭉툭해진 색연필. 요 부분이 너무 예뻤습니다.
1: 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느낌. 7178 쓰시는 카페이님, 수많은 간질간질한 날들과 아픈 날을 지나 지금도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을 송아지는 알지 못한다. 뾰족함이 자랄수록 도살장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까 좀 비교적 후반에 소개했던 글인데, 이곳은 어떤 이유로 보셨나요?
2: 이렇게 가슴을 쿵 치는 그런 문장이 여기에 많았지만 주로 다 우리 얘기였는데 여기서는 우리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 조금 놀라웠어요.
1: 그러네요. 이 거리감으로, 그쵸? 우리가 바라보게끔, 우리 얘기가 아닌데 또 쿵하는 마음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0: 김인혜 님이 친구를 생각하면 씻겨 나가지 않는 거품처럼 미끌거렸다. 닿을수록 솟아났다. 요거는 저는 그 비누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비누를 계속 만지다 보면 그 거품이
2: 꿀처럼.
0: 뿔처럼 솟아나잖아요. 근데 요 이미지를 너무 잘 잡으셔가지고 저 재밌게 읽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박상욱님. 한여름에 곱불이 걸렸다. 아무래도 어제 태어난 지 3년도 안된 너에게, 아무래도 어제 태어난 지 3년도 안된 너에게 화를 내서 그런가 보다. 네.
0: 이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1: 공감이 돼서, 네, 곱불.
0: 정말 3살, 3년 아기한테 화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화가 나고 그걸 또 가라앉히면서 자괴감이 들고 나는 왜 화를 낼까? 이런 예전 일이 생각나서
1: 네.
0: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1: 또 공감이라고 하는 게 엄청 큰
2: 그쵸.
1: 힘이죠.
0: 이럴 때
1: 심사를 할 때.
0: 보통 심사위원을 잘 탔다 이렇게.
1: 아, 훅 들어왔다. 그다음요.
2: 이유진님, 엉덩이에 뿔이 갖고 싶은 아이는 온종일 울다 웃다. 예쁘게 돋은 뿔을 엄마 보여주려고. 아, 엄마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1: 그래서 이거 뭔가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유로 또 뽑혔습니다. 자, 그러면 우수상 6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 축하합니다.
1: 네, 대상작 남았습니다. 대상작, 어떤 분이 오늘 상혁씨님이 대상 발표의 기회를
0: 그러면
1: 몰아줍니다.
0: 이름을 안 읽고 먼저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비 오는 날 물방울만은 아니었고, 눈 오는 날 눈송이만은 아니었고, 바람 부는 날 바람결만은 아니었고, 네가 있어도 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흩뿌려지는 배경 뒤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이 머리부터 다리까지 지나가고 있었다.
1: 아까 제가 읽으면서 이상하게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던 그
0: 맞습니다.
1: 글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두 분이 동시에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대상이 됐어요.
0: 맞습니다.
1: 네.
2: 이거 말고도 많이 올리셨어요. 다 훌륭했고요. 이렇게 단숨에 어떻게 쓰죠? 좀 놀라웠어요.
1: 저는 지금 모든 게 놀라워요. 카페인분들 단숨에 쓰시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이 심사하시는 것도. 우리 이름 얘기 안 하고 지금 한 거예요?
0: 신수아님입니다.
1: 신수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분이 우리 격꼼지 101장 제3회에서 수상하셨고요. 이렇게 7분은 모두 다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 명단 올려둘 테니까요. 거기다가 꼭 주소, 연락처, 이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물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 제 눈에 떡 들어온 사연이 박진경님. 다음 101장에는 읽히는 걸 목표로 뿔을 갈며 시를 읽을게요. 다음 101장 기다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뿔을 가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다음 101장 4회가 또 다가오겠죠. 아까 어떤 사연 보니까 4회 101장 시제를 이런 식으로 공개해 보세요 하는 사연들도 막 오던데,
0: 아이디어.
1: 상혁 시인님께 큰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우리 시제 오픈식이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같이 또 머리 맞대고 많은 역할을 드릴게요. 그때는.
0: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함께한 시간.
0: 저는 앉았는데 끝났다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갔고 읽느라고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 너무 즐거웠어요. 이 스피디하게 올라오는 걸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한 거거든요.
1: 맞아요. 직접 노트북
2: 예,
1: 두고.
2: 아주 후끈후끈하네요.
1: 그러니까요. 이 열기 어떡하죠? 네, 잘 모았다가 다음 101장에서 또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뇌부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카페인 분들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더 해요. 지금 신영아님 새로운 주제로 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두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르커플의 위시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2: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3: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2: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6: And I'm Kristen.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세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영화 오디세이 열풍에 자극받아서 만들어본 세음행 자체 사운드트랙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일요일 첫 곡, 그리스 출신 작곡가 피아니스트 야니의 곡인데요. 이제니 또리, 부모님입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입니다.

8월 30일 일요일의 세계 음악 여행은 야니의 곡 이제니 또리 부모님이었습니다. 야니의 1993년 연주곡 To Take To Hold의 가사를 붙여서

미국의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부른 2014년 곡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 지중해 나라들의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신비롭고 비장한 느낌의 음악, 저세상 분위기가 나는 판타지풍의 음악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중해의 안개 낀 바다, 향수, 고향이나 과거에 대해 느끼는 그리움이나 애잔한 슬픔을 뜻하는 단어죠. 노스텔지아가 바로 떠오르는 그리스의 작곡가 엘레니 카라인드루의 짧은 영화음악 두 곡 준비했습니다. 두 곡 모두 그리스의 거장 감독 테오 앙겔로플로스의 작품이네요. 먼저 1998년 작품 영원과 하루의 스코어 Eternity Theme 들으시고요. 이어서 1988년 영화 안개 속의 풍경의 음악 아다지오 전해드립니다.

그리스 감독 테오 앙겔로플로스가 연출한 영화에 사용된 엘레니 카라인드루 작곡의 스코어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Eternity and a Day, 영원과 하루의 음악 Eternity Theme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안개 속의 풍경의 삽입곡 아다지오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 그리스에 좀 더 머물러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신화, 여신, 뮤즈 이런 영향일까요? 이런 분위기의 음악은 여성 보컬의 노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한 세 곡, 그리스어로 부르는 노래라서 좀 더 신화적인 느낌의 노래인데요. 안나비스의 파라미스 헤하스메노, 잊혀진 동화. 안젤리크 이오나토스의 오키 클로스 도우네로, 물의 순환. 그리고 사비나 야나토의 탈라사 플라티아, 드넓은 바다까지 그리스 여자 가수들의 노래 세 곡 전해드립니다.

그리스 가수들의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안나비시의 파라미시 헤아스메노, 잊혀진 동화, 안젤리크 요나토스의 오키클로스토 네로, 물의 순환, 세 번째 곡 사비나 얀나토의 달라사 플라디아, 드넓은 바다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 이번에는 전통적인 폴리포니 음악을 간직한 지중해 섬 콜시카로 떠납니다. 애잔한 슬픔이 기저에 깔려있는 콜시카 음악. 오늘 준비한 세 곡의 노래는 모두 남자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페드로 구엘푸치의 우미오 몬두, 나의 세상. 에릭 마테이의 디미 베르케, 내게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리고 펠리의 노래 딴투망키, 너무 그리워요. 세 곡 전해드립니다.

프랑스령 지중해 섬이죠. 콜시카 음악 세 곡이었습니다. 페드로구엘 부치의 우미오몬두, 나의 세상. 두 번째 곡은 에릭 마테이의 디미 페르케, 내게 이유를 말해주세요. 세 번째 곡, 펠리의 딴투망키, 너무 그리워요 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 지중해 국가들의 음악을 중심으로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지중해 연안의 독립국가 총 21개 나라입니다. 남유럽, 동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이런 여러 대륙을 걸친 그런 지역이죠. 여러 나라와 복잡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문제도 참 많지만요. 문화적으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중해 특유의 문화를 만들어냈죠. 음악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목을 떨거나 음을 길게 끄는 멜리스마 창법입니다. 자, 이런 창법에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가수 세젠 악수의 노래 중에서 야사르 가가와 함께 부른 빌레빌레, 알고 있으면서라는 노래 준비했고요. 알제리 가수 수아드 마스의 야켈비, 오 나의 심장이여. 그리고 스페인 갈리시아 출신의 가수 겸 첼리스트 로사 세드론의 노래 솔레닷, 고독까지 세 곡 이어드립니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튀르키예 가수 세젠 악수와 야살 가가가 함께 부른 빌레빌레 알고 있으면서 두 번째 곡 알제리 가수 수아드 마스의 야켈비 오 나의 심장이요. 세 번째 노래는 스페인 갈리시아 출신 가수죠. 로사 세드론의 솔레닷 고독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전자음악가 반젤리스의 곡입니다. 반젤리스의 영화음악 중에서 바다가 바로 그려지는 작품이죠. 1492 콜럼부스,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 들려드립니다.

안젤리스의 음악 콘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이제 세계음악행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세맹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세맹 사운드트랙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은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뮤지션으로 구성된 연주그룹 시크릿 가든의 음악 End of a Journey 여정의 끝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행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1: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조르주 브라상이 부르는 레코팡 다보, 우정이 먼저입니다. 65년도에 프랑스 감독인 이브 로베르의 영화 레코팡의 주제가로 첫 선을 보였다는데요. 그 후 조르주 브라상의 레퍼토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노래의 하나가 되었다죠. 뭐 제목 그대로 우정 찬가인데요. 브라상 특유의 익살 덕분에 우정을 마냥 찬미하는 분위기를 배제합니다. 이거 그 프랑스 해군 전후회에서 비공식 주제가로 갖다 쓸 것 같은 내용입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Des enfants salauds, mais des amis franco de port, des copains d'abord. 아니 뭐 그들이 탄 배는 별것 없었지. 에, 프랑스 전함에서 띄우는 배하고는 거리가 멀었지. 항구마다 이 점을 꼭 알려주기를. 그들이 탄 뗏목은 오리들이 논이는 드넓은 호수를 아주 느긋하게 떠돌아다녔지. 배 이름은 우정이 먼저였어. 파도에 흔들려도 가라앉지 않는 우정이었지. 남 잘되는 꼴은 못 보고 사는 놈들은 문학적 허세를 떤다고 비웃었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 우정이 먼저 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인간 쓰레기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 뼛속까지 정직한 뱃사람들이었다고. 천사는커녕 복음서 한 줄도 읽은 적 없는 무식쟁이들이었지만 그들은 돛을 활짝 펴고 나아가며 서로를 사랑했다고. 위기에 닥치면 언제나 우정이 당직을 섰고 북쪽 하늘을 가르쳐주는 것도 우정이었고 우정이 없던 길도 만들어주었지. 공경에 빠지면 그들은 두 팔을 뻗어 구조를 요청했어. 그럴 때 그들은 신호등처럼 보였지. 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친구는 없었어. 이 배에 오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지. 그렇게 떠난 친구가 남긴 바다의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어. 100년이 지나도 야속한 운명처럼 모두가 그 친구를 그리워했어. 그들은 끝까지 버틴 유일한 배를 몰았어. 그 배는 항구는 바뀌어도 방향은 결코 바꾸는 법이 없었지. 그 배의 이름은 우정이 먼저였어.

0: n'est jamais acquis à l'homme, ni sa force, ni sa faiblesse, ni son cœur. Et quand il croit ouvrir ses bras, son ombre est celle d'une croix. Et quand il veut serrer son bonheur, il le voit.
1: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조르주 브라생이 부르는 Il n'y a pas d'amour heureux, 행복한 사람은 없다 입니다.
0: Qu'on avait habillé pour un autre destin, à quoi peut leur servir?
1: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노력도 허약함도 마음도 아무 소용없다. 두 팔 활짝 벌려보아도 겹친 그림자가 만든 검은 십자가뿐. 마침내 행복을 손에 넣는다 해도 제 손으로 부숴버린다. 인생이란 익숙해지지 않는 길고 고통스러운 이혼으로 이어질 뿐. 행복한 사랑은 없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채 하루아침에 전쟁터에 내던져졌으나 무기 하나 갖지 못한 군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봐야 불확실하고 허망한 저녁만 기다릴 뿐. 그러니 이렇게 중얼거려라. 나의 인생이란? 그리고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아라. 행복한 사랑은 없다. 나의 아름다운 사랑, 나의 연인, 내 가슴을 찢어놓는 원흉. 난 너를 상처입은 한 마리 새처럼 내 가슴에 품는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그저 봐라. 그리고 내 말을 따라 말아라. 행복한 사랑은 없다. 그대들의 아름다운 눈동자에 깃든 빛은 꺼졌다.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이미 늦었다. 우리의 심장은 밤이면 하나가 되어 울어댄다. 우리의 숱한 불운의 대가는 단 한 곡의 노래뿐이다. 우리의 숱한 후회의 배경은 단 한순간의 전율 때문이었다. 아무리 울어보아도 위로해 주는 건 기타의 연주뿐이다. 행복한 사랑은 없다. 어떤 사랑도 고통과 비애로 끝난다. 어떤 사랑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끝난다. 어떤 사랑도 치욕과 오명으로 끝난다. 나라를 사랑했건 한 사람을 사랑했건 돌아오는 건 혼자 남아 오열하는 날들 뿐이다. 행복한 사랑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 너와 내게 주어진 사랑이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지노 파울리, 그가 부르는 사포레 디 살레, 소금의 맛입니다. 지노 파울리가 1963년에 발표한 바캉스와 사랑의 노래를 오늘은 2019년에 재즈 편곡으로 재해석해 발표한 버전을 감상하겠습니다. 연인과 함께 떠난 바닷가, 이 바다의 짠내는 바캉스의 여흥을 돋우고 이 사랑의 관능의 양념을 뿌립니다. 그리고 곧 끝날 휴가, 시간의 덧없음이라는 씁쓸한 뒷맛, 그 뒷맛을 남깁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소금의 맛, 바다의 맛. 당신이 바다에서 나와 내 곁에 누울 때 당신의 몸과 입술에 남은 짭조름한 맛. 소금의 맛, 바다의 맛. 조금은 쌉싸름한 맛, 잃어버린 맛, 뒤에 남기고 떠날 맛.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 여기와는 다른 곳의 맛. 시간은 게으르게 흐르며 우리 입술에 짠내를 남긴다. 당신은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고 나는 당신을 바라본다. 그렇게 모래밭과 태양 속에 혼자 남는다. 그러다 당신은 다시 내

얘로 돌아온다. 그리고 모래 위에서 내 품에 안긴다. 나는 당신에게 입 맞춘다. 소금의 맛, 바다의 맛, 당신 입술의 맛.

e ti lasci cadere così nella sabbia e nelle mie braccia.

상한 노래는 이탈리아의 지노 파올리가 부르는 Una lunga storia d'amore, 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1988년 처음 발표된 곡인데요. 오르넬라 바노니와의 듀엣 버전도 유명한 곡이죠. 노랫말은 단순한 듯 미묘합니다. 화자는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사소한 하찮은 계기로 갑자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지죠. 이미 시작된 순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아직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기에도 이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는 반복해서 요청합니다. Fai finta, 무언무언 하는 척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고 믿는 척해달라고. 우리 사이가 곧 끝나더라도 날 떠나지 않는 척해달라고. 시작과 끝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 이 사랑이 가장 명징해지는 순간을 포착한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당신이 도착한 걸 봤어. 그토록 아름다운 당신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 사이에 묻혀있던 나를 알아보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방 안에 있는데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았어.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 당신과는 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이제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다니 시간이 우리 둘만을 위해 흐른다고 믿는 척해줘. 하지만 시간은 멈추는 법이 없으니 이 긴 사랑의 이야기는 이미 끝을 향하고 있지만 당신이 떠나는 건 너무 일러. 우리 사이가 머지않아 끝나더라도 날 떠나지 않는 척해주오.

0: qui me démange. Alors je gratte un petit peu. Ça me soulage et ça s'avance.
1: 노래만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Yves Dutheil가 부릅니다. J'ai la guitare qui me démange.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혀입니다. 프랑스 뮤지션이 1979년에 발표한 기타 창가. 가사에 등장하는 관용구가 하나 있죠. La voix quelque chose qui démange. 몸이 간지러울 때 아니면 뭐 뭔가 하고 싶어 근질근질하다. 안달이 난 상태. 그런 걸 뜻한다죠. 여기서 화자를 간지리는 거는 당연히 기타죠. 낭독하겠습니다.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히네.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면 마음이 놓이지. 심각한 건 아니고 좀 이상하긴 해. 내 기타는 자기가 아쉬우면 자꾸 날 간지럽히거든. 가업을 따랐다면 난 뭐 참모장교? 좀 됐을지도 모르겠어. 주교, 수의사, 공증인, 사무원. 금강을 뒤지며 다녔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타의 유전자가 우연과 만나더니 길이 바뀌었지. 결국 열 손가락을 음악에 묻었어. 그래서 지금 기타가 날 간지럽히는 거지. 살짝 줄을 튕겨줘야 해. 그냥 받아들이려고. 기타가 간지리면 노래를 만들고. 열 손가락만 믿고 소재 가리지 않고 환상을 음악으로 옮기는 거지.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야. 이름을 날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뮤즈의 간지럼을 태우는 거는 저작권료가 탐나서가 아니야.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히네.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면 한두 시간은 괜찮아. 하지만 뭐 예술가나 된 것처럼 우쭐하면 쓰레기 같은 음악이 나오지. 그러면 정말 우울해져. 그러고 있으면 또 기타가 날 간지럽혀. 그래서 기타줄을 튕기면 마음이 가라앉고. 와, 이건 악순환이야. 고질병이지. 그냥 받아들여야 해. 혹시나 싶어 병원에도 갔어. 의사가 약을 지어주며 증상이 계속되면 드세요 라고 했는데 그 말뜻을 이해하기 전에 난 이미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잖아. 무대 위에 두 개의 조명 사이에 서서.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히네.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면 마음이 놓여. 내 인상 최고의 음악을 했으니야. 사랑이 내 심장을 아프게 할 때 이만한 치료약도 없지. 나이를 먹고 세상을 떠날 때 내 품에 기타를 좀 안겨줬으면 좋겠어. 혹시 언젠가 내 묘비가 흔들거리면 내가 천국에서 천사들과 구름 사이로 오가며 기타를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줘. 좀 봐줘. 이 충동은 제멋대로 찾아오거든. 뭐라고? 너도 기타가 간지럽해서 힘들다고? 내가 병을 옮긴 거네.
0: J'ai la guitare qui me démange, alors je gratte un petit peu. Ça me soulage et ça s'arrange, mais ça fait pas très sérieux. Pardonnez-moi, c'est très étrange, ça me prend là où ça veut. C'est la guitare qui me démange, alors je gratte un petit peu. J'aurais pu, c'est héréditaire, être officier d'état-major, archevêque ou vétérinaire, clerc de notaire ou chercheur d'or. Le hasard et la génétique en ont voulu tout autrement. J'ai mis les doigts dans la musique, et c'est ainsi qu'à présent. J'ai la guitare qui me démange, alors je gratte un petit peu. Ça me soulage et ça s'arrange, mais ça fait pas très sérieux.

0: La guitare qui vous démange, alors c'était contagieux. J'attends les grands sommets de la plus haute étoile.
1: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이브 뉴데이가 부르는 자똥, 난 기다리고 있다 입니다. 1976년 곡이죠. 하나의 사랑이 삶을 채우고 삶을 뛰어넘어 영원히 되길 바라는 시적 노랫말 함께 감상하시죠.

난 기다리고 있다. 가장 높이 뜨는 별이 걸리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너의 심장을 내려놓고 영원히 박동하는 나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고통도 고뇌도 없이 너의 사랑이 곁에 있음을 느끼며 평온을 찾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응시하는 나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우주의 시간 그 조각들을 모아서 가지런히 배열해 놓은 공간에서 너와 내가 함께하며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잘 사는 나를.

0: 난 기다리고 있다. 우주가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우리의 심장 크기만 해지는 날. 무례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찰나가 모여 몇 분의 시간이 되고 늘어난 시간의 길이가 코일처럼 우리를 에워싸는 그런 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태양이 너에게서 빛을 얻게 되는 날을. 그리고 밤이 되면 겨울이 여름이 되는 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모든 소음이 다만 음악으로 울리는 날을. 그리고 지구의 땅속 중심이 꿀이 샘솟는 원천이 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환상의 간헐천이 솟구쳐 오르는 순간을. 그 물살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순간을. 그때 세계는 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결혼할 것이다.
1: J'attends les grands sommets de la plus haute étoile où déposer ton cœur pour le garder vivant.

0: entre les grilles et les arceaux, les enfants sages ont des cerceaux. Au fil de l'eau.
1: 노랫말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이브 듀데이가 부르는 오빡 몽소, 몽소 공원에서입니다. Les signes noirs, la ville. 몽소 공원, 문과 아치 사이사이 아이들이 굴렁쇠 놀이를 하던 곳. 갈대 우거진 호수가 어딘선가 지저귀는 새 소리가 들리던 곳. 몽소 공원, 내 과거의 한 조각이 담긴 곳. 시소에 앉아있는 노인, 호수가의 검은 고니대. 호수, 원형 정자 사이에 앉아있으면 도시의 삶은 저 멀리 사라지던 곳. 몽소 공원, 문과 아치 사이로 과거의 추억이 자리 잡은 곳. 지하철역이 가까운 쪽에서 말없이 날 기다리던 그녀. 그녀의 손을 축복처럼 부여잡았던 순간. 몽소 공원, 첫 키스의 추억을 간직한 곳. 어둠이 깔린 저 벤치 중 하나에 앉아서 어느덧 용기는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뿐인데 재촉하는 시간을 등지고 애타는 심장을 부여잡았던 곳. 몽소 공원, 16살 생일에 행복이 잠들어 있는 요람, 1000살의 나이를

0: 자랑하는 피라미드 뒤에 있으면 오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던 곳. 내 유년의 작은 한 조각이 내 10대의 행복한 하루가 담겨 있는 곳. 내 기억 속에도 네모나게 자리 잡은 곳. 이젠 어쩌다 한번 발길을 돌려 찾게 된 곳. 몽소공원 문 아치 관리인 사륜마차 꽃과 참새들 사이사이로 추억이 찾아오는 곳.
1: Près du métro, elle m'attendait sans dire un mot.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엔드리고가 부르는 에라 데스타테의 여름이었다 입니다. 1963년 발표곡이죠. 여름과 함께 시작되어 여름과 함께 끝난 사랑, 그것을 아프게 그러나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때는 여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여름이었다. 우리는 시간 단위로 살았다. 내일을 생각지 않은 채 낮과 밤을 행복하게 지냈다. 가을이 되었고 내 곁엔 네가 있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가을이었다. 시간 단위로 미소가 사라졌다. 너의 눈동자에서 여름은 끝난 후였다. 널 지켜보며 인생을 꿈꾸었었다. 너만으로 채운 꿈이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름이었다. 내 곁에 네가 있었다. 아득히 오래전의 여름이었다. 너의 얼굴을 흐르던 맑은 눈물은 내게 이별의 언어 하나로만 다가왔다. 잘 있어라는 말 한마디뿐. 더는 아무 말도 없었다.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아드리아나 깔깡유뚜가 부르는 에스과르두루스 네모입니다. 세계의 언저리를 걸어다닌다. 색깔을 눈여겨본다.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색깔, 알모도바르의 색, 프리다 칼로의 색, 그 자체가 존재인 색깔들. 어둠 속을 어슬렁거린다. 오빠가 듣는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 제2의 피부 같은 음악, 티눈 같은 껍질 같은 캡슐처럼 보호해주는 음악. 가 닿고 싶다. 존재의 색깔 넘어 저마다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곳으로. 나는 세계를 떠돌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 전화통화를 할 땐 울음을 터뜨린다. 배고픈 아이들의 아픔을 구경만 한다. 세계의 언저리를 걷는 나를 지나쳐 손살같이 질주하는 자동차들, 쫓아가는 아이들, 어디로 가게 될까? 나는 하나의 세상에서 이쪽 끝과 저쪽 끝

곁을 오간다. 반대편이 나는 좋다. 나를 드러내는 건, 나를 보여주는 건, 나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건 다 누굴 위한 것일까? 내가 세계를 관통하는데 친구들은 어디 있나? 어디에서 나의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나는 무너지려나? 사랑이여, 너는 어디 있나? 잠에서 깨어나니 내 곁엔 아무도 없다. 침실에 창문, 차창, TV. 저 여잔 누구지? 모든 것이 네모난 틀 안에 있는 것 같다. 세상이 리모컨으로 조작되는 네모 안에 있는 것 같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3: Traditional Korean homes had a space called 사랑방.
2: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3: The 사랑방 was where guests or neighbors gathered to chat and relax.
2: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3: Welcome to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Come on in and make yourselves at home.
2: Welcome, I'm Camden, the host of this 사랑방.
3: This is Micaiah, the co-host, and...
4: Hi, we are...
5: Ampersand One!
4: Idol 한국어's family. Woohoo!

0: 둘, 셋.
1: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캠드입니다.
1: Yes, sir. Ski. 네, 첫 곡으로 또 저희 M%1 Who Are You 들려드렸는데요. Tell me who are you? 이 노래의 주인공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0: Let me introduce our family. M%1. Welcome. Woo-hoo!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엠퍼센드원입니다. 와.
1: 네, 우리 엠퍼센드원 분들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윤 씨부터.
3: Hello guys, 안녕하세요. My name is 시윤, 시윤입니다. Nice to meet you.
4: 안녕하세요, 엠퍼센드원 브라이언입니다.
1: 예.
5: 안녕하세요, 엠퍼센드원 나캠드입니다. 예.
6: 리더.
1: 안녕하세요, 엠퍼센드원의 빛나는 별. 반짝반짝 마카입니다.
7: 네.
1: 네. 네.
7: 안녕하세요. 또 승모 승모입니다.
1: 와.
0: 승모.
8: What's up? It's your boy Kai Choi.
1: 예. Yeah. Yeah.
8: 안녕하세요. 카렐입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오레오에서 오렌지로 돌아온 지호입니다.
0: 오. 라임이도 되네요.
1: 자, 저희 M%1이 지난 4월 미니 사집 Definition 발매와 함께 아이돌 한국에 완전체 출연했었죠. 미주 투어, 아시아 투어 이후로 이렇게 다시 아이돌 한국에 모이니 기분이 약간 싱숭생숭? 싱숭생숭하네요. 네.
8: I like that.
1: 자, 아이돌 한국어 재방문 소감 혹은 각오 한마디를 듣고 싶은데요. 우리 시윤 씨. 듣고 싶어요. 우리 시윤 씨를 듣고 싶어요, 저는.
3: 아, 일단 네. 이제 굉장히 또 영광이고 네.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행복하고 네. 굉장히 신납니다.
1: 우리 시윤 씨가 재방문해줘서 너무 좋아요, 저는.
3: 진짜요? 네. 재방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더 많이 해주시지 왜 재방문 안 했어요?
3: 아예 안 불러주셔가지고.
6: 원래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3: 불러주시면 저는 바로 뛰어오죠.
1: 그래도 오늘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우리 라디오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캠디막티의 아이돌 한국어 솔직히 평소에 얼마나 들었는지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따로 없단 말이죠.
10: 제 생각에 질문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1: 어떻게요?
10: 얼마나 들었어가 아니라 그냥 얼마나를 빼고
1: 들었어?
10: 네, 들었어?
1: 이런 질문 알겠습니다. 우리 승모 씨한테 저는 해보고 싶네요, 이 질문.
7: 저는 그래도 네. 저희 멤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을
1: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또 사연도 한번 보낸 적 있잖아요.
7: 네, 사연도 또 꼭 네. 보낼 때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안 보내도 보기도 하거든요.
1: 진짜.
7: 이 캔디 막디를 덕분에 이제 그 반디 앱이라는 걸 처음 깔면서 가끔씩 그 핸드폰 넘기다가 생각나면 이제 이 시간대 이렇게 들어오긴 하거든요.
1: 아 진짜요? 최근에 그러면 언제 들어오셨어요?
7: 최근에 그거 봤어요.
1: 솔직하게
7: 그 상견례 문전 박대상.

0: 맞아요. 우리 또 스무시 언급했잖아요.
1: 네, 예, 맞아요, 맞아요.
2: 저도 봤거든요.
0: 그래요? 그래서 M%1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이 코너 난 좀 마음에 든다, 약간 좀 재밌게 봤다 하는 거 있으면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나.
3: 자, 빨리 제가 대본 넘겨서 뭐라도 찾아봐.
4: 저는 있어요. 가사 있어요.
0: 누구 있어요? 저도 카이리 씨 있어요.
4: 저도 원래 가사 해석을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저도 이제 미국에 살 때 K-pop 들으면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의 가사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0: 그걸 또 아이돌 한국에서
4: 네.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가사에서 네. 케이팝 데이 또 저희가 가사에서 네, 할 때가 있잖아요.
3: 우등생이네요.
0: 좋습니다. 카이레 씨 네. 가사에서 자, 우리 승모 씨.
5: 저는 아니 근데 진짜
3: 진짜
5: 보통 제가 이제 들어가서 사연을 남기려고 고민할 때 보통 아니 근데 진짜 그쵸, 시작하잖아요.
0: 좋습니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3: 만족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사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5: 그런 목소리긴 했어요.
0: 자, 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내가 DJ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다 없다 우리 지호씨.
5: 궁금하다.
2: 저는 솔직히 DJ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데요.
0: 네네. 네.
2: 근데 저희 캠디 막디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더 잘하겠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0: 그렇다면 우리 라디오 진행 실력이 얼마나 레벨업 된 것 같은지. 왜냐면 솔직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르군요. 슬프게도. 네. 근데 초반에 저희를 봤을 때랑 지금 어때요? 약간 좀
2: 사실 처음에 네. 이제 저희가 완전체로 한번 왔을 때만 해도 되게 아직은 뭔가 제가 제 스스로가 어색했거든요. 뭔가 멤버들이 하는
0: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네. 네.
2: 근데 오늘 이제 인트로 시작하자마자 네. 저 처음에 딴 데 보고 있었는데 네. 녹음본이 나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잠깐만 하고 봤는데 입이 네.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느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오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3: 캠디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0: 그렇죠.
3: 녹음
0: 사실 저번에도 AMP 친구들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해줬어요.
2: 아, 진짜요?
0: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4: 아, 확실히 둘 다 합이 더 잘 맞는
0: 맞아,
4: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좀 완전 다른 느낌이라서.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시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M%1의 라이브 투어 Born to Define이 지난 5월부터 아주 순항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와우! 와우! That's right, 빵빠레, baby!
0: Yeah!
4: 오, 오케이, 브라인. 오, 완전
3: 와우! 맞아요.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저희가 서울을 시작으로 미국 17도시 그리고 아시아 3개 도시 도쿄, 오사카, 마카오까지 투어를 돌았는데요. 자, 진짜 사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해외 공연은 어떤 점이 재밌고 어떤 점이 힘든지 아, 우리 승모 씨 말고 시훈 씨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4: 네. 오늘 시훈이 좀 인기 많은데?
3: 네, 시훈 씨 어떠신가요? 약간 어떤 점이 재밌고 그냥 물론 재밌는 점도 있겠지만 힘든 점도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6: 네.
3: 아, 그쵸, 일단 그쵸. 재밌는 거.
6: 재밌는 거. 네. 저희가 이제 미주 투어나 이렇게 좀 대륙이 큰 지역을 가면 저희가 차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3: 그렇죠.
6: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 중간에 약간 휴게소 들려서 약간 맛있는 거 먹는
0: 추억이죠.
6: 네.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경치가 좋다 보니까 네. 사진도 좀 많이 찍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0: 아, 재밌긴 해요.
3: 재밌는 분 같아요. 아, 근데 시윤 씨가 경치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6: 네, 맞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3: 제일 좋아하는 경치는 어떤 경치인가요?
6: 좀 되게 멀리 멀리 이렇게 뚫려 있고
3: 아, 탁 트인?
6: 네, 탁 트이고 하늘이 파랗고
3: 네. 아, 다 사실 저희가 딱 미주 투어 갈 때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6: 네, 맞아요.
2: 날씨
6: 네,
2: 좋았어요.
3: 네. 이동하면서 뭔가 그 farmland 되게 많고
6: 맞아요.
3: 예, 뭔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그러면 좀 힘든 점
6: 힘든 점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 제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몸이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금속 알러지 막 이런 거 있고 물도 잘 안 맞아서
3: 네.
6: 가끔 알러지 반응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3: 아 진짜요?
6: 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힘들다.
3: 아 쉽지 않겠네요. 특히 무대를 또 해야 되니까
6: 그쵸.
3: 이런 반응이 올라오면 좀 힘든데 그래도 와 17도시를 클리어 하시네요, 시윤 씨.
6: 우리 다 같이 클리어 해죠.
3: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공연 전에 특별한 루틴 있으신 멤버 있으신가요?
2: 전 공연 전은 아닌데 그 전날 밤에 러닝을 뛰어야 조금 뭔가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붓기도 빠지는 느낌이 있고 조금 몸이 조금 이렇게 텐션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3: 야,
4: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3: 맞아요.
4: 왜냐면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무대 할 때 다리가 훨씬 아파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운동 하기로 하는데요. 저 러닝은 매번 하는 게 정말.

0: 것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지효 씨가 또 러닝을 좀 좋아해가지고
2: 그걸 해야 이제 딱 뭔가 준비가 된 느낌. 오히려 안 하고 하면 조금
0: 덜 풀리는
3: 찝찝하죠.
2: 맞아요, 맞아요.
1: 뭔지 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질문 우리 카이레 씨. 자, 멤버들 네. 중 해외에 나가면 1분 만에 적응하는 해외 체질 멤버, 그리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멤버 누구누구 있을까요?
0: 적응은 그래도 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뭔가 저도 사실 잘 적응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옛날에도 이제 여행 많이 했어가지고 시차 적응하는 것도 잘 조절하고 제가 약간 배운 꿀팁은 이제 비행기에서 잠을 얼마나 자냐를 조절 잘하면 훨씬 편해요. 특히 이제 미국 갈 때 이게 10시간 정도 넘잖아요.
1: 네.
0: 그 다 쭉 자면 뭔가 도착한 날 밤에 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제 막 뭐 6시간만 자던가
1: 네.
0: 그런 걸 좀 이제 조절하면서 하면 더 편한 것 같고요.
1: 일부러
0: yeah.
1: 야, 계산적이네요.
0: 아하.
1: 네. 아,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17도시를 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달 안에 17도시를 돌죠. 그럼 한 2-3일에 한 번 이동하는 셈이에요.
2: 그렇죠. 적응하자마자 출발.
3: 미스터리지.
1: 야, 그러면 적응할 때쯤 되면 또 이동을 하고.
3: 그리고 이게 미국은 미국 내에서도 시차가 달라요.
1: 아, 그쵸.
3: 그게 맞아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1: 날씨도 다르고.
3: 네.
1: 땅이 참 넓어요.
3: 진짜로.
1: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투어를 재밌게 했는데 아직 남았다고 했습니다. 네, 네. 9월 중순부터 데뷔 후 첫 유럽 투어에 돌입을 하는데요.
0: 와우.
1: 와우, 진짜 너무나도 기대되는 시간인데.
4: 유럽 너무 좋죠. 네.
1: 자, 무대 하고 나서 자유 시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있으신지?
4: 네, 있습니다.
1: 캔디.
2: 캔디.
4: 저는 프랑스에 가면 네. 일단 그 밤에 이제 그 거리에 그 조명들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냥 카페에 이렇게 혼자 약간 코트 한 개 걸치고 목도리 이렇게 하고 커피를 한번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재즈 뮤직이랑 클래식 뮤직 약간 울려 퍼지는 거리에서 제가 너무 상상을 지나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4: 프랑스 가서 꼭 그거 하고 에펠탑 가서 보고 뭔가 그냥
2: 완전
4: 상상하는
2: 영화.
4: 그림이 있어요.
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4: 네, 영화 약간 톰 앤 제리에서 가끔 나오는데
1: 그런 거리,
4: 네, 약간 그런 거리가 있어요. 네.
1: 사실 유럽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4: 맞아요.
1: 뭔가 상상이 많이 돼요.
4: 너무 하이프된 상태입니다.
1: 지금. 하이프 얼마나 하이프됐어요?
4: 하이프돼요.
1: 네, 아 근데 진짜 저도 유럽 너무 너무 기대되고 뭔가 좀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4: 그렇죠.
1: 네, 좀 그 거리를 좀 누비고 싶고 인터넷으로 되게 많이 본 거리잖아요.
2: 맞아요.
1: 네, 뭐 빅벤, 뭐 이런 그 탑이나 아니면 뭐가 또 있냐 에펠탑, 네, 이런 거 엄청 많고 사실 유럽 처음 가본 멤버들 다 처음인가?
2: 전 사실 하나 그게 있는데 지금 원래 제가 공책을 하나 사야 되거든요. 근데
1: 네.
2: 일부러 지금 미루고 있는 게 유럽에서 유럽 감성이 나는 공책을 사. 일부러 지금 안 사고 있어요.
1: 왜냐면 이게 한국에서 사면은 공책이잖아요.
2: 그렇죠.
4: 네. 뭐 거기 사면 이제
1: 공책. 이런 느낌.
2: 그런 느낌을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1: 그러면 아마 영어로 써야 될 거예요. 그 공책 안에.
2: 네.
1: 괜찮으신가요?
2: 노력해 볼게요.
1: 아, 좋네요. 오케이. 그러면 자유 시간 있다면 맛있는 거 먹고
2: 네.
1: 한번 예쁜 사진도 찍고
4: 좋죠. 네. 기대됩니다.
1: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1: 오케이. 그리고 이번 투어 제목이 또 Born to Define이잖아요. 사실 Born to Define 되게 멋있는 제목인 것 같은데. 자, M%1 혹은 나의 매력을 한 단어로 정의해 보자면 Brian. 나를 아니면 M%1을 정의해 보세요.
5: 오케이. 나는 커.
2: 아, 크다. 키가 크다고요?
0: That's one word to define you.
1: It can be one like longer word.
5: Longer word?
1: Yeah. It doesn't have to be one like syllable.
5: 뭐
4: 신선하게.
5: Superhero.
1: 오.
2: 와, 영웅이다.
5: 왜냐면 우리 약간 엔지오분들한테 약간 influence 줘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큰 마더 되고 싶어서.
0: 약간 롤 모델이 되고
5: 롤모델.
0: 싶어.
1: 롤 모델. 롤 모델이 되고 싶어서 슈퍼 히어로.
5: 아, 맞아요.
1: 좋네요. 되게 다른 발상이에요. 전 되게 마음에 듭니다.
4: 네.
1: 자, 그럼 M%1을 7글자로 표현하자면 우리 네. 승모 씨.
2: 네.
0: 와, 7.
1: 네.
3: 다양성 속에 단합.
1: 오! 와!
0: 다양성 속에 네. 단합.
1: 좋은데?
3: 약간 어쨌든 저는 우리 팀의 장점이 멤버 한 명 한 명의 매력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3: 근데 그 속에서 저희끼리 오는 그 이 단합과 그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3: 거기서 뭔가 시너지가 좀 나지 않나.

0: 스무시의 매력은 뭔가요?
1: 뭐 최고.
0: 최고. 오케이.
1: 최고.
0: 그러면 이쯤에서
1: 예, 농담 잘하네.
0: 우리 최고 승모씨
1: 네.
0: 아이돌 한국어 참여 방법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제가 좋아하는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해 주세요.
2: Global 항공 이들, please follow us on the EBS FM Korean YouTube channel and on our social media. From K-pop behind the scenes to lyric translations and idol guest appearances, we bring you everything about K-pop.
3: Yeah, 글로벌 항공 이들. 자,
0: Yeah.
3: 네,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선곡 요정의 노래 추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선곡 요정, 누구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선곡 요정, 어디 계신가요?
1: 오 마이 갓.
4: 안녕? 나는 성공 요정 시윤이야.
0: 우리 선곡 요정 시윤이야. 우리 시윤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4: 제가 이번에 선곡할 노래는 지코 선배님의 사람이라는
0: 오,
4: 노래인데요.
0: person.
4: Yes, sir. 이유는 되게 가사가 좀 약간 일상에 공감할 수 있는 가사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지쳐있는 약간 이런 일상에 약간 힘을 줄수 있는,
0: 네.
4: 되게 위로가 되는, 공감이 되는 약간 그런 가사인데,
0: 네.
4: 저는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공이들도
0: 아하.
4: 한번 들어보시라고 추천해보고 싶었습니다.
0: 아, 너무 좀 위로가 될수 있게.
4: 예.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시험 시간입니다. 장원 급제요. 장원 급제 refers to passing the national exam in first place a long time ago. And now it's time for our language test.
1: 네, 오늘의 팀은 브라이언 플러스 시훈 씨가 한 팀, 그리고 카이리랑 지호 씨가 한 팀.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 막내 온탑 승모 씨가 혼자 한 팀일 텐데요. 자,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0: 처음이죠.
1: 자,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혼자 승부를 겨뤄할 승모 씨, 좀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2: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저는 혼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오케이.
0: 전 그것도 들어봤는데, 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3: 그렇죠, 그렇죠.
2: 저는 이미 뭉쳤죠, 가만히.
0: 아, 셀프 뭉침.
2: 셀프 뭉침.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장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브라이언, 카이렐, 승모.
4: 이렇게요. 네, 팀장.
0: 카이렐 팀, 브라이언 팀, 승모 팀입니다.
1: 네, 그럼 바로 실력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장원 급제어 시작합니다.
5: Lock in, lock in.
6: 첫 번째 문제는 초성 문제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초성을 듣고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된 단어로 외래어 외국어는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저 마카야가 선정한 단어를 맞춰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캔드씨, 이응 지으신!
7: 인정?
6: 아, 아닌데
7: 우정!
6: 어, 맞습니다. 아,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단어를 맞춰야 합니다. 오케이! 자, 초성 문제는 총 5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장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Are you guys ready?
7: Okay. Yep.
1: Let's go, let's go.
6: 자, 오케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치읓, 시옷.
3: 두둥. 치읓, 뭐야?
6: 카이레. 치읓, 시옷. 카이레.
1: 카이레, 카이레.
3: 초성.
6: 와우!
7: 초성!
6: 빠르다.
3: 초성.
6: 틀렸습니다.
3: 승모.
6: 승모.
3: 승모, 승모.
2: 채소.
7: 채소!
6: 카이레.
7: 브라이언, 브라이언, 브라이언.
6: 채소.
3: 채소, 방금
2: 했습니다.
6: 채소.
2: 승모.
6: 아, 채소.
2: 청소?
7: 청소?
2: 청소?
6: 와, 승모.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1: 첫 포인트 가져왔습니다.
6: 자, 비읍 시옷. 비읍 시옷.
3: 브라이언.
6: 브라이언.
7: 브라이언.
3: 박수.
6: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7: 박수.
6: 아,
2: 승모.
1: 승모.
2: 승모. 방송?
1: 오, 방송? 오, 오늘 승모님 날아다니네요 그냥.
2: 카이레.
6: 카이레.
1: 복수.
6: 복수. 오, 누구한테 복수가 지금.
7: 브라이언.
6: 브라이언.
7: 브라이언. 브라이언 시훈.
1: 뭐?
2: 브라이언 시훈.
7: 브라이언 시훈. 비읍 시훈.
2: 카이레. 카이레.
1: 뭐야 이건.
2: 버섯.
7: 오, 어? 갑자기 뭐라, 버섯?
3: 진짜 버섯?
2: 맞다, 이거다, 이거다.
6: That's right!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3: 아, 초코버섯.
6: 네, 초코버섯. 자, 다음 문제는 디귿 히읗.
1: 디귿 히읗.
7: 브라이언.
3: 당황.
6: 당황.
1: 당황. 이거 어려워요 조금.
6: 이거 좀
1: 팀. 우리는 팀이잖아요.
3: 카이레. 카이레.
1: 카이레. 카이레.
3: 단합.
7: 단합.
6: 단합.
7: 단합.
6: 단합.
7: That's right.
6: 아, 좋네.
2: 아, 좋았어.
6: 자, 오케이. 다음 질문 갈게요. 디귿 기역. 자,
3: 카이레.
6: 카이레.
3: 동굴.
7: 동굴. 어,
6: 비슷해요. 비슷한
2: 거 같아요.
6: 동공. 동공. 아닙니다.
3: 카이레. 덩굴?
6: 덩굴?
3: 덩굴? 덩굴 아니에요.
6: 어, 근데 이런 유해요 뭔가.
1: 자, 우리가, 자, 우리 자주 먹는 이제 거기가 있죠? 자주 먹는 우리 식당?
6: 아, 식당?
1: 그걸 뭐라고 하죠?
2: 승모!
3: 카이레!
6: 승모!
2: 단골!
7: 단골!
6: 단골!
2: 오마이.
1: 오, 승모 씨 아주 승모 씨 잘하시고 계세요.
6: 지금 브라이언 시윤 씨 점수 하나도 못
7: 맞추는데. 아, 시윤!
1: 지금 자, 왜 시윤 단수를.
6: 마지막 질문 가보겠습니다.
2: 오케이.
6: 자, 세 글자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치읓, 비읍, 지읒. 자, 치읓,
2: 승모.
6: 비읍, 지읒.
2: 승모, 승모.
3: 어,
2: 아, 승모. 청바지.
6: 네?
2: 청바지.
1: 청바지.
3: 와!
2: 청바지. 세 글자가 더 쉽다.
1: 아, 이게 승모 씨가 날아다닐 줄 알았어.
6: 승모.
1: 지금 혼자 씨는. 아주 완전 날라다니고 계세요.
6: 아,
2: 승모. 입니다 상품.
6: 네, 지금 승모 씨가 3점, 우리 카이렐 팀이 2점, 브라이언 팀이 왕왕 0점으로 아, 승모 팀이 이기고 있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번에는 외래어 표기 문제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춰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ENCORE는 앙코르입니다.
6: 앙코르.
1: 자, 제가 이렇게 단어의 스펠링을 하나씩 불러드릴 테니 올바른 한국어 표기를 말씀해주세요.
6: 오케이.
1: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장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1번
5: C-A

0: K-R-A-M-E-L.
1: 오, 카렐. 카렐. 어,
0: 네?
2: 카라멜.
0: 캐러멜?
1: 캐?
0: 러멜.
1: 캐가 어이에요? 아이에요?
0: 아이에요.
1: 아이. 러 뭐라고요? 러에요? 라에요? 러에요? 캐러멜?
0: 멜.
1: 멜? That's right!
2: 야, 지형.
1: Yes, 캐러멜입니다.
2: 잘한다.
0: 자,
3: 다음 질문 갈게요.
0: C-H-O-C-O-L-A-T-E. 카렐.
1: 카렐, 카렐.
0: 초콜릿.
1: 초콜릿.
0: 콜릿?
1: 콜릿?
0: 콜릿?
1: 카렐!
2: 와, 지우씨 어떻게 괜찮아.
3: 리에 있어? 자, 다음 질문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0: W-O-R-K-S-H-O-P. 카렐.
2: 카렐.
1: 카렐 빨랐어요.
3: 카렐 갑시다.
2: 지호형한테 맡기겠습니다. 아.
0: 워크샵인데 샵에서
2: 승모
0: 워크
2: 숍.
0: 근데 비읍인지 피읍인지 맞춰야 돼요.
1: 비읍이에요. 비읍입니까?
0: 네.
1: 워크숍.
0: 숍.
3: 아, 우리 승모 진짜 약자들이 기회를 주더니 역시 마지막에도 날아다니시네요.
1: 와, 이제 좀 팽팽해졌습니다. 승모 팀 4점, 카이렐 팀 4점, 그 브라인 팀 0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로 과연 브라인 팀이 이걸 역전할 수 있을지 렛츠 고!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문제는 바로 사투리 퀴즈 아이가. 네, 제가 사투리를 들려드리면 표준어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 팀에서 그래도 시윤 씨가 사투리를 좀 쓰지 않습니까?
2: 그쵸, 서울 사람인데. 네. 쓰더라고요.
1: 서울... 그나마 좀 사투리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시윤 씨 과연 여기서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아, 화이팅입니다. 자, 제가 비록 호주 스타일로 사투리를 구사하지만 제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무슨 뜻인지 잘 맞추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캠디의 시애틀 스타일 사투리도
3: 이건 전에서 제가 처음 듣는 건데
1: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혹시나 뭐 제 사투리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우리 네. 시애틀 스타일도 요청할 수 있으니까
3: 굳이 요청 안 해도 됩니다. 네.
1: 자,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경상도 사투리.
2: 오케이.
1: 니 이거 널 주지 말고 물어.
0: 한 번만 더 가능할까요?
1: 니 이거 널 주지 말고 물어. 널 주지 말고 물어.
4: 널 주지 말고 물어 뭔 말이야?
0: 카이렐. 아, 카이렐.
3: 카이렐.
1: 카이렐.
0: 너 이거 남기지 말고 먹어라.
1: 오.
0: 남기지?
1: 남기지가
3: 말고.
1: 브라이언. 남기지가 틀렸어요.
3: 남기지.
4: 브라이언.
1: 남은지 맞아요. 아, 브라이언.
4: 너 이거 남 주지 말고 먹어라.
3: 남 주지? 남 주지 말고.
1: 혼자 다 먹어라.
4: 네.
1: 왜 안 나눠줘?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지.
4: 널 주지 말고.
2: 승모.
3: 자, 승모.
2: 아끼지 말고 먹어.
1: 브라이언. 브라이언.
3: 브라이언.
4: 너 이거 떨어뜨리지 말고 먹어라.
1: 어? 뭐라고요?
4: 떨어뜨리지
1: 말고.
2: 됐어.
1: 진짜. 널주다가 떨어뜨리다라는 뜻이래요. 네, 오케이. 이번에는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2: 아, 제가 유리하죠.
1: 네. 어, 유리하신가요?
4: 유리한 거 맞아요.
1: 자, 가볼게요. 마카 모여서 국시 먹으래요.
3: 마카.
1: 마카 모여서 국시 먹으래요.
3: 자, 마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 네. 아, 이래서 제가 이 질문을 마카, 보면서 좀 재밌었거든요. 마카 모여서? 어, 내가 모여야 되는 건가 싶긴 했는데.
0: 마카랑 카레?
1: 그러게요.
0: 마카 모여서.
1: 마카 모여서 국시 먹으래요.
3: 자, 이거는 좀
2: 승모.
3: 어, 자, 어때?
2: 얼른 모여서 국수 먹으래요.
1: 오, 국수는 맞아요. 국수는 국수. 맞아요.
4: 아, 브라이언. 여기 모여서 국수 먹으래요.
1: 여기? 오! 여기 모여라?
4: 아니구나.
1: 아닙니다.
0: 카이렐.
1: 카이렐.
0: 후딱 모여서 국수 먹으래요.
1: 후딱?
3: 후딱?
1: 땡! 아닙니다.
3: 자, 어...
4: 브라이언. 모두 모여서 국수 먹으래요.
2: 어? 뭐라고요?
4: 모두 모여서.
3: 국... 모두?
4: 네, 모두.
1: 오마이갓.
2: 모두?
1: 어, 맞아요.
3: 모여라.
1: 어머나!
3: 좋았어! 시윤 씨! 좋았어!
1: 시윤 씨가 진짜
3: 모두 모여서.
1: 아, 진짜 잘하네.
3: 사투리.
1: 네, 오케이. 그럼 이제 진짜 완전 마지막 문제입니다.
2: 오케이.
1: 자, 이번 문제 그래도 역전 가능한 점수를 넣으면 3점? 어떨까 싶은데 3점으로 갈까요?
0: 3점
1: 가자. 오케이, 3점이면 딱 저기 역전할 수 있으니까 3점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4: 제주도요?
1: 네, 사실 이거는 아, 일단 잘 들어보세요. 무사경호과
2: 어떻게 맞출 거?
3: 이건 너무 어렵다.
1: 무사경호과.
3: 나도 처음 들어 이거.
1: 자, 이거 시애틀 찬스 한번 들어보실까요?
2: 네.
1: 무사경호과.
3: 아.
2: 무사경호과.
3: 무사경호과.
4: 브라이언.
3: 이게 무슨?
1: 무사경호과. 브라이언.
4: 무슨 일 없지?
3: 무슨 일 없지?
1: 아닙니다.
3: 없지.
1: 근데 이거는 이게 진짜 다른 것들은 약간 단어의 약간 스펠링에 대해서 좀 유추할 그러니까, 수 있었잖아요.
3: 이건 전혀요. 좀 다른 느낌이죠.
1: 네. 네. 일단 하나씩 맞추는 게 좋을 것

0: 승모.
1: 네.
0: 밥 먹었어?
2: 아닙니다.
3: 되게
4: 브라이언.
2: 브라이언.
4: 왜?
1: 오. 네?
4: 왜?
1: 네.
4: 무사가 왜인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네, 네. 우리 무사님. 네.
4: 왜 그러는데?
1: 왜 그러는데?
5: 정답을 해드리겠습니다.
2: 아, 정답. 오케이. 아, 왜냐면
1: 정답이야?
2: 이게 적혀져 있는 거는 왜 그렇게 그래? 하세요.
4: 아.
2: 왜 그렇게 하세요인데.
4: 존댓말이구나.
2: 네, 존댓말이니까. 근데 무사가 왜고 경이 야, 그렇게 허과가 하세요.
0: 아.
4: 야.
1: 그 역전이.
2: 야, 찍을 역전 있어.
4: 드라마에서.
2: 와, 이걸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급제 우승은 브라이언 팀입니다.
0: 인생 역전이다. 인생 역전.
2: 와, 이게
1: 자 이게 브라이언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0: 이제 시그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 쉬운 팀 아닙니까?
0: 신기한 게 모든 라운드마다 한 팀씩 잘했어요.
2: 그러네.
1: 맞아요.
2: 주 종목이 있네요. 근데 딱 시윤 씨가 잘한 종목이 그 점수 뒤집기 종목.
1: 완벽한 팀이네요.
2: 럭키가이네. 네.
1: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원급제에서 우승한 우리 브라이언 팀에게는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2: 와, 바로
4: 나도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2: 코너를 캔디막디 대신 직접 낭독해 볼 수 있는 DJ 체험권을 드립니다.
1: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2: 자, 이게 코너가 또 스페셜 코너죠.
1: 그렇죠. 사실 이 코너는 굉장히 약간 좀 잔잔하게 해줘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느낌.
4: 맞습니다. 나도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
1: 이런 느낌으로. 네.
2: 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요.
0: 브라이언 편이 안 좋은데?
2: 근데 잘할 거라 믿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두 번째 선곡 요정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곡 요정님.
6: 안녕. 난 성공 요정 승모야.
1: 아, 네, 우리 성공 요정 승모님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6: 저는 캐시님의 원츄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2: 네.
6: 일단 제가 원래 이 가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2: 그렇죠. 네.
6: 좋아하고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탈 일이 많잖아요.
2: 네.
6: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저는 보통 한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꿀잠을 잤어요.
1: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6: 그렇죠.
1: 한국 본부.
6: 그래서 뭔가 이 바쁜 현대 사회에 뭔가 힐링이 필요한 우리 항공이들에게 뭔가 쉴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좋을 것 같다.
1: 우리 엠퍼는 딱 힐링을 엄청 좋아하시네요.
6: 그러게요. 그러니까. 힐링 센터.
2: 네. 서포터예요, 다 서포터.
6: 네.
2: 네, 좋네요.
6: 그렇습니다.
2: 네, 네. 그러면 캐시의 원츄 듣고 오겠습니다.

0: 나도 빙가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1: 앰퍼센드원의 데뷔곡 온앤온을 듣다 보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2: When I listen to Ampersand One's debut song, On and On, the word beginning comes to mind.
1: 새로운 일을 앞두고 걱정될 때가 많지만 용기 내어 딱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2: There are many times when we feel worried before starting something new, but just try taking one brave step forward.
1: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멋진 곳에 다 있을 테니까요.
2: It's okay not to be perfect from the start. Even if you're a little clumsy at first, if you keep moving forward without stopping, you'll find yourself arriving at a wonderful place before you know it.
1: 두려워질 땐 저 시은이가 손 내밀어 드릴게요. 우리 함께 힘차게 시작해봐요.
2: When you feel afraid, I, Brian, will reach out my hand to you. Let's start off strong together. 7, 8.
3: On and on, we can start it up.
4: Wow. 아니, 잘한다.
1: You're fine.
5: 네, 나드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오늘은 앰퍼샌드원의 노래인 On and On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네. 승자팀인 우리 시은 씨와 브라이언 씨가 저희를 대신해 DJ 체험을 해봤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우리 브라이언 시은 씨. 재밌었어요?
1: 어지러지하네요.
5: 잘하는데? 네.
6: 재밌는데요?
4: 재밌죠, 재밌죠.
5: 좀 우리 다음 DJ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겠어요. 시윤이와 브라이언의
4: 시디부디?
5: 재밌네. 아 근데 진짜 오늘 시윤 씨와 우리 브라이언 씨 너무너무 잘해주셨고요.
6: 진짜로요.
5: 네, 네. 그러면 나랑 얘랑은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앰퍼센원의 온앤온이 바로 우리들의 데뷔곡이자 아이돌 한국어의 시그널송인데요. 자, 이 노래처럼 앰퍼샌드원이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사실 뭐 제가 먼저 말하자면 저희 팬분들 앤디어죠. 사실 제일 큰 원동력은 저희 앤디어고 앤디어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 서고 멋있는 이런 노래도 부르면서 춤도 추는 게 큰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내 사랑을 준다는 건 되게 진심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다 보니까 힘이 많이 나는데요. 우리 브라이언 씨도 원동력 있으신가요? 에너지, what's your energy?
6: 에너지? 나도 사실 엔디어인데요. 왜냐면 엔디어 없으면 우리도 없어. 아,
5: 그쵸. 진짜 엔디어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그치. 거고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7: yes, sir.
5: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앰퍼샌드원은 올해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 벌써 9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올해 초 세웠던 목표 중에 이룬 것과 남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또 매년 하잖아요. 그 네. New Year's Resolutions.
7: 그렇죠.
5: 네, 올해 목표.
7: 저는 그 원래 올해 목표를 네. 그 턱걸이 12개로 오. 정해놨었는데
5: 불러.
7: 지금 현재 5개 정도
5: 매달려 있긴 해요. 올라가진 않은데
7: 맞아요. 매달려 있는 건 많이 봤어요.
5: 근데 그것도 연습이죠 사실.
7: 맞아요. 그쵸. 맞아요.
5: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개월 남았나? 7개를 추가해야 되네요. 네,
7: 2개씩 하면 되죠.
5: 좋은 마인드입니다. 되게 성공한 사람도 있나요? 이번 연도에 꼭 이루고 싶었던 거 성공했다.
6: 저는 아직
7: 저도 아직 진행 중이고 근데 하나가

0: 원래 파리에 꼭 가보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또
1: 오. 아.
0: 저희가 유럽 투어가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건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야, 그러네.
0: 와우.
1: 드디어 이루네요.
0: 네.
1: 자, 또좀 쑥스럽지만요. 이번 주에 저희 캔디막디가 이제 아이돌 한국어 DJ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2: 아, 맞습니다.
1: 캔디막디에게 옆에서 지켜봐온 멤버들이 우리 응원 축하 한마디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근데 일단 제가 너무 고생했고, 또 이제 캔디 막디가 이제 라디오를 가는 동안에 그나마 좀쉴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없어져서 조금
1: 아,
3: 아쉽지만,
1: 그쵸.
3: 그래도 이 캔디
1: 좀.
3: 막디가 뭔가 라디오 하면서,
1: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지금.
3: 캔디 막디가 라디오 하면서 좀더 약간 가까워진 것 같고, 또 이제 더잘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 또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카엘 씨.
0: 네. 아까 또그 원동력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2: 네.
0: 저는 이제 물론 앤디한테도 큰힘 받긴 하지만 또 이제 저희 멤버들한테 큰힘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캔디 막디 아침마다 잠포개면서 라디오 나오는 걸 보니까 저도 그런 거볼 때마다 저도 힘난것 같아요. 뭔가 막카랑 캠 연기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도 더 열심히 할수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 들면서
1: 맞아요.
0: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진짜 많이 는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진행하는
1: 진행.
0: 거랑 뭔가 서로의 합도 잘 맞고 저희 컨텐츠 찍을 때도 훨씬 뭔가
2: 도움이 되는
0: 자연스럽고
1: 그쵸.
0: 그런 게 많이 는것 같아서 큰 박수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아,
0: 고생 많으세요.
2: JT 더 호우.
0: 네, 진짜 저희 멤버들이 말한 것처럼 저희 스케줄 바쁜 와중에도 라디오 하는 게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거 정말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위로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서 우리 멤버들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4: 오케이,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 마지막. 네.
4: 그리고 뭔가 어쨌든 이렇게 라디오 DJ 하는 것도 우리 앰프센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4: 우리 팀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 앞으로 또 우리 컨텐츠 찍을 때 지금처럼 재밌게 잘 진행해 주실 거라 믿고
2: 네.
4: 저는 조용히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요. 조용히 있지 마세요.
4: 죄송해요.
2: 좋습니다. 이렇게 나랑 얘랑은 코너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멤버들의 격려의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은 못 들었네요. 사랑하나요?
4: 사랑합니다.
0: 사랑해요.
2: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쉬고 올게요. 앰퍼센드 원, on and on.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릿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M%원이 한국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잖아. 아니 근데 진짜 is the segment where we read messages from 한국인들. In advance, we received questions about M%원 via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channels.
2: 네, 미리 아이돌 한국 SNS를 통해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1: 브라이언 씨.
3: 딸기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캔디 막디, what has been your favorite thing about hosting the radio show? Did you learn anything new about yourselves from this experience? 캔디 막디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뭔가요? 이번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
4: 일단 되게 다양한 분야의 직업분들의 이제 분들이 오셨단 말이죠.
3: 맞아요.
4: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이 전 세계를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리 상담도 할 수 있었고 되게 다양한 분야 분들의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고 또 제가 사실 낯을 많이 가려요.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이제 계속 한 몇 주마다 새로운 게스트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DJ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낯을 좀 덜 가리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많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1: 저도 약간 그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된 것 같아요. 진짜 불가능한 건 없다. 불가능이란 없다. 왜냐면 이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면 다
4: 진짜로
1: 다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꿈을 이루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아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냥 I just gotta put my mind to it and then I'll be able to get it. 그래서 약간 좀 더 힘을 얻은 것 같아요. 네, 라디오 하면서. 네, 사실 한국인들에게 되게 좋은 말도 많이 듣고 칭찬도 많이 듣고 되게 많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윤 씨 다음 거 읽어주세요.
5: 윤세레나데 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완전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한 팀이구나 라고 팍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1: 언젠가요?
4: 언젠가요?
5: 저는 활동할 때도 할 텐데 특히 연습할 때 특히 이제 새벽 연습할 때 그때 이제 뭔가 다들 이제 피곤하고 하니까 아, 다 같이 팍 집중해서 끝내자 할 때 그 마음 하나는 진짜 다 너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중해야 될 때 엄청 딱 집중해서 하고 뭔가 아무래도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1: 그죠.
5: 후딱후딱 하고 끝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래서 그 집중할 때는 엄청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연습할 때 저는, 진행 속도가
4: 저는 그때 한 팀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항상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하고 그때도 한 팀이 되는데 만약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럼 진짜 우리 다 같이 한 팀이 돼야 돼요. 이거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이게 한 팀이 아니면은 이제 한 명이라도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럼 다시 재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그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약간 이런 눈빛이 보입니다.
1: 네, 네, 그래서 그 아우라가 느껴져요. 그래서
6: 딱 첫 동선 잡을 때 잡은 그 순간부터.
1: 좋아요. 진짜 많이 단합된 것 같아요. 이제 M%원 좀 시간이 됐는데 네. 팀의 에너지가 시너지가 많이 느껴집니다 이제.
4: 그죠.
1: 네, 너무 좋아요. 오케이 우리 카이엘 씨.
7: 아 네네. 아 레일라 님이 아니 근데 진짜 if M%원 went on a road trip, who would be the driver, DJ navigator, and snack manager? 만약에 M%원이 로드 트립을 떠난다면 운전사, DJ 길 안내, 간식 담당.

0: 는 각각 누가 맡을
1: 오,
0: 거냐고요.
1: 재밌네요. 이거 되게 질문이. 이거 처음 보는데.
2: If I think about it, 카일이 스낵 매니저 아니야?
0: I feel like Sungmo would be not bad at driving.
2: 아, Sungmo yeah. driver.
0: Yeah, 그리고 DJ는 뭔가 슈니가 잘할 것 같고, Navigator는 뭔가 캠든 형이 뭔가 아, 그래도 운전 몇 번 해봤으니까.
3: 길 잘.
0: 네, 길 잘 알고 캠든 형, Snack Manager, maybe 지효.
4: Oh, really?
0: 왜냐면 지효. 제가 생각했을 때 지효 형이 저희의 취향을 좀 아는 거
1: 같아요. 그건 좀 맞아요. 맞아.
3: 그건 자신 있죠.
0: Yeah. So I would do that, and I would be, I'll be the party guy in the back.
2: Okay.
1: Yeah. What about Brian? Brian, remember Brian.
0: Yeah, we'll be the 분위기 makers.
2: Oh, 분위기 oh, makers.
1: Yeah. You three?
2: 소리 좀 지르고.
0: Yeah.
2: 로드트립은 그런 거죠 뭐.
3: 그럴 yeah. 것 같아요.
2: 어, 근데 되게 좋네요. 승모 드라이버, 캠든 내비게이터, 그리고 지호 스낵 매니저. 오케이.
1: 좋습니다.
2: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아쉽지만 벌써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1: 자, 오늘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소감은 대표로 지호랑 카이렐님이 한번 해주시죠.
0: 오케이.
3: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아이돌 한국어에 저희가 단체로 왔는데 저희 캠디 막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저도 괜히 더 씁쓸한 게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아까 말했듯이 너무 고생 많았고, 또 항공이들 우리 캠디 막디 없어도 꼭 라디오 잘 들어주시고 재밌었습니다.
0: 네, 진짜 오늘 너무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고요. 네. 뭔가 항상 저희 다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2: 맞아.
0: 그리고 캠리 막디 이렇게 재밌게 진행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여기 제작진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1: 예.
0: 항상 저희 너무 잘 챙겨주시고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2: 맞아.
0: 한건이도 고맙고요. 진짜 이게 다 같이 뭐죠,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아쉽지만
1: 그렇죠. 와, 방금 했던 게임들이 마지막이었어요.
0: 그러니까
1: 우리 마지막으로 게스트를 모셨잖아요, 어쨌든.
2: 그렇죠.
1: 이제 이런 장원급제요 이런 것도 이제 안 울지 마요. 울지 마세요.
2: 그대야 걱정하지 마.
1: 봄바람 그 봄바람
2: 그대야. 근데 혹시 모르는 거죠. 막 6대 DJ 다른 그러니까. 엠퍼센 멤버 될 수도 있는 거고.
1: 그렇죠.
2: 혹시 모르니까.
3: 맞아요.
1: 사실 야도란과 엠퍼센돈의 이제 릴레이션 끝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네. 사실 FNC랑 아주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1: 그렇죠. 1대 DJ 우리 비원 한번.
2: 네. 다음에 우리 뭐 후배 그룹이 여기도 DJ 될 수도 있는 거고.
1: 그렇죠.
0: 그렇죠. 네.
2: 모르는 거죠.
1: 네.
2: 돌아오겠습니다.
1: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헤어지기 전에 브라이언 씨가 마지막 곡 한번 소개해 주시죠.
5: 네, 저는 마지막 곡으로 Ampersand 1 Hit Me Up.
1: 이 노래 좋아하시나요?
5: 맞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2: 뭐가 좋아요, 이 노래?
5: 저는 일단
1: J 파트가 좋아요.
5: 맞아요. J 파트 너무 좋고
2: 네.
5: 그리고 약간 그 분위기 너무 좋아.
2: 분위기.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브라이언 씨의 추천곡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자자.
4: 안녕.
2: Bye bye.

0: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0: over here.
1: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0: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1: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아이스크림 컵이 좋으세요? 아니면 콘이 좋으세요? 전 당연히 그릇까지 먹는 그런 콘입니다. 근데 이 아이스크림 콘이 사실은 엄청난 양보 덕에 태어났다는 거 아시나요? 무려 120년 전에 세인트 루이스 박람 회장에 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접시를 안 챙겨와서 장사를 접을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때 옆 가게의 와플 장수가 자기네 와플을 돌돌 말아 건네준 거죠. 여기다 담아 팔아보라고. 그렇죠? 그 따뜻한 양보 덕에 초대박 와플 콘이 탄생한 거라고 합니다. 다만 그 와플 장수도 몰랐을 겁니다. 이 120년 뒤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밑공무니에 뚝뚝 떨어지는 아이스크림 막으려고 휴지를 몇 장씩 감아주게 될 줄은요. 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Guy Sebastian, Like a Drum.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8월 28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달력상으로는 이 여름의 마지막 주말 앞두고 있네요. 방금 아이스크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하니까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콘파인가요? 아니면 컵파인가요? 사실 놀라시겠지만 저 예전에는 컵파였어요, 사실. 이 녹을까봐 이게 막 서둘러가지고 이 맛도 제대로 음미도 못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리고 가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푼을 멈추고 즐기면서 이렇게 녹는 한 방울 한 방울,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컵파였는데 요즘에는 아니다, 콘도 먹어줘야지 해서 좀 바꿨습니다. 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첨가물 설탕 들어간 아이스크림은 거부한다. 생과일이든 뭐든 통째로 얼려 아이스크림화 시켜버릴 것 같은 일산 샤베트 크리스틴 쌤.
1: Hello, good evening everyone.
0: 쌤, 아이스크림 드시죠?
1: I do not like sherbet.
0: Oh.
1: I like the heavy sweet ice cream.
0: 샤베트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1: Yeah,
0: heavy하고
1: right.
0: rich한
1: right.
0: 거 좋아.
1: Yeah, I like that milky flavor. Uh-huh. That's the thing. It's like when I eat it,
0: right.
1: I want 100% fat.
0: 어, 멋집니다.
1: Yeah.
0: 사실은
1: no
0: 쌤이,
1: non-fat, no low fat. I want full fat.
0: 쌤이 뭔가 슈거 들어가고 뭔가 슈거리한 거를 안 드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1: no.
0: 그 생각이 언제 깨졌냐면 예전에 그 우리 스태프를 위해서 밀크 빙수를 한번 시키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요.
1: Of course.
0: 그래서 그때부터 아, 좋아하시는구나.
1: Yes.
0: 제가 들었습니다. Right. Evening Special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Hidden in plain sight, right beneath the heart of Seoul, a massive concrete vault that lay dormant for four decades has finally been brought to light as a vibrant new cultural hub. Transformed into K-Culture Station, this state-of-the-art facility bridges past and present, anchoring the city's vision for a dynamic cultural landscape.
0: 서울 도심 한복판 지하에 40년간 방치되어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 명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K-Culture Station으로 변신한 이 최첨단 시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도심 속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1: In the microgravity of space, a subtle shift takes place. Astronauts' lower eyelids actually drift upward, making their eyes appear visibly smaller. Driven by a fluid shift toward the head, this phenomenon is now prompting deeper research to safeguard astronauts' vision during long-term space missions.
0: 우주 공간의 미세 중력 환경에서는 아래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

0: 눈이 작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액이 머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우주비행사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추가 연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1: Across major U.S. cities, a real-life treasure hunt is taking hold, with hidden stashes of cash left in public spaces and location clues dropped on social media. What started as a modest act of goodwill is now striking a chord amidst rising inflation, evolving into a lucrative marketing tool for businesses.
0: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길거리에 현금을 숨겨놓고 소셜미디어로 힌트를 주는 현금 찾기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소소한 자선 활동으로 시작된 이 보물찾기 챌린지는 최근 고물가 속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기업들의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1: A novel craze is taking root among young adults in China who are bringing weathered bricks home from the street to cultivate moss. By keeping costs and caregiving burdens to a minimum, this quirk of the slowing economy offers a quiet sense of comfort and accomplishment, marking a small but telling sign of the times.
0: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 길가에 버려진 낡은 벽돌의 이끼를 키우는 벽돌 키우기가 유행입니다. 돌봄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박한 위안과 성취감을 얻으려는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풍속도로 풀이됩니다. (목소리)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Hidden in plain sight, right beneath the heart of Seoul, a massive concrete vault that lay dormant for four decades has finally been brought to light as a vibrant new cultural hub. Transformed into K-Culture Station, this state-of-the-art facility bridges past and present, anchoring the city's vision for a dynamic cultural landscape.
0: 서울 도심 한복판 지하에 40년간 방치되어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 명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K-Culture Station으로 변신한 이 최첨단 시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도심 속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이 늘 지나치던 이 서울 광장 지하에 비밀 공간이 숨어 있었다는 게 엄청 신기하고요. 이게 도대체 언제 왜 만들어진 곳이길래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걸까요?
1: It is incredible. It is right beneath Seoul Plaza between City Hall and 을지로 일가.
0: Right.
1: And basically it's like 1,000 평. That's a big space.
0: Right.
1: Mm-hmm. And once they say that this empty space was created during the 1984 Line 2 subway, and there was an underground shopping mall construction. So we don't know why it is empty. Mm-hmm. Well, currently it is just empty. But they're like, wait a second, we've got this great space.
0: Uh-huh.
1: Why don't we do something with it?
0: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뭐 몇십 평도 아니라 천 평의 규모에 가까운 게 남아 있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 1984년에 지하철 2호선 개통이랑 지하상가 건설 당시에 이제 구조적으로 생긴 빈 공간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고 정확하게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게 아주 좋은 게 남아있는데 이거를 You know, go to waste 하게 둘 수 없잖아요.
1: So, Sam, they're planning to uncover 12 additional unused subway spaces within the year. So, all of these areas are going to be like cultural venues.
0: 아, 너무 좋네요.
1: Which is, I mean, here's the, everyone, oh, we've got all the tourists coming. Send them underground.
0: 와, 이게 또 새로운 하나의 또... K-투어의 투어리즘의 새로운 또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셉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Sure.
0: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지하철역 안에 남은 공간 12곳을 추가로 발굴해서요. 문화 공간으로 순차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 온 친구들 보면 한국의 카페들 중에서도요. 그 아주 팬시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떤 컨테이너나 공장, 팩토리 같은데 아니면 웨어하우스 같은데 없어진 곳 있잖아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곳. 이곳을 카페로 만드는 곳도 꽤 있잖아요, 요즘에.
1: Oh, it's like a sort of industrial.
0: Yeah, 그거 보면서 와, 되게 쿨하다.
1: Yeah.
0: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느낌 있게.
1: It's like the underground scene.
0: All right, 좋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Hidden in plain sight.

0: Right beneath the heart of Seoul, a massive concrete vault that lay dormant for four decades has finally been brought to light as a vibrant new cultural hub.
1: 서울 도심 한복판 지하에 40년간 방치돼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 명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지금 서울의 중심의 아래, 바로 아래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Hidden, right? 근데 hidden인데 in plain sight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왠지 plain 하면 plain yogurt 이런 거 떠오르는데요.
0: All right. I can understand that. You love that food. Yes. Okay. So it's interesting because it's like hidden and then in plain sight. Because in plain sight, P-L-A-I-N, means that it is there for anyone to see.
1: Mm-hmm.
0: It's anyone can see it.
1: Right.
0: But here it's hidden in plain sight, meaning it was not necessarily concealed,
1: right,
0: but it simply was unnoticed. Nobody had the chance to see it, but it was there.
1: It was there.
0: Right.
1: But nobody knew about it.
0: But nobody knew about it.
1: Now we do.
0: Yeah.
1: Right?
0: Now we do.
1: 여기 지금 보면 숨어 있기는 하는데 in sight이 아니라 in plain sight 하면 더 강조해 주면서 이 plain 자체가 원래 plain yogurt도 뭔가 꾸미지 않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이니까
0: True.
1: 정말 눈앞에 그냥 깨끗하게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숨어 있다는 거는 어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노리스를 못했을 뿐이다.
0: We just didn't, yeah, we just didn't know it was there.
1: Right. So something is hidden in plain sight이라고 하면요, 눈앞에 두고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좀 숨겨져 있는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큰 concrete vault가요, that lay dormant for four decades has finally been brought to light 이라고 뭐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concrete vault가 뭐 거의 40년 넘게 right 가깝게 lay dormant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돌멘한 okay. 상태로 누워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0: And dormant means that it is inactive. So where we see this expression the most is with like volcanoes,
1: right?
0: Like a dormant volcano. It means that it's inactive, it's resting, it's not like exploding, but it's there. So it's not necessarily dead, but it's temporarily resting.
1: 자고 있는 거예요.
0: Just like bears are dormant in the winter.
1: Okay, 그럼 dormant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화산이라고 친다면 지금 막 분출하는 상황은 아닌데 언젠가 그럴 수 있는 느낌인 거고 겨울잠을 자고 있는 곰이 또 dormant가 될 수도 있겠네요.
0: You know what? Right. This past weekend, you know I told you I watched 5 movies.
1: Yes, yes.
0: One of them was Pompeii.
1: Oh.
0: Right. So that it was dormant and then it erupted and killed the whole.
1: 아, yeah. 하필 또 어떻게 또 화산 얘기를 보셨어요.
0: So we have a dormant volcano and an active volcano.
1: 아, active한 건 한참 막 터지고 있는 화산을 얘기하고 있고 dormant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휴면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Yeah. Alright, 근데 그런 것이 light로 brought 됐다, brought to light 했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0: Transformed into K-Culture Station, this state-of-the-art facility bridges past and present, anchoring the city's vision for a dynamic cultural landscape.
1: K-Culture Station으로 변신한 이 최첨단 시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도심 속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라고 했어요. 와, 이것도 state of the art 표현을 썼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예술의 거의 경지, 한마디로 최첨단회라는 뜻입니다. 이런 facility가 bridges past and present. 를 한다
0: yeah.
1: 라고 했네요. 어떻게 이게 과거와 현재를 bridge를 할까요?
0: Okay. Well, we often think of bridge as the noun form, the bridge.
1: 다리, right?
0: Right? But here it's used as a verb.
1: Right.
0: But in a sense, it is connecting two things. In this case, past and present.
1: Right.
0: So if it bridges A and B, it means it is linking it, it is connecting it.
1: Okay. So, 과거의 것도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40년이 넘었는데.
0: It's been 40 years.
1: 그런 느낌을 살리면서도 또 뭐 요즘에 물건들이 많이 뭔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존하는 그런 느낌. 과거인 느낌인데 현재예요.
0: But it's like, yeah, that's right. It's a modern touch.
1: Right, so 여기서 bridge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다리를 놓는 겁니다.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Past and present,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hidden in plain sight right back.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In the microgravity of space, a subtle shift takes place. Astronauts' lower eyelids actually drift upward.

0: 연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우주로 가면 얼굴이 막 붓는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눈 모양까지 바뀐다라는 거는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그렇죠?
1: Yeah. Right. And this is why I would never never go to space. My eyes are already small. I don't want it any smaller.
0: Right.
1: Okay, so anyway, there was a research team, a joint research team from Australia and Germany, and they analyzed 115 photos of 13 astronauts taken on Earth and in space. So basically what happens, the minute or, you know, the instant that they reach microgravity,
0: right,
1: which is basically kind of weak gravity. It's not like zero gravity.
0: Okay.
1: Their lower eyelids go up. It moves up because the 2 liters of bodily fluid shift toward the head and it causes facial swelling.
0: Right.
1: And so then it pushes it upward and then they have like smaller eyes.
0: 와,
1: wow. Yeah.
0: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생각해 보면은 미세 중력으로 이제 체액이 이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중력이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체액 약 2리터 정도가 머리로 쏠려서 얼굴이 붓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에서 얼굴 조직을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나이 드는 이유는 다 그래비티 때문이다. 아래로 처진다.
1: Yeah, everything goes down. Right.
0: 그게 오히려 이제는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눈꺼풀이 위로 밀려 올라간 것. 그래서 실제로 역 안검하수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리프팅까지 되겠네요. Right?
1: You know, you know the idea is, and I've seen some pictures, you know how like some people get surgery, plastic treatments under the eyelid to make it kind of look puffy? Young people do that?
0: Yes.
1: That's kind of what happens.
0: Right.
1: Because it's their lower eyelid, it goes up and it kind of has like this puffiness there.
0: And it's free.
1: It's free.
0: It's free up there.
1: That it's
0: 아, 아니구나. 그 올라가야 되는 비용이 많이 비싸네요. 생각해보니까요. 네, 우주선 티켓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1: yeah,
0: 그냥 지구에서 하는 걸로.
1: Yes. 네.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n the microgravity of space, a subtle shift takes place. Astronauts' lower eyelids actually drift upward, making their eyes appear visibly smaller.
0: 우주 공간의 미세 중력 환경에서는 아래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 눈이 작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 in the microgravity of space, 미세 중력 환경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는 a subtle shift takes place 한다고 했습니다. takes place 한다는 게 벌어진다는 건데 이 shift는 1억 번 설명하셨지만 이게 뭔가 변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subtle shift라고 하면 많이 변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1: Absolutely. Right. So, and the spelling is important. It's S-U-B-T-L-E. But you do not hear the B. So it's subtle.
0: Not subtle.
1: Subtle. No, subtle.
0: Right.
1: So basically, subtle means it's a small detail.
0: Right.
1: It's kind of a quiet change. It's not so noticeable.
0: Right.
1: It's just a little.
0: A little. 근데 subtle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눈이 이렇게 감길 거잖아요. 안 보일 거잖아요. So subtle shift가 벌어진다. 그게 바로 이제 astronauts lower eyelids. Eyelids는 여러분 눈꺼풀이죠. 그게 actually drift upward.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1: Yeah.
0: 자, 연결해 볼게요.
1: Driven by a fluid shift toward the head, this phenomenon is now prompting deeper research to safeguard astronauts' vision during long-term space missions.
0: 체액이 머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우주 비행사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추가 연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fluid가 shift toward the head 하는 거로 이제 벌어지면서 라고 했는데요. 머리 쪽으로 이 fluid가 shift 한다고 했습니다. 이 fluid라고 하는 게 뭘까요?
1: Okay, so basically it's like water.
0: Yeah.
1: You know, whatever like liquid in your body. So this is why context is very important. We know what shift means. It's slight change.
0: Right.
1: But in this sense, it's more of like moving.
0: Moving.
1: The fluid is moving toward the head.
0: Right.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shift는, 원래는 shift는 방향을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예전엔 됐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move 하는 거네요. So fluid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기체도 포함을 합니다. 기체라든가 액체를 이제 얘기를 하고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위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주 비행사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1: Sure.
0: 그래서 지금 deeper research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 to safeguard astronauts' vision 이라고 했습니다.
1: Okay. So safeguard is very similar to the word protect.
0: Protect.
1: Okay. But if there was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safeguard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보죠.
2: Across major U.S. cities, a real-life treasure hunt is taking hold, with hidden stashes of cash left in public spaces and location clues dropped on social media. What started as a modest act of goodwill is now striking a chord amidst rising inflation, evolving into a lucrative marketing tool for businesses.
1: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길거리에 현금을 숨겨놓고 소셜미디어로 힌트를 주는 현금찾기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소소한 자선활동으로 시작된 이 보물찾기 챌린지는 최근 고물가 속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기업들의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길거리 의자 밑이나 아니면은 뭐 나무 구멍에 현금을 숨겨둔다든가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거 근데 왜 하는 거죠? 라고 묻기도 전에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2: I want to do it.
1: 요즘에 왜 그 결혼식에 뭐 누가 사회를 볼까 기타 등등 맞추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2: Yeah, the betting.
1: 요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2: Yeah, it's so true.
1: Right.
2: So basically this is called a cash drop.
1: Mm-hmm.
2: And so what people do is they hide cash in public areas and they give clues on social media. So basically it kind of started out as kind of a, you know, personal self-funded act of charity.
1: Right.
2: Like just to like help people and make their day.
1: Uh-huh.
2: And then it became like wildly popular.
1: Okay.
2: Mm-hmm. And it's become more like a business promotional tool.
1: Wow.
2: So they're hiding it in places like trash cans,
1: uh-huh.
2: hollow trees, like you mentioned.
1: Okay.
2: Basketballs.
1: Uh-huh. Like and deflated the basketball or something.
2: Deflated by the
1: one. Okay.
2: And yeah, or takeout containers. I mean, everywhere.
1: 아니 근데 그 쓰레기통 같은데 넣어놨다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런 거는 스마트하지 않아요.
2: Yeah, that's right. Like maybe the garbage.
1: 고민이 될 것 같아요.
2: They come, the dumpster truck.
1: Right, right.
2: Comes. Yeah, that's kind of dangerous. Yeah.
1: 와, 이게 그러니까 2014년에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하네요. 근데 2025년에 뉴저지에서 다시 유행을 또 했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힘든 시기에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려는 약간 개인 사비 기반 뭐 자선 활동 같은 목적이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물가도 오르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하니까는 공짜 뭐 현금 뭐 재미 동시에 얻으려는 좀 대중적인 호응이 커진 것 같고 사실 요즘에 소셜 미디어 같은 데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거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2: Oh, of course.
1: Right?
2: Sam.
1: Yeah.
2: I think it's time to go back to New Jersey for a little bit.
1: Okay.
2: You know, and try one of these things.
1: 갔는데 아무도 안 숨기면 어떡하죠? 거기까지 비행기 표 내고 갔는데.
2: Yeah.
1: 알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Across major U.S. cities, a real-life treasure hunt is taking hold, with hidden stashes of cash left in public spaces and location clues dropped on social media.
1: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길거리에 현금을 숨겨놓고 소셜미디어로 힌트를 주는 현금 찾기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진짜 이거야말로 a real life treasure hunt가 되겠죠. And it's taking hold 라고 하네요.
2: Mm-hmm.
1: Right.
2: So taking hold means it's getting to be established.
1: Mm-hmm.
2: It's like, you know, having some sort of influence. It's spreading.
1: Okay.
2: And it's becoming a thing.
1: Okay. Hold니까 진짜 잡고 있고 어디 안 가는 거잖아요.
2: Yeah.
1: 그렇죠?
2: You so, got like that sudden firm grip.
1: 아, mm-hmm. 뭔가 자리를 잡고 정착하는 거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2: Correct.
1: 그래서 이게 요즘에 진짜 자리를 잡았다. 한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고 mm-hmm. 얘기를 했고요. With hidden stashes of cash left.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보기만 해도 좋은 단어가 나왔네요.
2: You know, I really
1: stashes
2: do.
1: Stashes of cash.
2: I know. I just, reading this makes me happy. I want to find stashes of cash.
1: Uh-huh.
2: And it rhymes, right? If you stash something,
1: mm-hmm.
2: a stash of something, you hide something away safely
1: mm-hmm.
2: and kind of

0: secretly so that you can use it later.
1: Right.
0: So typical example, you know how people stash their cash under the mattress?
1: Right.
0: Or in the freezer? Yeah.
1: 뭐 냉장고 안에다가 놓고
0: Yeah, that's right.
1: 뭐 비상금, 비상금 같은 거.
0: I don't know. Where do you stash your cash? I don't know. But I'm sure these days, though, not a lot of people stash cash. But who knows? I know that a lot of older people do.
1: 맞아요. 요즘에는 현금을 자체를 많이는 쓰지 않으니까.
0: That's right. That's
1: 그러니까 여기서 stashes of cash나 아니면 a stash of cash라고 써도 됩니다. 이거 자체가 현금 뭉치 중에서도 보통 이제 숨겨놓은 느낌이 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0: Yeah.
1: Alright. So 이런 것들로 자리를 잡고 있다. 연결해 볼게요.
0: What started as a modest act of goodwill is now striking a chord amidst rising inflation, evolving into a lucrative marketing tool for businesses.
1: 소소한 자선 활동으로 시작된 이 보물 찾기 챌린지는 최근 고물가 속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기업들의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act of goodwill, 선행 같은 거잖아요. 그죠? is now striking a chord.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Yeah, if something strikes a chord with someone, it means that it emotionally touches you. Like you can relate to this situation.
1: Right.
0: Right, because you know everyone's going through a hard time with inflation. So it's like it's moving your insides.
1: Right.
0: Mm-hmm. How you feel.
1: 분위기가 딱딱한데 뭔가 나의 마음을 울리는 거. 그게 striking a chord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chord는 그 기타 코드를 얘기하는 코드일까요?
0: Originally.
1: Okay. So C-H-O-R-D입니다. 여러분들 H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비즈니스들을 위한 lucrative marketing tool이라고 했는데요. 수익성이 좋은이라는 뜻이 바로 lucrat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cross major U.S. cities, a real-life treasure hunt is taking hold, with hidden stashes of cash left in public spaces and location clues dropped on social media. What started as a modest act of goodwill is now striking a chord amidst rising inflation, evolving into a lucrative marketing tool for businesse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New Politics with One of Us.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 novel craze is taking root among young adults in China who are bringing weathered bricks home from the street to cultivate moss. By keeping cost and caregiving burdens to a minimum, this quirk of the slowing economy offers a quiet sense of comfort and accomplishment, marking a small but telling sign of the times.
0: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 길가에 버려진 낡은 벽돌에 이끼를 키우는 벽돌 키우기가 유행입니다. 돌봄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박한 위안과 성취감을 얻으려는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풍속도로 불이댑니다. 이 벽돌을 집에 들여서 이끼를 키운다. 그러니까 벽돌에서 뭔가 자라나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굉장히 힐링을 얻어요. 뭔가 거기 이렇게 카스테라처럼 이렇게 자라잖아요.
1: Yeah, like
0: 그리고
1: soft and plush.
0: 저는 예전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래된 castles 같은 데 보면 벽에 막
1: yes.
0: 붙어서 자라는 식물들 있죠. 이상하게 그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1: Well, you're not the only one, Sam. There's a reason why this is a novel craze. It's a new craze. And so they're taking these bricks and these old bricks and they pick them off the street.
0: Right.
1: And basically you water them and they you know sometimes sprout moss or even small flowers.
0: 와, 꽃까지 핀다고요?
1: Some do.
0: And all you need to do is just water them, right?
1: Yes.
0: 와,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물만 뭐 배달 용기 같은 거다가 벽돌을 넣고서 이제 뿌려주면 이끼도 피고 그리고 작은 꽃이 피어난다.
1: Yeah.
0: 어, 멋지지 않습니까?
1: I think this is such human nature.
0: Right.
1: I think we are all the same. You know, anything that grows. It's part of nature.
0: 그러니까요.
1: So it makes you feel good. It's healing.
0: 아, 근데 중요한 건 잘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 Oh, yeah.
0: 예. All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novel craze is taking root among young adults in China who are bringing weathered bricks home from the street to cultivate moss.
0: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 길가에 버려진 낡은 벽돌에 이끼를 키우는 벽돌 키우기가 유행입니다. 자, A novel craze is taking root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o take root 한다는 건 아까 얘기가 비슷한 게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1: Take
0: hold처럼 뿌리를 내린다. 결국에는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뭐 널리 퍼질 수도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a novel craze라는 게 나왔습니다.
1: Yeah, so we're not talking about the book.
0: 소설 novel 아니죠?
1: Not that novel, but there's a completely different definition.
0: Okay.
1: As an adjective, it is new.
0: 새로운 거.
1: The meaning is new.
0: Okay.
1: That's right. A novel idea, novel approach, and when you see it used that way, you should know. This means new.
0: 뭔가 아 기발하다, 새롭다. 이거 예전에 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줄 때 novel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Crazy는 정말 crazy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열풍.

0: 그냥 열기를 얘기를 하겠죠. 이 새로운 열풍이 지금 막 자리를 잡고 있어요. Among young adults 사이에서 in China, right? 자, 근데 그 사람들이 who are bringing weathered bricks hom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weather라는 건 날씨인데 어떻게 weathered 돼 있는 bricks라고 했을까요?
1: So, if you want to upgrade your English, you do not just know weather as in 날씨, mm-hmm. but weathered, an adjective, which means because of the weather, the sun and the wind mm-hmm. and the rain. And it's almost like you have been damaged by long exposure to these elements.
0: Okay.
1: So you, it's been worn down for a long time. So say, for example, if you see farmers, if you go to the countryside mm-hmm. and you see the 할머니s and the 할아버지s,
0: yes.
1: you look at their hand and their face, their weathered hands, mm-hmm. meaning that they've used these hands through summer, fall, winter,
0: right.
1: spring,
0: for like 시간이 지나면서.
1: 50 years. Uh-huh. Yeah. That is the idea.
0: 보이고 그러면 weather 됐다는 건 나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굉장히 오래되면서 여전히 좋은이라는 좀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겠네요.
1: Yeah, it's not bad.
0: Right.
1: Yeah.
0: So weathered라고 얘기를 하면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혹은 뭐 세월의 풍파를 견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By keeping costs and caregiving burdens to a minimum, this quirk of the slowing economy offers a quiet sense of comfort and accomplishment, marking a small but telling sign of the times.
0: 돌봄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박한 위안과 성취감을 얻으려는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풍속도로 불이 됩니다. 자, 뭐 이제 돈도 최소로 들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동시에 뭔가 안정감도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고 자, 그러면서 marking a small but telling sign of the times라고 얘기를 했어요.
1: The word telling here means revealing or something significant. Mm-hmm. So, sign of the times, this is basically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now, the trends and the changes mm-hmm. happening in our society.
0: Right.
1: So this together, telling sign of the times, is basically saying this trend is kind of revealing to us
0: okay.
1: what is going on these days.
0: Right, right. Mm. 요즘에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뭐 그런 흔적들을 보여주는 것을 sign of the times. So sign of the times는 시간의 흔적이나 변화를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을 tell 한다는 거는 단순한 너 그 얘기 들었어 하고 말해주는 것보다는 정말 보여주다
1: yes.
0: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novel craze is taking root among young adults in China who are bringing weathered bricks home from the street to cultivate moss. By keeping cost and caregiving burdens to a minimum, this quirk of the slowing economy offers a quiet sense of comfort and accomplishment, marking a small but telling sign of the times.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take hold 한다는 거, 진짜 거기에 딱 굳어서 안 가는 겁니다. 자리 잡다, 정착하다.
1: It takes time for new habits to take hold.
0: 새로운 습관이 몸에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라는 게 있었고요. Lucrative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되는 뭔가 수익성이 좋은.
1: Is that side hustle actually lucrative?
0: 그 부업 진짜로 돈이 좀 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뭔가 plain sight에 숨겨져 있다. Hidden in plain sight. 눈앞에 두고도 못 찾게 숨겨진.
1: My glasses were right here, hidden in plain sight.
0: 내 안경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도, plain sight에 있었는데도 몰랐네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자, strike a chord 라고 하는 것은 심금을 울리는 거, 깊이 공감이 되는 거죠.
1: That movie struck a chord with a lot of people.
0: 그 영화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자아냈지. 될 수 있겠고요. 자, weathered 돼 있다는 것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풍파를 견딘이 되겠습니다.
1: His weathered face tells a thousand stories.
0: 그의 주름진 얼굴에서 살아온 세월이 느껴져. 여기까지 표현 리뷰 해보겠습니다. Evening Headlines 함께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Let's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Adele. It is Love is a Game.
0: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자, 오늘은 인형을 만드는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형 중에서도 연극 무대에서는 복화술 인형인데요. 인형의 몸통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 레버나 줄을 조작해서 턱, 눈동자, 눈꺼풀 등을 섬세하게 움직이게 만든 특수 제작 인형을 말합니다. 이 연기자가 목소리를 내고 마치 인형이 직접 말을 하는 것처럼 턱이 움직이죠. 어떤 인형인지 떠오르시죠? 이 인형을 아직도 제작하는 분이 있다고 하네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이렇게 그 더미스 같은 걸로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인형극 같은 거?
1: Okay, so my all-time favorite movie is The Sound of Music. Mm-hmm. And there is a scene, mm-hmm. the puppet scene, right? Ah. High on a hill with a lonely, right. you know, and they do this whole thing. Yes. So when I went to Austria, oh. Salzburg, where this film was, you know, right. shot, oh, okay. I went to go see a puppet show.
0: 아니 뭐 하나 보시려고 멀리 다니시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1: Because I love the sound of music. Oh, I had my. to go to Austria. I had to go to Salzburg.
0: Right.
1: I mean, I just had to. And I took a tour.
0: Okay.
1: 어때요? Like the Sound of Music tour. 아. Like where they filmed it.
0: 그럼 인형극이나 이런 것도 보여줬나요? 거기서?
1: Not there 아, on the tour. 아니고. You had to go separately.
0: 아, 저는 근데 인형극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 워낙 영화 중에서도 이런 인형을 활용한 공포영화가 많아가지고요.
1: I agree. 아. The big ones scare me. The little ones are cute, but the big ones are scary.
0: 아, 저는 작은 것도 무서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보겠습니다.
2: Deep Dive Daily.
0: 딥다이브 데일리.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1: The man who brings dummies to life.
0: 복화술 인형 장인, 인형에 숨을 불어넣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더미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사람 모양을 본뜬 모형이나 가짜 인형을 얘기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사고 얼마나 이제 이 자동차가 안전한가 해볼 때 들어가는 것도 dummies라고 볼 수도 있고요. Bring something to life 한다는 것이 뭔가에 생명을 불어넣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클릭 한 번이면 뭐든 빠르게 만들어지는 요즘이죠. 그런데 19세기 옛 방식 그대로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장인이 있습니다.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복화술 인형을 만드는 오스틴 필립스 씨인데요. 5살 때 쇼윈도에서 본 복화술 인형에 마음을 싹 빼앗긴 이후에

0: 14살 때부터 혼자 나무를 깎고 기계를 다루면서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독학으로 시작해서 대학 기숙사에서 인형을 만들어 팔던 청년이 이제는 미국에 몇 안 남은 전문 장인으로서 연기자와 수집가들을 위한 맞춤 인형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에게 이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조각과 도색, 기계공학이 다 들어가 있는 움직이는 예술품이라고 하네요. 이 인형 장인의 이야기 오늘 기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 그의 비밀스러운 공방으로 들어가 보죠. 물건들로 가득 찬 뒷방 테이블 위에 인형 하나가 엎드려 있습니다.
1: Its head has been cut open, exposing a delicate anatomy of brass rods, hinges, and levers. It is motionless, as if sleeping, but soon it will turn its head, blink, crack a wry smile, and part its lips to speak. Each movement will be directed by an intricate network of hand-soldered mechanisms concealed inside its small hollow body.
0: 인형의 열린 머리 뒤쪽으로 장치들이 정교하게 얽혀 있는 게 그대로 보여요. 지금은 자는 것처럼 움직임이 없지만 곧 머리를 돌리고 눈을 깜빡이면서 입을 떼고 말을 건넬 겁니다. 그 모든 움직임은 작은 빈 몸통 속에 숨겨진 일일이 손으로 만든 정교한 장치들로 제어되죠. 네, 와 이거는 이걸 만들려면 진짜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 No kidding.
0: 와 근데 여전히 무서워요. 왜냐면 상상해보세요. 막 이게 움직이고 yeah. 쳐다보고.
1: I said, you know, this paragraph is right. kind of scary.
0: Right? cut open
1: its right. head. Yes. You know? I mean, we know it's a dummy, but still.
0: Right.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ts head has been cut open, exposing a delicate anatomy of brass rods, hinges, and levers. It is motionless as if sleeping.
0: 인형의 머리 뒷부분이 열려 있는데 그 안으로 황동 막대와 힌지, 레버가 정교하게 얽힌 속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보여요. 자는 것처럼 움직임이 없죠. 네, 다시 한번 봐도 조금 무섭네요. So its head has been cut open 이라고 했습니다. Right? 그냥 open이 아니라 cut open은 정말 이렇게 컷해서 열려 있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swung open 이렇게 하면 활짝 열린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exposing 뭔가를 노출해서 보여주나 봐요. A delicate anatomy of brass rods, et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anatomy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해부학적인 거 뭔가 사람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1: Yeah, all medical students have to take a class on. The human anatomy.
0: Right.
1: And anatomy just means the structure of body.
0: 아,
1: so organs, bones, okay. muscles, all of that.
0: 그러니까 이게 꼭 사람일 필요는 없는 거네요. 어떤 하나의 structure이라든가 그런 구조를 얘기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1: Yeah, it doesn't always have to be the human body. Okay. But in this case, obviously, it is not human. It right. is a dummy's brain
0: right,
1: anatomy, right?
0: right. yes.
1: And it's delicate, which mm-hmm. means that you need to handle it very carefully mm-hmm. or else it could easily break.
0: Mm-hmm. Mm-hmm.
1: So the idea of something being delicate
0: right.
1: means it's very fragile.
0: Okay. Mm-hmm. 굉장히 부서지기도 쉽고 정밀하고 미세하고 디테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Mm-hmm.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But soon it will turn its head, blink, crack a wry smile, and part its lips to speak.
0: 하지만 곧 머리를 돌리고 눈을 깜빡이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떼고 말을 건넬 겁니다. 이거 보세요. 뭔가 정상적인 스마일이 아닐 것 같아요. So crack a wry smile는 어떤 미소를 짓는 겁니까?
1: Very good question. It's spelled W-R-Y. So it's wry. And if it's it, for a human who cracks a wry smile, if they have a wry smile, it's kind of like a one-sided smile. And it's you smile because it's like, oh, that's really kind of, it's funny, but it's sarcastic.
0: Uh-huh.
1: It's not like, ha, But it's like
0: 뭔가 비꼬는 듯한 그렇죠. 뭔가 묘한 그러니까 얼핏 보면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Right? So wry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묘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crack a smile이라고 하는 것은 crack up도 마찬가지지만 미소를 짓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Each movement will be directed by an intricate network of hand-soldered mechanisms concealed inside its

0: small hollow body.
1: 그 모든 움직임은 작은 빈 몸통 속에 숨겨진 일일이 손으로 땜질에 만든 정교한 장치들로 제어되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손으로 하나하나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intricate network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왠지 intricate도 좀 복잡한 뜻일 것 같은데요.
2: It is 복잡해. Yes. It's complex. It's very detailed. So, and of course, a network is basically a system with many connected parts. Mm-hmm. So this whole kind of the way things are moving, mm-hmm. it's all connected by a very complex system.
1: Right, right. Okay, so 여기서는 지금 뭐 손으로 하나하나 땜질해서 만든 것을 이제 hand soldered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mechanisms의 아주 복잡한 정교한 network에 의해서 이 각각의 movement가 만들어진다.
2: Yeah.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Mm-hmm.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2: Its head has been cut open, exposing a delicate anatomy of brass rods, hinges, and levers. It is motionless, as if sleeping. But soon, it will turn its head, blink, crack a wry smile, and part its lips to speak. Each movement will be directed by an intricate network of hand-soldered mechanisms concealed inside its small hollow body.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2: Here's Duffy with Warwick Avenue.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The Man Who Brings Dummies to Life. 복화술 인형 장인 인형의 숨을 불어넣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형 장인 오스틴 필립스는 어릴 때부터 핀볼 기계나 오토바이를 직접 뜯고 조립할 정도로 기계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을 처음 만들 때도 엄청난 완벽주의자였다고 해요. 작은 치수 하나 틀리지 않게 완벽한 기계처럼 만드는데 오랫동안 집착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수많은 인형을 다듬어 보면서 기계적인 완벽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뜻밖의 반전 뭘까요? 들어볼게요.
1: Early on, Phillips pursued perfection obsessively. Over time, he learned to loosen up and leave more room for personality. You can go too far and lose the life in it, he said. I started realizing people responded more when things were a little more painterly, a little more playful.
0: 처음에 그는 완벽함에 거의 집착하듯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빼고 인형의 개성이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는 법을 배웠죠. 너무 과하게 만지면 오히려 생동감이 사라져요. 사람들은 손맛이 살짝 남아있고 위트가 느껴지는 인형에 더 마음을 연다는 걸 깨달았죠.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꼭 인형만이 아니지 않나요? 그죠? 어떨 때는 완벽한 게 있는데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든가 인간적인 게 보이면 너무 좋지 않나요?
1: In everything I feel.
0: Right?
1: If it's too perfect, it's
0: not fun.
1: It doesn't have character.
0: 그러니까 캐릭터가 없어요.
1: Yeah.
0: 뭔가 실수도 좀 있고 인간적인 게 막 묻어 있고.
1: That's right.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Early on, Phillips pursued perfection obsessively. Over time, he learned to loosen up and leave more room for personality.
0: 처음에는 완벽함에 거의 집착하듯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빼고 인형의 개성이 들어갈 자리를 남겨두는 법을 배웠죠. 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early on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이제 초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 Phillips pursued perfection obsessively 라고 했습니다. 이 완벽이라고 하는 것을 펄수를 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obsessively 했다
1: yeah.
0: 라고 했습니다.
1: That's right.
0: right.
1: So if you pursue perfection obsessively, it means that you are completely obsessed with perfection.
0: Okay.
1: You are doing everything you can to be perfect.
0: Would you consider yourself
1: a perfectionist? I am an anti-perfectionist.
0: Oh.
1: Believe it or not.
0: Okay.
1: People may think like I'm very 털털해.
0: 지금 말하는 것도 너무 perfect한데요. 이상한데? 의심되는데요.
1: It is not true.
0: Okay. So perfectionist는 아니다. 그거랑
1: no.
0: 반대예요.
1: Absolutely. Are you a perfectionist?
2: Nah.
1: No.
0: Look
1: no.
0: at me.
1: Yeah, look at us. We are not perfectionists. No.
0: 근데 이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가 오히려 더 하나 한 단계 레벨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I agree.
0: Right?
1: I agree. But you know, I work hard, but I don't pursue perfection.
0: Right.
1: Yeah.
0: So 여기서도 지금 보면 pursue하는 게 뭔가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erfection을 pursue한다. 뭐 완벽을 추구할 수 있지. 근데 obsessively라고 하면 거의 진짜 뭔가 집착하는 수준으로 너무 심하게라는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죠.
1: Yes.
0: 근데 지금 처음에는 그랬다는 얘기 아닌가요?
1: Mm-hmm.
0: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자, over time, 시간이 가면서 he learned to loosen up and leave more room for personality라고 했습니다. 자, 뭔가를 배웠어요. To
1: yeah.
0: loosen up.
1: Yeah. This is a great expression. Mm-hmm. To loosen up means to relax, to become less perfect, less serious,
0: right.
1: less strict.
0: 긴장 좀 풀어.
1: Yeah.
0: 이런 느낌이죠.
1: It's you know, you're all tight and
0: right?
1: then you loosen up.
0: 아, 오케이. 너무 타이트해서 완벽한 것만 추구를 했다가 이제는 조금 힘을 풀자라고 해서 정말 헐렁거리는 느낌, 루스한 느낌으로 loosen up. 강박, 긴장을 풀어주다 혹은 힘을 빼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게 그렇죠. 여유를, 룸을 더 만들어주니까 for personality. 이게 개성 아니겠습니까?
1: That's personality. Right.
0: Right, 연결해 볼게요.
1: You can go too far and lose the life in it, he said. I started realizing people responded more when things were a little more

0: more painterly, a little more playful.
1: 너무 과하게 만지면 오히려 생동감이 사라져요.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손맛이 살짝 남아있고 위트가 느껴지는 인형에 더 마음을 연다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가는 것은 좀 오버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Yeah. So you can go too far and lose the life in it. 너무 많이 하면은 대신에 이제 문제가 있네요. Mm-hmm. 라이프를 잃게 되는 생동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0: That's right.
1: Right. Mm-hmm.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들이 반응이 더 좋더라. When things were a little more painterly 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페인트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나요?
0: Isn't this an interesting word? Right, painterly. You see the word painter, paint?
1: Yes.
0: So that's where it comes from. If an artist has a painterly, you know, drawing, it's kind of like loose brushwork.
1: Right.
0: Instead of making it really real, it's kind of like not so real.
1: Okay.
0: And it's just more visually artistic.
1: 너무 막 타이트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실 페인터들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으니까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살짝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저렇게 바꾸기도 하고 뭔가 실수 나온 걸 그걸 예술로 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살짝 수제의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o painterly라고 하는 것은 터치감이 좀 남은 뭔가 화풍이 느껴지는 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 little more playful이라고도 했는데 이거는 약간 논다 이런 느낌이 아니죠. 그렇죠?
0: No.
1: 살짝
0: fun.
1: 장난 있는 느낌.
0: That's right. To have a little fun. To make it, you know, like, oh, this is a fun detail.
1: Okay, okay. Uh-huh. 약간 위트도 있고 그런 거에 사람들이 더 리스폰드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0: That's right.
1: All right. 자, part 2 다시 들어볼게요.
0: Early on, Phillips pursued perfection obsessively. Over time, he learned to loosen up and leave more room for personality. You can go too far and lose the life in it, he said. I started realizing people responded more when things were a little more painterly, a little more playful.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the Glee cast singing Somebody to Love.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The Man Who Brings Dummies to Life 복화술 인형 장인 인형의 숨을 불어넣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인형의 복잡함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머리와 입만 움직이는 단순한 구조가 있는가 하면 손가락 레버 10개 이상으로 눈꺼풀을 찡긋거리고 귀를 실룩이며 다리까지 차는 정교한 인형도 있죠. 오스틴은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과 치아는 나무로 직접 깎고 눈썹은 귀금속을 세공하듯 황동을 오려 만들고요. 눈은 특히나 중요한 부분인데 나무를 깎아 만들기도 하고 탁구공을 개조한 뒤 동물 표본에 쓰이는 유리 수정체를 붙여 만든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이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수없이 다듬어 가면서 인형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공을 들인다는데요. 그 집념이 어느 정도인지 다음 파트 들어볼게요.
1: For the more detailed dummies, Phillips uses painted leather to create eyelids and lips that move more naturally, as if they were live skin. The leather has to be set carefully into the face and painted to look seamless. It sounds crazy, he said, laughing, but it took me probably 5 years to perfect the eyelids alone.
0: 디테일이 중요한 인형엔 염색한 가죽을 써서 진짜 피부처럼 움직이는 눈꺼풀과 입술을 만듭니다. 얼굴에 딱 맞춰 붙이고 이음새가 안 보이게 칠해줘야 하죠. 오스틴은 말합니다. 미친 소리 같겠지만 눈꺼풀 하나 완성하는 데만 한 5년은 걸렸을걸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1: Five years.
0: Five long years. I mean... 눈꺼풀 하나를 완성하는데 근데 영상을 보잖아요.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잖아요.
1: It really like the way it kind of closes and opens.
0: Right.
1: Yeah, it just seems like really.
0: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좀 어색한 퍼펫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그게 또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겠죠.
1: It's
0: 그러다
1: more
0: 보니까
1: lively.
0: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진짜 같고 이거야말로 진짜 크래프트맨십이 아닌가 생각해요.
1: Right. Yes.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For the more detailed dummies, Phillips uses painted leather to create eyelids and lips that move more naturally as if they were live skin.
0: 디테일이 중요한 인형에는 염색한 가죽을 써서 진짜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눈꺼풀과 입술을 만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뭐 eyelids든 이런 lips라든가 이게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 만드는데요. 어느 정도 자연스럽냐면 as if they were live skin. Skin인 것처럼이라고 돼 있네요.
1: Yes. Now, as if they were, is there kind of fancy way of saying like?
0: Like.
1: Okay.
0: Okay.
1: But it is the idea. There is a kind of nuance that it is an imagined condition.
0: Okay.
1: As if they were. It's not really, but it seems this way.
0: 가정을 하는 거네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네요.
1: Yes.
0: 이게 진짜 인형이 live skin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피부가 있을 리가 없는데.
1: Yes.
0: As if they were live skin인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도록 좀 만든다라고

0: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내 보스인 것처럼 뭐 얘기를 한다.
1: As if he were the boss.
0: Right. 이렇게 하면 아니, 친구인데 그 사람이 내 보스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1: Yeah, it's not true.
0: Right.
1: Yeah.
0: So as if he or she were my boss. Yeah. 이렇게 쓸 수가 또 있겠네요. Right.
1: Your girlfriend could speak like as if they were your mom.
0: Oh, 엄마인 거잖아.
1: You know the 잔소리?
0: 아, 잔소리. Yeah. 알겠습니다. 자, 느낌 확 오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leather has to be set carefully into the face and painted to look seamless.
0: 가죽을 얼굴에 정교하게 안착시킨 뒤 이음새가 보이지 않도록 칠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죠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얼굴에 그런 레더 같은 것이 제대로 싹 조심하게 세팅이 돼야 돼요. 그리고 and painted to look seamles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페인트를 하긴 하는데 seamless하게 보이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1: So if you want it to look seamless, it has to be very smooth, flowing smoothly and continuously without any kind of break in between. So it's like a unified appearance, meaning that it's like one nice, how shall I say, painting.
0: Okay.
1: Like there's no breaks or little little points where it kind of like divides.
0: 아, 그러니까 나눠진 것처럼 보이면 굉장히 어색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 That's correct.
0: Right.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1: one
0: smooth yeah. 이렇게 된 것처럼 so seam 자체가 이제 이음새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to look seamless 하기 위해서 painted가 조심스럽게 페인트가 돼야 된다.
1: Yeah.
0: 엄청 힘들 것 같아요.
1: Oh my.
0: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It sounds crazy, he said, laughing. But it took me probably 5 years to perfect the eyelids alone.
0: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눈꺼풀 하나 완성하는 데만 아마 5년은 걸렸을걸요? 네, it does sound crazy, though.
1: It does.
0: Right? Five
1: years. I still think he's a perfectionist.
0: 저도 너무 심한 게 아무리 그거 해도 아무리 그래도 한 5개월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1: I agree.
0: 와, five years, huh?
1: Yeah.
0: Okay, so but it took me probably 5 years to perfect the eyelids alone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perfect라는 verb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yelids 뒤에 alone을 또 쓴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 Okay, so. Perfect. Now, we all know what that is.
0: Right.
1: 완벽해.
0: Yeah.
1: Right? So the accent is on the first syllable. Perfect. Here, it's a verb, so it follows the second syllable.
0: Okay.
1: Perfect.
0: Perfect the eyelids alone.
1: So to perfect something means just that, to make something look perfect.
0: Mm-hmm.
1: To make something be perfect.
0: 그냥 verb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그러니까 make something perfect을 써도 되겠지만 그냥 perfect something이라고 써도 의미 차이가 없다.
1: Yeah.
0: 근데 다 합쳐서 5 years면 말도 안 하는데
1: yeah.
0: the eyelids alone이라고 했네요.
1: That is a good point.
0: Yes.
1: And the fact here it means that just the eyelids it took him 5 years.
0: Right.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눈꺼풀만 해도 저한테 5년이 걸렸다고요?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 alone이라고 하는 이거 잘 사용하면 명작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tell me about it. 그러면서 that sofa right there, that alone cost me 얼마.
1: Yeah.
0: 야, 저거만 해도 돈이 얼마가 들었어. 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 집을 꾸미는데
1: yeah.
0: 뭐뭐만 해도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noun을 쓰고 나서 alone 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1: Yes, very good.
0: All right,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For the more detailed dummies, Phillips uses painted leather to create eyelids and lips that move more naturally, as if they were live skin. The leather has to be set carefully into the face and painted to look seamless. It sounds crazy, he said, laughing, but it took me probably 5 years to perfect the eyelids alone.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 is Magic with Rude.

0: Deep Dive Daily, The Man Who Brings Dummies to Life. 복화술 인형장인 인형의 숨을 불어넣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스틴의 공방 화이트보드에는 전 세계 수집가들과 프로 복화술사들의 주문 이야기 빽빽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페인에서 넘어온 1910년대 고전 인형을 복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연 중인 희극인이 영상통화로 긴급 수리를 요청할 만큼 그의 손길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쁜 일정과 수요 속에서도 오스틴은 빠르게 제작하기 위해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인형 하나를 만드는데 짧게는 3주, 맞춤형은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도 말이죠. 이 총알 배송에 우리 익숙한데요. 그가 전하는 장인 정신의 진정한 가치 마지막 파트에서 확인해 볼게요.
1: People are excited to work one-on-one with a craftsperson and have something bespoke made for them, he said. It's an old world thing. It isn't Amazon. You don't get it in 2 days. If you're getting one of these, you're also accepting what it means to have something made this way.
0: 사람들은 장인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오직 나만을 위한 물건을 만드는 과정 자체의 매력을 느껴요.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죠. 아마존처럼 이틀 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인형을 갖는다는 건 바로 기다림과 정성의 가치를 함께 사는 겁니다. 와, 이게 완전히 fully customized. Fully personalized.
1: Handmade.
0: 자동차 같은 거 예를 yeah. 들어서 그런 고가 자동차 뭐 supercars 같은 것들 yeah. 보면 이게 뭐라 그러지? 굉장히 하나하나 커스터머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런데
0: 그게 그 기다림 사이에서도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0: 밝힌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Oh, yeah. Right. Because 또, it's made just for you.
0: That's right. Mm-hmm.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People are excited to work one-on-one with a craftsperson and have something bespoke made for them, he said.
0: 사람들은 장인과 1대1로 소통하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물건을 갖는 것에 매력을 느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자, so people are excited to work one-on-one with a craftspers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work one-on-one. 우리가 보통 1대1이라고 하면은 one-to-one 이라는 것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약간 좀 UK 쪽에서 right? 영국 쪽에서 많이 쓰는 편인데 쌤도 보통 one-on-one으로 쓰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1: Absolutely. Right. Yeah. So it's definitely American English.
0: Yes.
1: One-on-one. If you do one-on-one, it means that you are working individually with one person.
0: Mm-hmm.
1: So basically, instead of like classic example, you're having a meeting.
0: Right.
1: But the boss wants a one-on-one meeting with you.
0: Oh my goodness.
1: Uh-oh.
0: Oh, 긴장.
1: Oh, 긴장. Yeah.
0: 1대1로 뭔가 미팅을 원한다.
1: Yeah.
0: Yes.
1: Or a one-on-one interview instead of a group interview,
0: right.
1: for example. So that's the whole idea. If you do something one-on-one with someone, it means two people.
0: Uh-huh. 이거는 뭐 gym 같은 데서도 personal training을 받을 때도 one-on-one으로 한다.
1: Yes.
0: Okay, so one-to-one도 틀린 것은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국 영어에서는 이제 one-on-one을 캐주얼하게 더 많이 쓴다라고 해서 저 1대1로 소통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people get excited,
1: yeah.
0: right? And have something bespoke made for them 하는 거에 대해서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요. Bespoke.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긴 한데요.
1: Yeah.
0: 이거 아마 많은 분들도 귀에 익숙하게 날 겁니다. 뭘까요?
1: Okay, well, of course, we're not talking about the appliance.
0: Right. You said it.
1: But this comes from like in Britain when they, and still do, make bespoke suits.
0: Right.
1: And even in Korea, when you wanted a suit, you would go to the tailor.
0: 맞춤 양복을 입죠.
1: Yes, that's right. They would actually measure you.
0: Uh-huh.
1: These days, we just go to the you know store and right. just buy size medium or whatever it is.
0: 저예요.
1: Yeah.
0: 저 그렇습니다.
1: Most people do.
0: Right.
1: Most people do. So the idea of bespoke means custom made, made especially just for you.
0: All right. Mm-hmm. 아 그러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나만 가질 수 있는 그렇죠 내 몸에만 맞는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 bespoke. O에 액센트를 주면 될까요?
1: Yes.
0: Right. Okay, so bespoke 하면 주문 제작하는 혹은 뭐 맞춤형의 그래서 비슷하게는 뭐 custom made, 뭐 tailor made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갖게 되니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exciting한 거예요.
1: Sure.
0: Right. 연결해 볼게요.
1: It's an old world thing. It isn't Amazon. You don't get it in 2 days. If you're getting one of these, you're also accepting what it means to have something made this way.
0: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죠. 아마존이 아니잖아요. 이틀 만에 배송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인형을 갖는다는 건 이런 제작 방식이 가진 의미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멋있습니다. 근데 it's an old world thing 이라고 했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뭐 떠오르는 줄 알아요?
1: What did you think about?
0: It's a girl thing. You won't understand. 이거. 그죠? A girl thing이라고 보통 많이 여자분들 말하잖아요. 이거 여자들만 아는 거다. 이해 못할 거다. 막 이러잖아요.
1: That's right? a good one. Okay. So an old world thing. Uh-huh. And a thing is not specifically like an object.
0: Yes.
1: But it means a concept.
0: Right, right.
1: So an old world, meaning this is something that was done before,
0: mm-hmm.
1: a long time ago. Maybe not now.
0: Mm-hmm.
1: And so you don't understand.
0: Right, right.
1: But a long time ago, we used to make things, you know, with the kind of craftsmanship,
0: mm-hmm.
1: you know, tradition,
0: right.
1: and all of these things. That was kind of the old way to do this. Now it's like mass produced.
0: Right. And delivered so fast.
1: Delivered right. so fast. Yeah.
0: 그때는 한 번 주문하면 무슨 3일이 뭐예요? 한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었다.
1: Sure.
0: 그래서 오래된 것이긴 하다. 그래서 무슨 무슨 thing 하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1: Yeah.
0: It's like a 뭐뭐뭐 thing. 아까 말했던 것처럼 it's a girl thing.
1: Yeah.
0: 이렇게 하면 뭐뭐만의 것이다. 이런 yeah. 느낌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근데 old world 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 No, not at all.
0: 오히려 like oldie but goodie, 약간 이런 느낌처럼.
1: It's just describing the fact that this is how it was done before.
0: Okay.
1: And maybe

0: Maybe not now.
1: Uh-huh.
0: So it's not, it has nothing to do with if it's a negative thing right. or a positive thing.
1: 특히나 이 컨텍스트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느낌인 것
0: it
1: 같아요.
0: It is,
1: 그렇죠?
0: yes.
1: So, an old world th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구시대적인 그런 멋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이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금방 받는 것이 아니라 좀 이 과정 자체를 즐겨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bespoke 한 것을 받으려면 이런 걸 겪어야 된다.
0: Oh, yeah.
1: 그런 걸 또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0: People are excited to work one-on-one with a craftsperson and have something bespoke made for them, he said. It's an old world thing. It isn't Amazon. You don't get it in 2 days. If you're getting one of these, you're also accepting what it means to have something made this way.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Here's No Doubt with Don't Speak.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크리스틴 쌤, 어떤 남자가 인형 하나 만드는 데만 6개월을 보낸다네.
1: 말도 안 돼. 난 진작에 포기할 듯.
0: 아니,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인형의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하더라고.
1: 경의를 표하고 싶네. 잠깐.
0: 뭐?
1: 너 뒤에 있는 인형 방금 움직였는데?
0: 하지마.
1: 진짜?
0: 하지마.
1: 봐봐.
0: 하지마. 저 울어버릴 거예요.
1: You know what?
0: 하지 마세요.
1: Say, you know, dolls, 인형s, some are pretty, but they are a little scary.
0: There's something about them.
1: Well, it's because all those horror movies, they make them to be, you know, really scary.
0: 저는 그런데 있잖아요. 최근에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그 제가 영상을 본 오늘 내용의 영상으로 나왔던 그 인형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인형이 영화 주인공으로 나온 걸 하나 봤는데
1: I know.
0: 그 공포인 줄 알았거든요. 카메리예요.
1: It's a comedy?
0: 막 나타나가지고 집주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자기 그 관으로 다시 들어가는.
1: Oh, is that? No, that is funny.
0: Alright,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크쌤 대사였습니다. 바로 난 진작에 포기할 듯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문장으로 만들면 될까요?
1: I'd give up. Way before that.
0: I would give up이죠.
1: Yeah.
0: Way before that.
1: Yeah.
0: 자, 여기에서 I would give up before that 이라고 하면 그 전에 나는 포기할 것이다 아니면 포기할 텐데 정도인데요. 여기 왜 갑자기 way, 길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까?
1: This is a very conversational tool,
0: right?
1: word. Way means like 훨씬.
0: 지금
1: 아주
0: 숨을 한참 들이마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Okay.
1: Because it is really to use to stress.
0: Okay.
1: It's not like, oh, like much more before. No, if you use the word way, it's like, it's the price is way too expensive.
0: 진짜 먼 길을 간 느낌이 드네요.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너무 훨씬 no! 아주라는 느낌을 줄 때 우리가 뭐 much라든가 far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way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1: It is very casual
0: right.
1: and it is like to emphasize and to be very dramatic.
0: Okay.
1: It's like oh, I would never buy that. It's way too expensive.
0: 아, 너무 비싸.
1: Yeah.
0: Right?
1: Yeah. Or you can say like oh, She or he is way smarter than me.
0: 아,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 이런
1: 훨씬.
0: 식으로 강조할 때 우리가 way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좀 더 보면요. 크리스틴 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말도 안 돼. 나 진작에 포기할 듯.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된다. 설마 이거 강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1: Okay, so we use the same word, but we add a no. So no way.
0: 오늘 way의 잔치네요. No way.
1: No way.
0: Right.
1: And so sometimes, Sam, there's a funny thing that native speakers do. One person says, no way. You tell them something, and they're like, oh my God, no way.
0: Right.
1: And then the other person says, Yes way.
0: Comeback인 거죠.
1: Yeah,
0: 바로.
1: come back. Yeah.
0: 맞아요. No way라고 썼을 때 말도 안 돼 하면 Yes way. 진짜라니까.
1: 진짜.
0: 그렇죠. Yes way는 근데 먼저 쓰진 않습니다.
1: No, no.
0: Alright. 자, 그리고 크리스틴 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respect? 이거밖에 안 떠오를 수 있는데 좋은 거 있을까요?
1: We've got a more dynamic expression. Idiom. Hats off to. Hats off to, which means you are expressing respect,
0: right?
1: admiration.
0: 진짜 모자를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인사하는 예법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So hats off to you.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1: Yeah.
0: Okay. 자, 그렇다면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2: This guy spends 6 months making just one puppet.
1: No way! I'd give up way before that.
2: He says every little detail

0: brings the puppet to life.
1: Oh, hats off to him. Wait.
0: What?
1: The puppet behind you? What? It just moved.
0: Don't do
1: Hold
0: it.
1: Hold on, don't.
0: Stop
1: wait,
0: it.
1: Wait.
0: Stop. I'm serious.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Thanks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this entire week. We're going to wrap up the week with our final song by Jennifer Love Hewitt. It's You Make Me Smile.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Have a great weekend. See you next week. Bye-bye.
0: 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임신확인서와 산모수첩. 아이를 가진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거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충청북도에선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덕분이죠. 한 워킹맘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부터 증빙까지 손쉽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신 출산 정책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작은 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임신 기간.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아이를 가진 기쁨과 설렘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말이죠.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비가 막 오다가요. 그치지 않습니까? 그 그친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십니까?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 쓰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다가 바람이 약해진다는 의미로도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비 그칠 때 하늘이 개인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 밖에도 통증 완화에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하던 것을 멈추다 의미로까지 확장을 했을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잘 들어보세요. Let up 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이거는 알면 쓰는데 모르면 영원히 못 쓰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let up 자체를 딱 봤을 때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지 전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let up, let up, let up 이렇게 읽고 머릿속으로 날씨가 개다, 날씨가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비가 내리다가 이제 그칠 거다 그럴 때 했어요. 자,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The rain will let up soon. 비 조금 있으면 그칠 거야. Stop을 쓰기엔 너무 좀 딱 느낌이 존탁한 느낌이에요. The rain will stop soon. 뭐 틀린 건 아닌데 굳이? 그거보다는 let up입니다. 사용을 한다면. 그래서 이 구동사를 강력히 추천을 좀 드리는 겁니다. The rain will let up soon. The rain will let up soon. 이런 거 문장 하나 딱 외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비 금방 그칠 것 같아. 이거 소나기 같아. 이럴 때 The rain will let up soon. Let up soon. 그렇죠? Sky를 이럴 때 그 주어를 주기도 해요. The sky will let up soon 하면 비가 그친다고 해도 되고 하늘이 이렇게 이제 비 내리는 상황이 멈출 것이다 라는 의미로 The sky will let up soon. The rain will let up soon. 둘 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비가 그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Let's wait until the wind lets up. 바람에도 쓴다는 얘기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는데 바람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Let's wait until the wind lets up. Let's up. 이건 S를 붙여줘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통증 완화에도 쓰기도 써요. 통증이 있는데 이게 좀 가라앉는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좀 약해지다, 누그러지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Let up 자체가. Because the pain finally let up after a few hours. 너무 아팠는데 몇 시간 지나니까 통증이 좀 괜찮아졌다가 되겠죠? 이럴 때 let up이에요. 그럼 지금 공통점이 비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통증도 그렇고 뭔가 어떤 증상이나 상황을 말하잖아요. 그것이 누그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이렇게

그 계열로 이렇게 붙여보기에 편하네요. The pain finally let up after a few hour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약 먹었더니 몇 시간 후에 통증이 괜찮아졌다. 자, 마지막으로 하던 것을 멈추다의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He won't let up until he gets what he wants. 약간 give up의 의미로도 쓴다는 얘기예요. Give up 하면 포기하다, 중단하다라는 얘기죠. 같은 의미로 let up을 쓰기도 합니다. He won't let up until he gets what he wants.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그 친구 포기 안 할 거야. 이런 말이 되겠죠. 멈추지 않을 거야. 좋습니다.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업에 힘 주시고 The rain will let up soon. 이 문장은 그냥 통한 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 금방 그칠 거야. 다시 한번 The rain will let up soon. Let up 중간에 T는 또 리을 발음돼서 let up, let up 이렇게 발음되죠. The rain will let up soon. Let's wait until the wind lets up. Lets up 이런 경우는 S가 있으니까 sup, lets up 뒤쪽에 힘 주시고요. Let's wait until the wind lets up. 그 다음에 통증. The pain finally let up after a few hours. After a few hours. Few에 힘 주시고 한 번 더. The pain finally let up after a few hours. 오케이. 마지막으로 포기하다 멈추다. He won't let up until he gets what he wants. He won't let up until he gets what he wants. 그렇게요. 자, 우리말로 드려볼게요. 입영작 연습해보세요. 비 금방 그칠 거야. The rain will let up soon. Okay?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Let's wait until the wind lets up. 그 다음에 몇 시간 후에 통증이 드디어 가라앉았다. The pain finally let up after a few hours. 좋네요. 마지막으로 그는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He won't let up until he gets what he want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상당히 유용한 또 구동사 let up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옷을 여러분이 사셨는데 그 가격표나 태그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떼어낸다, 뜯어낸다라는 말 영어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일회용 반창고를 어디 붙였는데 어느 정도 지혈이 되거나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걸 또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떤 구동사를 쓰십니까? 자, 이와는 또 완전히 다르게 바가지 썼다는 말 있잖아요. 100원짜리인데 200원을 냈다든가 뭐 그럴 때 바가지 썼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자, 이것이 모두 하나의 구동사로 처리가 되는데 영어 표현 rip off라고 하는 구동사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rip off, rip off. 바로 예문으로 가볼게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세요. 이렇게 뜯어내다는 거하고 바가지 씌우다 이 말. 자, 그러면 옷에서 태그 떼내볼게요. I ripped off the tag from the new dress. Ripped off. 그러면 뜯어낸 거죠. 이게 살살이 아니라 팍 뜯어내잖아요. 그럼 I ripped off the tag. I ripped off the tag from the new dress. 드레스를 사서 그 태그를 뜯어냈다가 되겠죠. 떼어냈다. 자, 그 다음에 반창고를 떼어냈다 해볼까요? I ripped off the band-aid from my arm. 팔에 상처가 나서 반창고를 붙였다가 떼어냈다. 일회용 반창고는 band-aid라고 해요. 원래 저기 상표명인데 이게 일반 명사가 돼 쓰입니다. band-aid. band-aid. 중간에 하이픈 넣어서 붙여서 씁니다. I ripped off the band-aid from my arm. 이렇게 하죠. 뭐 주사 맞거나 피를 뽑고 나서 반창고 붙이잖아요. 뭐 저녁 되면 떼내죠. 그런 의미로 I ripped off the band-aid from my arm. 오케이. 자, 그다음에 바가지를 씌우다 이럴 때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I can't believe they ripped me off. 사람을 이렇게 쓰면 rip somebody off 하면 바가지 씌운다는 얘기죠. 야, 그쪽에서 바가지를 씌웠다니 믿을 수가 없다. I can't believe they ripped me off. Rip me off. 미를 중간에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라는 말을 할 때도 자 바가지를 쓰는 거니까 get ripped off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요. Tourists often get ripped off. Tourists often get ripped off. 뭐 현지 어떤 시세라든가 이런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르는 대로 내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tourists often get ripped off. Ripped off 뒤에 강세 잘 주시면 되겠죠. 자 완전히 다른 의미 두 가지죠. 뜯어내다 바가지 쓰다. 자 그러면은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자 off에 힘을 줘야 되니까 과거형인 경우에는 ripped off. Ripped off 약간 rip p로 끝나면 ed가 t로 발음되니까 이게 경마돼서 doff doff 이러면서 연음 강세 I ripped off the tag from the new dress ripped off ripped off 과거형 발음이에요 I ripped off the band-aid from my arm I ripped off the band-aid from my arm 반창고를 떼냈다 자 그 다음에 바가지 I can't believe they ripped me off. I can't believe they ripped me off. Ripped me off. Ripped me off. Okay. 그 다음에 tourists often get ripped off. Get 동사 붙여서 get ripped off. Get ripped off. 뒤쪽에 힘 잘 주세요. Ripped off. Ripped off. Tourists often get ripped off. 자, 우리말 드릴 테니까 입영작 연습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나는 새 드레스에서 태그를 뜯어냈다. I ripped off the tag from the new dress. Okay. 나는 팔에서 반창고를 뜯어냈다. I ripped off the band-aid from my arm. 오케이. Okay. 아, 그쪽에서 바가지를 씌우다니 믿을 수가 없다. I can't believe they ripped me off. They ripped me off. 오케이. Okay.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다섯 단어. Tourists often get ripped off. Tourists often get ripped off.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rip off이라고 해서 상당히 또 많이 쓰는 구동사 하나 배워봤습니다. 연습 많이 해서 일상적으로 정확하게 잘 써보세요. Good job, everyon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콕콕콕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뭔가 선물을 살 때 다 같이 돈을 좀 모아서 사는 경우가 있죠. 십시일반에서 돈을 객출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눠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쓰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힘을 보탠다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써요. 자, 바로 쥐뺀이라고 하는 정말로 많이 사용되는 구동사입니다. 이 칩은 카지노 칩에서 왔어요. 그래서 카지노에서 쓰는 그 칩을 하나씩 이렇게 낸다는 얘기예요. 그걸 쥐뺀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 다들 하나씩 칩을 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십시일반에서 조금씩 돈을 보탰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먼저 좀 써볼게요. 돈을 조금씩 객출하다, 십시일반하다. Let's all chip in to buy a gift. 우리 선물 살 건데 다들 만 원씩 내자. 이런 의미죠. Let's all, 우리 모두 chip in, 띄움 주고 chip in to buy a gift. 오케이. 자, 그 다음.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돈을 조금씩 냈다. 그런다면 We all chip

0: then to cover the expenses. 비용은 expenses고 그걸 충당한다는 얘기를 cover 한다고 하죠. So cover the expenses 하면 비용 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다들 돈을 조금씩 모았다. We all chipped in to cover the expenses. We all chipped in to cover the expenses. 과거형 chipped in. 자,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다 조금씩 내다라고 할 때, 즉 n분의 1에서 낸다 뭐 이런 말에도 쓰지만 노력을 보태다라는 말로도 씁니다. 이런 경우는 돈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We chipped in to help clean up. 청소를 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죠? 다들 뭐 파티가 끝나고 나서 집에 안 가고 힘을 조금씩 보태서 청소를 했다. 그러면 돈하고는 관련이 없죠? 노력을 보탠 거죠. We all chipped in to help clean up. Clean up. 구동사 또 하나 나오네요. We all chipped in to help clean up. 오케이. 그 다음에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도 feel free to chip in if you have any suggestions. 회의를 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기여를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기여하다는 의미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을 말해달라는 의미로 feel free,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뭐 해달라, to chip in, 의견을 내달라, if you have any suggestions, 좋은 제안이 있으면이 되겠죠.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chip in, chip in, P가 경마돼서 bin 이렇게 붙죠. Let's all chip in to buy a gift. chip in. Chip in. 됐죠? Let's all, 끌어주고, let's all chip in to buy a gift. 한 번 더. Let's all chip in to buy a gift. 그 다음에, we all chipped in to cover the expenses. 자, 과거형이니까, chipped, chipped in, chipped in. T 발음이 경험화돼서, din, 이렇게 되죠. din, chipped in, chipped in. We all chipped in to cover the expenses. 인의 힘을 주되 연음시켜서 강세 주세요. 한 번 더. We all chipped in to cover the expenses. 그 다음에 노력을 보태다. We chipped in to help clean up. We chipped in. We chipped in to help clean up. Help 힘 주고 또 구동사 또 나오죠. Clean up. 이것도 뒤쪽에 강세. We all chipped in to help clean up. 그 다음에 feel free to chip in if you have any suggestions. Feel free, free 조금 더 힘 주세요. Feel free to chip in if you have any suggestions.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Feel free to chip in if you have any suggestions.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네 개 문장은 제가 우리말로 한번 드려볼게요. 영어로 한번 멋지게 영작해보세요. 우리 모두 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자. Let's all chip in to buy a gift.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돈을 조금씩 냈다. We all chipped in to cover the expenses. 하면 되겠죠. 돈을 조금씩 보탰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 청소를 돕기 위해서 힘을 보탰다. We chipped in to help clean up. 오케이. 그 다음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Feel free to chip in if you have any suggestions. 이렇게 의견을 보태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chip in이라고 하는 멋진 또 구동사를 하나 배워봤으니까 일상에서 연습 많이 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Great job, everyone.
1: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real reaction of the speaker. Happiness, surprise, and emotion can be expressed in English words with the correct meaning and nuance. The real reaction of the speaker. Listen to it in a row.
2: Real reaction. What on earth? What on earth? What on earth? 과연 무슨 뜻일까요? What on earth? 여러분들 지구 하면 earth 아시죠? E-A-R-T-H, earth. 그 말 그대로 지구, 우리 행성, 우리가 사는 행성 지구를 earth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 What in the world일 거예요. What in the world? 대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What in the world? 똑같은 표현이 What on earth입니다. 좀 이렇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What in the world? What on earth? Same, same. Same expression. Same reaction in English. What on earth? 주로 what on earth 뒤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What on earth is that? 도대체 저게 뭐야? What on earth is going on?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What on earth? 좀 많이 놀랐을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네, 이번에는 surprise reaction number 4 들어가 볼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My cat just opened the door by itself. 우리 고양이가 혼자 문을 열었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My cat just opened the door by itself. 이게 무슨 일이야? What on earth? What on earth? What on earth? You're very surprised. What on earth?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What on earth? Da da da. What on earth? Really? What on earth? 붙여서 같이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Really? What on earth? 정말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What on earth? 따라라. 약간 이상하고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something strange. Look at this weird glowing rock. 이 이상하게 빛나는 돌 좀 봐. 돌을 발견했는데 어느 파크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야광 돌 같은 걸 이제 발견했는데 I found it in the park. 공원에서 발견했어. 반짝반짝 빛나는 돌을 발견했는데 대체 이게 뭘까요? Is it an alien? What on earth? What on earth? 약간 질문하는 식으로 What on earth? 뒤를 약간 올려주세요. Earth? What on earth? What on earth? 대체 이게 뭐야? What on earth? 아주 strange하고 weird한 상황에서 꼭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What on earth? What on earth? 그리고 가끔 이제 기묘한 상황이 생길 때 bizarre한 상황이 생길 때 좀 약간 의심스러운 좀 뭐가 이상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look at that guy wearing a swimsuit and slippers in the snow.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수영복이랑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야? 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What on earth? What on earth? 네. bizarre하고 weird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strange하고 bizarre 자체가 원래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something strange, something bizarre. What on earth? 따나나. What on earth? 저게 뭐야? 저 사람 이상하잖아. 이런 상황이죠. What on earth? What on earth?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surprise. 갑작스럽게 빵 무슨 소리가 났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 A loud bang is heard from the other room. 다른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는데 저게 뭐지? 대체 무슨 소리야? What on earth? Surprise하게. What on earth? 따나나? What on earth? 정말 놀랐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What on earth? What in the world? What on earth?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What on earth? 그쵸? 네 가지 What on earth? 대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What on earth? Okay? Now it's time to do the reaction yourself. 네,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인데요. 준비되셨나요? Reaction, action. My cat just opened the door by itself. Action. What on earth? What on earth? 꼭 이렇게 하셨죠? 네. Look at this weird glowing rock. Glowing rock. I found it in the park. Action. What on earth? What on earth? 와, 이게 뭐야? 에일리언인가? What on earth? What on earth? 네. Next. Look at that guy wearing a swimsuit and slippers, slipper, in the snow. Action. What on earth? What on earth? 저게 뭐야,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What on earth? 마지막으로. A loud bang, bang, bang is heard from the other room. 저게 뭐지? Action. What on earth? What on earth? 좀 더 강하게 What on earth?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real reaction. Good heavens. Good heavens. Oh, good heavens. 과연 무슨 뜻일까요? Good heavens. 아주 좋은 천국인가요? 아주 좋은 하늘나라인가요? Heaven? 네, 그런 뜻이 아니라 Good heavens 하면 어머나 세상에 맙소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 Oh my God, Oh my gosh, Oh my goodness 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표현들의 좀 약간 순하고 정중한 형태를 Good heavens 라고 아주 마일드하게 표현하는 reaction 영어입니다. Good heavens. Heaven, H-E-A-V-E-N-S 가 들어가야 돼요. Good heavens. Good heavens. Surprise number five. Good heavens. 약간 놀란 상황에서 그냥 많이 놀란 거, 너무 많이 surprise 된 상황이 아니라 좀 마일드하고 좀 약간 놀란 상황에서 Oh, did you know Jane is already married? 너 지금 제인 좋아하고 있잖아. 그런데 제인이 벌써 결혼한 거 알고 있었니? 라는 상황이에요. Did you know that Jane is already married? Oh, oh my. 세상에. 전혀 몰랐어. Good heavens. I had no idea. Good heavens. 조금 놀란 톤으로 Good heavens. Da-da-da. Da-da-da. Good heavens. Good heavens. I had no idea. 여기서 O 붙여가지고 Oh, good heavens. I had no idea. 이렇게 해도 돼요. Oh, good heavens. I had no idea. 약간 놀란 거죠? 네, 다행히 많이 안 놀란 게 어딥니까? 마일드하게 놀란 상황에서 Oh, good heavens. 근데 쇼킹한, 충격적인 상황에서는 The house next door caught fire last night. 옆집에 어젯밤에 화재가 났대. 지금 불타고 있어. The next door, our house next door caught fire. Caught fire last night. Good heavens! Was anyone hurt?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Good heavens! 쇼킹할 때는 그냥 쇼킹한 느낌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Good heavens! Good heavens! 그냥 말투를 올려서 Good heavens! 이렇게 하면 돼요. Was anyone hurt? 다친 사람은 없니? Good heavens! Was anyone hurt? Good heavens! You have to sound like you are shocked. You are in shock. Good heavens! Good heavens. 그런데 감탄할 때, amazed 했을 때, 와, 이런 상황에서는 good heavens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John just won the national chess championship. 존은 전국 체스 대회에서 우승했대. 와, good heavens, that's amazing. Good heavens, that's amazing. Good heavens, that's amazing. If you feel amazed, if you feel like wow, 그대로 표현하세요. Good heavens, wow. Wow 붙여서, wow, good heavens. That's amazing, that's amazing. 대단하다, 맙소사, 대단하네. Good heavens, that's amazing. Good heavens, that's amazing. Next, emergency. 비상 상황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The library was flooded last night. The library was flooded last night. 어젯밤 도서관이 library가 침수되었다. Flooded, F-L-O-O-D-E-D. So much water flooded the library. Good heavens, all those books. 저런 저런 세상에, 그 모든 책들 어떡해. Good heavens, good heavens. 여기서 똑같이 놀란 상황에서, really surprised, shocking한 situation에서 good heavens, good heavens. 좀 더 이렇게 무겁고 놀란 상황에서 Good heavens, good heavens, all those books. Good heavens, all those books. Now, there are many situations you can use good heavens when you're surprised. Lightly surprised, really surprised, and really amazed.

0: Real reaction.
1: Shut up. Shut up. Whoa, shut up.
0: 과연 무슨 뜻일까요? Shut up 하면 우리가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shut up. 그 입 다물라. 여기서는 욕처럼 shut up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말도 안 돼. 진짜야? 대박. 대단하다라는 뜻으로 약간 슬랭식의 이 감탄사적인 표현입니다. Shut up. 맥락 없이 들으면 진짜 막 누구 조용해!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네, 컨텍스트가 정말 중요하죠. 네, 어떤 상황에서 shut up을 가장 많이 쓰이냐 하면 진짜 말도 안 돼. 오, 진짜야? 대박이다. 와, 대단하다. 라는 차원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Shut up. 정말 놀랐을 때, 어, 진짜야? 대박이다. 이런 상황들이 많죠. EBS Cafe is giving away free coffee today. EBS 카페에서는 오늘 무료 커피를 나눠준대. 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진짜? Shut up. 말도 안 돼. Free coffee? That's awesome. 대박이다. 네, that's awesome만 해도 괜찮지만 바로 앞에 감탄하는 거죠. Shut up. Wow. 이런 뜻이에요. Wow. Shut up. 같이 패키지로 써도 괜찮고요. Shut up. It simply means wow, that's amazing. 이런 뜻입니다. 또 I finished a 1,000-piece puzzle in one day. 나 하루 만에 이 천 조각 퍼즐을 완성했어. 와, 하루에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와, 대단하다. Shut up. Are you serious? Shut up. Are you serious? 진짜야? 와, 대박. 말도 안 돼. Shut up. Are you seriou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또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감탄할 수 있을까요? Iris speaks five languages fluently. Iris speaks five languages fluently. 네, 아이리스가 5개 국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Whoa, shut up. That's impressive. Shut up. That's impressive. 말도 안 돼. 정말 대단하다. Shut up. That's impressive. Impressive. 대단한 거죠? 그렇죠. Anybody who speaks five languages, it is amazing. 정말 놀랐을 때, surprise 했을 때, My parents bought me a car for my birthday. 우리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나한테 차를 사줬어. Wow, that's amazing. 진짜? 대박이다. Shut up! That's awesome! Shut up! 이럴 때는, 정말 놀랐을 때는 up에다가 강조하시면 됩니다. Shut up! That's awesome! 진짜야? 대박이다. Well, I want a car for my birthday. That would be nice. All right? Keep these expressions in mind. Wow, amazing, impressed, surprised, shut up.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Are you guys ready to practice on your own? Reaction, action. EBS Cafe is giving away free coffee today. Action. Shut up. That's awesome. Shut up. That's awesome. 네. Good job. Good job. Next. I finished a 1,000-piece puzzle in one day. Action. Shut up. Are you serious? Shut up. Are you serious? Fantastic. Good job. Next. Iris speaks five languages fluently. Action. Whoa, shut up. That's impressive. Shut up. That's impressive. 이렇게 하셨죠? Great job. Next, my parents bought me a car, hopefully a sports car, for my birthday. Action. Shut up. That's awesome. Shut up. That's awesome. 주로 shut up 한 다음에 awesome, amazing, fantastic.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So don't just say shut up. Have the next expression ready. That's amazing. That's awesome. That's fantastic. That's great. Shut up. That's awesome.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Now, please remember, when you're studying English, emotion is key.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learning English. All right?
1: 네,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1: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헬로 에브리원 앤 웰컴 백.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영어의 뼈대 이번에 함께할 표현은요. 뭐뭐가 아직은 아니에요. 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까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어, 그거 아직 다 익지 않았어요.
2: It is not fully cooked yet. It is not fully cooked yet.
1: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아직 완벽히 익은 건 아닙니다. 라는 뜻이죠.
2: It is not fully cooked yet.
1: 자, fully, 흔히 우리말로 풀로 라고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풀로 꽉 찼다 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어 단어 full, F-U-L-L을 우리말식으로 표현한 것이 되는데 사실 풀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지만요. 그래서 영어로 정확하기는 fully, fully라고 해요.

맞죠. 그래야 꽉 완벽하게 꽉 들어찼다라는 식으로 말할 때 fully라고 하거든요. So fully cooked 하면은 꽉 완벽하게 다 익은 이란 말이 됩니다. 꽉 익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죠. 자, it is not fully cooked yet 하면 아직 그건 다 익은 게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건 완벽하게 익었어요 라고 한다면 자, 익었다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요리가 되었다, 불로 익혀졌다라는 뜻으로 cooked라고 합니다. C-O-O-K 그다음에 ED를 붙여서 이렇게 익혀진 이란 말이 돼요. So it is fully cooked. It is fully cooked 하면 그거 완벽히 익혀졌어요 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완벽히 익혀진 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 It is not fully cooked. It is not fully cooked가 되겠죠. 그러니까 익긴 익었지만 다 익혀진 건 아니라는 뜻으로 It is not fully cooked가 됩니다. 그런데 It is not fully cooked yet 뒤에다가 YET를 붙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다 익은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돼요. It is not fully cooked yet. It is not fully cooked yet. 그건 아직 다 익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yet를 뒤에 붙임으로써 더 익어야 된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즉 가만두면 나중에 다 익게 된다 라는 뜻으로 It is not fully cooked yet. It is not fully cooked yet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익지 않았네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It is not well cooked. It is not well cooked. 이렇게 말하면 이미 요리가 다 끝난 다음, 즉 완결이 된 상태에서 말하는 거라서 아직까지 안 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 음식이 조리가 됐는데 가만 보니까 다 익은 게 아니네. It is not well cooked. 잘 익혀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돼요. 또 빨래가 아직 다 안 말랐네요. 라고 한다면 It is not fully dry yet. It is not fully dry yet. 혹은 It is not completely dry yet.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Fully, completely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그거 아직 다 익지 않았어요. It is not fully cooked yet. 많이 연습해보세요.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영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함께하실 표현은요, 뭐뭐가 전혀 아닙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도전 문장 드려볼게요. 나는 하나도 졸리지 않아요. 영어로 I am not sleepy at all. I am not sleepy at all. 또는요, I am not tired at all. I'm not tired at all.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졸리다 라고 할 때 졸려한다 라는 뜻으로 tired 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피곤해 할 때 You're tired, aren't you? 너 피곤하구나, 그치? I am tired. 아우, 피곤해. 기운이 하나도 없고. 라고 할 때 tired를 쓰지만 사실 그런 나머지 졸리다, 나른해진다라고 할 적에도 tired를 씁니다. 어쨌든 tired가 됐든 sleepy가 됐든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말할 때 I am not sleepy 혹은 tired at all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not 뭐뭐뭐 at all at 띄고 all at all 붙여 말하게 되면 강조해서 뭐뭐가 전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로는 따로 이 세 단어만 모아서 not at all, not at all를 마치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not at all 붙여 말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말에 대해서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고 간단히 대답하는 표현이 돼요. not at all. Not at all.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re you tired? 피곤하세요? 그래서 졸려요? Are you tired? 라는 질문에 No, no, no. Not at all. 이라고 말하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Not at all. 그런 뜻이 되죠. I am not tired at all.

그래서 질문과 겹치는 부분, 즉 비동사 tired를 빼고 그 부분은 굳이 또 말하지 않고 그냥 not at all만 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I am not sleepy at all. I am not tired at all.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우선 먼저 나는 아파요 라는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 아파요. I am sick. I am sick. 나는 아프지 않아요 한다면 I am not sick. I am not sick.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I am not sick at all. I am not sick at all. 이렇게 말하면 확실히 강조하는 느낌이 들죠. 나는 키가 커요. I am tall. I am tall. 반대로 키가 크지 않다고 할 때 I am not tall. I am not tall. 하나도 전혀 키가 크지 않아요. 강조한다면 I am not tall at all. I am not tall at all.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뭐가 전혀 아니다 라고 할 때 한 문장 안에서 not 그리고 at all 쓰이는 경우를 보셨습니다. 오늘의 리뷰 타임. 나는 전혀 졸리지 않아요. I am not sleepy 혹은 tired at all. 연습해보세요. See you next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Hi everyone, good to see you again.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보영이에요. 자, 이번에 함께 알아볼 표현은요, 어떤 정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까지 뭐뭐 하지는 않아요 라는 문장을 만들 때 not that much, not too much, not that often 이런 식으로 말하는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릴게요. 전요, 재즈를 그렇게까지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I don't like jazz that much. 네, 자, I don't like jazz that much 라고 하면 아, 재즈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상대방은 이해를 할 겁니다. 이때 not much라는 것은 like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재즈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 정도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는 아니다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들을 때 아, 그러니까 재즈를 싫어한다는 말을 저렇게 돌려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이렇게 말할 때에는 즉 I don't like jazz that much 라고 말하면 아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재즈를 좋아해요 라는 문장부터 만들어 볼게요. I like jazz. Do you like jazz? Oh, I like jazz. 혹은 I love jazz.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두 긍정의 뜻으로 재즈를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건데, 자, 반대말을 만들어 봅시다. 재즈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그렇죠. I like jazz 에다가 그게 아니다 라는 뜻으로 do not을 우리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 I like 그가 아니라 I do not like가 되죠. 나는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I do not like jazz 하면 나는 재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do not 이란 말을 짧게 줄여서 don't 라고 하거든요. 이거 돈이 아니라 don't에 가깝습니다. don't 한번 꺾이죠. don't 이렇게. 그래서 I don't like jazz 라고 하면 난 재즈를 좋아하지 않아. 끝! 이런 말이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I don't like jazz.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니 조금 너무 딱딱하고 세 보여요. 실제도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뒤에 that much를 이어붙이게 되면 I don't like jazz that much. 즉, 그렇게까지 많이 재즈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들을 때 훨씬 조금 덜 세게, 덜 날카롭게 느껴지죠? I don't like jazz that much. I don't like jazz that much. 자, 이번에는 나는 영어를 좋아합니다. I like English. 영어 과목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I like English. 근데 나는 수학은 또 좋아하지 않아요. But I do not like math. I do not like math. 혹은 I don't like math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자, 나는 수학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I don't like math that much. I don't like math that much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 not that much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오늘의 리뷰 타임. 나는 재즈를 그렇게까지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I don't like jazz that much.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0: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번 단단하게 세워볼 영어의 뼈대는요, 바로 이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라고 말할 때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조동사 can't를 써보는 거예요. 오늘의 도전 문장 드립니다. 에이, 그건 설마 사실일 리가 없어요.
1: That can't be true. That can't be true.
0: 입니다. 자, 말 그대로 그것은 that 뭐뭐 일 수 없다, 뭐뭐 할 리가 없다, can't 아시죠? cannot를 줄인 can't를 이어붙이고 be true 진실인, 사실인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어 말하면 that can't be true. 실제 발음할 땐 can't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can't, can't 정도로밖에 발음이 안 되거든요. That can't be true. That can't be true. 그건 사실일 리가 없어 라는 뜻이 돼요. 자, 원래 can't는 뭐뭐를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어떤 능력을 부정해서 말할 때 잘 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요리할 줄 알아요. I can cook. I can cook. 저 요리할 줄 알아요. 근데 I cannot cook. I cannot cook 하면 나는 요리를 절대 할 줄 모릅니다. I cannot cook가 되거든요. 즉, 요리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cannot 해서 can't라고 말하게 됩니다. 발음할 때 모음을 약간 길게 해서 강하게 can't, can't라고 하고요. 실제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적엔 근, 근 이렇게 약하게 거의 뭐 큰 정도로밖에 발음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I can cook, I can cook. 즉, 요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that can't be true 하면은 그건 사실일 리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원래 can't는 할 수 없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렇게 that can't 다음에 비동사를 넣게 되면 그것은 뭐뭐일 수가 없다. 즉 뭐뭐일 리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That can't be true 더 짧게 that can't be. That can't be. 라고 아주 어이없어서 중간에 문장을 뚝 자르듯이 That can't be 라고 하기도 합니다. 야, 설마 네가 그럴 수야 없는 거지? 할 때 You can't do that. You can't do tha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넌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 라는 뜻이라기보다 설마 네가 그럴 수야 있겠니? 그럴 순 없는 거지. 도리에 대해서 말할 때 You can't do that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라고 할 적엔 You can't say that. You can't say that.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능력 여부를 떠나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설마 그게 답일 리가 있겠어요? 그건 답이 될 수 없어요. That can't be the answer. That can't be the answer.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아이, 그건 설마 사실일 리가 없다고요. That can't be true 라고 합니다. Okay, see you next tim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1: 만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저는 엄마 옆에서 북카페를 듣다가 독서가 취미가 된 6학년입니다. 제가 쓴 책을 북카페에 들고 나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쓴 건 없지만 10년만 기다려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 카페인 최민서님이 보내준 7주년 축하 엽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세븐틴의 마이 마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많은 카페인님들이 열광하시네요. 굉장히 분량이 아주 길진 않은데 뭔가 그 한 방에 있는 그런 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엽서의 그림

그림도 너무 사랑스럽게 그려주셨는데, 최민서님, 6학년 카페인이십니다. 그리고 10년만 기다려주면, 북카페가 10년만 기다려주면, 북카페에 책을 들고 나오겠다라고, 그러고 싶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신 카페인님이십니다. 이 엽서로 깔아봤어요. 오늘은 내가 연다상을 최민서님께 드립니다. 이 엽서 이미지, 북카페 인스타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 스토리에도 제가 올려뒀습니다. 이미지도 보시면 더, 아, 기꺼이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10년만 더, 우리 북카페 요 느낌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 지금 10년만 기다려주면 책을 들고 나가고 싶어요 하는 사연이 오니까, 정말. 반드시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김태윤님, 반짝 7주년 1일 축하라고 하셨고요. 네, 우리 7살의 또 첫날인 거네요. 어제가 첫날로 봐야 되는 건가? 네. 아무튼 한 바퀴를 돌아서 새로운 첫날인 겁니다. 뭐 매일 첫날의 느낌이 들고요. 김영희님, 미래의 민서 작가님, 10년 후 북카페 수요일에 꼭 만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카페인 분들 이 약속 지켜주실 거죠? 아, 그리고 최준호님, 17주년에, 10년 후면 17주년이 되는 거네요. 17주년에 최민서 작가님 초대석 필청. 2036년 8월 26일은 화요일이네요. 2036년에는 화요일에 북카페 초대석 코너를 하셔야겠네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와, 미래의 달력을 이렇게 미리 넘겨보는 이 마음, 그리고 설렘으로 넘겨보는 마음,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미환님, 반짝 오늘 거래처가 30분 늦게 점심 미팅을 하자고 해서 제게 라이브 듣기가 약 20분간 허락됐어요.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같은 동명이인분들이 좀 계십니다. 북카페에. 지금 이 김미환님 또 같은 이름도 계신 것 같은데 또, 어쨌거나 카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홍은식님, 10년 그까이 거. 기다리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은 마음, 10년 뭐 금방이지 후딱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카페 지금 엽서 벽은 그대로 있고요. 이 북카페 테이블 보면 요 사진도 제가 혹 찍어서 북카페 인별그램에 올려두었는데요. 이 카페인 류수련님이 또 이렇게 그 카드와 함께 떡과 식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이 하나하나 사랑스럽게 포장돼 있는데 떡의 그 포장지에는 또 제가 쓴 책으로 또 이렇게 꼼꼼히 책을 다 하나하나 다 넣어주셨어요. 아, 이 섬세함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좋은 책과 다양한 이야기로 7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카페의 빛나는 모든 날들을 늘 응원할게요 하는 다정한 이 메모와 함께 카드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내 소풍 북카페 생일 주간으로 이렇게 즐겨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7주년 축하 주간 잘 즐기고 계시죠? 살짝 예고 드리면 어제 우리 북카페 행운상으로 우리 시상식 하고 나서 이 7주년 예쁜 엽서 보내주신 것들 시상식 하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행운권 추첨하듯이 그냥 우리 수뇌부가 들어와서 손에 닿는 대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몇 분께 더 북카페 키링 굿즈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명단에 올렸는데요. 11분께 겹치는 경우가 또 있어서 11분께 오늘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도 미리 사진은 찍어뒀는데 제가 북카페 끝나고 나서 이 인별그램에 또 올릴게요. 지금 제 옆에 소리가마하게 들리실 겁니다. 제 의자 옆으로 상자에 지금 우리 그 화요일에 백일장에도 썼던 그 추천볼입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적었어요. 우리 카페이님들 아직 그 상을 받지 못하신 그러나 엽서 보내주신 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여기도 지금 몇십 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막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이건 지금 행운볼이 막 오락가락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씩 뽑아가지고 오늘 바로 1부에서 또 이렇게 11분께 행운상 북카페 굿즈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추첨이 제일 공평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마음이 제일 편해요. 왜냐면 카페인님들 보내주신 엽서 하나하나 다 읽으면 이거 다 드리지 못해서 근데 다 드리게 됐죠. 우리 카페인 굿즈는 다 드리게 됐습니다. 카페인 분들이 또 힘을 모아서 굿즈 만들어주셔서 북카페 키링

또다 드리지 못하는데 나머지 11분께는 이렇게 추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님 8년차 첫날 축하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년을 향해 8주년을 향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박태연님 7주년 다음날 일주일은 축하해야 할 듯요. 아차상 책 잘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책은 우리가 사랑한 드라마 그 명대사들이 모여있는 책이라고요. 또 필사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손글씨 쓰는 거 좋아하니까 더없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건 랜덤이기 때문에 우연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현님이 또 보내주신 귤도 어제 우리 함께 했었죠. 자 그러면 음악 듣기 전에 제가 일단 새 분만 먼저 뽑아볼게요. 예, 바로 음악 나가는 사이사이에 뽑을 수 있는데 요 소리 들리시죠? 제가 세 개 뽑았습니다. 지금 안 보고. 자, 강창구님 축하드립니다. 강창구님 그리고 기윤덕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민보님, 김민보님까지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립니다. 음악 듣고 와서 또 뽑아보겠습니다. 페퍼톤스의 레디 겟 셋 고 그리고 토이의 스케치북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운덕님 지금 행운상 되셨어요. 이 고구마 순 김치에 점심을 먹으며 듣고 있는데 행운상으로 뽑혔어요. 감사해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11분께 뽑아서 네, 이렇게 여기 추천볼이 제 옆에 있습니다.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바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뽑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최민서님의 그 초등학교 6학년 카페이님의 10년만 기다려주면 북카페에 직접 쓴책 들고 나오고 싶다고 하셨던 그 문장 카펫 보시고 곽별님이 내 경쟁자가 있었군요. 민서님, 안녕. 나는 46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쟁자일 수도 있고, 동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글벗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뭐, 작가 지망생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글 함께 쓰는 사람들 다 글친구, 글벗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경쟁이 아니라고는 할 수만은 없는데, 그 사회에서 말하는 경쟁하고는 또좀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이 딱 이렇게 뭔가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고유한 세계를 또 발하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글벗이라는 표현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바로 이제 앞에 트로피 보이시나요? 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이 유리 트로피? 아, 상패가 있습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준비한 2020년 상반기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수상했죠. 무리하는 시인들 코너에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했던 그 상반기 101장 방송으로 상을 받게 됐는데, 어제가 북카페 또 7살 생일 파티이기도 했는데, 또 마침 요 시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 PD님이 가셔서 또 소감도 얘기하시고, 가셔서 이렇게 트로피도 받아오셨습니다. 여기 오늘 놓고 같이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북카페 스튜디오에 여기 마이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덕분입니다. 이 바른 방송 언어가 무엇인가 더 고민하게 만드는 즐거운 고민을 또 중요한 고민을 더 진지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것 같아요. 늘 우리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상이라고 하는 게또 어떤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응원의 그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네, 카페인님들 덕분입니다. 오늘 트로피도 함께 놓고 같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카페인님들과 우리 제작진과 함께 우리 북카페의 분위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진짜 아름다운 공명의 순간이 아니었나. 매 순간 다. 그리고 그것의 한 조각이 또 지금 여기에 또 이렇게 고체화되어서 있습니다. 즐겨주세요. 카페인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 그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또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뿌듯해짐을 느끼고요. 아, 진짜 나 바른 방송 언어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또 새삼 들기도 했습니다. 김소영님, 항상 재미가득, 특히 생일마다 축제네요. 씨앗이었던 북카페가 매년 무럭무럭 자라서 벌써 큰 나무가 된 느낌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네요. 큰 그늘을 품고라고 하셨습니다. 씨앗일 때는 씨앗인 대로, 또 어린 나무일 때는 어린 나무인 대로, 큰 나무일 때는 큰 나무인 대로 계속 각각의 또 그늘을 갖고 있죠. 그늘 안에 산들 품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함께해 주시면 8주년 생일 파티 더 즐겁게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추천보를 뽑을까요? 아, 일단 예간 카페인 먼저 만나고 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예간 카페인 이번 주 북카페 생일 주간 맞아서 72품은 세계라는 주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숫자 7은 흔히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서구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숫자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도 7은 하늘과 우주의 의미를 일러주는 신비로운 수, 성스러운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숫자 7이 완전함이나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자리잡게 된 데는 종교, 철학, 천문학 등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자연적 요소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년 내내 어느 때라도 볼 수 있었던 7개의 별, 북두칠성. 인류는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12달이 순차적으로 오고 감을 발견합니다. 하늘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고대인에게 북두칠성은 천체와 기상을 다루는 신이라 여겨지기에 충분했죠. 7일 주기, 일주일이란 개념의 토대가 된 주요 천체의 개수도 7개. 옛 사람들이 7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래서 7일 두 번 반복되는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는 명절로 기념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7을 신성시하는 마음은 각 나라 신화나 설화 같은 이야기 속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설화 중 하나인 바리공주

는 비극을 완성하는 상징적 숫자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바리 공주가 부모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며 저승의 관문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부모를 되살리는 구원의 역사 역시 숫자 7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행운, 완성, 완전함, 그리고 조화로움의 상징 7. 7의 시간을 지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그래서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이 기분과 마음과 감동을 고스란히 안고 다음을 향해 가볼까요? 숫자 8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카페인 김태윤님의 아들, 알람송이라고 하셨는데요. Panic at the Disco의 High Hopes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이 7의 의미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참 완벽한 숫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서사가 깃들어 있는지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특별해지죠.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감히 7이라는 숫자를 하찮다고 말할 수는 어차피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야기를 알고 보면 더 좋습니다. 더 특별해집니다. 이승영님, 축제가 한창인 북카페에 계속 축제를 부르는 현장이네요. 하셨고요. 김소영님, 그러게요. 규모가 점점 커져서 내년엔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막 암벽 등반해가지고 뭘 꺼내고 이렇게 되진 않겠죠. 설마 여기서. 네, 우리 라디오인데. 자, 송태종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숫자 7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 옥현님. 덜렁대는 급한 성격 때문에 칠칠치 못하다. 이렇게 많이 구박받았는데, 7이 엄청 좋은 숫자였군요. 하긴 저는 77년생이니 두 배로 행복해집니다. 칠칠치 못하다가 숫자가 아니지만 그냥 행운이라 믿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럼요. 좋은 거 다, 좋은 기운 다 끌어다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허귀윤님. 건조한 생활 속 낭만 충전소 북카페 하셨는데요. 아, 진짜 그러네요. 북카페가 그 어느 공간에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그 주차 공간 있잖아요. 그거 전기차 전용 공간처럼 북카페가 어느 시공간에나 낭만 충전소처럼 딱 그렇게 자리가 비워져 있으면,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또 한번 살짝 이렇게 흔들었고요. 뽑겠습니다. 세 개를 딱한 번에. 자, 지금. 네. 이 서울 양평동에서 보내주신 PANG님입니다. 네. PANG. 이렇게 돼 있는. 네. 요, 축하드립니다. PANG님. 그리고, 그 다음, 이수득님. 이수득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은혜님. 김은혜님 축하드립니다. 리타칼립소의 페이퍼마시에 듣고 이어갈게요.

0: 뜨부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8호고 쓰시는 카페인님 현수님이신데요. 작년에 내 생일 축하해줘서 반말 축하 답을 보내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시기에 북카페가 곁에 있어줘서 잘 통과할 수 있었어. 시간 날 때마다 기쁘게 듣고 있어. 고마워, 사랑해, 북카페 생일 축하해 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606 쓰시는 카페인님, 몇 년째 우연히도 생일 무렵만 되면 일정이 안 맞아서 북카페를 못 듣게 됐습니다. 축제에 적극 참여 못해 매번 아쉽지만 언제 와도 늘 그대로 북카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마음 고백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북카페는 365일 늘 여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날, 어떤 주간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시간 되실 때, 될 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읽기의 기쁨, 이번 주는 어제가 이제 예쁜 엽서전 시상식이었던 관계로 오늘 하루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난다 출판사에서 펴낸 허수경 시인의 6호 산문집이에요. 아는 사람 집. 이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고고학 공부하면서 발굴터에 흙을 팠던 시인이죠. 이 시인의 배낭 속에는 늘 손삽이 들어있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손에 들면 딱 적당한 삽 하나. 늘 꽃삽이라고 불렀다. 꽃 모종을 옮길 때 흙을 파고 물을 주고 그 안에 꽃 모종을 넣으며 다시 흙을 넣어 꼭꼭 쟁여두면서 이 삽은 언제나 꽃삽이거니 했다. 물론 삽으로 꽃만을 심어준 것은 아니었다. 고고학 발굴을 할 때도 손삽은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발굴을 하는 이들은 자신의 배낭에 들어있는 발굴 도구에 이상한 애정이 있다. 수직을 재기 위해 줄에 단 납, 흙손, 각종 자들. 손삽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각자 자신의 도구가 있으며 남의 도구를 쓰는 것을 꺼려한다. 나 역시 그랬다. 내 손삽이 아니면 흙을 땅에서 덜어내는 일은 영 불안한 무엇이 되었다. 아마도 흙이 가진 기억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흙에는 인간의 기억은 물론 지구의 모든 기억이 들어있다. 고고학을 하면서 발굴을 하러 다니는 동안 삽으로 흙을 떠낼 때마다 지구의 모든 기억의 한 삽을 덜어내는 것 같아 조심스럽고 조마조마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내 손삽이 아닌 남의 손삽으로는 전혀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느낌은. 발굴이 끝나면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발굴장에 널린 돌에다가 삽날을 갈았다. 그 다음 발굴날, 날카롭게 갈린 날을 흙 속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으며 삽날과 흙 사이에 끼인 기억들 앞에서 눈을 감기도 했다. 땅을 잘 잘라야만 발굴 자리가 깨끗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날까지 시퍼렇게 갈았지만 흙과 삽날 사이에 끼어 무참히 잘려진 기억들은 살아 숨쉬는 생명처럼 아렸다. 이러다가는 발굴을 집어치워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솟아나서 식은 땀이 흐르기도 했다. 그래서 삽을 꽃삽이라고 조금은 덜 무참한 이름으로 오랫동안 불렀다. 어느 날 나는 삽이 또한 죽음과 탄생을 넘나드는 것을 보았다. 그때야 이 물건을 더 이상 꽃삽이라고만 부를 수 없었다. 그 말은 너무나 화려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했다. 꽃은 좋지만 꽃그늘은 꽃보다 더 애잔해서 흙을 파는 도구를 막무가내로 꽃삽이라고 부르기에는 내 마음속이 조금은 어지러웠다. 그래서 손삽으로 불렀다. 마당에 있는 집에 살면서 집안일도 집안일이지만 집 바깥일을 하게 되면서 손삽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이를테면 죽은 새를 묻어주는

내일 마당으로 나 있는 창문에 부딪혀 죽은 새를 발견하고 손삽부터 꺼냈다. 죽은 새를 삽 위에 올리고 묻을 자리를 찾았다. 마당 한켠 새로 심은 사과나무 밑에 자리를 발견했다. 삽 위에 올려진 죽은 새를 대충 모은 사과나무의 낙엽 위에 내려두었다. 땅을 자그마하게 둥그렇게 팠다. 그 안에 다시 사과나무 낙엽을 깔고 새를 넣었다. 그 위에 다시 낙엽을 덮고는 손삽으로 흙을 떠서 그 위에 뿌렸다. 삽으로 흙을 꽁꽁 눌렀다. 그 위에 낙엽을 다시 덮었다. 그 자리에 작은 새 무덤이 있는지 마실라온 이웃 고양이가 몰랐으면 했다. 삽의 기능이야 흙을 뜨는 것이겠지만 흙을 뜨는 일 자체는 많은 함의를 가진다. 씨앗을 심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삽은 한 생명을 흙 안에 넣어두는 일이다. 새를 묻는 것은 생명을 죽음으로 보내는 것이다. 삽은 그 두 역할을 하는 잠재태이다. 모든 인간이 쓰는 도구들은 인간의 몸의 연장이다. 삽은 그런 의미에서 손의 연장이다. 인간의 손이 해야 하는 죽음과 탄생을 돕는 일을 삽이 한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삽날을 갈지 않았다. 뭉툭한 날이 뭉툭하게 흙을 뜨는 것을 그냥 두었다. 죽음과 탄생 앞에 시퍼런 날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곽진원의 나랑 갈래 띄워드렸습니다. 허수경 시인의 아는 사람 집 읽고 있어요. 이 지구의 기억에서 쿵 하셨다는 3483 카페인님의 사연도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 중학생 토양 생성 과정을 수업했는데 하시면서 쿵 하는 마음을 느끼셨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피터 래빗의 작가로 유명한 베아트리스 포터의 일화를 통해서 어떻게 글을 중심으로 읽는 이와 쓰는 이가 연결되는가를 만날 수 있는 부분 읽어드릴게요.

포터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유한 것만이 한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조건의 전부는 아닌가 봅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여성은 가정일을 돌보고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가족을 잘 이끄는 역할만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가 여성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강요한 거죠. 그런데 포터라는 분은 그런 역할 말고도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포터가 집안에만 머물며 가족의 이런저런 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을 원했답니다. 그녀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시대의 그 부모님들은 관심이 없었죠.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다만 굳이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녀의 부모님들은 늘 포터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법률을 배웠으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보다 어떤 클럽에 가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늘 집안에 고위 인사들이나 귀족들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연회를 열었답니다. 그러니 어린 소녀 포터는 언제나 혼자였지요.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삼촌은 그런 어린 포터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삼촌은 그녀를 미술학교로 보냈고 그녀는 그곳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그랬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출신 배경과 남녀 성별이 중요했대요. 포터는 여자라서 대학교에 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집에서는 늘 혼자였습니다. 혼자 있는 동안 그 소녀는 토끼, 쥐, 다람쥐 그리고 아주 작은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동물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야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없고 어머니는 손님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어린 소녀 포터는 작고도 눈에 띄지 않는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결과가 바로 그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들을 읽는 아이들은 병에 걸렸거나 외로운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첫 책을 병실에 혼자 누운 한 소년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림과 함께요.

그리고 그 소년이 포터의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250권의 책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읽는 마음과 쓰는 마음이 외로운 마음으로 일치되는 걸 원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외로운 마음으로 혼자서 이야기를 쓰고 누군가는 혼자서 책을 읽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가 되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책을 쓰고 읽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진짜 혼자가 될 때 자신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포터처럼 혼자가 되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누군가가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읽을 거라는 바람을 가지고 말입니다.

네, 읽기의 기쁨 이렇게 오늘 난다에서 펴낸 허수경 시인의 산문집 아는 사람 집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지점 아마 특히 북카페 들으시는 카페인 분들이라면 더 많이 밑줄 긋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읽는 마음과 쓰는 마음이 외로운 마음으로 일치된다. 라고 하는 거. 작가는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또 독자는 결국에 그 경지에 가닿게 되고요. 그리고 끝내는 사실 독자와 작가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는 사람 집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시집처럼 그렇게 얇은데 아마 펼쳐보시면 이 손잡을 들고 일상에서 이야기를 발굴해냈던 이 시인의 목소리 바로 귓가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이님들, 오늘 북카페 어제가 생일 파티였는데 오늘도 그 여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8278 쓰시는 마음님입니다. 마음님. 라이브로는 처음 들어요. 하시면서. 여기는 지금 새벽 5시 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 그쵸? 새벽 5시 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계속 작가님의 목소리를 음악과 함께 들으려면 초아침형 인간이 되어야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생일 축하합니다. 하셨습니다. 먼 곳에서, 다른 시간대에서 날아온 북카페 생일 축하 사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초아침형 인간이 되는 날에는, 어쩌다 이제 되는 날에는, 혹은 큰맘 먹고 되는 날일 수도 있고요. 어쩌다가 아니라, 그럴 때는, 북카페 또 특히, 반디 앱 까셔서, 반디 앱으로 그 보라 화면까지 딱 눌러가지고 들으시면, 음악은 물론이고, 또 여기서 지금 스튜디오 풍경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맛을 또 누리시면, 눈이 펄쩍 이렇게 떠서 초아침형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생활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다른 시간대입니다. 하신다면 북카페 제방도 있잖아요. 저녁 제방 늘 있죠. 늘.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밤 10시 사이니까 그때는 좀더 쉽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주말 제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송 시간을 챙겨주시면 음악과 함께 즐기실 수 있죠.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부 끝에서 제가 또 3개 뽑겠습니다. 지금 달그락달그락 소리 들리시죠? 안채민님, 그리고 류지영님, 그리고 진창숙님 세 분입니다. 그리고 남은 수가 2개 있는데 요거는 2부 건너가는 사이에 우리 미미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온의 발신인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시죠.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0: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0: 만나요.

0: 세계에서 환대받는 K문화. 한국 미술 역시 K아트라는 이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똑똑 이문학, 오늘은 한국 미술이 세계와 만나온 역사 되짚어봅니다. 똑똑 이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오시자마자 이 북카페 이 행운상 네. 추첨을 하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맞아요. 2부에서 2부 넘어오자마자 두 개를 딱 고르셨는데 지금 들고 계십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주실래요?
1: 네, 이거 보니까 한 분이 다 쓰셨나요, 성함을? 제가 고른 두 개는 필체가 네. 같군요.
0: 제가 다 썼습니다. 아, 저도 지금 갑자기 한 분이 누굴까 싶었는데 제가 썼네요. 네, 제가 썼습니다. 네.
1: 아, 글씨를 처음 봅니다. 네.
0: 아, 저 원래 더 잘 쓰는데요.
1: 아니, 지금도 좀, 멋이 있어요.
0: 아, 나름의 느낌이 있어요?
1: 네,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맛이 있는데.
0: 아, 글씨가?
1: 네.
0: 좋은데요? 그럼 내가 쓴 게 맞나? 내가 쓴 건 맞는데요. 자,
1: 자 발표하겠습니다.
0: 네.
1: 한 분은 권성경님.
0: 권성경님.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다른 한 분은요? 정연주님입니다.
0: 정연주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미미님 요거 이렇게 그 당첨자를 발표하시는 느낌이 약간 격조가 있네요.
1: 아 그런가요?
0: 네 많이 해보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1: 아 이런 걸 좀 받아야 되는데.
0: 아, 하기만 많이 하셨군요.
1: 그러게나
0: 네,
1: 말입니다.
0: 네 받아야 되는데 지금 느낌을 잘 살리셔서 하신다고 우리 순애부가.
1: 예 저희 연배는 네.
0: 연배요?
1: 어렸을 때 주말마다. 이 주택 복권 발표하는 걸 방송으로 늘 봤기 때문에 익숙한 풍경이죠.
0: 아 맞아요. 오 미미님께 많이 이런 걸 좀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1: 준비하시고 쏘세요. 기억하시죠.
0: 그쵸. 우리 뭐 나중에 또 그런 거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가 우리의 진짜 추억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자 이경선님 사연 주셨습니다. 7주년 축하드려요. 저는 솔직히 책을 거의 읽지 않는데 EBS 북카페를 통해 듣는 독서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접하지 못했을 다양한 이야기, 지식, 생각, 감상들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들을게요. 와, 이런 마음 너무 이해가 가요. 그렇죠?
1: 그렇죠.
0: 청취자 입장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저 역시도 이해가 됩니다.
1: 저는 늘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0: 네.
1: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오늘 하잖아요. 오늘 바로 그 책이 관심이 있어서 막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0: 네.
1: 오늘 재밌게 들었어요.
0: 네.
1: 까먹고 있다가 어느 날 서점 같은 데서 이 책을 발견했을 때 아 맞다 이 책 그때 우리 북카페에서
0: 그쵸.
1: 재미나게 얘기했던 책인데
0: 네.
1: 이렇게 떠올려주시는 장면을 늘 저는 꿈꿉니다.
0: 아 그런 장면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와중에 얘기하실 때 그 그냥 북카페 아니고 우리 북카페라고 해주신데 저는 또 너무 그 우리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집니까? 네, 그런 곳입니다. 변지영님 정말 축하드려요. 축제 분위기라 너무 좋아요. 혹시 엽서 당첨자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 네, 오늘 행운상까지 다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올라갔다고 얘기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적어주신 그 엽서에 보내주신 그 적어주신 주소로 저희가 선물 발송할 텐데 혹시 변동이 있거나 하다면 네, 바로 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책 그럼 바로 펼쳐볼게요. 오늘 지금 한국 미술이 세계와 만나온 역사를 되짚어본다라고
1: 맞습니다.
0: 제가 소개를 했는데
1: 요즘에는 뭐 K-POP, K-컬처, 뭐 K-아트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일상화된 것도 생각해보면 불과 10년 정도 아닐까 싶거든요.
0: 맞아요.
1: 대표적으로 BTS의 활약이
0: 네.
1: 어떤 기폭제가 되었을 텐데 이런 한국 문화, 한국 예술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지 그 기원을 찾아가 보는 책이거든요.
0: 아.
1: 그중에서도 한국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0: 네.
1: 한국의 미가 미국이라는 이제 거대한 나라에 어떻게 소개되고 컬렉션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지 이 해외에 있는 한국의 컬렉션과 그 문화재를 연구하는
0: 네.
1: 김수진 저자의 책이고요.
0: 헉.
1: 제목이 재밌어요. 수집된 한국입니다.
0: 수집된 한국?
1: 네.
0: 와, 한국의 문화재도 아니고 수집된 한국이라고 딱 이렇게 끊으니까 더 호기심이 솟는데요.
1: 그 하나하나는 문화재였지만
0: 네.
1: 결국 당시를 떠올려보면 그런 것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K-POP 팬들은
0: 네.
1: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상을 BTS를

0: 통해서 갖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런 미술 문화재를 수집했던 것은 네.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 오늘날 얘기하면 한국을 수집했던 행위라는 거죠.
1: 그렇군요. 진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소식 카페인 분들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관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뉴스 같은 데서 뭐 빼앗긴 문화재를 어떻게 이제 환수하느냐 했다 뭐 이런 얘기들 통해서 좀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0: 맞아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고 네. 실제로도 그런 거죠.
1: 그쵸.
0: 뭐 19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뭐 그 당시 이양선이라고 했던 이제 서구 문화들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1: 네.
0: 또 일본이 당시에는 제국으로서 기능하던 국가였으니까 네. 그런 접촉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재들이 사실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해외 많이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외교관도 있을 거고
1: 그쵸.
0: 선교사도 있을 거고 그런 활동들이 좀 이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미를 경험하고 관심 갖게 된 사람들이 컬렉터로서 때론 딜러로서 이제 자리하게 되는 과정까지
1: 네.
0: 이 책의 시대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 재밌습니다. 미미님은 이 책에 지금 실린 이야기들 좀 많이 잘 알고 계셨던 것들이에요?
0: 아니에요. 저도 몇몇 이제 해외 그 미술관이나
1: 네.
0: 뭐 도서관들에 가끔 한국의 어떤 컬렉션들이 이제 한국관이 개관했다. 이런 소리들이 21세기 들어서는 가끔 들렸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의 기사가 소개될 때 보면 한 100년 전부터 그런 컬렉션들이 쌓여와서 지금에서 이제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문을 열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듣다 보면 와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모으고
1: 네.
0: 오랫동안 분류하고 그 어떤 시간들이 있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긴 했지만 이렇게 찾아봤던 적은 처음입니다.
1: 와, 이 한 권으로 좀 우리가 흐름을 알게 되겠네요.
0: 맞아요. 이게 그 시대순으로도 정리가 돼 있고
1: 네.
0: 주제별로도 정리가 돼 있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이런 우리의 미가
1: 네.
0: 해외로 소개되던 초창기가 언제냐면 1882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조미수호 통상조약. 즉 조선과 미국의
1: 네.
0: 통상조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미국의 여러 사람이나 외교관들이 조선에 들어올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교류가 시작되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정상을 만나면
1: 네.
0: 뭐 서로 문화재 같은 거 선물 주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본국에 가잖아요.
1: 네.
0: 그럼 본국의 사람들도 기사 같은 걸 볼 거잖아요.
1: 네.
0: 아, 이번에 그 우리가 조선하고 조약 체결했는데 우리 외교관이 거기 갔다 올 때 이런 선물 받아왔다.
1: 네.
0: 아, 사진도 보여주고.
1: 그렇죠.
0: 그럼 그걸 보고 저거 멋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교류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1: 1882년 정도부터.
0: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거의 150년 전이거든요.
1: 그러네요. 진짜.
0: 그런 시기가 오다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들어서면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요 시기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직접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1: 네.
0: 경성에. 그러니까 경성에서 활동하던 일본의 골동품 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이제 외교 관계 같은 게 아니라
1: 네.
0: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이제 판매 같은 것들이 시작된 거죠. 그 이 사람들이 조선에는 유물들을 구매해서 일본의 어떤 부자나
1: 네.
0: 여유 있는 권력자나 이런 컬렉션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때가 1905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입니다.
1: 아. 그때 또 많은 이 한국의 문화재가 움직였겠네요.
0: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게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도 굉장히
1: 네.
0: 재밌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해방과 광복 이후에 미 군정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때는 또 주류가 미국의 군인이나 외교관이 됩니다.
1: 네.
0: 그럼 이 사람들이 또 한국 미술을 와서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그 19세기 말에는 서로 이해가 좀 적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 50년이 흘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해와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1: 그렇죠.
0: 본격적인 동맹이 이루어지니까 교류도 훨씬 더 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싣고 가는 것도 예전에는
1: 네.
0: 배로만 가야겠지만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1: 이런
0: 것들이 훨씬 용이해졌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한국전쟁 이후에
1: 네.
0: 이제 전문적인 컬렉터들. 그래서 그때는 직접 한국에 오지 않고
1: 네.
0: 구매하는 거죠.
1: 아.
0: 한국에서 활동하는 컬렉터도 있고 중간 딜러.
1: 네.
0: 완전히 시장이 자리를 잡아서.
1: 진짜 더 커졌네요. 이
0: 그렇죠.
1: 시장판이.
0: 내가 그냥 나는 한국의 문화예술 중에
1: 네.
0: 뭐 이런 나전칠기 관심 있어. 거기서 좀 괜찮은

0: 시대 작품들을 찾아줘. 나 네. 구매할 거야. 이런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 중간에 딜러들이, 중간상들이 그걸 찾아서 수출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진전을 하게 된 겁니다.
1: 와, 이 지금 한 150년의 역사를, 그렇죠?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좀 여기까지 이제 흘러왔는데, 이 김수현 작가는 그럼 이 자료조사 이런 것들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도 너무 넓고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쓰셨는지
0: 이분이
1: 과정이죠.
0: 현지에도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 네. 지금은 이제 80대, 90대가 됐던
1: 네.
0: 그러니까 한 1950년대 이후에 활동했던 그런 컬렉터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굉장히 생생한 다큐처럼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분이 관심을 갖게 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의 교류라는 것이 네. 우리는 이제 미적인 어떤 감각, 취향 이런 걸로 딱 생각이 되잖아요.
1: 근데
0: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긴 역사에서 봤듯이 그 맥락에는, 기저에는 권력의 어떤 흐름. 뭐 과시의 대상,
1: 네.
0: 때로는 교환의 어떤 매개체 이런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미술품의 교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문화 교류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나라와 나라, 어떤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서로를 때로는 이제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1: 그렇죠.
0: 일방적 관심 혹은 구매, 약탈 네. 이러기도 했지만 반대로는 우리가 어떻게 전파하고 알리느냐, 적극적인 행위까지. 이런 입체적인 맥락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 이런 150년에 걸친 시기를 하나하나 연구해서 짜맞춘 거죠.
1: 직접 발로 뛰어서 쓰신 책이네요. 오늘 수집된 한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도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얘기 알고 계시는지 관심 있는지 사연으로 더해 주시죠. 음악을 듣고 갈까요?
0: 네. 한국이 세계에 지금처럼 알려졌던 결정적 계기로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많은 분들이 꼽잖아요.
1: 네.
0: 그때를 상징하는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1: 그 노래 혹시? 그 노래?
0: 귓가에 흐르시죠?
1: 네.
0: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입니다.
1: 아,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들고 온 책은 책과 함께에서 펴낸 김수연 작가의 책 수집된 한국입니다. 지금 손에 손잡고가 우리를 바람처럼 휩쓸고 간 느낌이에요.
1: 아, 저 전주 나오는데 벌써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0: 맞아요. 어떻게 이런 곡을 또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자, 김민정님, 딱 생각이 났어요. 말씀하실 때 손에 손잡고구나. 저는 1988년에 6살이었네요.
1: 아, 동년배시네요.
0: 그러네요,
1: 저는
0: 진짜.
1: 8살이었습니다.
0: 그리고 김지희님은, 이렇게? 네.
1: 이 노래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불러보셨어요? 저는 아마도 불러봤던 것 같습니다.
0: 오.
1: 어렸을 때 노래방에서 불러봤던 것 같긴
0: 어릴
1: 한데요.
0: 때?
1: 워낙 유명한 노래였고.
0: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노래.
1: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노래방에를 주로 친구들하고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갔었거든요.
0: 부모님과 가족 단위로.
1: 네, 뭐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부모님하고 뭐 고기 뷔페 가서 시컷 먹고, 그리고 노래방 가서 뭐 아버지는 뭐 아버지 어릴 때 불렀던
0: 네.
1: 고향을 이제 떠올리는
0: 고향에 그린
1: 그런
0: 노래.
1: 애창곡. 저희 아버지는 유정천리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은 또제 어머니 아마 이미자 선생님의 무슨
0: 와.
1: 섬마을 선생님
0: 네.
1: 이런 거 부르셨던 기억이 나요. 그럴 때 이제 저도 이런 손에
0: 손에
1: 손잡고
0: 손잡고를.
1: 불렀던 추억이 있습니다.
0: 가족에게도 너무 잘 어울리는 벽을 넘어
1: 그러니까 그때는
0: 손에.
1: 노래방이 좀 요즘 코인 노래방하고는
0: 네.
1: 달리 가족들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이게 또 살짝 등장한 노래방 문화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 좀 변화도 지금 살짝 체감을 했습니다. 미미님 가족을 통해서. 네. 저는 그 친구들하고 가면 그런 거 있죠. 가려고 할때 또, 야야, 또 넣어주셨다. 이게 시간 더
1: 아,
0: 넣어주시는 거
1: 서비스,
0: 있잖아요. 네,
1: 서비스.
0: 서비스가
1: 중요하죠.
0: 끝없이 계속 오던 그 시절이 갑자기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윤순일님. 외국인들이 K영화 드라마 보면 가슴을 울리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별것 아닌 것들이 이제는 K문화라는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1: 맞아요.
0: 하셨습니다.
1: 감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5690님께서는 시대별로는 물론 사람들의 관심도 이 기준에서도 어떤 문화재나 문화들이 그들을 흥미롭게 만들었을지 궁금해져서 저도 읽어봐야겠어요. 이게 계속 사람들의 흥미나 취향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0: 네.
1: 뭐 예를 들면 요즘에 한국 소설이 해외에 굉장히 소개되는데
0: 그렇죠.
1: 최근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힐링 소설이 그렇게 인기라고 했는데 해외에서 요즘엔 또 스릴러나 미스터리 많이 찾는다고 하잖아요.
0: 유행이라는 게 있군요.
1: 작가님의 공이 크시죠?
0: 제가요? 네.
1: 그럼요.
0: 저 힐링도 됩니다. 네. 너무 본격 힐링은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흐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진짜 150년 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이 특히 한국 문화재들 중에서 어떤 것을 유독 좋아했는지도 다르겠네요.
1: 맞아요.
0: 지금하고는.
1: 네. 뭐, 그, 우리가 매랑국주 같은 거
0: 네.
1: 있잖아요. 정물화, 대상을 그리는 거.
0: 그쵸.
1: 우리는 그게 기본이잖아요.
0: 네.
1: 그 당시에 해외에서 인기 있었던 그림의 그 소재.

0: 때는 포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혼자 와인이 익숙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1: 아, 진짜 그런가? 익숙한 것을 본 것인가?
0: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네.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걸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죠. 왜 때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요즘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만든 상품인데 네. 전혀 다른 이제 용도로 쓰이면서 인기를 끄는 경우들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뭐 이런 것들이 좀 재미나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에 이 책에서 재미난 부분은 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전달했느냐 이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 가운데 익숙한 이름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미 수교 직후부터 한국 미술을 수집했던 유서 깊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피바디 SX 박물관인데 이 미국에 있는 한국 컬렉션의 시초라고 꼽히는 곳이에요. 네. 이 사람이 그 이 미술관의 당시 관장이 아시아 유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조선에 왔다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던 독일인 외교 고문 이 사람 이름 우리도 교과서에서 들었던 분이거든요.
1: 네.
0: 뮐렌도르프.
1: 낯설죠. 교과서 줬다는데 처음 뵙는 분 같은데.
0: 제가 역시 암기에 가는 겁니다. 전 보자마자 교과서에 사진 봤던 안경 쓴 그 사람 있네 이렇게 떠올렸는데.
1: 전 뉘신지 지금 이 느낌인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0: 대리 수집을 한 거예요.
1: 아.
0: 네, 그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네. 그 1883년 첫 해에만 무려 225점의 한국의 민속 예술품을 수집해서 그 박물관으로 보낸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1: 네.
0: 1883년에 그 한 해에만 200점이 넘는 걸 일단 수집을 했죠.
1: 그렇죠.
0: 그걸 정리해서 다시 미국까지 보낸 거예요.
1: 네.
0: 너무 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이 엄청 바빴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해에만 네 이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건데 그렇죠.
0: 그런 와중에 한국의 사절단이 미국에 직접 가기도 합니다.
1: 네.
0: 이건 밀렌도르프보다는 익숙하실 거예요. 보빙사 외교 사절단.
1: 에?
0: 청해도 우리가 보내고
1: 자꾸
0: 미국에도 보내고
1: 네.
0: 그 보빙사 중에 네. 제일 어렸던 사람이 서유견문으로 알려진 유길준입니다.
1: 약간 알 것도 같고
0: 그래도 이번에는 좀 고개를 네. 끄덕여주시네요. 네. 근데 재미난 건 저 역사의 운명이라는 네. 게 유길준이 당시에 미국 가서 머물렀던 집이 피바디 SX 박물관 모스라는 관장의 집이었어요.
1: 이런 얘기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죠.
1: 네, 이야기네 이야기 진짜.
0: 거기서 그렇죠? 한 19개월 동안 유길준이 머물렀기 때문에 이 모스라는 사람은 유길준을 통해서
1: 네.
0: 조선에 대한 지식도 얻고 그다음 매해 막 지금 미술품이 왔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유길준 불러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에 쓰는 거냐? 이건 어떤 거냐? 거의 그 학예사가 옆에 있는 거.
1: 그러네요.
0: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집을 한 역사가
1: 네.
0: 100년 넘게 이어져서 지난 2003년에 이 박물관에 한국관이 독립된 공간으로 개관했다고 합니다.
1: 여기 가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0: 그러게요.
1: 이 스토리 알고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0: 맞아요.
1: 그렇죠. 또 다른 곳 어디 있을까요?
0: 또 다른 곳으로는 그 꼭 한국과 관련이 없더라도 정말 유명한 문화연구기관인데 스미스소니안.
1: 네. 아.
0: 여기에도 그 초기 한미 외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로버트 슈펠트의 컬렉션이 소장돼 있다고 해요.
1: 네.
0: 이 로버트 슈펠트가 누구냐면 그 아까 한미수호 통상 조약을 했던
1: 네.
0: 그때 처음 조선에 왔던 미국의 대사입니다.
1: 아.
0: 인천항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1: 네.
0: 그리고 이 사람이 조약도 체결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1: 네.
0: 고종이 이 사람을 초청합니다. 한 4년 지나서 1886년.
1: 4년 후에?
0: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딸하고 같이 와요. 그리고 이거 한 번 오기 어렵잖아요.
1: 그쵸.
0: 와서 여러 달을 보내면서 조선 각지를 여행하면서 유물을 엄청나게 수집해요.
1: 와.
0: 그때 이 사람이 많이 수집했던 게 뭐 자수 병풍 이런 건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을 저자가 지적하는데
1: 네.
0: 와 저는 이런 게 학자의 센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 이 사람이 가져갔던 그런 그 고급 자수 병풍이
1: 네.
0: 어디에 소장되어 있느냐. 스미스소니언 산하의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소장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제국주의 시대에 뭐 예를 들면 유럽의 어떤 사람이
1: 네.
0: 막 남미에 가서 막 식생 같은 것들을 조사해 와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공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당시 미국에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의 어떤 결이 어떤 지금처럼 국가 대 국가 단위라기보다는 자연사박물관

0: 간의 관점에 가까웠다고
1: 어.
0: 분석을 하는 거죠.
1: 우리의 그 자수 병풍이
0: 그러니까
1: 이 재밌네요. 이런
0: 흐름을
1: 또
0: 생각도 못 해본 관점이잖아요.
1: 그렇죠. 아 너무 재미납니다. 지금 아 정경희님, 이 카페인들이 이렇게.

0: 제가 편집했던 책 중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책인데 2009년 10년에 제가 기획해서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 한국사 쓰는 게 아니라
1: 네.
0: 우리가 우리 역사를 외국인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할까? 그래서 그걸 한국어판도 만들고 영어판도 만들어서
1: 되게 빨리 앞서 나가신 거네요.
0: 동시 출간을 했었거든요.
1: 우와.
0: 지금 이 책 읽으면서 그때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1: 그 책도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0: 맞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만들었던 때와는 개정판이 돼서 표지도 달라지고 했지만 지금도 서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라고 검색해보시면 한국어판, 영어판이 나옵니다.
1: 와, 재밌습니다.
0: 아, 제가 그걸 좀 더 늦게 만들어가지고
1: 역시 타이밍이
0: BTS랑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1: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0: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반발짝.
1: 아, 한보 이상도 아니고
0: 맞습니다.
1: 반발짝만 앞서가자. 아, 정말 그렇습니다. 김민정님, 제 첫째 딸 가이가 고1인데 10년째 암이에요.
0: 아.
1: BTS 노래로 한글 공부, 영어 공부하던 아이예요. 최근에 해인사에서 프랑스 아미들을 만났는데 아미라는 교집합으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하나가 되더라고요.
0: 와,
1: 요즘
0: 그러니까
1: 이런 시대.
0: 참 프랑스 아미들이 와서
1: 네.
0: 서울 N타워, 남산타워만 보는 게 아니라 해인사에 간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제가 서촌에 살잖아요.
1: 네.
0: 제가 주말에 집 바로 앞이 경복궁이거든요. 나가보면요.
1: 네.
0: 정말 와, 한 100여 개 국가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한복을 입으면 또 입장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사진도 멋있게
1: 그쵸,
0: 나오고
1: 추억도 되고.
0: 그 광경이 늘 보면서도 이렇게 기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0: 그렇죠.
1: 그렇죠. 지금 문화의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음악을 듣고 와서 이어갈까요?
0: 네. 오늘날 K컬처를 대표하는 그룹의 곡입니다. 이 노래가 빌보드를 대표하는 그 핫100에서
1: 네.
0: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1위를 달성했던
1: 맞아요.
0: 곡이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골라왔습니다.
1: 뭔가 그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를 이길 법한
0: 그러네요.
1: 그 정도의 파워의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 오늘 김수연 작가의 수집된 한국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영주님이 미미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BTS와 콜라보하고픈 마음의 소리. 정말 앞서가셨군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그러게요. 네. 저도 잊고 있던 추억이 오랜만에 떠올랐고요. 네. 이서우님께서 얼마 전 중학생 아이 영어 교과서에서 박병선 박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실린 걸 봤어요. 병인 양육 때 약탈된 외교 장각 의궤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발견하고 나중에 해고당했음에도 도서관에 출근하다시피 해서 집요하게 마침내 145년 만에 우리나라로 반환되는데 큰 공헌했다는 내용인데 뭉클하더라고요.
0: 아, 그렇죠. 아, 이런 건 정말 너무 놀랍죠.
1: 이 박병선 박사님은 거의 위인전에 이제 들어가실 분이죠.
0: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질문 던지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자, 국외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당연히 하잖아요. 뭔가 억울한 기분.
1: 그렇죠.
0: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이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하게 됐는데.
1: 우리 건데. 네. 이런 생각이 들죠.
0: 그렇죠.
1: 이것과 관련된 아주 멋진 인물과 사연도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때는 20세기 후반입니다.
0: 네.
1: 1958년부터 1988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했던 로버트 마티엘리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한 30년 동안 머물면서 네. 2000점에 이르는 한국 문화재를 수집을 하거든요.
0: 아니, 다들 어떻게 이렇게들 수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 정말 한국에 푹 빠졌던
0: 와,
1: 거죠.
0: 2000점을 네. 30년이라는
1: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최근입니다. 네. 2017년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014년에 네. 송광사에서 어떤 도난당한 옛날에 도난당한 유물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듣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훔친 건 아닌데 네. 누군가 훔쳐서 유통시킨 걸 이 사람은 사연을 모르고 샀던 거죠.
0: 네.
1: 갖고 있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어느 날 기사를 봤더니 이게 송광사에서 이렇게 훔쳐 나온 거라니. 이걸 듣고 난 이분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합니다.
0: 와.
1: 이분이 이거 1984년에 인사동에서 구입했대요.
0: 네.
1: 그러니까 30년 넘게 갖고 있다가 그 사연을 듣고 자발적으로 돌려준 거죠.
0: 와, 소장자가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사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1: 그렇죠.
0: 이게 되게 드문 사례인 거죠, 이거 근데.
1: 아주 극히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0: 사례.
1: 왜냐하면 그런 사연을 또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0: 네.
1: 사실은 누가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0: 그렇죠.
1: 때문에 특히 개인 소장의 경우에는.
0: 맞아요.
1: 근데 이분은 한국의 어떤 그 역사랑 유물들이 알려지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0: 네.
1: 이 마티엘리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지내면서 그 세계적인 한국학 연구자인 마르티나 도이힐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한국의 어떤 족보 연구를 많이 한 분이거든요.
0: 네.
1: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족보가 그렇게 귀한 거였어?
0: 이전에는
1: 몰랐는데 주변을 보니까 1960년대, 70년대예요.
0: 네.
1: 족보가 그렇게 재생종이 공장에서 폐지로 유통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0: 가치를 아니까.
1: 그죠?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종이 네. 더미를 구입해가지고 그 중에서 족보를 찾은 거예요.
0: 와.
1: 고문서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0: 네.
1: 하버드

0: 호주에 있는 유명한 이제 동아시아 도서관이죠. 옌칭 도서관이 이걸 기증해서 한국학 연구의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1: 와,
0: 놀라운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1: 대단한 분인데요, 진짜.
0: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재미난 얘기는 이거는 이 저자가 이분을 찾아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1: 아, 저자가? 김수현 네. 저자가?
0: 네. 그 화가 박수근이 있잖아요.
1: 네.
0: 박수근이 생전에 개인전을 거의 열지 않았대요. 한 두 번 정도 열었는데 그중에 한 번이 미군 부대에서 열린 건데
1: 네.
0: 이 마티엘리라는 인물이 그 과정에서 이게 진행되는 데 노력을 했었고 그때 박수근의 매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근의 작품 두 점도 갖고 있다.
1: 아.
0: 또 이런 이야기까지 현장에서 듣고 왔습니다.
1: 와, 이분은 진짜 이 보는 안목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넓은 마음도 있었던 거고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0: 그렇죠. 근데 이런 그림이 있는 한편
1: 네.
0: 조금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장면도 있어요. 그 소설 꽃빛단 리
1: 네.
0: 교과서에 나와서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오늘 교과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여기 보면
1: 아니, 기억나요? 꽃빛단 리는 당연히 아니죠. 네, 네. 네. 좋아했어요 그 작품. 네. 저 의심하시는 거 아니죠?
0: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여기 보면 그 의사 그 이인국이 고려 청자를 뇌물로 바쳐가지고 뭐 미국 국무부에 이렇게 줄을 대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1: 기억나요.
0: 그죠, 그죠.
1: 기억나요. 네.
0: 근데 이 소설이 나왔을 때도 네. 사람들이, 거기 나온 그 브라운이라는 인물,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그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 모델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돌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네.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당시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많았던 거라는 얘기죠.
1: 아.
0: 왜냐하면 소설 보고 사람들이 바로 아 이런 사람 누군데? 있을 그렇죠. 법한데? 이렇게 상상했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1: 아, 정말 여러 인물들을 만나 인물 유형을 또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작가가.
0: 그렇죠. 그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네. 막 체제 경쟁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외교도 다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를 알리는 자장 안에서 벌어지는 거였던 그쵸.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있던 외교관들은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였지만
1: 네.
0: 또 동시에 자기들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 문화재를 자기 기념품이나 사적인 소유물로 전유했던 또 이런 역사적 과정도 있었다는 거죠.
1: 그렇게 마구 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뒤늦게 알고 엉킨 부분을 또 굳이 내가 발로 뛰어서 매듭을 풀고 꼬인 것을 좀 풀어내는 사람들이 또 있고.
0: 그렇죠.
1: 정말 다양하네요.
0: 저자가 우리에게 그런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우리가 당시 어쨌든 약자였고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런 외교 과정에서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그쵸.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전통을 선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 네.
0: 그런 상황을 우리가 돌아볼 때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활용해서 줬던 사람들의 귀책이 먼저일지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받아간 자들의 책임이 더 클지 이런 역사적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 그 질문 앞에 딱 서니까 진짜 좀 슬픈 기분도 들고 근데 이거 명확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는 느낌이 들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0: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일방적 약자였지만
1: 네.
0: 지금 우리가 뭐 무역 규모, 경제 규모 다 세계 10위권 국가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관심이나 취향이
1: 네.
0: 그런 권력의 차이에서 생기는 일방적인 뭐 취득, 때로는 약탈 이런 네.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반성해 볼 수 있겠죠.
1: 그러네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거 K컬처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가수인데
1: 네.
0: 한국어로 노래를 만들어서 발매합니다.
1: 와.
0: 네, 트리샤 페이타스의 곡이고요. 그래서 제목이 그냥 사랑해입니다.
1: 사랑해. 이거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썼어요. 그렇죠?
0: 맞아요.
1: 사랑해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오늘 김수연의 수집된 한국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 문화 유산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냥 그것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너무 재밌게 다가와요.
1: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에
0: 네.
1: 그런 활동을 어떻게 했을지가 사실 읽으면서도 구체적 상상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우리
0: 그렇죠.
1: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입체적으로 활동들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0: 네.
1: 너무 놀랍습니다.
0: 그리고 기록으로 남지 않은 건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
1: 그렇죠.
0: 생각을 하면.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0: 네.
1: 확인된 것들이 한 900여 기관에 25만 점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0: 아.
1: 말씀처럼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건 아마 배 이상이지 않을까.
0: 그쵸.
1: 네. 그래서 저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해외에 있는
0: 네.
1: 우리 문화유산 얘기를 하면 환수, 가져오는 거, 여기에
0: 네.
1: 되게 많이 우리가 집중을 해왔는데, 물론 그거 필요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0: 네.
1: 좀 다른 방식의 생각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걸 직접 가져오지 못해도,
0: 네.
1: 뭐, 3D 기술 같은 걸로 구현해서 거의 똑같이 볼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0: 아.
1: 그걸 우리가 정확히 조사만 할수 있으면.
0: 네.
1: 뭐,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연구했던 것처럼,
0: 네.
1: 그게 거기 있고, 그걸 꼭 여기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미 어떤 역사를 품고 있잖아요.
0: 네.
1: 어떤 과정과, 흐름을 거쳐서 거기에 가게 되었는지, 거기서는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은가.
0: 아, 그러네요,
1: 이런 제안도
0: 진짜.
1: 합니다.
0: 현재 어디에 있는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쵸? 이 책에 정말 많은 문화유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미미님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이 있다면?
1: 진짜 재미난 게 있었는데, 이것도 그 앞서 말씀드린
0: 네.
1: 마티엘리라는 그 군무원, 이분이 얽혀 있어요.
0: 네, 얽혀 있어요,
1: 예.
0: 마티엘리.
1: 이분이 이제 갖고 있던 것을 그 국외 소재 문화유산 재단에다가 기증했던 장부인데, 이 장부는 이분이 쓴건 아닙니다. 근데
0: 네.
1: 이분도 이제 이걸 수집한 거죠. 어떤 장부냐면, 1936년에서 1958년까지 어떤 고미술상에서 작성한 거래 기록이에요.
0: 네.
1: 이걸 보면 어떤 물건의 뭐 종류, 수량, 가격,
0: 오.
1: 누가 구매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럼 뭐 미국에 누구 어디 워싱턴에 어디 이렇게 주소까지 써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거기에 있는 어떤 유산의 그 흔적, 흐름
0: 네.
1: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거죠.
0: 이런 너무 재밌네요. 이런 거.
1: 그렇죠. 이 안에도
0: 구매자 이름과 주소까지 다 있고 발송 정보.
1: 본문이 담겨 있는데
0: 네.
1: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영어도 있고요, 한자도 있고요,
0: 네.
1: 일본어도 있고요. 왜냐면 여러 나라로 보내는 거니까 혼용돼
0: 네.
1: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한국에 체류했던 그런 외국인들의 이름도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한 거고,
0: 네.
1: 여기서 더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 물건을 구입한 서양 사람들의 어떤 활용 취향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용도로 쓰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0: 네.
1: 여기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 사발 많았잖아요. 사발.
0: 사발.
1: 네, 이런 사발류를 뭐라고 판매하냐면 핑거 볼.
0: 아.
1: 식탁 위에서 손을 씻는 그 용도의 그릇.
0: 네. 오.
1: 그러니까 사발류라고 뭐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0: 네.
1: 사람들한테 이거 핑거 볼입니다.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판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0: 그들의 일상에서의 좀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1: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옛날 가옥 가보면
0: 네.
1: 반다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 장, 작은 장인데 문이 절반만
0: 맞아요.
1: 열리는 거.
0: 맞아요. 예쁘잖아요.
1: 맞아요. 밑에는 괴처럼 돼 있는 건데,
0: 네.
1: 이건 이제 영문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코리안 캐시 박스. 금고 같은 거죠.
0: 아, 재밌네. 갑자기 이렇게 금고라고 생각하니까 재밌네요.
1: 그 요걸 맞춰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0: 금고가 왜
1: 거예요.
0: 이렇게 예쁘고 그 여는 방식도 아 그러네. 거기에 또뭐 이렇게 자물쇠 같은 거 질러넣고
1: 그러니까
0: 하면
1: 세상, 참, 이 장사꾼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0: 네.
1: 그분들이 만들어낸 걸 거잖아요, 이런
0: 그쵸.
1: 수요를. 이거 조선에서 요거 사발류인데, 왠지 그쪽에 가면 그렇게 판매될 것 같아. 그래서 핑거볼이라고 이름 붙이고, 판매를 한 거잖아요.
0: 네.
1: 정말 저는 새삼 배웁니다.
0: 그런데 여기 진짜 기호를 반영해가지고 사람들이 수요가 있을 것을 건드리면서 진수장님, 우리 문화재가 그렇게 많다니까 너무 놀라워요. 새로운 분야와 시각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저도 우리 코너를 통해서 네. 이런 책을 만나게 돼서 너무 즐겁고 흥미로워요.
0: 그러네요. 책을 엄청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책의 짜임새 자체가.
1: 이 펼쳐보시면 네. 그 유물들 사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특히 병풍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책의 그 병풍은 딱 펼침면으로 책에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굉장히 시원한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0: 그러니까요. 너무 재미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어떤 그 리플릿 같은 거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런 걸로 이제 추억을 또 기록해 두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 굉장히 탐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한국에서도 네. 그런 명승지에 가면 리플릿이 그냥 정보만 담고 있지 않고 꼭 스탬프를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0: 맞아요. 그거 묘하게 다 찍게 되더라고요.
1: 그렇죠. 또 있으면
0: 있으면
1: 거길 뭐 빼놓지 어려운 일이라고 또 가게 되죠.
0: 그렇죠. 맞아요.
1: 그리고 요즘 스탬프가 좀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그 네 개의 자리가 달랐잖아요.
0: 네.
1: 요즘은 네 개를 한 자리에다가 해서 점층적으로 찍으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0: 와. 우리를 더 이렇게 뭔가를 하게 만드는데 너무 기꺼이 즐거운 그렇죠. 이런 것들 재밌습니다. 진짜 이 책 통해서 당시의 문화 교류가 뭐 지금 규모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때도 못지않게 되게 활발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세계화,
0: 네.
1: 글로벌 이런 얘기를 쓰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0: 네.
1: 얘기했었는데. 물론 말씀처럼 규모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미 19세기에도 어떤 교류가 충분히 우리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블린 맥퀸, 조지 맥퀸 부부인데
0: 네.
1: 이 두 사람은 둘 다 부모의 선교 활동으로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냥 평양 출신인 거예요.
0: 오.
1: 그리고 양쪽 부모가 다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0: 네.
1: 서로 알게 돼서 연을 맺어서 결혼도 하게 된 거죠.
0: 어.
1: 이 사람들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0: 네.
1: 한국어를 배우고 식민지 현실을 경험하고 전쟁을 겪었고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연구하고 가르친 부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한국의 병풍
0: 네.
1: 이런 연구서도 나중에 발간을 했고요.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도 이 정도 교류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0: 그러네요, 진짜.
1: 어떤 생각과 마음과 경험이었을까? 이거 좀 상상해보게 됩니다.
0: 지금 얘기해 주신 이 에블린과 조지 맥퀸 이 부부는 거의 뭐 한국에서 그 시간을 직접 자기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이니까.
1: 요즘 따지면 조나단 같은
0: 인물인 거예요. 맞은 분 중에 조나단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1: 조나단이 그렇죠.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영어 잘 못한다고.
0: 맞아요. 그런 경우.
1: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일 수 있죠.
0: 재밌습니다. 진짜 이런 얘기 더 많이 발굴되고 하면 우리 이제 지금 K문화, K컬처 얘기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제 또 지향점으로 두고 챙기면서 가야 될지를 논의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 요즘에는 그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주의 있게 본다고 하는데
0: 네.
1: 그 미국에 있는 한국 컬렉션들을 보면 처음부터 한국 컬렉션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만 해도 중국이나 일본 좀 큰 나라였는데
0: 네.
1: 조선은 그렇게까지 존재감이 강

0: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소수의 수집품이 있어도 따로 분류되거나 다른 나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뭐 중국 건데 좀 다른 거, 일본 건데 좀 특색 있는 거,
1: 그쵸.
0: 그 안에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1: 맞아요. 저도 뭐 예전에 어떤 뭐 도서관만 가서 그 코너 봐도 중국 책 속에 그냥 한국어 섞어서
0: 그렇죠.
1: 넣어놓고 이런 경우도 많이 접했거든요.
0: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량도 커졌고 또 그쪽의 연구 성과도 축적이 되면서
1: 네.
0: 한국 미술이라는 이름을 따로 갖게 되고
1: 네.
0: 국적이 변경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그리고 또 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유행이 달라질 거잖아요.
1: 네.
0: 최근에 제일 유행하고 인기가 많은 게 뭐냐면 민화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맥락인지를 저자가 설명해 주는데 민화가 되게 강렬한 구도랑 파격적인 도상이잖아요.
1: 네.
0: 그런 것 때문에 추상성이나 실험성을 중시하는 현대 미술과 되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도 어떤 한국의 고유성 이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람들의 관심도와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해요.
1: 민화가
0: 네.
1: 우리 또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 워낙 솜씨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민화 선물도 북카페로 많이 보내주시고
0: 네. 아, 여기도 이렇게
1: 때문에.
0: 족자가 있습니다. 지금 엽서인데.
1: 아 그렇죠. 우리 이런 느낌들이 아 이게 다 좀 앞서 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전통을 따라오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렇죠. 자 5690 쓰시는 카페인 소장해야겠어요. 미민님 책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0: 아, 소장, 문화유산이요?
1: 문화유산을? 아니, 이 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물론 아이들과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가 한가득 담긴 책이라고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지고 오시는 책마다 그 지난주에 슬픔의 발견 너무 좋은 책이었었는데 그 책도 아까 보니까 사연도 많이 있더라고요.
0: 아유,
1: 그
0: 감사합니다.
1: 책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는 사연도 있고 또 박태연님 그 선물용으로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두 분 덕분에 슬픔의 발견을 선물을 잘했다고
0: 아,
1: 감사하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0: 네. 네. 김민정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의 문화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문화유산과 사람과 관계가 사실 다 얽혀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0: 오늘도 문화유산 얘기였지만 돌아보면 개별 작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걸 옮겼고 관심 가지고 갖고 있었고
1: 네.
0: 기억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문화유산을 꼭 소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도 그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주인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그 작품 하나하나를 다룬 책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사람의 삶과 함께 얽혀서 이야기에 들어가면 쉽게 잊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1: 그런 면에서 한번 책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미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카이가 부른 아름다운 나라로 준비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야기를 할 때 오메시모노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1: 選択肢
0: 선택지
1: 眠っている服
0: 직역을 하면은 잠들어 있는 옷, 즉 입지 않고 보관 중인 옷을 眠っている服라고 합니다. 유행이 지나거나 안 입는 옷을 뭐 버리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대신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고쳐 입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오늘은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옷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今日の会話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今日も涼しげなお召し物ですね。もしかしてこれも手作りですか？
3: ええ、
2: タンスの肥やしになってたワンピースをセットアップにリメイクしてみたの。その選択肢があるのっていいですね。私だと売るか捨てるかの二択ですから。じゃあ眠ってる服があれば持ってきて。え、リメイクしてくださるんですか？リメイクしてネットで売ろうかしら。<笑>ああ、私にだと思っちゃいました。恥ずかしい。<笑>
3: 冗談よ。もしリメイクしたらあげるわ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ネットで売るの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新たにビジネス始めちゃおうかしら。
1: 90페이지 言葉の温度 タンスの肥やし
0: 탄스노고야시, 탄스 이거는요 장롱, 옷장을 말하고 고야시라고 하는 거는 본래 걸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뭐 성장을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 이런 표현으로서 쓸 때도 고야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탄스노고야시 직역을 하면 옷장의 걸음이다 라는 뜻이죠. 즉 사두고 입지 않은 채 옷장에 보관만 하고 있는 옷 또는 처박아두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탄스노코야시라고 합니다.
1: その派手なスカーフ、新婚旅行に行った時に買ったものじゃない?
0: その派手なスカーフ, 그 화려한 스카프, 신혼여행 갔을 때 산 거 아니야?
1: そう、奮発して買ったのに、タンスの肥やしになってるよ。
0: 맞아. 奮発して 갔다더니 奮発する 하면은요, 큰맘 먹고 돈을 내다, 즉 구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큰맘 먹고 내가 샀는데 탄수는 고야시 놔드려. 장롱 속에만 처박혀 있어. 막 선생님, 신권료고, 가이가이료고, 소이따 분위기래. なんかちょっと派手派手なスカーフとかを買ってしまうケースもあると思うんですよ。そうですね。サングラスとか。そうですね。でも日頃あまり派手すぎてとかいう理由でタンスの肥やしになってしまうっていうことですね。
1: 何々かしら?
0: 가시라. 자신의 생각 또는 궁금한 점을 완곡하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뭐뭐일까, 뭐뭐할까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전통적인 여성어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성들이 사용을 하고요. 남녀 구별 없이 쓸 수 있는 표현 중에는 카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카나 대신에 가시라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여성이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急に 予定が なくなっちゃった. 今日は何をしようかな?
0: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어. 今日は何をしようかな? 오늘은 뭘 하지?
1: じゃあ一緒に映画でも見に行くのはどうかしら?
0: 아, 그럼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가는 건 어떨까? どうかしら? 여기에 남녀가 적혀있지 않더라도 미는 여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 かしら라는 표현을 써서. 물론요, 예전에는 이거 남성도 좀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서는 거의 남성이 かしら 쓰는 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니 에이가 되면 미니이크노와 도우가시라 하면은 영화라도 보러 가는 건 어떨까? 여성어로서 주로 쓰입니다. 자, 그럼 대화 함께 보시죠.
1: 今日も涼しげなお召し物ですね.
0: 涼しげな 게 하는 거는 그런 느낌이 드는 모양을 말하죠. 그래서 아, 오늘도 시원해 보이는 お召し物ですね. 옷차림이시네요.
1: もしかしてこれも手作りですか?
0: 혹시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모시카시테 고레모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직접 만든 옷을 입고 있었던 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것도 혹시 직접 만드셨어요? 하고 묻는 표현입니다.
1: 에, 탄스노 고야시니나테타 원피스오 셋업니 리메이크시테미타노.
0: 탄스노 고야시니 나테타 원피스 옷장에 잠자던 원피스를 셋도 앞뿐이 셋업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뭐

0: 위와 아래 상하의 세트 의상이죠. 그래서 셋업으로 리메이크 시템이다. 리폼 해봤어요. 리메이크 다시 만들다. 우리는 흔히 리폼이라고 하죠.
1: その選択肢があるのっていいですね。
0: 아,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게 좋네요.
1: 私だと売るか捨てるかの二択ですから。
0: 아, 저라면은 売るか 팔거나 捨てるか 버리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손재주가 있어서 리폼할 수 있다는 그런 선택지가 있으니 너무 좋네요. 저는 뭐 팔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둘 중 하나인데요.
1: 자, 네무테르 후크가 아레바 모테키테.
0: 아, 그럼 네무테르 후크가 아레바 안 입는 옷이 있으면 가져와요.
1: 에, 리메이크 시테 くださるんですか?
0: 네? 리폼해 주시는 건가요?
1: 리메이크 시테 네토데 우로우카시라.
0: 리폼해서 네토데 우로우카시라 인터넷에서 팔아볼까 하는데.
1: 아, 私にだと 思っちゃいました. 恥ずかしい.
0: 私にだと 이거는요. 私に 뒤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라고 생각했어요. 즉, 私に 그래るのだと 思っちゃいました.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폼을 해서 저에게 주시는 걸로만 알았어요. 주신다는 줄 알았어요. 恥ずかしい. 부끄럽네요.
1: 冗談よ. もしリメイクしたらあげるわね。
0: 아, 농담이에요. 혹시 리메이크したら 만약 리폼하게 되면은 줄게요.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でもネットで売るの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
0: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네토で売るの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 인터넷으로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1: 新たにビジネス始めちゃおうかしら。
0: 아라타니 새로 비즈니스 하지메차오카시라. 하지메를 시작하다. 하지메차오카시라. 시작해볼까? 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카시라를 쓰는 연령층. 선생님, 난사이그라이노 조세이가 요구 使うでしょうかね? 카시라.
1: 카시라. そうですね. 私より 多分 上の世代になるかなと思いますね。
0: 아, そうですか. っていうことは、まあ、50代とか60代っていうことですかね。
1: の方が使ってるイメージは ちょっとあるかもしれませんね。
0: 이렇게 카시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젊은 층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 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今日も涼しげなお召し物ですね。もしかしてこれも手作りですか?
3: ええ、 タンスの肥やしになってたワンピースをセットアップにリメイクしてみたの。
2: その選択肢があるのっていいですね。私だと売るか捨てるかの二択ですから。じゃあ、眠ってる服があれば持ってきて。え?リメイクしてくださるんですか?
3: リメイクしてネットで売ろうかしら。ああ、私にだと思っちゃいました。恥ずかしい。冗談よ。もしリメイクしたらあげるわ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でも、 ネットで売るの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新たにビジネス始めちゃおうかしら。
1: 91페이지 口になじませる
0: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 카시라.
1: みんな無事に着いたかしら?
0: みんな無事に着く 도착하다 着いたかしら. 다들 무사히 도착했으려나?
1: ちょっと派手だけど私に似合うかしら?
0: 似合う 어울리다. ちょっと派手だけど 조금 화려하긴 한데 私に似合うかしら? 나한테 어울릴까?
1: ワンピースを買ったんだけどお母さん喜んでくれるかしら?
0: 원피스를 샀는데 お母さん喜んでくれるかしら? 엄마가 좋아하실까? 어머니도 나이가 좀 들으신 분이고 喜んでくれるかしら? 이렇게 말하는 딸 입장에서도 또는 이 딸이 조금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는 않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장 완성하기 함께 보시죠. 새로 사업을 시작해볼까? 시작하자.
1: 始める。始めちゃおうかしら。 新たにビジネス始めちゃおうかしら。
0: 始めちゃおうかしら。 차우라고 하는 거는 테시마우가 추격된 꼴이죠. 테시마우 뭐뭐를 한다, 해버린다. 차우 차오 뭐뭐를 할까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하지메 차오 까시라.

0: 새로 사업을 시작해 버릴까? 직역을 하면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출발하면 막차를 탈 수 있을까? 막차를 탄다. 막차의 시간 내에 도착한다 하면은
1: 終電に 間に合う. 終電に 間に合う かしら? 今 출발したら 終電に 間に合う かしら?
0: 아이고, 어떡하지? 누가 좀 도와주지 않으려나? 돕다, 도와주다.
1: 手伝う, 手伝ってくれる. 手伝ってくれない かしら? 아, どうしよう. 誰か 手伝ってくれない かしら?
0: 아, どうしよう. 誰か 手伝ってくれない かしら? 누가 좀 도와주지 않으려나? 자, 이렇게 かしら를 붙여서 뭐뭐일까? 뭐뭐 할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완곡하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백선. 오늘의 생활 어휘 그 첫 번째는
1: 이토시.
0: 이토시. 이거는 사랑스럽다, 귀엽다 라는 뜻입니다.
1: 아카찬노 오세와 다엔데쇼?
0: 오세와, 이거는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기 돌보는 거 다엔데쇼? 힘들지?
1: 다엔나 코토모 아르케도 내가 오미테이르토 이토시쿠테 타마라나이.
0: 다이헨나 코도모 아르케도, 힘든 일도 있지만 내가 오 미테이르도 자는 얼굴을 보고 있으며 이토시쿠테 타마라나이, 테 타마라나이, 너무너무 어떠하다, 정도가 심한 것을 말하고 뭐뭐해서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아파서 참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여기처럼 이토시쿠테 타마라나이, 이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赤ちゃんのお世話大変でしょ?大変なこともあるけど、寝顔を見ていると愛しくてたまらない。
0: 자, 愛しい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아기의 잠든 얼굴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거나 또는 왜 강아지, 고양이, 새끼 고양이 같은 거 너무 귀엽잖아요. 어릴 때 그런 거 보면서 아우 귀여워 사랑스럽다 하고 느껴지는 그 감정을 愛しい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 무시가이.
0: 무시가이. 직역을 하면 벌레가 좋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예전에는요, 사람 몸에 벌레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마리 벌레가 있다 그래요. 머리, 몸통, 그다음에 하지 있죠, 하부에.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 몸에서 감정을 뭐 이렇게 뭐 주관까지는 아니지만도 감정 같은 거에 관여를 한다거나 이렇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정말 벌레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벌레가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레한테 좋은 거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고 염치가 없고 뻔뻔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벌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 몸에 있다고 믿었던 그 벌레

0: 꾸준히 차근차근.
1: 가케노 야리꾸리.
0: 야리꾸리 하면 변통이거든요. 근데 가케노 야리꾸리라고 하면은 가게 운영이라든가 살림살이를 말하고
1: 히미츠,
0: 비밀 이란 뜻입니다. 배우자도 모르게 조금씩 모아둔 돈, 이것을 일본에서는 해소꾸리라고 합니다. 아라이 히로 씨는 아내가 고가의 가방을 구입한 것을 계기로 이 해소꾸리 비상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과연 다카하시 유미도 비상금을 숨겨두었을까요? 오늘의 대화 요구 聞いてください.
2: 다카하시 산와사 해소꾸리 してる?
3: 何? 急に? してるはしてるけど どうしたの?
2: してるんだ。 いや、 最近妻が 高い バッグ 買ってさ、 どこに そんなお金が って 思って。
3: 自分への ご褒美の ために 節約しながら コツコツ 頑張って 貯めたんじゃない?
2: だよね。 家計の やりくり は してくれてるし、 買うのは いいんだけど、 ただ びっくりして。
3: 逆に 新井さんは してないの? お金だけじゃなく心にも余裕ができて一石二鳥よ。
2: やってみようかな。 ちなみに高橋さんはいくらくらいあるの?
3: それ聞く? まあこれくらいかな。
2: 3万? 30万? え? 300万?
3: 秘密、ご想像にお任せします。
1: 98페이지 言葉の温度 何々には 何々けど
0: 동사 보통체예요. 니와 何々けど 또는 와 何々けど라고 하면은 앞동작에 대한 소극적인 인정을 나타냅니다. 이때 같은 동사를 반복을 하는데 何々와 何々けど 이게 좀 더 구어체고요. 何々には 何々けど 이런 걸로도 표현합니다.
1: この前話してたものすごく美味しいラーメン屋さん、最近もよく行くの?
0: 전에 이야기했던 ものすごく美味しいラーメン屋さん, 엄청 맛있는 라면집, 最近もよく行くの? 요즘도 자주 가?
1: 行くには行くけど、いつも1時間くらい並ぶから、 たまにしか行かないね。
0: 行くには行くけど, 뭐 가기는 가는데, いつも1時間くらい並ぶから 항상 1시간 정도 줄을 서야 해서 たまにしか行かないね. 자주는 안 가. 가끔씩만 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는 안 가.
1: 一石二鳥.
0: 一石二鳥. 일석이조. 즉 한 가지 일로 두 동시에 두 가지 이익 또는 성과를 내는 것을 이룹니다.
1: 아, 車の 면허 欲しいけど 通うのが 面倒だな.
0: 아이고. 그르마노 멘쿄 호시이케도 운전면허는 따고 싶은데 가여우노가 멘도다나 다니는 게 귀찮네. 이거는 면허를 따고 싶은데 학원에 다니는 것은 귀찮다라는 뜻이죠.
1: 가슈쿠 멘쿄와 야스쿠테 하야이시 일석이니초다요.
0: 가슈쿠 멘쿄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합숙 면허인데요. 합숙 면허는 어때? 즉 일정 기간 합숙하면서 집 집중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는 거, 이것을 가시구 맹교라고 합니다. 막 코레가 캐고 시간모 세트약구되기 때 케이히모 세트약구되기를 시간 경비가 좀 절약된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야스쿠테 하야이시 일석이니조다요라고 하죠. 비용도 저렴하고 빨리 딸 수 있어서 일석이조야.
1: 実は私も合宿免許だったんですよね。あ、そうですか。で、結構大学生が夏休みとか、そういった長期休みの時に行く人が多くて、で、結構それも、なんでしょうね、リゾート地だったりとか、ちょっとそういう、まあ観光も兼ねて、できるようなところで合宿免許をする場合も結構多くて、結構楽しかったですね。2週間ぐらいでしたかね、確か。なんか、勉強もしながら、みんなと友達にもなれて、
0: まあ同じ目標ですからね。免許を取るというね。あ、そうですか。 자, いるけ 합숙 면허라고 하는 것이 그 합숙을 하면서 면허를 따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 의외로 일본에서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一石二鳥 일석이조. 자, 본문 보시죠.
1: 다카시さんはさ, 해소쿠리 してる?
0: 다카시 씨는 말이야. 해소쿠리 してる? 비상금 모아두고 있어?
1: 何急に? してるはしてるけど

0: 어디서였나 싶어서 노건이 어디에 그런더니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더니 어디서 났나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1: 自分へのご褒美のために節約しながらコツコツ頑張って貯めたんじゃない?
0: ご褒美 하면은 보상, 포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는 보상, 즉 선물을 위해서 節約しながら 절약하면서 코츠코츠 조금씩 頑張って 貯める 열심히 모은 거 아닐까?
1: だよね. 가게의 やりくりは してくれてるし 買うのはいいんだけど ただびっくりして.
0: だよね. 뭐 그렇겠지. 가게의 やりくりは してくれてるし 살림살이는 뭐 잘 꾸려주고 있으니까 카우노와 이인다けど 뭐 사는 건 괜찮은데 타다 미크리시대 아니 그냥 좀 놀랐어.
1: 逆に 아라이さんは してないの?
0: 반대로 아라이 씨는 안 모아?
1: お金だけじゃなく 心にも 余裕ができて 一石二鳥よ.
0: お金だけじゃなく 돈뿐만 아니라 心にも 여유가 되기를, 마음의 여유도 생기니까 一石二鳥요, 일석이조야. 그러니까 비상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하는 거죠.
1: やってみようかな. ちなみに高橋さんはいくらくらいあるの?
0: 나도 좀 해볼까? 지금 모아볼까? 지나미니, 이거는 뭐 참고로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바꿀 때 이렇게 첨가해서 얘기할 때 쓰잖아요. 근데 그런데 다카시 씨는 이크라 크라이아르 얼마나 모아뒀어?
1: 에, 소레 키쿠? 마, 고레 크라이카나?
0: 에이, 소레 키쿠? 그걸 물어봐? 마, 고레 크라이카나? 뭐, 이 정도일까? 하면서 손가락 세 개를 폈습니다.
1: 3만? 30만? 에, 300만?
0: 3만에? 30만에? 아, 설마 300만에?
1: 히미츠. ご想像にお任せします.
0: 비밀이야. ご想像にお任せします. 오마카세스를 맡기다. 즉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고소조니오마카세시마스. 이것도 일상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끄라다도 모이마스 선생님. 3만? 30만? 300만?
1: どうでしょうね.
0: 고소조니오마카세시마스 ということですね. 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 2人の会話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高橋さんはさ、 へそくりしてる?
3: 何急に? してるはしてるけど、どうしたの?
2: してるんだ。いや、最近妻が高いバッグ買ってさ、どこにそんなお金があって思って。
3: 自分へのご褒美のために節約しながらコツコツ頑張って貯めたんじゃない?
2: だよね。 家計のやりくりはしてくれてるし、買うのはいいんだけど、ただびっくりして。
3: 逆に、新井さんはしてないの? お金だけじゃなく、心にも余裕ができて一石二鳥よ?
2: やってみようかな。 ちなみに、高橋さんはいくらくらいあるの?
3: それ聞く? まあ、これくらいかな。
2: 3万? 30万? え? 300万?
3: 秘密、ご想像にお任せします。
1: 99페이지 口になじませる
0: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 와 나니나니 케도 또는 나 뭐뭐 니와 뭐뭐 케도 이런 표현입니다.
1: 노무와 노무케도 아시타모 시고토다카라 쪼또 히카이메니 시토쿠요.
0: 노무와 노무케도 하면 네 마시긴 하겠는데 마시긴 마시는데 아시타모 시고토다카라 내일도 일해야 하니까 쪼또 히카이메니 시토쿠요. 시토쿠 시테오쿠가 추격된 꼴입니다. 조금 적 하다라는 게 히카에메니 쓰르잖아요. 히카에메니 시토쿠요. 그러니까 좀 내가 덜 마실게. 오늘은 내가 내일 일도 해야 되니까 마시기는 하겠지만 좀 덜 마시겠다 할 때 너무와 너무께도.
1: 결혼은 するには するけど 今は仕事の方を優先したいんだよ.
0: 결혼은 するには するけど 결혼은 하기는 할 건데 今は仕事の方を優先したいんだよ。지금은 일을 더 우선하고 싶어.
1: 買うには買うけど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Bab Aziz,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얼맞다 어울리다란 뜻입니다.
1: 年齢にふさわしい言葉遣いを身につけることは社会人として大切です。
0: 年齢に ふさわしい 나이에 걸맞은 言葉遣い 말씨 뭐 언어 선택 표현 이런 거가 다 들어가겠죠. 그 말씨를 미니스케르고도와 익히는 것은 샤카이진토시테 타이세츠데스 사회인으로서 중요합니다. 후사와시는 걸맞다 그래서 그에 어울린다라는 뜻이고요. 니아우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거는 그것이 어울린다 사이즈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기에 불편함이 없다 잘 어울린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니아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1: 今年の4月 東京都庁は猛暑対策の一環として東京クールビズの新たな取り組みを発表しました。
0: 올 4월 도쿄도청과 도쿄도청은 猛暑対策の一環として 이거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폭염 대책의 하나로 도쿄 쿨비즈의 아라타나 도리쿠미 도리쿠미라는 것은요 대책 노력 정책, 시도, 그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리쿠미오 합표시마시다.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その中でも特に注目されているのが 職員の 하프반츠 勤務を 본격적으로 용인したことです.
0: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されているのが 특히 눈에 띄는 것, 주목받는 것이 즉 특히 눈에 띄는 것은 職員の 하프반츠 勤務を 본격적으로 용인した 직원들의 반마지 근무를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1: 去年までは認められていなかった ハーフパンツや T シャツでの 勤務が
0: 자, 작년까지는 認められていなかった 인정되지 않았던 ハーフパンツ 반바지나 T シャツでの 勤務 T シャツ 차림의 근무가
1: 業務内容に応じて可能となりました。
0: 何々に 応じて 뭐뭐에 따라서 즉 업무 내용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직접 뭐 민원을 담당해야 된다. 고객들을 만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뒤에서 사무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한 복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허용이 된 거죠.
1: また 服装の 見直しだけでなく 기온の 低い 早朝 勤務や
0: 또한 복장의 미나오시라는 것은 이거는 다시 고려하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또한 복장 개선뿐만 아니라 기온의 히쿠이 소조 근무, 기온이 낮은 소조 이른 아침 근무와
1: 테레워크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0: 테레워크, 이건 재택근무를 말하죠. 그래서 재택근무 활용도 積極的に 進める,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1: 近年, 日本では猛暑が続き, 2023年から 3년 連続で 過去最高気温を更新しています.
0: 近年, 최근에 일본에서는 猛暑가 続き, 猛暑, 폭염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2023년부터 3년 連続で 3년 연속으로 過去最高気温を更新しています. 更新, 이거는요, 경신 또는 문맥에 따라서 갱신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1: そのため 暑さを我慢するより働きやすさを優先すべきだという意見がある一方で
0: そのため 그래서 이에 따라서 暑さを我慢する 참다 그러니까 더위를 참기보다는 働きやすさを優先すべきだ すべきだ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함이 마땅하다 べきだ 라는 거는 그래야 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하기 편한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는 입보대 한편
1: 公務員としての服装にふさわしいか 또 기문의 코에도 아갔더리.
0: 자, 공무원으로서의 훅소니 후사와시가 복장으로 적합한가라고 하는 기문의 코에도 아갔더리.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1: 하프팬츠 가이킨의 움직임은 큰 논쟁을 연대 있습니다.
0: 반바지 착용 근무 허용 움직임은 큰 논쟁을

0: 이미지가 떠오른다, 상상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가 정착되는 모습은 아마리 와카나이게도 네, 잘 상상이 안 되지만 말이야.
1: それもそうだね。でも夏でも快適に働けるように日本の風潮はどこまでクールになれるか気になるね。
0: それもそうだね。 그 말도 맞네. 하지만 나츠데모 카이테키니 하타라케르요니 여름에도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니혼노 후조와 후조 하면 풍조잖아요. 일본 사회 분위기가 도코마데 어디까지 쿠르니 나레를까 쿨해질 수 있을지 기니나르네 궁금하네. 그래서 그 정말 이 쿠르비즈 얼마나 시원해질까 얼마나 쿨해질 수 있을까 냉정해질 수 있을까 요걸 한번 이렇게 같이 써봤는데요. 実はこれですね、一般企業でもハーフパンツ着用を認めるところが結構増えていますから、結構クールになってるってことです。クールになってますね。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海外ではハーフパンツで働いてる人って結構いるよね。
2: IT 企業なんかでは T シャツや短パンでも普通らしいよ。でもさ、都庁でハーフパンツが容認されるとはちょっと驚いた。 猛暑が 続いてるから その影響も大きいと思うよ。
3: ネット上では涼しくて合理的だという声もあるけど、職場で過度な肌見せはハラスメントにつながるという声もあるみたいだよ。みんなの反応を見ると本当に賛否両論なんだね。正直なところ、一般企業にハーフパンツ勤務が浸透するイメージはあまり湧かないけどね。それもそうだね。でも
2: 夏でも快適に働けるように日本の風潮はどこまでクールになれるか気になるね。
1: 108페이지 楽々言葉相談所
0: 気をつけてください그리고 お気をつけください 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1: はい、まず丁寧さの違いがありますが、気をつけてください。まあこれは普通の言い方ですが、お気をつけくださいはとても丁寧な言い方です。文法的な違いについて言うと、気をつけてください。これは手形つけてにくださいがついた形ですが、お気をつけください。これはマス形のつけにをくださいがついた形です。
0: 이 공손함의 정도에서 두 표현을 비교해 보자면은 気をつけてください라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이고 お気をつけください라고 하면은 매우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반면에 문법적인 면에서의 차이를 말한다면 気をつけてください 이거는 気をつけて 이렇게 태형에 ください가 붙은 꼴이고요. お気をつけください 하는 것은 동사 ます형이 쓰여서 오 기어츠케 쿠다사이 요런 꼴로 된 건데 동사를요 테 쿠다사이의 태형으로 테 쿠다사이에 접속을 하면은요 뭐뭐 하세요라는 정중한 요청이나 또한 부드러운 명령의 뜻을 나타냅니다. 명령. 반면에 동사를 동사의 마스형이죠. 오 쿠다사이 여기에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요 상대방을 높이는 공손한 매우 공손한 표현으로 쓰여서 손 윗사람이나 고객처럼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대 이런 상대에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まだ話は終わってません。
0: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まだ話は終わっていません。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잠깐만요 하는 것은 정중한 요청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조금 명령처럼도 들리잖아요. 반면에
1: かしこまりました。少々お待ちください。
0: 알겠습니다. 少々お待ちくださ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는 그 고객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쓰는데 굉장히 공손한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2: それではハーフパンツ解禁のお話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今年の4月、東京都庁は猛暑対策の一環として東京クールビズの新たな取り組みを発表しました。その中でも特に注目されているのが 職員のハーフパンツ勤務を本格的に容認したことです。去年までは認められていなかったハーフパンツや T シャツでの勤務が業務内容に応じて可能となりました。また服装の見直しだけでなく気温の低い早朝勤務やテレワークの活用も積極的に進め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람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대화문의 제목은요.
2: 别想赖账.
1: 오오오오. 别想. 뭐뭐 생각하지도 마라. 别想. 뭐죠? 赖账. 시치미를 떼다. 시치미 뗄 생각하지 마. 시치미 떼면 안 돼. 赖账. 사실은 그 장은 장부죠, 원래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빚 생각하면 되겠죠.
2: 是的.
1: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는 척하지 마. 别想赖账. 자, 세 단어 보겠습니다. 빚을 떼먹다, 시치미를 떼다.
2: 라이장.
1: 라이장. 자료.
2: 资料.
1: 资料, 그대로 자료죠. 资料. 훌륭하다, 좋다.
2: 빵.
1: 빵. 太棒了. 빵. 명확하다, 알기 쉽다.
2: 清楚.
1: 清楚. 说得很清楚. 명확하게 얘기하다. 완전하다, 빠진 게 없다.
2: 全.
1: 오, 全了. 全. 완전합니다. 복사하기,
2: 复制,
1: 复制, 복제, 복사하기, 붙여넣기,
2: 粘贴,
1: 粘贴. 보통 그 한국어에서는 이제 복사하고 붙인다를 복붙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复制, 粘贴, 粘贴는 말 그대로 그 짠도 그렇고 티에도 그렇고 붙이다는 뜻입니다. 粘贴, 보고서,
2: 报告,
1: 报告, 보고, 검색하다, 찾다,
2: 查,
1: 查, 밤을 새우다.
2: 熬夜.
1: 熬夜. 熬夜. 뭐뭐 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
2: 值得.
1: 值得. 끼니를 세는 양사, 끼.
2: 돈.
1: 돈. 이돈饭, 两顿饭, 한 끼, 두 끼 이렇게 할 때 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2: 手头紧.
1: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죠. 手头, 손을 얘기하는데 紧, 손이 지금 긴장된다라는 말로 해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경제 사정,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아야. 我最近手头紧呢. 좀 요즘에 힘들어. 이렇게. 手头紧. 인색하다.
2: 抠.
1: 抠. 보너스 상여금.
2: 奖金.
1: 奖金. 보너스를 지급하다.
2: 发奖金.
1: 发奖金. 보너스를 받다.
2: 拿奖金.
1: 拿奖金. 보너스를 수

0: 훌륭하다.
1: 링장진.
0: 링장진. 성찬 제대로 된 식사.
1: 다찬.
0: 아니, 다찬, 다찬, 다찬. 그런대로 괜찮다.
1: 차不多.
0: 차不多. 확실히 기억해두다.
1: 지주.
0: 지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허락하지 않다.
1: 不许.
0: 不许.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资料做得太棒了，内容又清楚又全，复制粘贴一下，报告就算做完了。那是，我花了多少时间在上面？为了查资料，我昨晚还在熬夜呢，这还不值得你请我吃顿好的？值，太值了。可是，我最近手头有点紧。
3: 先请你喝咖啡，好不好？只喝咖啡？你也太抠了吧！先请咖啡，等奖金发下来，我一定请你吃大餐。这还差不多，我可记住了，到时候不许赖账。너
4: 자료 정말 잘 만들었다. 내용도 깔끔하고 빠진 게 없어.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은 보고서는 다 된 거네?
1: 你资料做得太棒了，内容又清楚又全，复制粘贴一下，报告就算做完了。
0: 老师，我其实非常羡慕这种人。我也是。对吧？他们怎么那么聪明？ 아, 이런 거 쉽지 않아요.
1: 我做 PPT 就做得特别难看。啊，没错。好多学生都做得很漂亮。是，嗯，是。你资料
0: 자료 做得太棒了，太棒了。做的做하다죠 자료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죠? 做的太棒了，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정도보 구문이죠. 做的太棒了。内容又清楚又全，又 A 又 B， A 하기도 하고 B 하다 그래서 清楚。 확실하게 그러니까 눈에 딱 들어온다라는 게 깔끔합니다. 요 칭추 요 쥬엔 쥬엔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전체를 다 갖추었다라는 의미로 쥬엔이 됩니다. 그래서 요 칭추 요 쥬엔 다 갖추었어요. 완벽합니다. 후지 복사하고 짠티에 붙여넣기만 하면 이샤 하면 报告 보고서 就算 뭐뭐라고 할 수 있겠네요. 做完了 다 했다고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거기에 시간을 얼마나 쏟았는데?
1: 那是我花了多少时间在上面。
0: 그러니까요. 那是. 아, 그럼 당연하지. 那是. 요거 보통 당연한 데지만 那是 당연하라.
1: 这个是有一点很那个不谦虚的感觉。
0: 아, 네. 네. 네. 네. 那是.
1: 如果别人夸我的话，啊，你好漂亮啊，那是哦，这个可不好。보통은
0: 이제 이렇게 就算뭐做完了又清楚又全啊，有没有不够的地方？哦，이렇게해야되는데这个太谦虚。对对对对，그런데 여기서 那是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我花了多少时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花了 써서 뭐에在上面 여기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데?
1: 看来是真的下了功夫。
0: 그렇죠.
1: 花了时间，对，做了努力的。
0: 재미있는 표현은 在上面은 그대로 여기 위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대로 여기에.是的。 예. 그래서 我花了多少时间在上面， 거기 위에다가 거기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들 기억해 두십시오. 我花了多少时间在上面， 내가 거기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하나 쇼밍타 이징花了很长很长时间，很久很久。 자료 찾느라 어쩌녁에도 밤새웠거든.
1: 为了查资料，我昨晚还在熬夜呢。
0: 오, 为了뭐뭐를 위해서 查资料, 查 검색하다 찾다, 资料 자료를 찾기 위해서 我昨晚 어젯밤도 还在熬夜呢, 밤을 홀까닥 새웠거든. 还在熬夜, 熬夜 밤새우다죠. 이 정도면 맛있는 거 한번 사줄만하지 않아?
1: 这还不值得你请我吃顿好的？那就说明这两个人的关系很不错。哇，同事之间其实，在职场要找到真朋友，其实真的挺不容易的。有是有，但是刚才您说的对，不容易，是不容易，不容易。我还这还不知。

0: 시치미를 떼다, 부인하다. 빚을 졌으면 돈을 갚아야지, 떼먹으면 안 되지.
1: 这个是欠债还钱，不能赖账。
0: 빚이 欠债가 됩니다. 그래서 欠债 갚아야 될 돈이죠. 그래서 欠债 환钱 이때 이제 그 환이 발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钱 돈을 갚다죠. 欠债 환钱 빚을 졌으면 돈을 갚아야지. 不能 해선 안 됩니다. 赖账 시치미 떼거나 빚을 떼먹으면 안 돼. 그 사람은 빚을 잘 떼먹으니까 돈 빌려주지 마.
1: 他这个人爱赖账，别借给他钱。
0: 아이 뭐뭐를 잘하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동사 앞에 나오는 거죠. 이 동사 앞에 나오면 그 동사를 잘하는 거죠. 다저그란 그 사람 말이야. 아이 라이장 빚잘 떼먹어. 빚 떼먹기가 일수니까 비에 찌에게 다 치엔 그 사람에게 찌에게 다돈 빌려주지 마. 내가 산다고 했으면 내가 사는 거야. 난 절대 말 바꾸지 않아.
1: 说好了我请，就我请，我从不赖账。
0: 说好了, 내가 이미 말 다 했어요. 끝냈어요. 我请, 내가 사겠다고 했으면 就我请, 내가 사는 거야. 我从不赖账, 난 절대 从不赖账, 말 바꾸지 않아, 시치미 떼지 않아. 91쪽입니다. 신灵鸡汤.
1: 人生就像支铅笔，看起来够长，但写起来不知不觉就缩短了。这是一种
0: 人生的无奈也是。年轻的时候不知道。年轻的时候感觉不到。对对对对，人生就像支铅笔， 연필과 같아서 看起来够长， 보기엔 긴데 长， 但 写起来 써보면 不知不觉 어느 순간 오 슬픕니다. 缩短了， 짧아졌어요.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资料做得太棒了，内容又清楚又全，复制粘贴一下。 报告就算做完了。那是，我花了多少时间在上面？为了查资料，我昨晚还在熬夜呢。这还不值得你请我吃顿好的？值，太值了。可是，我最近手头有点紧，先请你喝咖啡，好不好？只喝咖啡？你也太抠了吧！ 先请咖啡，等奖金发下来，我一定请你吃大餐。这还差不多，我可记住了，到时候不许赖账。怎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92쪽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너한테 밥 한 끼 살 돈은 있어.
1: 再难我也有钱请你吃顿饭。
0: 再难。 아무리 어려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짜이 A 예비입니다. A 하더라도 B 하다. 워예 요첸 나도 돈이 있어요. 어떤 돈? 칭니 추둔판 너에게 밥 한 끼 대접할 돈 살 돈은 있습니다. 칭니 추둔판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1: 答应别人的事一定要做到.
0: 答应 이때 答应은 보통 이제 동의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약속을 지키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상황을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일을 지키는 거죠. 비에런더시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은 일은 一定要做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기 자신에겐 인색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지 마라.
1: 可以对自己小气，不要对别人小气.
0: 그렇죠. 可以对自己小气. 小气가 인색하다죠. 자신에게는 可以 가능하지만 不要对别人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된다. 小气. 기왕 한턱 낼 거면 제대로 내야지.
1: 既然要请客，就应该好好请.
0: 既然 기왕 뭐뭐인 바에는 要请客 이왕 한턱 내다 내가 대접을 할 거라면 要请客就应该해야 한다. 好好请. 제대로 내야지. 어디에서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1: 在哪里吃什么并不重要.
0: 在哪里吃什么 어디에서 뭘 먹느냐 并不重要. 그대로 결코 중요하지 않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너무 인색하다. 너무 짜다.
1: 太抠了.
0: 太抠了. 이 말 그대로 이제 인색한 사람을 얘기할 때 씁니다. 선생님.
1: 아야, 니에 太抠了. 连瓶水都不买吗？
0: 那边。

0: 有饮水机免费的。哎呀，也不打个车。环保出行嘛，又不远。也是啊，锻炼身体。뭐
1: 여러모로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环保 出行만 단어 보겠습니다. 심지어 뭐뭐조차도
2: 连병平平一平两平平
1: 정수기
2: 饮水机
1: 饮水机 음수기에서 饮水机 무료 공짜
2: 免费
1: 택시를 타다
2: 打车
1: 환경보호
2: 环保
1: 이동하다
2: 出行
1: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2: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소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헤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2: 어허허, 오늘 배울 대화의 제목은요.
1: 明天会更好.
2: 제가 엄청 좋아하는 다섯 글자입니다. 明天, 내일, 会, 뭐뭐일 거야. 更好, 더 잘 될 거야.
1: 不管明天会不会更好,但是一定要带着这样的希望活着.
2: 그러니까, 明天会更好.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가끔 우리 책을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한 마디 쓸 때 무조건 딱 네 글자 잘 될 거야. 학생들이 의외로 워주 没想到他们 会高兴.
1: 네. 어. 这是一种祝福.
2: 对, 对,
1: 希望, 正能量. 对吧?
2: 对, 没错. 잘 될 거야. 明天会更好. 단어 보겠습니다. 오디션 카메라 테스트를 하다.
1: 시징.
2: 시징. 이 단어 참 재밌네요. 징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1: 是的.
2: 여기서는 그 카메라 렌즈.
1: 징토우.
2: 징토우. 그러니까 시징이라는 말은 그 카메라 렌즈에 내가 비춰지는 거죠.
1: 对对对.
2: 오디션.
1: 是的.
2: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다라고 해서 시징. 원래 시는 제일 제가 재밌게 봤던 단어는 사실은 시츠, 시식하다.
1: 아, 시츠.
2: 그 다음에 이제 옷가게 가서 시촌.
1: 시촌.
2: 옷을 입어보다.
1: 네, 还有在那个卖CD的地方, 시팅.
2: 아, 시팅, 그렇죠. 음악, 그, 이제 CD 파는 곳에 가서 음악을 들어보고, 아, 이 음악 좋네, 사는 거.
1: 네, 还有试用.
2: 시용. 미리 한번 써보는 거.
1: 네, 네.
2: 근데 이제 시징 하면 그대로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1: 거. 네, 네, 네.
2: 이것도 미리 내가 테스트를 받는 거죠.
1: 是的.
2: 그래서 시. 실패하다.
1: 실패.
2: 실패. 도대체.
1: 到底.
2: 到底. 적합하다. 알맞다.
1: 시허.
2: 시허. 연기자 배우.
1: 연연.
2: 연연. 기회.
1: 기회.
2: 기회. 들이다 바치다.
1: 付出.
2: 付出. 무언가 이제 노력을 한다. 노력을 바친다. 노력을 들이다. 대가를 치르다. 뭐 이럴 때 付出. 노력하다.
1: 付出 노리.
2: 付出. 노리 대가를 치르다.
1: 付出代价.
2: 대가가 대가죠. 付出代价.

0: 심혈을 기울이다.
1: 부추 신血.
0: 부추 신血. 심혈이죠 그대로. 부추 신血. 괴롭다 슬프다.
1: 난고.
0: 난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1: 실패시 성공之母.
0: 실패시 성공之母. 그대로 썼습니다. 실패. 실패. 성공. 성공. 之母. 성공의 어머니. 성공之母. 퍼포먼스 경기력 실력 발휘 활약.
1: 表现.
0: 에이, 니더 表现 最好啊. 表现 퍼포먼스 경기력. 눈에 띄게 잘하다.
1: 表现 突出.
0: 表现 突出. 아주 두드러지게 突出. 평범한 성적을 보이다.
1: 表现 平平.
0: 아, 表现 平平. 也可以啊. 表现 平平.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1: 哎呀, 表现 不佳.
0: 那就下次. 要努力.
1: 加油.
0: 네, 加油. 表现 不佳. 佳는 원래는 이제 아름답다라는 뜻이잖아요.
1: 对对对对.
0: 그래서 보통 미인을 가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1: 또 이 佳也有优秀的意思.
0: 그렇죠.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表现 不佳. 이건 아, 조금 좀 부족하다.
1: 表现的不太好，表现的不太漂亮.
0: 예. 그렇습니다. 위로하다, 위안이 되다.
1: 안慰.
0: 안慰. 미리 축하하다.
1: 预祝.
0: 위주. 전생.
1: 上辈子.
0: 上辈子. 구하다, 구해내다.
1: 拯救.
0: 拯救. 지구.
1: 地球.
0: 地球. 이생, 이번 생에.
1: 这辈子.
0: 에이, 我这辈子. 이번 생에. 这辈子. 만나다, 마주치다.
1: 遇到.
0: 遇到. 어려움을 겪다.
1: 遇到困难.
0: 遇到困难. 문제에 부딪히다.
1: 遇到问题.
0: 遇到问题. 곤란한 일을 겪다.
1: 遇到麻烦.
0: 遇到麻烦. 麻烦, 곤란한 일. 말 한마디로 정하다. 약속한 거야.
1: 一言为定.
0: 一言为定. 요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회화에서 어떤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한 후에 뭔가를 정했어요. 이제 다른 말 하는 거 없는 거야. 두 말 없는 거야. 一言为定. 이걸로 정한 거야. 끝. 이렇게 할 때 一言为定.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试镜又失败了，我到底适不适合当演员呢？当然适合，只是机会还没到。可是我付出了那么多努力，结果还是这样，真让人难过。失败是成功之母吗？你这次的表现比上次好太多了，明天还会更好的。
3: 哎，谢谢你这么安慰我。走吧，我请你吃饭。为了预祝你下次成功，这次我请你。等成功了，你请我。没问题。我上辈子一定是拯救了地球，这辈子才遇到你这么好的朋友。一言为定。
2: 到时候我可要吃大餐。
0: 에이, 오디션에서 또 떨어졌어.
1: 에이, 시징 요 실패了.
0: 시징,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오디션입니다. 시징, 카메라 테스트하다. 시 테스트 징,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 렌즈죠. 시징, 요 실패了. 실패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 또 떨어졌어요. 실패了. 내가 정말 배우랑은 안 맞는 걸까?
1: 我到底适不适合当演员呢?
0: 아, 我到底 내가 도대체 适不适合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땅 무엇을 演员 演员은 그대로 이제 연기자나 배우 땅 뭐뭐가 되다 연기자가 되는 게 适不适合 맞지 않나 어울리나 적합한가?
1: 홍老师, 我们两个要是当演员的话，你觉得有没有这个天分呢？
0: 我不知道你怎么样，我不行，是吗？你试过吗？试过，哎，试过。你在话筒前，不是这个话筒前，这个我的话筒前可以，但是在镜头前，我的几个朋友就是这个从事这个行业的，哦，所以我偶尔一次就那种，哦，一次性的，演员，哦。 아, 我实在不行了。是吗?真不好意思。是吗?안 돼, 안 돼, 안 돼.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行, 不

0: 结果결국은还是这样，떨어져서失败了，真让人难过， 정말 힘들어요. 让人 난고. 에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1: 失败是成功之母嘛，你这次的表现比上次好太多了，明天还会更好的。
0: 아, 제가 좋아하는 말, 明天会更好. 자, 失败是成功之母嘛. 뭐뭐이잖아 할 때, 요 많은 마 요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 뭐뭐이잖아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의 성공之母嘛. 你这次的表现, 이번에 네가 했던 그 뭐 일종의 이제 운동 경기 같으면은 경기력, 여기서는 일종의 연기니까 네가 보여준 연기력, 比上次 지난번보다 好太多了. 不是好多了，不是太多了，예, 그죠?
1: 好太多了.
0: 그래, 好太多了. 너무 잘했어요. 明天, 앞으로, 还会更好的.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해줘서 고마워. 가자, 내가 밥 살게.
1: 에이, 谢谢你这么安慰我。走吧，我请你吃饭。
0: 에이, 谢谢你这么安慰我。安慰安慰, 나 이렇게 위로해주고 해줘서 용기 줘서 고마워. 这么安慰我。 자봐, 가자. 我请你吃饭. 내가 너한테 밥 살게. 내가 밥 살게. 다음번 성공을 미리 축하하는 의미로 이번에는 내가 살게. 합격하면 그때 네가 사.
1: 为了预祝你下次成功，这次我请你。等成功了，你请我。
0: 오, 为了预祝. 그대로 위는 앞으로죠. 그죠? 뭐 예약하다 할 때 위니까요.
1: 네, 预定.
0: 네, 预定. 미리 축하하는 거, 위주. 아, 이 단어 아주 좋, 재밌습니다. 위주, 미리 축하하는 겁니다. 미리 잡다라는 것처럼 위주. 니下次 성공, 네가 다음번에 성공하는 걸 미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这次我请你, 이번에는 내가 살게. 等成功了, 네가 만약에 합격이 되면, 성공하면 니请我, 그때 나를 나한테 사. 오,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 내가 전생에 지구를 구했나 봐. 이번 생에 너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다니.
1: 没问题，我上辈子一定是拯救了地球，这辈子才遇到你这么好的朋友。
0: 보통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제 나라를 구했나 봐 이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1: 是.
0: 중국어에서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地球가 나옵니다. 지구가 나오네요. 재밌습니다.
1: 没错没错，你们是国家，我们是拯救地球。
0: 네. 아,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중국어에서는 我上辈子 지난생, 이제 이전생이죠. 이딩시 분명히 정지울러 구했어요. 무엇을? 地球. 지구를 구했어요. 저베이즈, 이번 생에 잘 위도. 그래서 이번 생에, 이 생에 위도. 니, 너를 만났는데 너가 어떤 사람? 这么好的 朋友. 이렇게 너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다니. 我上辈子就拯救了地球啊. 약속한 거다. 그때는 나 제대로 한 끼 얻어먹을 거야.
1: 一言为定哦. 到时候我可要吃大餐.
0: 그러니까 이엔웨이딩 딱 정한 겁니다. 이엔웨이딩. 到时候 그때 我可要吃大餐呢. 나 그때 한번 제대로 한 끼 얻어먹을 거야. 좋습니다. 해설 볼까요? 선생님 98쪽입니다. 첫 번째, 후추, 시간, 노력, 감정 등을 들이다 바치다. 그는 이번 시험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1: 他为了这次考试付出了很多时间和精力。他为了某某事，为了这次考试，
0: 이번 시험을 위해서 付出了，드렸습니다.很多时间和精力， 많은 시간과 노력, 精力. 공들이지 않으면 얻는 것이
1: 없다.没有付出就没有收获。
0: 아, 이 표현 좋습니다. 没有 A 就 没有 B 가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는요. 뭐뭐라면 뭐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여 후추, 공을 들이지 않으면 지오 매여 쇼호 수학, 즉 그러니까 얻는 것이 없다. 마치 이거는 뿌 A 뿌 B도 조건절이 될 때가 있거든요. A 아니면 B하다 이렇게. 매도 부정이니까 공 들이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매여 후추 지오 매여 쇼호. 그 사람을 위해 그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그럴 가치가 있어?
1: 你为他付出那么多，值得吗？
0: 어, 你为他付出那么多， 그를 위해서 为他付出 뭔가를 바쳤습니다. 那么多， 그렇게 많은 것을 바쳤는데 值得吗？

0: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어? 있죠. 두 번째, 안위. 위로하다, 위안이 되다. 친구가 실연당했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1: 朋友失恋了,我不知道要怎么安慰他.
0: 朋友, 친구가 실연了, 실연당했어요. 我不知道, 몰라요, 제가 모르겠어요. 要怎么安慰他? 그를,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안위,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아이 등을 살살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다.
1: 妈妈轻轻拍着孩子的背安慰他.
0: 칭칭 파이저, 칭칭이 이제 가볍다죠. 파이저가 두드리다니까 파이저, 못을 두드렸죠. 하이즈 더 베이, 등, 그죠? 등, 베이가 등입니다.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아메이타, 위로해 주었다. 그는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위로가 필요하다.
1: 他考试成绩不理想需要安慰.
0: 不理想은 이상적이지 않다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물의 표현을 할 때는 그 성적이 좋지 않다, 아니면 그 결과물의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할 때 씁니다. 不理想. 반대로 理想이면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이 되겠죠. 需要安慰. 위로가 필요하다. 99쪽입니다.
1: 心灵鸡汤.我们总以为是过去抓住我们，其实是我们抓着过去不放. 其实是那么回事.
0: 네.
1: 一念之间.
0: 네. 是. 네, 没错.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哎，试镜又失败了，我到底适不适合当演员呢？当然适合，只是机会还没到。可是我付出了那么多努力，结果还是这样，真让人难过。失败是成功之母吗？你这次的表现比上次好太多了。 明天还会更好的. 哎，谢谢你这么安慰我。走吧，我请你吃饭。为了预祝你下次成功，这次我请你。等成功了，你请我。没问题。我上辈子一定是拯救了地球，这辈子才遇到你这么好的朋友。一言为定。 到时候我可要吃大餐.
0: 怎么说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백쪽입니다. 낙심하지 마. 다음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1: 别灰心,下次会有好结果的.
0: 灰心 이게 이제 마음이 이제 상처를 받은 거, 낙심하다죠. 그래서 别灰心,下次 다음에 会有好结果, 좋은 결과. 다음 오디션은 내가 같이 준비해 줄게.
1: 下次试镜,我陪你一起准备.
0: 배는 모시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같이 뭇뭇한다라고 할 때 쓰여진 거죠. 그래서 我 배니치 준비. 실패는 두렵지 않아.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
1: 실패不可怕. 心态最重要.
0: 心态, 마음가짐, 最重要.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어.
1: 很多时候都想放弃.
0: 很多时候, 여러 차례 얘기할 때 很多时候想放弃, 포기하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1: 不要觉得不行.
0: 에, 不要觉得不行啊. 行行行行, 没问题.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1: 上辈子拯救了地球. 上辈子拯救了太阳，上辈子拯救了宇宙。
0: 오, 위조, 우주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뭐 다 쓸 수 있죠, 사실은요.
1: 对，但是常用的是地球。啊，地球，常用就是这个东西随便可以改嘛。对对，中文常用的是地球，韩语常用的是国家。国家，你老公每天做饭还接送孩子，羡慕羡慕羡慕死了。是啊。
0: 你上辈子拯救了地球吧？哼，是他上辈子拯救了地球，这辈子才能娶到我。不好意思，有点骄傲啊。뭐 그렇게 뭐 좋아요. 뭐 好, 很好. 자, 단어 보겠습니다. 남편,
1: 老公,
0: 老公, 밥을 짓다,
1: 做饭,
0: 做饭, 맞이하고 보내다,
1: 接送,
0: 接送 孩子, 이제 보통 이제 아이 데려다 주고, 아내를 맞이하다.
1: 취.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乐.
4: 오호. 오늘 배울 대화문의 제목은요.
5: 이거 제목 非常有意思啊.
4: 네.
5: 국제挡不住消费.
4: 국제. 말 그대로 이제 국경입니다.
5: 네.
4: 挡不住. 막을 수 없다. 挡不住. 消费, 소비. 국경이 소비를 막을 수 없다. 소비에는 국경은 없다. 아하, 요거 참 재미있는 요 대화는 제가 자신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대화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어지에 땅부주 막을 수 없어요. 무엇을? 消费, 소비를 막을 수 없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국경, 국경선.
5: 구어지에.
4: 구어지에. 막을 수 없다.
5: 땅부주.
4: 땅부주. 땅이 원래 막다잖아요. 그래서 땅부주, 막을 수 없다. 소비하다.
5: 消费.
4: 消费, 그대로 소비. 消费. 합리적 소비,
5: 리싱 消费,
4: 리싱 消费, 충동 구매,
5: 충동 消费,
4: 충동 그대로 충동이죠. 충동 消费, 적응하다,
5: 시잉,
4: 시잉 적응 그대로 시잉 단계,
5: 阶段,
4: 阶段 단계가 됩니다. 阶段 거의 대체로,
5: 差不多,
4: 差不多 이 差不多가 정말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거의 다 대체로 해서 차부도어. 또 뭐 그런 비슷한 말로는, 아니 다른 말로 다른 뜻은 뭐 일단은 비슷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이 차더위엔, 아니 차더위엔이라 차부도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죠. 제때에 제시간에
5: 안시.
4: 안시. 안은 뭐뭐에 따라서인데 시가 시간이니까 제때에 맞춰서 그래서 안시. 돈을 쓰다.
5: 화钱.
4: 화钱. 늘 항상
5: 종시,
4: 종시 대충 때우다, 아쉬운 대로 쓰다.
5: 对付,
4: 对付 이제 상대하는 건데 대충 때우다. 对付 풍부하다, 다양하다.
5: 丰富,
4: 丰富 내용이 풍부하다.
5: 内容丰富,
4: 内容丰富 색채가 다양하다.
5: 色彩丰富,
4: 色彩丰富 경험이 풍부하다.
5: 经验丰富,
4: 经验丰富 배불리 먹다.
5: 吃饱,
4: 吃饱, 비빔밥.
5: 반饭.
4: 빤이 비비답니다. 그래서 반饭, 饭, 밥이죠. 그러니까 비빔밥. 그래서 반饭. 떡볶이.
5: 辣炒年糕.
4: 年糕가 떡이고요. 辣는 맵다죠. 炒는 원래 볶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辣炒, 맵게 만든 떡볶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맵게 만든 떡. 그래서 떡볶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辣炒年糕. 배달 앱.
5: 외매 응용.
4: 외매가 그대로 배달 응용 앱, APP. 주문하다.
5: 샤단.
4: 샤단. 영향을 주다.
5: 영향.
4: 영향. 기숙사.
5: 숙소.
4: 숙소. 예약하다.
5: 预约.

0: 예.
1: 위유의 예약, 위유의 먹을 복.
0: 커후.
1: 이 표현도 재밌는데요. 커가 입이죠. 후는 복입니다. 그래서
0: 왜?
1: 입의 복이라고 해서 그대로 먹을 복.
0: 그래서 엄하여 옌푸.
1: 옌푸는 오 너무 좋은 거를 볼 때.
0: 네.
1: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옌푸.
0: 옌푸.
1: 진짜 요 옌푸와 정말 좀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할 때 옌푸. 커후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커후.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喂, 女儿, 最近过得怎么样?
3: 挺好的，不适应的阶段已经过去了，现在差不多都习惯了。那就好，你出国都一个月了，太快了。你每天都能按时吃饭吗? 别怕花钱，别总是对付。您放心吧，学校食堂挺丰富的。 饭菜味道也还可以，按时吃饱绝对没问题。就是有点想韩国菜。是吗？那我给你买你最喜欢的拌饭和辣炒年糕吧。怎么买？爸爸，你来中国了吗？我当然在韩国，这不是有外卖应用吗？我在韩国下单。
2: 不影响他在中国送啊。你晚上几点回宿舍？我来个预约送。哇，太棒了！那我今晚有口福了。
1: 여보세요, 딸, 요즘 어떻게 지내?
4: 喂, 女儿啊, 最近过得怎么样啊?
1: 喂, 女儿, 우리 딸 어떻게 지내요? 最近 요즘에 过得怎么样啊? 어떻게 지냅니까? 过得怎么样? 뭐 인사말로 너무 많이 쓰여지는 잘 지내요? 过得怎么样啊? 오, 잘 지내요. 적응 안 되는 시기는 이미 다 지나갔고요. 이제 거의 다 익숙해졌어요.
4: 挺好的，不适应的阶段已经过去了，现在差不多都习惯了。
1: 지금 이제 그 아빠와 女儿
4: 통대화
1: 펑카이주
4: 对对
1: 예, 서로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거죠. 挺好的. 잘 지내요. 不适应的阶段，不适应 적응이 안 되던 시간 阶段. 그러니까 이제 딸은 낯선 곳에 가 있는 거죠. 예. 不适应的阶段已经过去了. 이미 지나갔어요. 过去了.现在差不多 거의 都习惯了. 익숙해졌다. 이제는 이제 비록 여기가 낯선 곳이긴 하지만 거의 익숙해졌다. 差不多都习惯了. 오, 그럼 다행이네. 네가 출국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네. 시간 빠르네.
4: 那就好，你出国都一个月了，太快了。
1: 그러니까 那就好. 오, 그럼 좋아요. 잘 됐어요. 你出国. 아, 原来如此啊. 女儿出国留学, 对吧? 네, 해외로 나갔어요. 출국한 지 2개월이야. 오, 한 달 만에 적응한다? 太快了吧.
4: 很厉害.
1: 厉害.
4: 我有的时候出国要适应的话，起码要半年时间。我记得好像我也出国留学了，那就大概半年吧。嗯，半年左右才能。好像三个月以后，慢慢的。差不多。对对对对对，都一个月了，太快了，
1: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매일 제때 밥은 챙겨 먹고 있지?
4: 你每天都能按时吃饭吗?
1: 父母嘛都这样。这个是太周到、太温柔的爸爸了。按时吃饭很重要的。你每天都能按时吃饭吗? 제때 제 시간에 按时 吃饭吗? 밥 먹고 있지? 돈 아낄 필요 없어. 대충 때우지 마세요.
4: 别怕花钱，别总是对付。
1: 爸爸给钱，哎呀，这个是很大方的爸爸。对，别怕花钱，别怕花钱，돈 쓰는 거 신경 쓰지
4: 마。孩子听到这个话的时候，其实特别的有底气。对对对，别总是对付，대충대충대우지
1: 말고 对付가 이제 대충 때우다죠. 总是 늘 언제나 항상 때우지 말고 别总是对付. 에이, 걱정 마세요. 학교 식당 메뉴도 다양하고 맛도 괜찮아서 제때 배부르게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4: 您放心吧，学校食堂挺丰富的，饭菜味道也还可以，按时吃饱绝对没问题。
1: 오, 님 放心吧，안심하세요.

0: 要出门就下碗面条，对付了一口。
1: 他有急事，급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요? 要出门，밖으로 외출해야 한다니까 급한 일로 나가야 합니다. 他有急事要出门，就下碗面条 그대로 그래서 면条 국수죠. 국수 한 그릇을 해서 뭐죠? 뚜이프로 이 코, 대충 때울 한입 때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때 뚜이프가 말 그대로 대충 때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일단 이것으로 버텨.
0: 你先拿着这个对付着用。
1: 니先나저거 일단 이것을 가지고 뚜이프 용저 그대로 써라. 여기서는 버텨라라는 말이죠. 일단 이걸로 써. 이렇게 뚜이프 용저. 두 번째는요, 처리하다, 대처하다, 상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일은 처리하기 쉽지 않으니 전문가를 찾아야 해.
0: 这活儿不好对付，得找专家。
1: 不好 对付, 그러니까 상대하다입니다. 처리하다, 대처하다. 不好 对付, 아, 이거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요. 得找 专家,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107쪽입니다. 신링지탕.
0: 最丰满、最好之稻穗，便最贴近地面。
1: 그렇죠. 예.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喂，女儿，最近过得怎么样？
3: 挺好的，不适应的阶段已经过去了，现在差不多都习惯了。
2: 那就好，你出国都1个月了，太快了。你每天都能按时吃饭吗？别怕花钱，别总是对付。
3: 您放心吧，学校食堂挺丰富的，饭菜味道也还可以，按时吃饱绝对没问题。就是有点想韩国菜。
2: 是吗？那我给你买你最喜欢的拌饭和辣炒年糕吧。
3: 怎么买？爸爸，你来中国了吗？
2: 我当然在韩国，这不是有外卖应用吗？我在韩国下单，不影响他在中国送啊。你晚上几点回宿舍？我来个预约送。
3: 哇，太棒了！那我今晚有口福了。
1: 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108쪽입니다. 이렇게 주문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0: 没想到可以这么点菜。
1: 그렇죠. 我也没想到可以这么点菜。오 이렇게 주문이 돼요. 这么点菜。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하네요.
0: 比我想象的要简单的多。
1: 对，比我想象的，试过就比较简单。
0: 是。
1: 没试好，那就简单，复杂。要简单的多。밖에오래지내다보면집밥이너무그리워요。
0: 在外面待久了，就会特别想家里的味道。
1: 在外面밖에서待久了，오랫동안지내다보면待머물다죠，就会特别想뭐무척생각납니다。家里的味道，집밥。더우니까 나가지 말고 배달 시켜 먹자.
0: 天热了，别出去了，点外卖吧。
1: 당연, 天热了, 아, 더워요. 别出去了, 나가지 말고 点外卖, 배달 음식 시켜 먹자. 고객님의 물건은 지정된 장소에 두었습니다.
0: 您的货品已经放到了指定地点。
1: 您的货品, 고객님의 물건이죠. 货品, 물건已经放到, 두었습니다. 指定地点, 지정된 장소, 地点, 장소에 두었습니다.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맛있는 거 실컷 먹겠네.
0: 大饱口福。
1: 口福보다도 따바오 하면 실컷 먹는다. 배부르게 먹는다. 따바오 口福. 我妈寄腊肠来了，你我分你点儿。
0: 哎呀，太好了！阿姨做的我都爱吃。
1: 要不晚上来我家，我给你做包子饭。
0: 那我可要大饱口福了。
1: 哦，没错呀。
0: 谢谢谢谢。
1: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억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세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영화 오디세이 열풍에 자극받아서 만들어본 세음행 자체 사운드트랙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일요일 첫 곡, 그리스 출신 작곡가 피아니스트 야니의 곡인데요. 이제니 또리, 부모님입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입니다.

8월 30일 일요일의 세계음악갱은 야니의 곡 이제니또리 부모님이었습니다. 야니의 1993년 연주곡 To Take To Hold의 가사를 붙여서 미국의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부른 2014년 곡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 지중해 나라들의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신비롭고 비장한 느낌의 음악, 저세상 분위기가 나는 판타지풍의 음악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중해의 안개 낀 바다, 향수, 고향이나 과거에 대해 느끼는 그리움이나 애잔한 슬픔을 뜻하는 단어죠. 노스텔지아가 바로 떠오르는 그리스의 작곡가 엘레니 카라인드루의 짧은 영어음악 두 곡 준비했습니다. 두 곡 모두 그리스의 거장 감독 테오 앙겔로플로스의 작품이네요. 먼저 1998년 작품 영원과 하루의 스코어 Eternity Theme 들으시고요. 이어서 1988년 영화 안개 속의 풍경의 음악 아다지오 전해드립니다.

그리스 감독 테오 앙겔로플로스가 연출한 영화에 사용된 엘레니 카라인드루 작곡의 스코어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Eternity and a Day, 영원과 하루의 음악 Eternity Theme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안개 속의 풍경의 삽입곡 아다지오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 그리스에 좀 더 머물러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신화, 여신, 뮤즈 이런 영향일까요? 이런 분위기의 음악은 여성 보컬의 노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한 세 곡, 그리스어로 부르는 노래라서 좀 더 신화적인 느낌의 노래인데요. 안나비스의 Faramis Hehasmeno, 잊혀진 동화. 안젤리크 이오나토스의 O Kiklos Tounero, 물의 순환. 그리고 사비나 야나토의 Thalassa Flatia, 드넓은 바다까지 그리스 여자 가수들의 노래 세 곡 전해드립니다.

그리스 가수들의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안나비시의 파라미시 헤아스메노, 잊혀진 동화. 안젤리크 이오나토스의 오키클로스 도네로, 물의 순환. 세 번째 곡, 사비나 얀나토의 달라사 플라디아, 드넓은 바다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 이번에는 전통적인 폴리포니 음악을 간직한 지중해 섬 코르시카로 떠납니다. 애잔한 슬픔이 기저에 깔려있는 코르시카 음악. 오늘 준비한 세 곡의 노래는 모두 남자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페드로 구엘푸치의 우미오 몬두, 나의 세상. 에릭 마테이의 딤미 베르케, 내게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리고 펠리의 노래 딴투마 안키, 너무 그리워요. 세 곡 전해드립니다.

프랑스령 지중해 섬이죠. 콜시카 음악 세 곡이었습니다. 페드로 구엘푸치의 우미오몬두, 나의 세상. 두 번째 곡은 에릭 마테이의 디미 페르케, 내게 이유를 말해주세요. 세 번째 곡, 펠리의 딴투망키, 너무 그리워요 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새음행 사운드트랙. 지중해 국가들의 음악을 중심으로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지중해 연안의 독립국가 총 21개 나라입니다. 남유럽, 동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이런 여러 대륙을 걸친 그런 지역이죠. 여러 나라와 복잡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문제도 참 많지만요. 문화적으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중해 특유의 문화를 만들어냈죠. 음악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목을 떨거나 음을 길게 끄는 멜리스마 창법입니다. 자, 이런 창법에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가수 세젠 악수의 노래 중에서 야사르 가가와 함께 부른 빌레빌레, 알고 있으면서라는 노래 준비했고요. 알제리 가수 수아드 마스의 야켈비, 오 나의 심장이여. 그리고 스페인 갈리시아 출신의 가수 겸 첼리스트 로사 세드론의 노래 솔레닷, 고독까지 세 곡 이어드립니다.

부른 빌레빌레 알고 있으면서 두 번째 곡 알제리 가수 스와드마스의 야켈비 오 나의 심장이요. 세 번째 노래는 스페인 갈리시아 출신 가수죠. 로사 세드론의 솔레닷 고독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전자음악가 반젤리스의 곡입니다. 반젤리스의 영화음악 중에서 바다가 바로 그려지는 작품이죠. 1492 콜럼부스,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 들려드립니다.

반젤리스의 음악 콘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이제 세계음악행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세맹 플레이리스트 오디세이 세맹 사운드트랙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은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뮤지션으로 구성된 연주그룹 시크릿 가든의 음악 End of a Journey 여정의 끝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행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Saway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0: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조르주 브라상이 부르는 레코팡 다보, 우정이 먼저입니다. 65년도에 프랑스 감독인 이브 로베르의 영화 레코팡의 주제가로 첫 선을 보였다는데요. 그 후 조르주 브라상의 레퍼토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노래의 하나가 되었다죠. 뭐 제목 그대로 우정 찬가인데요. 브라상 특유의 익살 덕분에 우정을 마냥 찬미하는 분위기를 배제합니다. 이거 그 프랑스 해군 전후회에서 비공식 주제가로 갖다 쓸 것 같은 내용입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Des enfants salauds, mais des amis franco de port, des copains d'abord. 아니 뭐 그들이 탄 배는 별것 없었지. 에, 프랑스 전함에서 띄우는 배하고는 거리가 멀었지. 항구마다 이 점을 꼭 알려주기를. 그들이 탄 뗏목은 오리들이 논이는 드넓은 호수를 아주 느긋하게 떠돌아다녔지. 배 이름은 우정이 먼저였어. 파도에 흔들려도 가라앉지 않는 우정이었지. 남 잘되는 꼴은 못 보고 사는 놈들은 문학적 허세를 떤다고 비웃었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 우정이 먼저 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인간 쓰레기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 뼛속까지 정직한 뱃사람들이었다고. 천사는커녕 복음서 한 줄도 읽은 적 없는 무식쟁이들이었지만 그들은 돛을 활짝 펴고 나아가며 서로를 사랑했다고. 위기에 닥치면 언제나 우정이 당직을 섰고 북쪽 하늘을 가르쳐주는 것도 우정이었고 우정이 없던 길도 만들어주었지. 공경에 빠지면 그들은 두 팔을 뻗어 구조를 요청해서 그럴 때 그들은 신호등처럼 보였지. 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친구는 없었어. 이 배에 오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지. 그렇게 떠난 친구가 남긴 바다의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어. 100년이 지나도 야속한 운명처럼 모두가 그 친구를 그리워했어. 그들은 끝까지 버틴 유일한 배를 몰았어. 그 배는 항구는 바뀌어도 방향은 결코 바꾸는 법이 없었지. 그 배의 이름은 우정이 먼저였어.

0: caresse ni son cœur. Et quand il croit ouvrir ses bras, son ombre est celle d'une croix. Et quand il veut serrer son bonheur, il le voit.
1: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조르주 브라생이 부르는 Il n'y a pas d'amour heureux, 행복한 사람은 없다 입니다.
0: Qu'on avait habillé pour un autre destin, à quoi peut leur servir?
1: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노력도 허약함도 마음도

0: 아무 소용없다. 두 팔 활짝 벌려보아도 겹친 그림자가 만든 검은 십자가뿐. 마침내 행복을 손에 넣는다 해도 제 손으로 부숴버린다. 인생이란 익숙해지지 않는 길고 고통스러운 이혼으로 이어질 뿐 행복한 사랑은 없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채 하루아침에 전쟁터에 내던져졌으나 무기 하나 갖지 못한 군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봐야 불확실하고 허망한 저녁만 기다릴 뿐. 그러니 이렇게 중얼거려라. 나의 인생이란. 그리고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아라. 행복한 사랑은 없다. 나의 아름다운 사랑, 나의 연인, 내 가슴을 찢어놓는 원흉. 난 너를 상처입은 한 마리 새처럼 내 가슴에 품는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그저 보아라. 그리고 내 말을 따라 말아라. 행복한 사랑은 없다. 그대들의 아름다운 눈동자에 깃든 빛은 꺼졌다.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이미 늦었다. 우리의 심장은 밤이면 하나가 되어 울어댄다. 우리의 숱한 불운의 대가는 단 한 곡의 노래뿐이다. 우리의 숱한 후회의 배경은 단 한순간의 전율 때문이었다. 아무리 울어보아도 위로해 주는 건 기타의 연주뿐이다. 행복한 사랑은 없다. 어떤 사랑도 고통과 비애로 끝난다. 어떤 사랑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끝난다. 어떤 사랑도 치욕과 오명으로 끝난다. 나라를 사랑했건 한 사람을 사랑했건 돌아오는 건 혼자 남아 오열하는 날들 뿐이다. 행복한 사랑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 너와 내게 주어진 사랑이다.
1: Ni sa faiblesse, ni son cœur. Et quand il croit ouvrir ses bras, son ombre est celle d'une croix.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지노 파올리, 그가 부르는 사포레 디 살레, 소금의 맛입니다. 지노 파올리가 1963년에 발표한 바캉스와 사랑의 노래를 오늘은 2019년에 재즈 편곡으로 재해석해 발표한 버전을 감상하겠습니다. 연인과 함께 떠난 바닷가, 이 바다의 짠내는 바캉스의 여흥을 돋우고 이 사랑의 관능의 양념을 뿌립니다. 그리고 곧 끝날 휴가, 시간의 덧없음이라는 씁쓸한 뒷맛, 그 뒷맛을 남깁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소금의 맛, 바다의 맛, 당신이 바다에서 나와 내 곁에 누울 때 당신의 몸과 입술에 남은 짭조름한 맛, 소금의 맛, 바다의 맛, 조금은 쌉싸름한 맛, 잃어버린 맛, 뒤에 남기고 떠날 맛,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 여기와는 다른 곳의 맛. 시간은 게으르게 흐르며 우리 입술에 짠내를 남긴다. 당신은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고 나는 당신을 바라본다. 그렇게 모래밭과 태양 속에 혼자 남는다. 그러다 당신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모래 위에서 내 품에 안긴다. 나는 당신에게 입 맞춘다. 소금의 맛, 바다의 맛, 당신 입술의 맛.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지노 파올리가 부르는 Una lunga storia d'amore, 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1988년 처음 발표된 곡인데요. 오르넬라 바노니와의 듀엣 버전도 유명한 곡이죠. 노랫말은 단순한 듯 미묘합니다. 화자는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사소한 하찮은 계기로 갑자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지죠. 이미 시작된 순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아직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기에도 이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는 반복해서 요청합니다. Fai finta, 무엇무엇 하는 척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고 믿는 척해달라고. 우리 사이가 곧 끝나더라도 날 떠나지 않는 척해달라고. 시작과 끝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 이 사랑이 가장 명징해지는 순간을 포착한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한 걸 보았어. 그토록 아름다운 당신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 사이에 묻혀 있던 나를 알아보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방 안에 있는데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았어.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 당신과는 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이제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다니 시간이 우리 둘만을 위해 흐른다고 믿는 척해줘. 하지만 시간은 멈추는 법이 없으니 이 긴 사랑의 이야기는 이미 끝을 향하고 있지만 당신이 떠나는 건 너무 일러. 우리 사이가 머지않아 끝나더라도 날 떠나지 않는 척해주오.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여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Yves Dutheil가 부릅니다. J'ai la guitare qui me démange.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혀입니다. 프랑스 뮤지션이 1979년에 발표한 기타 창가. 가사에 등장하는 관용구가 하나 있죠. À voir quelque chose qui démange. 몸이 간지러울 때 아니면 뭐 뭔가 하고 싶어 근질근질하다, 안달이 난 상태, 그런 걸 뜻한다죠. 여기서 화자를 간지리는 거는 당연히 기타죠. 낭독하겠습니다.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히네.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면 마음이 놓이지. 심각한 건 아니고 좀 이상하긴 해. 내 기타는 자기가 아쉬우면 자꾸 날 간지럽히거든. 가업을 따랐다면 난 뭐 참모장교? 좀 됐을지도 모르겠어. 추교, 수의사, 공증인, 사무원, 금강을 뒤지며 다녔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타의 유전자가 우연과 만나더니 길이 바뀌었지. 결국 열 손가락을 음악에 묻었어. 그래서 지금 기타가 날 간지럽히는 거지. 살짝 줄을 튕겨줘야 해. 그냥 받아들이려고. 기타가 간지르면 노래를 만들고. 열 손가락만 믿고 소재 가리지 않고 환상을 음악으로 옮기는 거지.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야. 이름을 날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뮤즈의 간지럼을 태우는 거는 저작권료가 탐나서가 아니야.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히네.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면 한두 시간은 괜찮아. 하지만 뭐 예술가나 된 것처럼 우쭐하면 쓰레기 같은 음악이 나오지. 그러면 정말 우울해져. 그러고 있으면 또 기타가 날 간지럽혀. 그래서 기타줄을 튕기면 마음이 가라앉고. 와, 이건 악순환이야. 고질병이지. 그냥 받아들여야 해. 혹시나 싶어 병원에도 갔어. 의사가 약을 지어주며 증상이 계속되면 드세요 라고 했는데 그 말뜻을 이해하기 전에 난 이미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잖아. 무대 위에 두 개의 조명 사이에 서서.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히네.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면 마음이 놓여. 내 인상 최고의 음악을 했으니야. 사랑이 내 심장을 아프게 할 때 이만한 치료약도 없지. 나이를 먹고 세상을 떠날 때 내 품에 기타를 좀 안겨줬으면 좋겠어. 혹시 언젠가 내 묘비가 흔들거리면 내가 천국에서 천사들과 구름 사이로 오가며 기타를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줘. 좀 봐줘. 이 충동은 제멋대로 찾아오거든. 뭐라고? 너도 기타가 간지럽해서 힘들다고? 내가 병을 옮긴 거네. J'ai la guitare qui me démange, alors je gratte un petit peu. Ça me soulage et ça s'arrange, mais ça fait pas très sérieux. Pardonnez-moi, c'est très étrange, ça me prend là où ça veut. C'est la guitare qui me démange, alors je gratte un petit peu. J'aurais pu, c'est héréditaire, être officier d'état-major, archevêque ou vétérinaire, clerc de notaire ou chercheur d'or. Le hasard et la génétique en ont voulu tout autrement. J'ai mis les doigts dans la musique, et c'est ainsi qu'à présent. J'ai la guitare qui me démange, alors je gratte un petit peu. Ça me soulage et ça s'arrange, mais ça fait pas très sérieux.

0: tatane qui vous démange. Alors c'était contagieux. J'attends les grands sommets de la plus haute étoile.
1: 노래 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이브 뉴데이가 부르는 자똥, 난 기다리고 있다 입니다. 1976년 곡이죠. 하나의 사랑이 삶을 채우고 삶을 뛰어넘어 영원히 되길 바라는 시적 노랫말 함께 감상하시죠.

난 기다리고 있다. 가장 높이 뜨는 별이 걸리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너의 심장을 내려놓고 영원히 박동하는 나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고통도 고뇌도 없이 너의 사랑이 곁에 있음을 느끼며 평온을 찾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응시하는 나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우주의 시간, 그 조각들을 모아서 가지런히 배열해 놓은 공간에서 너와 내가 함께하며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잘 사는 나를. 난 기다리고 있다. 우주가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우리의 심장 크기만 해지는 날. 무례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찰나가 모여 몇 분의 시간이 되고 늘어난 시간의 길이가 코일처럼 우리를 에워싸는 그런 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태양이 너에게서 빛을 얻게 되는 날을. 그리고 밤이 되면 겨울이 여름이 되는 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모든 소음이 다만 음악으로 울리는 날을. 그리고 지구의 땅속 중심이 꿀이 샘솟는 원천이 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환상의 간헐천이 솟구쳐 오르는 순간을. 그 물살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순간을. 그때 세계는 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결혼할 것이다.

0: entre les grilles et les arceaux, les enfants sages ont des cerceaux. Au fil de l'eau.
1: 노랫말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이브 듀데이가 부르는 오빡 몽소, 몽소 공원에서입니다. Les signes noirs, la ville était à 몽소 공원, 문과 아치 사이사이 아이들이 굴렁쇠 놀이를 하던 곳. 갈대 우거진 호숫가 어딘선가 지저귀는 새 소리가 들리던 곳. 몽소공원, 내 과거의 한 조각이 담긴 곳. 시소에 앉아있는 노인, 호숫가의 검은 고니대. 호수, 원형 정자 사이에 앉아있으면 도시의 삶은 저 멀리 사라지던 곳. 몽소공원, 문과 아치 사이로 과거의 추억이 자리 잡은 곳. 지하철역이 가까운 쪽에서 말없이 날 기다리던 그녀. 그녀의 손을 축복처럼 부여잡았던 순간. 몽소공원, 첫 키스의 추억을 간직한 곳. 어둠이 깔린 저 벤치 중 하나에 앉아서 어느덧 용기는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뿐인데 재촉하는 시간을 등지고 애타는 심장을 부여잡았던 곳. 몽소공원, 16살 생일에 행복이 잠들어 있는 요람. 1000살의 나이를 자랑하는 피라미드 뒤에 있으면 오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던 곳. 내 유년의 작은 한 조각이 내 10대의 행복한 하루가 담겨 있는 곳. 내 기억 속에도 네모나게 자리 잡은 곳. 이젠 어쩌다 한번 발길을 돌려 찾게 된 곳. 몽소공원, 문, 아치, 관리인, 사륜마차, 꽃과 참새들 사이사이로 추억이 찾아오는 곳.
0: Parc Monceau, entre les grilles et les arceaux, les enfants sages ont des cerceaux. Au fil de l'eau, dissimulés dans les roseaux, on entend piailler les oiseaux. Le parc Monceau, petit morceau de mon histoire, le vieux monsieur des balançoires, les cygnes noirs. La ville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엔드리고가 부르는 에라 데 스타테의 여름이었다 입니다. 1963년 발표곡이죠. 여름과 함께 시작되어 여름과 함께 끝난 사랑, 그것을 아프게 그러나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때는 여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여름이었다. 우리는 시간 단위로 살았다. 내일을 생각지 않은 채 낮과 밤을 행복하게 지냈다. 가을이 되었고 내 곁엔 네가 있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가을이었다. 시간 단위로 미소가 사라졌다. 너의 눈동자에서 여름은 끝난 후였다. 널 지켜보며 인생을 꿈꾸었었다. 너만으로 채운 꿈이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름이었다. 내 곁에 네가 있었다. 아득히 오래전의 여름이었다. 너의 얼굴을 흐르던 맑은 눈물은 내게 이별의 언어 하나로만 다가왔다. 잘 있어라는 말 한마디뿐. 더는 아무 말도 없었다.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유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아드리아나 깔깡 뉴뚜가 부르는 에스과르두루스 네모입니다. Uma cápsula protetora. 세계의 언저리를 걸어다닌다. 색깔을 눈여겨본다.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색깔. 알모도바르의 색, 프리다 칼로의 색, 그 자체가 존재인 색깔들. 어둠 속을 어슬렁거린다. 오빠가 듣는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 제2의 피부 같은 음악, 티눈 같은 껍질 같은 캡슐처럼 보호해주는 음악. 가 닿고 싶다. 존재의 색깔 넘어 저마다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곳으로. 나는 세계를 떠돌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 전화통화를 할 땐 울음을 터뜨린다. 배고픈 아이들의 아픔을 구경만 한다. 세계의 언저리를 걷는 나를 지나쳐 손살같이 질주하는 자동차들, 쫓아가는 아이들, 어디로 가게 될까? 나는 하나의 세상에서 이쪽 끝과 저쪽 끝을 오간다. 반대편이 나는 좋다. 나를 드러내는 건, 나를 보여주는 건, 나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건 다 누굴 위한 것일까? 내가 세계를 관통하는데 친구들은 어디 있나? 어디에서 나의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나는 무너지려나? 사랑이여, 너는 어디 있나? 잠에서 깨어나니 내 곁엔 아무도 없다. 침실에 창문, 차창, TV. 저 여잔 누구지? 모든 것이 네모난 틀 안에 있는 것 같다. 세상이 리모컨으로 조작되는 네모 안에 있는 것 같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하고 있는 박훌룡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인생책이 뭐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대답하자니 독서 내공이 없어 보일 테고, 진중하게 대답하자니 뽐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책은 바로 전과라고요. 내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딱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외는 집중력으로 승화됐죠. 저에게 인생책은 이렇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

0: 저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주니 이츠카 논데 이마스.
0: 일주일에 5일 마시고 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이나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내는 테이르의 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형, 오빠.
1: 아니, 아니.
0: 아니, 형, 오빠입니다. 그럼 언니, 누나는요?
1: 아내, 아내.
0: 남동생은요?
1: 오또또, 오또또.
0: 여동생은요?
1: 이모또, 이모또.
0: 지금 나온 아니, 아내, 오또또, 이모또 라고 하는 표현은요? 내가 나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오빠나 언니나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만약에 집에서 형 오빠를 부를 때는요?
1: 오니상.
0: 언니 누나는요?
1: 오네상.
0: 남동생은요?
1: 그냥 이름으로 부릅니다.
0: 여동생은요?
1: 여동생도 이름으로 부르면 됩니다.
0: 그럼 우리 하나 더 봐요. 다른 사람의 형 혹은 언니, 남동생, 여동생을 부를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의 형, 오빠는요?
1: 오니상.
0: 다른 사람의 언니, 누나는요?
1: 오네상.
0: 다른 사람의 남동생은요?
1: 오또또상.
0: 다른 사람의 여동생은요?
1: 이모또상.
0: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번역.
1: 번역. 번역.
0: 번역. 번역입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네요. 번역하면 또 통역이 나와야죠?
1: 통역. 통역.
0: 통역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통역이라고 하죠. 의사.
1: 의사. 의사.
0: 다음 단어 보죠. 어느 정도, 얼마나.

0: 랜덤 박스 지식 편의점 달걀 샌드위치의 비밀. 여행 시 추천 먹거리 중 하나인 편의점 달걀 샌드위치에는 오랜 기간 연구해온 식품 기술이 숨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 하이, 가장 큰 비밀은 눈늦감을 잡는 수분 제어 기술에 있다고 하는데요. 달걀 샐러드를 식빵에 넣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빵이 축축해지기 쉬운데 편의점 3사는 식빵 표면에 특제 마요네즈나 버터를 얇게 발라서 수분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 냉장 보관 후에도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선생님, 달걀 샌드위치 일본어로요.
1: 다마고산도.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8월도 お疲れ様でした。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 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길이다.
2: 네, 원래는 복습을 하잖아요.
4: 是的.
2: 매월 마지막 코기 때문에
4: 没有复习.
2: 네, 복습이 없습니다. 매월 마지막 코에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거짓말 같이 꼭 하나씩은 올라옵니다.
4: 只有 하나씩?
2: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봤는데 하나가 또 긴 게 올라왔어요. 초급 중국어 이것 때문에 유료 회원 가입하셨대요. EBS.
4: 와, 네. 好 감동어.
2: 네, 감동입니다. 그리고 중국 영화 보다가 남자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여자 주인공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부지엔 부사하는데 오, 이거 초급 중국어에서 듣는 말이야 라고 반가워하셨대요. 네, 늘 아련한 멘트로 끝맺음해주는 초급 중국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4: 와, 我们也很感谢.
2: 감사합니다. 이 부지엔 부사, 부지엔 부사 멘트는 사실 우리 왕 선생님의 아이디어인데 부지엔 부사 이게 무슨 뜻이죠?
4: 만날 때까지 기다려 아니면 我一定要见到你.
2: 그러니까 원래는 만날 때까지 흩어지지 않는다 이게 직역이에요. 근데 의역하면 꼭 만나자 이거예요.
4: 그렇죠.
2: 네, 그렇죠. 꼭 만나자고 부지엔 부산으로 항상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려면 끝맺음을 잘하셔야겠죠.
4: 맞죠.
2: 오늘 제목.
4: 最近这天气太热了吧?
2: 요즘 이 날씨 너무 덥지 않니? 요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녹아지는지 보겠습니다. 一起来看一下. 요즘, 최근,
4: 最近
2: 참 많이 나오죠?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습니다. 요새 날씨 어때? 여러분 해보세요. 분명히 배웠어요. 어때는 怎么样?
4: 집어넣어서最近天气怎么样?
2: 오, 天气最近怎么样?도 되죠?
4: 可以的.
2: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으니까요. 덥다, 러안 됩니다. 혀를 드르륵 말아서
4: 热热热

0: 표현이 좋아요. 누구?
1: 谁?
0: 말하다?
1: 说?
0: 오늘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문 보지 마세요. 본문은 이따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볼 거예요. 갑니다. 谁说不是呢? 뭐라고요, 선생님?
1: 谁说不是呢?
0: 누가 아니래요? 아니래. 중국어랑 한국어랑 일맥상통합니다. 누가 아니래. 그러니까 동조하는 거죠, 그 말에.
1: 是的,是的,很容易记啊,我觉得.
0: 외우기 쉽다고요, 그렇죠? 근데 같은 말로 뭔지 아세요? 또해 하면 돼요 그냥. 아, 맞아.
1: 맞아요.
0: 네, 좀 더 동조하는 리액션이 큰 거죠. 네, 야 걔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랬잖니. 누가 아니래.
1: 谁说不是呢?
0: 그렇죠. 谁说不是呢? 약간 감정을 섞어서 발음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니면 네가 먹어라 그냥. 아니면
1: 야부.
0: 야부. 문장 맨 앞에 보통 위치합니다. 쉼표 뒤에 있거나 아니면 네가 먹어라.
1: 야부,你吃吧.
0: 아니면 내일 오세요.
1: 要不明天来?
0: 그렇죠. 우리.
1: 咱们.
0: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어 뭔가 차이점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화자, 듣는 사람 청자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포함된 우리를 말할 때는 둘 다 됩니다. 우어만, 咱们. 그렇죠?
1: 没错.
0: 근데 보통 압도적으로 그럴 때는 咱们을 많이 쓰죠.
1: 네,
0: 자몽이 아니에요. 咱们, 咱们, 이성경성. 아하. 우리 다 같이 발음해봐요 라고 할 때는 잔먼을 많이 쓰겠죠.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리고 왕 선생님께서 목이 아프시대요. 어, 이번 타임은 잠깐 쉬세요. 그럼 우리끼리 발음할게요. 여기서 우리는?
1: 不包括王老师.
0: 네, 왕쌤 포함 안 된 거니까 워먼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끼리 발음할게요 라고 할 때는 여기서 워먼 되는 거죠.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찾다.
1: 找.
0: 동사 배울 때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A, 找. B, A가 B를 찾다. 문제 드립니다. 너를 찾다. 하나, 둘, 셋.
1: 找你.
0: 그렇죠. 혹시 니자오 하신 분들. 아, 물론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니 잘 올리셨어요. 니자오. 이건 니가 찾다죠. 예, 장소.
1: 地方.
0: 피하다 할 때 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 그죠?
1: 네, 비.
0: 여름, 덥다. 이 슈 빠질 수 없죠. 한번 읽어볼게요.
1: 避暑.
0: 비슈 하면 더위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슈 앞에다가 가운데 중자 집어넣을게요. 그럼 가운데 중자가 원래 일성이죠? 근데 이럴 땐 사성이에요. 백발백중, 명중할 땐 사성입니다.
1: 중暑.
0: 이게 더위를 먹다.
1: 먹었다. 네. 와, 这个也很奇怪.
0: 우린 더위를 먹다가 그러잖아요.
1: 对啊, 중국人觉得, 어, 好奇怪, 为什么吃了呢?
0: 우리도 약간... 신기해요. 중국은 더위에 명중됐다 그러잖아요. 더위에 명중되었다.
1: 아, 네, 이게 비츠, 또, 비츠.
0: 네, 비차, 비차 다 똑같다. 네.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진짜 우린 더위를 먹었다. 중국은 쫑슈러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운데 중자가 사성입니다. 검색해 보시고요. 피서, 더위를 피하다, 비슈 잊지 마세요. 어디?
1: 날.
0: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본문 보지 말고 눈 감고 들어볼게요. 어머니 이치라이 칭이샤.
2: 第13课最近这天气太热了吧？最近这天气太热了吧？谁说不是呢？要不咱们找个地方去避暑吧？好的，去哪儿啊？最近这天气太热了吧？ 谁说不是呢？要不咱们找个地方去避暑吧？好的，去哪儿啊？
0: 요즘 이 날씨 너무 덥지 않니?
1: 最近这天气 太热了吧?
0: 하나씩 볼까요? 길면은 하나씩 갑니다. 요새.
1: 最近.
0: 이 날씨.
1: 这天气.
0: 너무 더워.
1: 太热了.
0: 太 뒤에 맨 뒤에 러 많이 붙죠? 생략 가능합니다. 太热了. 근데 맨 뒤에 바가 있어요. 이 바는 원래 칠파한바 할 때 무슨 뜻이죠? 밥 먹자.
1: 对的.
0: 바 뒤에 물음표가 왔어요. 이거는 거의 확신을 갖고 물어보는 말투라 보시면 됩니다.
1: 没错.
0: 딱 봐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니시 한국人吗? 이렇게 안 하죠.
1: 니시 한국人吧?
0: 내리면서 니시 한국人吧? 여러분 중국어 재밌죠? 한유 요이스바 이렇게.
1: 没错.
0: 너무 덥지 이렇게.

0: 말하는 거죠. 더운 걸 알면서 덥다는 대답을 거의 확신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아니래?
1: 谁说不是呢?
0: 그렇죠. 맞아. 또에 혹은 뭐 네. 시 하기 너무 리액션이 부족해요. 谁说不是呢? 이렇게. 아니면 우리 좀 장소를 찾아서 더위를 식힐까?
1: 要不咱们找个地方去避暑吧.
0: 오, 여기서도 바 뒤에 물음표가 있어요, 선생님. 그죠? 아, 그러니까 가자. 너도 가야지. 갈 거잖아. 이런 말투인 거죠.
1: 是的.
0: 그렇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아니면
1: 要不
0: 우리
1: 咱们
0: 다시 강조합니다. 我们 호환할 수 있습니다. 발음은 조심하세요. 삼성경성 아하 我们 이성경성
1: 咱们
0: 아하 咱们 음정이 달라요. 그리고 분명히 한국어로는 어디 가서 좀 먹자, 어디 가서 좀 쉬자라고 할 때 중국은 찾다와 장소, 곳을 집어넣어서 找个地方.对的,找个地方. 그 생략 가능하지만 말 만나게 쓰는 게 좋습니다. 마치 전화하다, 打电话 같은 말로
1: 打个电话
0: 라고 하는 것처럼 동사와 명사 사이의 거를 많이 씁니다. 동제로 암기해서 이 말 만나는 단어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找个地方, 去, 간다. 그러니까 더위 식히러 간다 그러죠?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去를 먼저 씁니다. 밥 먹으러 가자.
1: 去吃饭吧.
0: 그렇죠. 동사가 먼저 와야죠. 좋지.
1: 好的.
0: 그렇죠. 더는 여기서 아무 뜻이 없습니다. 강한 긍정을 강조합니다. 好的 대신에 뭐 하와 해도 괜찮죠?
1: 可以的.
0: 네. 어디 갈까?
1: 去哪儿啊?
0: 앞에 빠진 주어가 뭔지는 항상 알고 가셔야 됩니다. 주어는 뭐죠?
1: 咱们.
0: 그렇죠. 咱们 去哪儿? 아, 이렇게 말이죠. 다시 들어보시면 더 잘 들릴 겁니다. 我们 이치라이 팅이샤.
2: 最近这天气太热了吧？谁说不是呢？要不咱们找个地方去避暑吧？好的，去哪儿啊？ 最近这天气太热了吧？谁说不是呢？要不咱们找个地方去避暑吧？好的，去哪儿啊？
3: EBS 초급 중국어
0: 106페이지 어퍼 포인트에 누가 아니래 있습니다. 이 옷 진짜 예쁘다.
1: 这件衣服真漂亮.
0: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这件,这件은 발음만 들으면 再见, 만나다랑 똑같은 발음이지만 문맥상 이 한자입니다. 여러분, 옷 한 벌 할 때 벌입니다. 이 옷 정말 예쁘다. 한 번 더.
1: 这件衣服真漂亮.
0: 네. 초급 중국어를 이제 3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뭐뭐, 저 뭐뭐 할 때 양사를 뒤에 참 많이 붙입니다. 그 해당 명사의 양사를 모르시면 제일 만만한 저거를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1: 谁说不是呢?
0: 요거 더 감정 섞어서 한번 선생님 보여주세요.
1: 谁说不是呢?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여러분. 谁说不是呢? 단순히 날씨가 덥다고 할 때 보통 热를 쓰죠. 무더위. 아까 우리가 더위 먹었다라고 할 때 이 슈라는 글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 우리 제주도로 피서가 할 때도 이 슈라는 글자가 빠질 수 없습니다.
1: 明天我们去济州岛避暑.
0: 아하, 더위를 피하다. 피서 할 때 그 한자죠, 여러분.
1: 没错.
0: 네, 避暑. 제주도 정도는 이제 중국어를 아시면 좋아요. 제주도.
1: 济州岛.
0: 济州岛. 이 岛가 섬이에요, 여러분. 그럼 독도는 뭘까요?
1: 独岛.
0: 그렇죠. 独岛. 独岛是我们的.
1: 没错.
0: 뭐예요? 독도는?
1: 独岛是우리당.
0: 아, 우리당. 그렇죠. 물을 마시면 일사병을 예방할 수 있다.
1: 喝水可以预防中暑.
0: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다 되는 조동사.
1: 可以.
0: 예방하다.
1: 预防.
0: 그렇죠. 더위를 먹다 나왔습니다.
1: 중暑.
0: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가운데를 말할 땐 일성이지만 어디에 당첨되다, 명중되다는 바로 사성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권 당첨됐다도 이 종을 쓰죠.
1: 중장.
0: 중장 아하 JIANG 검색해 보세요. 중장 좋아요.
1: 还有我们最近啊，我觉得大学生一定心情不好。
0: 아, 대학생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왜요?
1: 暑假结束了.
0: 아이고야. 暑假 여름 방학이 结束了.

0: 要不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看一下. 아니면 너 먼저 방에 가서 쉬는 게 어떨까? 방에 가서 쉬어.
1: 要不 你先回房间休息吧.
0: 물론 지금 해석으로는 어때라고 돼 있지만 완전 의역한 거고요. 정확한 해석은 아니면 너 먼저 들어가서 좀 쉬어 이거죠.
1: 음흠. 네.
0: 들어가서 또 방에 가서 그러는데 취가 아니라 본인이 원래 있는 포지션에 들어가는 거는 호의를 쓰는 겁니다.
1: 是的,好像回家一样.
0: 정말 근데 이 호의가 저번에 나왔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호의를 쓰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독일에서 하필 독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독일 유학 중인 유학생이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요. 나 다음 달에 다시 들어가 독일.
1: 回国.
0: 이럴 때도 독일 간다 할 때 취를 쓰는 게 아니고 호의를 쓰는 거죠.
1: 是的.
0: 그렇죠. 한국 사람이지만 유학생이기 때문에 호의를 쓰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내일 서점 갈까?
1: 要不 咱们明天去书店.
0: 여러분, 아니면 지금 특징이 있죠? 전부 다 앞에 있습니다. 문장 맨 앞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위치한다. 쉼표 뒤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너 만약에 몸이 불편하면 차라리 가지 마.
1: 你要是不舒服，要不别去了.
0: 여기서는 러가 왜 있나요? 비에 때문에 있는 겁니다.
1: 对的.
0: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보통 이 비에 뒤에 넣습니다. 먹고 있는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할 때는 비에 치보다는
1: 别吃了.
0: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할 때는
1: 别说了.
0: 이렇게 가고 있는 경우에는 가지 마, 别去了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가고 있는 사람한테 말한 거죠. 아니면 우리 비행기 타고 여행 가자.
1: 要不 咱们坐飞机去旅游吧.
0: 여행, 旅游, 삼성이성, 아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旅游의 특성상 보통 앞에 취 많이 붙습니다. 그럼 여러분 해보세요. 중국 여행 간다.
1: 去中国旅游.
0: 그렇죠. 취, 장소, 旅游 이렇게 암기하시면 훨씬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 아시는 분 루고도 있지만 오늘 그 위에 줄에 있었던 야오시 기억하세요. 여기서 야오시 시 경성입니다, 여러분.
1: 没错.
0: 네,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우먼 이치 라이 카인샤.
1: 好的, 이치 진루 생화 연습.
0: 제가 이 야오부를 준비할 때 요거 꼭 암기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야, 아니면 이렇게 하자.
1: 야오부 저양바.
0: 다섯 글자죠? 오자성어처럼 암기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1: 是的.
0: 정말 많이 쓰잖아요.
1: 特别常用.
0: 바 안 써도 돼요? 야오부 저양.
1: 음흠.
0: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뒤에 어떤 해결책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것만 쓰시고 야오부 저양.
1: 기다리고 있는데.
0: 그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다음 의견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1: 네.
0: 상대방들에게 이제 주목을 시킬 때 엄청 많이 쓰는 말이겠네요. 아니면 네가 오후에 나한테 전화를 좀 해줘라고 할 때도 물론 전화하다, 다, 대화가 있지만 회신하다의 느낌이 강하게 있죠.
1: 要不你下午回我电话吧.
0: 와, 회와 전화, 전화 나한테 콜백 줘 이런 느낌이죠.
1: 是的.
0: 네, 그래요. 아니면 내일 가자.
1: 要不然明天去吧.
0: 오, 때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한 몸입니다. 야부 비슷한 말, 야부란.
1: 네. 是的.
0: 야부란도 함께 외우시면 좋아요. 너 어제 술 마셨니? 이게 아니라 거의 확신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냄새가 나거든요. 야, 너 술 마셨지?
1: 你昨天喝酒了吧?
0: 약간 깔면서 물어봐도 좋아요. 你喝酒了吧? 이 바의 특징을 깔면서 말씀하세요. 너 한국 사람이지? 你是韩国人吧? 이렇게 말이죠. 아, 그러게 말이야. 누가 아니래. 谁说不是呢? 있잖아요. 요거 같은 말로?
1: 可不是吗?
0: 요것도 있어요. 와, 可不是吗? 可不是吗? 不是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완전 동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谁说不是呢? 可不是吗? 어떤 거 더 많이 쓰십니까?
1: 都常用.
0: 아, 都常用.
1: 都常用.
0: 다 많이 쓴다고 하시네요.
1: 是的.
0: 저는 중국에서 사실 둘 다 많이 쓸 기회가 없었어요.
1: 아하.
0: 그냥 对对对对对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꼭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도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大家辛苦了.
0: 고생 많으셨고요. 구호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1: 当然了,不见不散嘛.
0: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最近这天气太热了吧?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달에 不见不散.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3: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긴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월요일 파트 1, 2의 날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분이 계십니다. 여대로라는 분이신데요. 저는 1951년생 교직 정년 13년째 시니어 학생입니다. 작년 초부터 EBS 김대균 토익킹을 매일 듣고 배움의 즐거움에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어 후학들에게 오래오래 보물 같은 팁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 권의 책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요. 책 선물 보내드렸습니다. 여대로님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월에 시험이 세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9월에도 바로 또 시험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첫 시험이 있고 9월에도 두 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공부하시고요. 지치지 않는 거, 또 몸 관리 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학생들 관리해 보면 똑똑해요. 머리 좋아요. 아주 점수 잘 나오게 유망한 학생이에요. 근데 감기 걸렸어요. 뭔가 아파요. 그럼 당일날 이 실력 발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몸 관리 잘못한 것도 결국은 자기 책임이에요. 알았죠? 그럼 몸 관리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파트 1, 2 교재 161쪽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1: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A doorway is located between two framed photographs.
1: B.
2: A ceiling lamp is hanging above the room.
1: C.
2: A striped cushion has been set on both beds.
1: D.
2: A bedside table drawer has been pulled open.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A window pane is being installed.
1: B.
3: A layer of wall covering is being stripped off.
1: C.
3: The man is removing his safety helmet.
1: D.
3: The man is lowering the curtains.
1: Part 2. Number 7.
4: Do you have a moment to fill out a brief customer feedback form?
1: A.
3: Lean the boards against the fence.
1: B.
3: The Route 52 timetable.
1: C.
3: Would later this afternoon work?
1: Number 8.
2: Will the company's new headquarters be downtown or outside the city?
1: A.
4: Yes, my apartment is close by.
1: B.
4: Several commercial lots.
1: C.
4: The design plans haven't been finalized yet.
1: Number 9.
3: Why did you purchase additional office materials?
1: A.
2: It's always been nearby.
1: B.
2: We'll need them for next week's seminar.
1: C.
2: I think she's arriving later today.
1: Number 10.
4: Is it possible to move my dental checkup to another date?
1: A.
3: You can manage that through our website.
1: B.
3: My fitness pass is expired.
1: C.
3: A revised health document.
1: Number 11.
2: The technical assistance desk operates every day of the week, doesn't it?
1: A.
4: Sorry, I only have a credit card with me.
1: B.
4: She completed the report a few days ago.
1: C.
4: They're experiencing a system outage at the moment.
0: 잘 들어보셨나요?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 그 미국의 국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별들도 있고 줄무늬도 있죠. 그래서 미국의 국기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Stars and Stripes 이렇게 말합니다. 이 Stripe 이게 줄무늬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베개가 줄무늬 베개예요. 자, 그걸 한번 활용해서 정답을 만들어 보면 C. A striped cushion has been set on both beds. 해서 줄무늬 쿠션이 양쪽 침대 위에 놓여 있죠. Striped cushion. 여기 시험에 나왔던 프레이즈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과거분사, 형용사 역할을 했죠. C가 정답. A번은 a doorway is located within two framed photographs. 이 지금 출입구가 액자 사진 두 점 사이에 있다 이랬는데 framed photographs, 액자에 들어간 사진 있나요? 없죠.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그리고 B번 a ceiling lamp is hanging above the room. 지금 천정에 걸려있는 램프가 지금 방 위에 있다 그랬는데 매달려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없으면 오답이에요. Ceiling lamp가 없어요. 천정에 매달려 있는 램프가 이렇게 대롱대롱 있어야 돼요. 붙박이는 안 돼요. 그리고 D번, a bedside table drawer, 이 침대 옆 탁자 서랍이 has been pulled open 해서 이 열린 채로 있다. 요새 열린 채로 있다도 종종 나와요. 이 drawer가 has been pulled open, has been left open. 답으로 나온 적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진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 사진에는 서랍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1번 문제 다시 듣죠.
1: A.
2: A doorway is located between two framed photographs.
1: B.
2: A ceiling lamp is hanging above the room.
1: C.
2: A striped cushion has been set on both beds.
1: D.
2: A bedside table drawer has been pulled open.
0: 2번 사진입니다. 2번 어려웠어요. 이와 비슷한 사진이었는데요. A번, a window pane is being installed. 창문 유리판이 설치 중에 있다. 근데 이게 설치 중인지 문 여닫는 건지 좀 확신이 안 서죠. 그럴 때는 마음에 이걸 세모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B번, a layer of wall covering, 벽지 한 겹이 is being stripped off, 벗겨지고 있는 중이다. 그거 아니죠. is being은 동작 묘사인데 그런 껍질을, 이 저 벽지를 벗기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C번, the man is removing his safety helmet. 이 남자가 안전모를 벗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아요. 앞에 1번처럼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그리고 D번, the man is lowering the curtains. 커튼을 내리고 있다. 사진에 커튼이 없습니다. 정답은 A번입니다. 2번 문제 다시 듣죠.
1: A.
3: A window pane is being installed.
1: B.
3: A layer of wall covering is being stripped off.
1: C.
3: The man is removing his safety helmet.
1: D.
3: The man is lowering the curtains.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2죠. 우리는 이 다섯 문제씩 제공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문제예요.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조금 어려운 거 위주로 뽑아서 해드리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7번 문제 같이 보시죠. Do you have a moment? 시간 좀 있어요? To fill out a brief customer feedback form. 그래서 고객 설문 만족도 조사. 이 조사를 간단히 작성할 시간 되세요? 그럴 때 답은 C인데요. Would later this afternoon work? 이 work이라는 단어가 참 다양하게 쓰이죠. 일하다도 되는데 효과가 있다, 어떤 게 된다 이런 표현도 work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해도 돼요? 오늘 오후에 해도 됩니까? 그래서 C가 됩니다. 이 작성 그 지금은 바쁘고 오늘 오후에 해도 괜찮아요? 그때 동사가 work입니다. C가 정답. A번은 lean the boards against the fence. 판자를 울타리에 기대어 두어라. 아무 상관 없죠. 지금 이제 양식 작성해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전혀 상관없고. B번 the route 52 timetable. 52번 노선 시간표. 이건 아무 상관 없죠. 정답은 C번입니다. 7번 문제 다시 듣죠.
1: Do you have a moment to fill out a brief customer feedback form?
2: A.
3: Lean the boards against the fence.
2: B.
3: The Route 52 timetable.
2: C.
3: Would later this afternoon work?
0: 저는 여러분 파트 여러분과 같이 시험 계속 보고 있을 때 저걸 세어봐요. Why? Because. 한 문제 나왔다. 좀 지나가다가 또 들리면 이번엔 두 문제 나왔네. 그것도 E 써놓고. 원래 이제 문제제 낙서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이제 그 정도까지는 뭐 내가 뭐 부정행위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두거든요. 또 나중에 오늘도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웹사이트나 포털, 이메일 이런 거 들리면 정답 우리 교재 앞부분에 나오죠. 그게 이제 또 적용되는 문제가 이번에 나왔구나. 버짓 들리면 정답 또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적어서 나중에 후기 때 알려드리는 게 또 저에겐 또 숙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게 적용되나 이런 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재미를 우리 교재 보면서 느끼시길 바라겠어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Will the company's new headquarters, 이 회사의 새로운 본사가 be downtown or outside the city? 도심에 생길까요? 아니면 저 시 바깥 외곽에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데 답이 C번. The design plans haven't been finalized yet. 아직 그 저 설계안이 확정 안 됐어요. 그래서 결정 안 났어. That hasn't been decided yet. Yet 들리는 게 답이 잘 된댔죠. 지금 that hasn't been decided yet. 이거는 이제 들리면 답이에요. 들리면. 근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정답은 C입니다. A번은 Yes, my apartment is close by. 제 아파트가 가까이 있는 건 아무 상관 없고요. Several commercial lots. 몇몇 지금 상업용 부지들이요. 그랬는데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8번 문제 다시 듣죠.
1: Will the company's new headquarters be downtown or outside the city?
2: A.
1: Yes, my apartment is close by.
2: B.
1: Several commercial lots.
2: C.
1: The design plans haven't been finalized yet.
0: 9번입니다. Why did you purchase additional office materials? 왜 사무용품을 더 주문했죠? 이럴 때 because를 우리가 예상하는데 because 없이도 정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B번처럼 We'll need them for next week's seminar. 다음 주 세미나를 위해서 그 자료들이 필요했어요. 사무용품들이 필요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산 거예요. 답이 이제 B번이 되겠죠. 그런데 A번은 It's always been nearby. 항상 근처에 그게 있어 왔다. 아무 상관없고요. It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materials는 복수인데, 그렇죠? 그리고 C번, I think she's arriving later today. 오늘 늦게 그녀가 도착할 거라는데, she가 누군지 언급이 없어요. 뭐 Ms. Kim, 뭐 누가 Mary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she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알았죠? 정답은 B번입니다. 9번 문제 다시 듣죠.

0: Why did you purchase additional office materials?
1: A.
2: It's always been nearby.
1: B.
2: We'll need them for next week's seminar.
1: C.
2: I think she's arriving later today.
3: 10번입니다. Is it possible to move my dental checkup to another date? 제 치과 검진 일정을 다른 날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그랬을 때 A번, You can manage that through our website.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걸 관리하시면 돼요. 웹사이트 가서 확인하고 수정해봐 이런 얘기죠. 이메일 확인해봐 이런 부류가 답이 잘 돼서 거기 웹사이트 이메일이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 넣어드렸어요. A가 정답 진짜 그래요 토익에서는. 그리고 B번은 My fitness pass has expired. 제 헬스장 이용권이 만료됐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C. A revised health document. 수정된 건강보고서. 아무 상관없죠. 정답은 A번입니다. 10번 문제 다시 듣죠.
4: Is it possible to move my dental checkup to another date?
1: A.
0: You can manage that through our website.
1: B.
0: My fitness pass has expired.
1: C.
0: A revised health document.
3: 제가 일본에 최근에 책을 출간했죠. 그래서 이제 첫 세트를 방송을 하면서 일본 친구한테 야, 좀 들어봐줘. 그래서 이게 알아들을 만한지 또 뭔가 반응 모니터링 좀 해줘 해서 일본 토익 선생님들한테 링크를 줬어요. 그랬더니 재밌게 들은 얘기가 그 강의 재밌었어. 근데 잘 모르면 짧은 거 찍어라. 그게 매우 impressive, 인상적이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농담 같지만 근거가 있죠. 우리 저 심리학자가 토익에 들어가서 왠지 문제 어려워 보이게 내면 단순한 it, they 이런 쉬운 단어가 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실제 그 문제를 만드는 출제 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웹사이트나 이메일 이런 게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이런 거는 좀 유치하지만 시험에는 적용돼요. 시험 점수 나오면 유치하고 뭐고가 어디 있습니까? 900 넘겨야죠. 여러분 넘기셔야지. 자,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The technical assistant desk, 기술 지원 데스크는 operates every day of the week. 그주 매일매일 운영이 되죠. Doesn't it?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은 C. They are experiencing a system outage at the moment. 현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서 운영이 안 돼요. 이래갖고 C가 답이 됩니다. 여러분, outage는 정전을 보통 뭐라 그래요? Power outage, power failure, 이 실패라는 단어랑 붙어도 되지만 power outage, 여기는 system outage, 시스템 고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이 C번이 됩니다. 그리고 A번 보면 Sorry, I only have a credit card with me. 미안합니다. 제가 신용카드밖에 없어서요. 아무 상관없고요. B번 She completed the report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그녀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도 아무 상관없죠. 여기서 she가 누굴까요?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아까 질문에 안 나왔던 사람이죠. 뭐 Ms. Lee나 Maury나 누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틀려 있는 거예요.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대답은 정답이 잘 됩니다. 11번 함께 다시 듣죠.
4: The technical assistance desk operates every day of the week, doesn't it?
1: A.
4: Sorry, I only have a credit card with me.
1: B.
4: She completed the report a few days ago.
1: C.
4: They're experiencing a system outage at the moment.
3: 보너스를 같이 보시죠. Problem, outage, delayed, cancelled, postponed, unavailable, under repair. 이런 게 들리면 실제 정답으로 잘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요새 우리 그 단톡방에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쁜꽁 만점님, 이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시험에 가져갈 만한 게 뭡니까? 토익 시험 보기 직전 정리한 노트가 없으면 어떤 책을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 토익킹 봐주셔야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교재 보기 좋은 게 어디냐면 각 문제의 키포인트 있죠. 키포인트. 키포인트만 쫙 읽어도 이 문제 감각이 생깁니다. 알았죠? 이건 제가 여러 번 검증을 해서 알려드려요. 이제 뭐 제가 개인 관리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거라도 봐. 아무것도 안 갖고 가지 마. 또 어떤 학생은

하나도 안 가져가요. 연필이랑 지우개 빼고는. 근데 그러지 말고 책 한 권은 가져가고 거의 키포인트는 감각 유지를 위해서 꼭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쁜 꽁 만점님 고득점 만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네. It is the last day of August.
1: 와,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0: I know. It's so crazy.
1: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0: Yes.
1: 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mm-hmm. 오늘은 page number 158에 세리나의 다이어리.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내 기분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써주셨어요.
0: 맞아요. 요즘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1: Okay.
0: I want to feel like I'm in control of my emotions,
1: right?
0: But I realize that I'm very affected by my environment.
1: Oh.
0: Yeah. Are you?
1: Well, kind of. Mm-hmm. 뭐 주위에 뭐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네. 환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면 네네. 뭐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물건들, 뭐 정렬이 잘 돼 있는지,
0: 네네.
1: 뭐 or maybe the weather too,
0: 야.
1: right?
0: 선생님은 날씨에 영향 많이 받으시나요?
1: 은근히 받는 것 같아요.
0: 야, 그러니까 야.
1: 많이는 아닌데 저는 오히려 우중충한 날에 집중이 잘 돼요.
0: 오.
1: 그래서 뭐야? 지구가 내일 멸망하나 싶을 정도가 되면 완전히 일이 잘 됩니다.
0: Oh, wow.
1: 이상해요.
0: That's interesting. So yeah, I brought a diary talking about just that.
1: Right.
0: Here is I get deeply affected by my environment.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I would not like to depend so much on my environment, but I do. The weather affects my mood more than I want it to. When the weather is dark or gloomy, I sometimes feel low and unmotivated. Because of that, I spend a lot of time creating a clean and pleasant space indoors. I think a comfortable environment helps me feel calmer and more positive. And here are today's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 버전 들어볼게요.
0: 환경에 그렇게까지 의존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된다. 날씨는 내가 바라는 이상으로 내 기분에 영향을 준다. 어둡거나 우중충한 날이면 가끔은 기운이 빠지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기분도 든다. 그래서 난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편안한 환경이 더 차분하고 긍정적인 기분이 들게 해주는 것 같다.
1: 아, 음흠. 좋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랑은 좀 어떻게 보면 반대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날씨가 정말 화

0: 화창하면 일이 뭐 잘 되고 기분도 좋고. Yeah. 그러니까 저도 그렇기는 한데 yeah. 아예 익스트림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oh. 애매한 거가 아니라 yeah. 아예 비가 오려면 왕창 오거나 네, 눈이 왕창 오거나 uh-huh. 엄청 어둑어둑하거나 아니면 완전 맑거나.
1: So maybe for you, when the weather is not good. Right. You don't feel like going out anyway. Mm-hmm. So it's like might as well work hard
0: exactly.
1: at home. Yeah.
0: 쌤은 그런데 좀 이렇게 좋은 날씨. Mm-hmm. 그래서 만약에 뭐 날씨가 조금 이렇다 싶으면 mm-hmm. 아 다른 environment를 좀 바꾸는 거네요.
1: Yeah,
0: 그렇죠? 그래서
1: that's right.
0: 청소도 하고. Mm-hmm. 자, 영어로 다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자, 이 중에서 핵심 표현은요.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나와요. 환경에 그렇게까지 의존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1: 네.
0: 자, 나는 동사 원형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뭐뭐 하고 싶지 않다.
1: I would not like to 동사 원형. I would not like to do something.
0: Hold on. 여러분들, I would like to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Mm-hmm. I would like to do something. 이거는 I want to do something이랑 의미는 같지만 더 예의가 있고 부드러운 느낌이었는데
1: 네.
0: 와우! 그것을 부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1: 맞아요. 이거는 뭐 I don't want to do something
0: right.
1: 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0: okay.
1: 같아요.
0: So I would not like to do something. 이거는 별로 하고 싶진 않네요.
1: Mm-hmm.
0: 조금 부드럽게 부정한다.
1: 맞아요.
0: Okay.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 주말 내내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1: I would not like to work
0: 주말 내내
1: all weekend. Hey, boss, I would not like to work all weekend.
0: 이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저 불만이 있긴 한데 이것도 좀 이해해 주세요. 라는 mm-hmm. 느낌이네요. 그렇죠?
1: Yeah.
0: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전 여전히 제 전화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데 뭐 굳이 새로 전화기 사고 싶진 않아요. 자, 전 새 전화기를 사고 싶지 않아요.
1: I would not like to buy a new phone.
0: 그게 여전히 괜찮게 작동할 때
1: When it still works fine. I would not like to buy a new phone when it still works fine.
0: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전 새로운 플랜으로 바꾸고 싶진 않아요.
1: I would not like to switch to a new plan. I would not like to switch to a new plan.
0: 네.
1: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거절을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좀 부드럽게 공손하게 거절하고 싶을 때 I would not like to 사용하면 좋아요.
0: 맞네요.
1: 네.
0: 그러니까 전화 플랜 같은 것을 거기서 권유를 할 때 좀 상대방한테 예의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네요.
1: 맞아요.
0: Right, so I would not like to 동사 원형. 이것은 동사 원형 하고 싶지 않다, 않아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자,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짚어보겠습니다. 자, 기분을 영어로 하면은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1: Mood. M-O-O-D. Mood.
0: Mood.
1: 그리고 이거하고 함께 알면 좋은 단어가 moody.
0: Moody. Moody 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분이란 얘기예요?
1: 뭔가
0: 될까요?
1: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0: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1: 맞아요. Oh, wow. He's moody today.
0: 아, 오늘 되게 기분이 왔다 갔다 굴곡이 아니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1: 네네.
0: 얘기가 되겠죠.
1: 네.
0: 그리고 뭐 oh yeah, she's in a good mood. 이렇게 얘기를 또 쓰면 기분이 되게 좋아.
1: 아, 맞아요. 네.
0: Right. 자, 다음은요. 어둑어둑한
1: Gloomy. Gloomy.
0: 와, gloom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날씨를 얘기를 할 때도 쓰고 mm-hmm. 기분도 쓸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Right?
1: 맞아요. I feel gloomy. Uh-huh. Or the house feels gloomy.
0: 아, 뭔가 우울하고 mm-hmm. 그런 울적한 것을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둑어둑한도 gloomy가 되겠네요.
1: 네.
0: 자, 다음은요. 기운이 없는 우울한
1: low.
0: 오.
1: low. 이 단어도 알면 좋아요. 뭔가 우울한 depressed 보다는
0: 네.
1: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0: Okay, low. 이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통은 feel 이랑 같이 써야 됩니다. So I am low라고 잘 안 쓰죠. 그렇죠?
1: 맞아요.
0: I feel low라고
1: yeah.
0: 하면 뭔가 좀 우울한 느낌이 들고 기운이 빠지고 down도 가능할까요?
1: Yes, down as well. low 같은 경우는 뭔가 에너지가 low 한다는 느낌도 들어 있는 것 같고요. down 같은 거는 좀 뭔가 섭섭하거나 그냥 뭐 하고 싶은 게 없고
0: 뭔가 처지는 느낌.
1: 맞아요.
0: Right. 자, 다음은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이라고 할 때는요.
1: Unmotivated. Unmotivated.
0: 진짜?

0: motivated의 앞에 un만 붙였을 뿐입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내가 motivated 돼 있다는 거는 뭔가 남의 조언을 듣거나 해서 진짜 동기부여가 됐어인데 반대로 쓰게 됐네요. 그렇죠?
1: 맞아요.
0: 자, 다음은요. 쾌적한, 기분 좋은.
1: Pleasant. Pleasant.
0: Pleasant.
1: Yeah.
0: 얘는 단독으로도 쓰고 뭐 명사 같은 거 앞에 넣기도 하나요? Pleasant 무거?
1: Oh,
0: 어떤?
1: yes. Yeah. You can say, oh, what a pleasant place.
0: Pleasant day.
1: Yeah.
0: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1: Yes.
0: 자, 마지막입니다. 실내 혹은 실내에서.
1: 네, indoors입니다. Indoors. 선생님, 여기에는 S가 항상 있어야 되나요?
0: 맞습니다. 그렇게 indoors라고 해야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1: 네.
0: So indoor이라고 쓰지 않고 indoors라고 쓰고 그러면 만약에 야외에서 이러면 어떡할까요?
1: 똑같이 outdoors라고
0: Outdoors,
1: 합니다.
0: 그것도 S
1: 네.
0: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뭔가에 의존하다 혹은 누군가에 의존하다.
1: Depend on 목적어. Depend on someone or something.
0: 네, 아마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So depend on someone or something. 그러면 depend 대신에 rely 쓸수 있을까요?
1: 네, 좋아요. Rely on something or rely on someone.
0: 네. 자, 한번 예문 만들어 볼게요.
1: Okay.
0: 난 매일 아침 커피에 의존해.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난 의존해.
1: I depend
0: 커피에
1: on coffee
0: 매일 아침.
1: every morning. I depend on coffee every morning.
0: Every morning. 자, 두 번째는요. 그는 내비게이션 앱에 너무 많이 의존해.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내비게이션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1: That
0: 못
1: sounds like
0: 찾아요.
1: me.
0: 막 갑자기 GPS 이런 게 없어지면 길못 찾는 거죠?
1: Yes, yes.
0: You get easily lost right there.
1: Yes.
0: Okay. 자, 그는 너무 많이 의존해.
1: He depends too much
0: 내비게이션 앱들의
1: on navigation apps. He depends too much on navigation apps.
0: 네.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뭔가에 영향을 주다.
1: Affect 목적어. Affect 목적어. 여기서 스펠링 주의하셔야 돼요. AFFECT입니다.
0: 아, 이거는 동사로 쓰게 된 거네요.
1: 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So FE에 강세를 주면서 affect 뭐 someone something, right?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에 따라서 기분이 바뀌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1: 네.
0: 자, 음악은 내 기분에 영향을 줘라고 한다면요.
1: Music affects my mood. Music affects my mood.
0: 네. 두 번째는 잠 부족은, 그러니까 잘못 자면 그게 내 집중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1: Lack of sleep affects my concentration. Lack of sleep affects my concentration.
0: That's why you go to bed so early, right?
1: That is true. I sleep
0: Yeah.
1: a little bit later now. 9:30 between 9:30 and 10.
0: Oh my. 와, 그거는 거의 뭐 새벽에 자러 가는
1: Really?
0: 수준이시네요. 예.
1: 그
0: 쌤 보통 예전에는 한 7시 반 그러시지
1: Not 7:30,
0: 않았어요?
1: Maybe
0: 8 o'clock?
1: Yeah, like around eight, between 8 and 9 because my kids were younger.
0: That's
1: But
0: still early,
1: now
0: all
1: they're
0: that, right?
1: older, so yeah.
0: 좋은 거죠. 뭐 건강에 좋죠.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뭔가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ing 하며 시간을 보내다.
1: Spend time, ing. Spend time, ing.
0: 네. 이거 사실 소유격 넣을 수도 있기는 해요. Spend my time doing something.
1: Yeah.
0: 이거면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해 주죠. 그렇죠?
1: Yes.
0: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0: 우린 우리 여행을 계획하며 시간을 보냈어. 자, 우린 시간을 보냈어.
1: 네, 과거 형태로 we spent time
0: 우리의 여행을 계획하며.
1: planning our trip. We spent time planning our trip.
0: 네, 이러면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요. 우리만의 시간을 이렇게 오손도손 느낌 조금 넣으려면 our time 하면 좋겠죠.
1: Yeah.
0: 네, 자, 두 번째는요. 난내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 난 많은 시간을 보내.
1: I spend a lot of time
0: 내 아이들과 놀아주며.
1: playing with my kids. I spend a lot of time playing with my kids.
0: 네, 이런 식으로 time을 또 꾸며줄 수도 있죠. A lot of time, right? So much time 이런 식으로요.
1: That's
0: 자,
1: right.
0: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0: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161. Let's start writing.
1: 네. 자, 환경에 그렇게까지 의존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된다부터 출발해 볼게요. 난 의존하고 싶지 않다.
0: I would not like to depend
1: 그렇게 많이
0: so much
1: 내 환경에
0: on my environment.
1: 하지만 난 그런다.
0: But I do. I would not like to depend so much on my environment. But I do.
1: 네.
0: 네, 뭐에 의존하다 할 때는 전치사 on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depend so much on my environment.
1: That's right. 그리고 마지막에 but I do 라고 한 것은 길게 나온 것을 받아준 거죠.
0: 네.
1: But I do depend so much on my environment를 줄인 거죠.
0: 맞아요.
1: Right. 자, 두 번째는요. 날씨는 내가 바라는 이상으로 내 기분에 영향을 준다. 자, 그 날씨는 영향을 준다.
0: The weather affects
1: 내 기분에
0: my mood
1: 내가 그게 그랬으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0: more than I wanted to. The weather affects my mood more than I wanted to.
1: 네. 이것도 사실 생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뒤에 more than I wanted to 라고 하는 건 사실 more than I wanted to affect my mood 가 되겠죠.
0: 네.
1: 네, 영어에서는 진짜 생략이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일단은 영어에서는 특히나 라이팅에서는 너무 많은 반복이 이렇게 약간 세련된 느낌은 나지
1: 맞아요.
0: 않아요.
1: 효율적이지도 않고.
0: 맞아요. Yeah. 네.
1: 자, 세 번째는요. 어둡거나 우중충한 날이면 가끔은 기운이 빠지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기분도 든다. 자, 그 날씨가 어둡거나 어둑어둑할 때
0: When the weather is dark or gloomy
1: 난 가끔 기분이 든다.
0: I sometimes feel
1: 낮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0: low and unmotivated. When the weather is dark or gloomy, I sometimes feel low and unmotivated.
1: 네.
0: 네, 여기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에 그 날씨 관련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날씨는 개념이 하나라서 the weather라고 표현해 주시면
1: the weather.
0: 좋아요.
1: Okay. 네. 자, 네 번째는요. 그래서 난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자, 그것 때문에
0: Because of that
1: 난 많은 시간을 보낸다.
0: I spend a lot of time
1: 깨끗하고 기분 좋은 공간을 창조하며
0: Creating a clean and pleasant space
1: 실내에
0: Indoors Because of that, I spend a lot of time creating a clean and pleasant space indoors.
1: 네, 마지막입니다. 편안한 환경이 더 차분하고 긍정적인 기분이 들게 해주는 것 같다. 자, 난 생각한다.
0: I think
1: 편안한 환경이 날 돕는다고
0: A comfortable environment helps me
1: 더 차분하고 더 긍정적이게 느끼도록
0: Feel calmer and more positive. I think a comfortable environment helps me feel calmer and more positive.
1: 네, 여기 지금 보면 help me, helps me, 그 다음에 동사 원형 feel 나왔네요. 그렇죠? So help someone do something. 누가 뭐 하게끔 도움이 되다, 도와주다 라는
0: 네.
1: 덩어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0: For example, a cup of coffee helps me wake up in the mornings.
1: Yes.
0: Mm-hmm.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ry one more time. I would not like to depend so much on my environment, but I do. The weather affects my mood more than I want it to. When the weather is dark or gloomy, I sometimes feel low and unmotivated. Because of that, I spend a lot of time creating a clean and pleasant space indoors. I think a comfortable environment helps me feel calmer and more positive.
1: 기분,
0: mood,
1: 어둑어둑한,
0: gloomy,
1: 기운이 없는, 우울한,
0: low.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동사 원형 하고 싶지 않다.
0: I would not like to 동사 원형.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에 의존하다.
0: Depend on 목적어.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네, 소문을 제가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0: 네네.
1: 지금 굉장히 뭔가 뜨끈한 게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0: Mm-hmm.
1: 뭐가 나왔을까요?
0: That's right, 선생님. Mm-hmm. The September issue of Easy Writing.

0: reading is hot on the shelves.
1: Hot, hot, hot.
0: Yes, 네. it's flying off the shelves, so you have to pick one up soon.
1: 아, 지금 너무 불티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하나씩 이렇게 get 하셔서 정말 교재 시꺼매질 때까지 네. 연습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Okay, we'll see you guys in September. Bye for now.
1: Bye.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2: Welcome back to Kwitte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더운 여름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찬 음료 많이 먹는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Mm-hmm. 저도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는 무조건 먹는 것 같은데 막 목마를 때 빨리 이렇게 쭉 마시면 아이고 머리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네.
2: Yeah, we call that brain freeze in English, right? You can get it from eating ice cream as well. And it's kind of a fun thing. Kids often laugh about it. But there's actually some meaning to it.
3: 뭔가 그 이름 자체에 잘 지은 것 같아요. Brain freeze란 게. 우리는 이런 용어가 없는 것 같거든요.
2: 그렇죠. 네.
3: 뭐 뇌냉각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머리가 갑자기 이제 냉각되는 뭐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픈데 이게 이제 왜 발생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원인을 알고 있다고 해요. 이게 입안에 뭐가 갑자기 차가운 게 들어가면 주변 혈관이 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이게 이제 뇌 쪽으로 이 통증 신호가 이동을 한대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2: Yeah.
3: 그래서 입이 아픈데 왜 머리가 아프냐 이거가 이제 신경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안면 신경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이 통증이 이마 쪽으로 간다 합니다.
2: Yeah, so it kind of makes sense in that way, but it can also be linked to your genes and also people who suffer from those really bad headaches known as migraines.
3: 이게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해요. 부모님이 그러면 나도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평상시에 편두통이나 두통을 자주 겪는 분들은 이 증상이 더 심하게 온다는 얘기예요.
2: 네. Yeah.
3: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의료계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두통을 덜 겪을 수 있을까 혹은 두통이 있을 때 어떻게 더 빨리 경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약 개발이라든가 이쪽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Yeah, so it might be used in a useful way for patients who suffer from more serious conditions, right? That would be wonderful. It's the last article in our August book, so turn to page 158 for part one.
4: Why brain freezes occur and what they mean. Consuming chilled desserts too rapidly triggers a sudden discomfort known as brain freeze. According to experts, this sharp sensation stems from rapid mouth cooling. The subsequent temperature shift causes surrounding blood vessels to shrink and swell. This physical transition activates specific facial nerve pathways that transmit painful signals toward your forehead.
3: 자, 이 차가운 음료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이 통증이 유발되기

0: 있기 때문에 머리 쪽에 뭐 discomfort라는 단어라든가 심지어 sensation 같은 단어도 이런 통증 쪽의 감각을 이제 느끼는 걸로 쓰이기도 해요.
1: Yeah, it talks about a feeling. It can mean something amazing as well, of 맞아요. course, like the Korean way. Consuming chilled desserts too rapidly triggers a sudden discomfort known as brain freeze.
0: Triggers a sudden discomfort. Discomfort은 약간 원래는 불편함을 말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pain을 의미하는 단어로 썼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 그쵸.
0: 갑작스럽게 네. 머리가 좀 아픈 그런 걸 촉발시키게 된다. 뭘 먹으면? Consuming chilled desserts too rapidly. 일반 음식은 그렇게 차갑게 먹는 게 거의 없잖아요.
1: 그쵸.
0: 뭐 우리 오이 냉국 정도? 네, 뭐 이런 거나 뭐 냉면?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주로 디저트유죠. 뭐 이제 음료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그런 것들.
1: Yeah, so that whole category is known as chilled desserts. Consuming here meaning eating. One more time. Consuming chilled desserts too rapidly triggers a sudden discomfort known as brain freeze.
0: 네, 그걸 이제 영어권에서는 brain freeze라고 부르죠.
1: 그렇죠.
0: 네, brain freeze라고 소위 불리우는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1: According to experts, this sharp sensation stems from rapid mouth cooling.
0: Rapid, 빠른 mouth, 입안에 cooling, 온도가 내려가는 것. 즉, 구강 내부의 급격한 냉각으로부터 이런 날카로운 통증 같은 것들이 유발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1: Yeah, sensation. Just think of it as feeling, right? It can be positive or negative. According to experts, this sharp sensation stems from rapid mouth cooling. The subsequent temperature shift causes surrounding blood vessels to shrink and swell.
0: Shrink는 이제 수축하는 거고, swell 하면은 이제 붓는다는 의미니까 이완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So to go back and forth between constricting, getting smaller, and then dilating, getting bigger.
0: 그렇죠. 그래서 수축과 이완이라는 얘기고, subsequent temperature shift란 건 찬 음식을 먹었을 때 갑작스럽게 뭔가 온도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연이은 그런 온도 변화 자체는 causes surrounding blood vessels to shrink and swell. 자, 주변의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계속하게 만든다는 얘기고.
1: One more time with that. The subsequent temperature shift causes surrounding blood vessels to shrink and swell. This physical transition activates specific facial nerve pathways that transmit painful signals towards your forehead.
0: 여기 나오네요.
1: Yes, exactly. Those painful signals. These are talking about the signals between your nerves. Yeah, so these are all described as facial nerve pathways. Pathways just talking about the route, right, that is traveled.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와 그 혈관이 수축 이완하는 것 자체가 activates specific facial nerve pathways. 이 특정 안면에 있는 그 신경 경로 pathway니까 그거를 좀 이제 활성화시킨대요. 그것이 어쨌든 얘기예요. That
1: transmit painful signals towards your forehead.
0: 얘네들이 이제 이마 쪽으로 통증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가 아프다 하는 건 우리 뇌에서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머리 아파 이쪽 이제 통증 신호가 이마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앞머리가 아프지 뒷머리가 아프진 않거든요.
1: Yeah, exactly. And you haven't eaten the ice cream with your forehead, of course. But that is the kind of, I guess, in lieu pain that you're getting.
0: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는 가네요. 아, 입안에서 찬 게 들어가면 혈관이 수축 이완을 하고 안면 신경 경로가 이마 쪽으로 야, 나 아파라고 통증이 이동해 간다. Okay.
1: Interesting stuff. This physical transition activates specific facial nerve pathways that transmit painful signals towards your forehead. Here's part two.
2: Neurologists note that this harmless phenomenon displays a strong hereditary pattern. Furthermore, global research conducted by academics indicates a fascinating connection to migraines. Individuals who regularly endure intense headaches frequently report experiencing more severe cold-induced discomfort. The hypersensitive nervous systems of these patients react much more intensely to sudden thermal drops.
0: 자, 물론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막 해를 끼친다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가 나오고 유전적인 어떤 연결성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1: Neurologists note that this harmless phenomenon displays a strong hereditary pattern.
0: 이거죠. Hereditary라는 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한번 알아두면 이런 청취에서 금방금방 들리는 단어입니다. 유전적이란 얘기죠.
1: 그렇죠. 네. Yeah, it's in your DNA from your father and mother or whatever.
0: 그렇죠. Harmless phenomenon이란 거는 이제 우리한테 뭔가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무해한 현상이긴 한데 왜냐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Displays a strong hereditary 발음이요?
1: hereditary.
0: Hereditary.

0: pattern 하면 유전적인 경향을 보이는 건 있습니다. Okay?
1: Neurologists note that this harmless phenomenon displays a strong hereditary pattern. Furthermore, global research conducted by academics indicates a fascinating connection to migraines.
0: 자, 그리고 이제 추가 연구를 보면은 이 편두통과도 흥미로운 연관성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Migraines 같은 경우는 한쪽 머리가 좀 아픈 그런 걸 말하죠.
1: Yeah.
0: Migraines와 fascinating connection,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다. Okay?
1: Furthermore, global research conducted by academics indicates a fascinating connection to migraines. Individuals who regularly endure intense headaches frequently report experiencing more severe cold-induced discomfort.
0: 그러니까 평소에 심한 두통을 많이 겪는 분일수록 이렇게 찬 음식을 먹고 갑자기 머리가 아픈 그 brain freeze를 더 심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1: Yeah, exactly. They've described brain freeze just in a different way, right? Cold-induced discomfort. If something is induced by something, it's caused by it, right?
0: 유발된 거죠. 그러니까 찬 걸로 유발되는 이 불편감, 이 통증을 more severe, 더 심하게 느낀다고 보고가 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People or individuals who regularly endure intense headaches. 두통이 자주 있는 분들. 피터 쌤, 두통이 자주 있어요?
1: Not really, actually. Never migraines, knock on wood. Yeah. What about okay. you?
0: 전 한 달에 한 번?
1: Okay.
0: 딱 정해진 건 아닌데.
1: Then you might have bad brain freeze.
0: 그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운동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1: It's good to clear the mind, isn't it? One more time there. Individuals who regularly endure intense headaches frequently report experiencing more severe cold-induced discomfort. The hypersensitive nervous systems of these patients react much more intensely to sudden thermal drops.
0: Okay. 자, 일단 여기 hypersensitive란 말이 나왔는데 그냥 sensitive는 예민한 거면 hyper는 정말 예민한 거죠. 과민한 그런 신경체계 자체가 react much more intensely to sudden thermal drops. Thermal 자체는 온도를 부르는 말입니다.
1: Talking about heat, right? 맞아요. Temperature.
0: 맞아요. 열, 뭐 온도. 그래서 급격한 어떤 온도 저하에 더 강력하게 이제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의 과민한 신경체계가요.
1: Yeah, exactly. They're just too sensitive to things, aren't they? The hypersensitive nervous systems of these patients react much more intensely to sudden thermal drops. We'll move on to part three.
2: Medical researchers previously utilized this physical reaction as a convenient experimental model for head pain. Simulating these brief episodes allowed scientists to analyze intracranial blood flow and nerve operations. Although modern laboratories now employ different triggering methods to develop pharmaceuticals, past observations proved invaluable. Slowing down your eating pace remains the best way to prevent these sudden headaches.
0: 연구진은 이렇게 유발되는 일시적인 두통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통증 관련해서. 예, 예.
1: Medical researchers previously utilized this physical reaction as a convenient experimental model for head pain.
0: 자, 연구진들은 이런 이제 찬 거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통증, 이걸 physical reaction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걸 뭐로 활용했냐면 as a convenient experimental model for head pain.
1: Yeah, if something is a model for something, it means you can use it to study the wider picture. So in this case, using it as an experiment in a lab, right?
0: 뭔가 두통이 발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실험 모델인데 그걸 좀 손쉬운 실험 모델, 이게 찬 것만 먹으면 나타나니까.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뭔가 실험실에서 연구 소재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1: Yeah, exactly. For the, I guess, betterment of treatments, etc. Medical researchers previously utilized this physical reaction as a convenient experimental model for head pain. Simulating these brief episodes allowed scientists to analyze intracranial blood flow and nerve operations. Yeah, even for a native English speaker, you don't use the word intracranial much, right? That's inside the skull.
0: 맞아요. Cranial이란 게 이제 두개골을 말하는 거고요. Intra는 안쪽이니까 이 두개골 안쪽을 말하는 그냥 전문 의학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이 두개골 내부에 그 혈류 있죠? 그 혈액의 흐름.

오는 그 흐름 음흠. 그거를 이제 분석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simulating these brief episodes는 이 에피소드가 뭐 방송 회차 하나 그 에피소드나 우리가 아 이런 재밌은 에피소드 있어서 그게 아니라 음흠. 이런 통증이 발생하는 하나의 경험치 자체를 또 에피소드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Bab Aziz,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벌써 8월 마지막 사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인이 이제 무대에서 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어서 본인도 첼로에 입문하게 된 주인공의 사연입니다.
0: Yeah. 그런데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어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들어가셨죠.
1: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습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고 오케스트라 모집 공고를 보고 용기를 내 지원해서 들어가셨고요.
0: Yeah.
1: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무대에서 공연까지
0: 와우.
1: 하셨대요. 와. 전체 저희가 날짜도 주셔가지고 보니까 한 1년 반 만에 있는 일이에요. 네. 첼로 배운 날로부터 1년 반 정도.
0: 가능하네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삶에 엄청난 큰 변화라고 얘기해 주신 거에서 공감이 되는 게 이렇게 무대에서 공연까지 하셨으니까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일지라도 사람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키는지 그걸 실감하고 있다. 그래서 멋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주인공 네. 소개해드릴게요.
0: 네, 새싹 사연이고요. 첼로의 열정적인 리사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1: 열정이 사연에서도 느껴집니다.
0: 네, 감사드려요. Thank you so much. Let's listen.
2: Debut stage. In the winter of 2024, I saw an older friend playing the cello. She looked so wonderful performing on stage that I suddenly wanted to learn the cello too. It so happened that not long after, I heard that my church was offering cello classes. That's how I started learning the cello. A little later, I saw a notice recruiting members for an orchestra. So, I gathered up the courage to put in an application. I had only been learning the cello for less than 5 months at the time. Finally, in May 2026, I took to the stage with an orchestra. I only played 3 songs, but it brought me a lot of joy. The cello started as a casual hobby, but ended up bringing a huge change to my life. I've realized how much a person can change by experiencing success, no matter how small.
1: 2024년 겨울, 아는 언니가 첼로를 연주하는 무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0: In the winter of 2024, I saw an older friend playing the cello.
1: 첼로 연주하는 어떤 무대를 보게 됐다. So I saw an older friend playing the cello. 뭐 무대란 말을 굳이 못 붙인다면 on stage라고
0: yes.
1: 한다든가 뭐 at a concert라고 한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뭐 어디에서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첼로 연주하는 것을 봤다. 자, 악기명 앞에는 the를 붙입니다. 그래서 playing the cello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2024년 겨울에 one more time.
0: In the winter of 2024, I saw an older friend playing the cello.
1: 자, 연주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멋져 보여서 저도 무작정 첼로를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0: She looked so wonderful performing on stage that I suddenly wanted to learn the cello too. Now, she looked so wonderful. 너무나 멋지게 보였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뭐 하는 모습이? Performing on stage.
1: 그렇죠.
0: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져 보였다. That I suddenly wanted to learn the cello too. 그런데 그게 바로 나도 첼로 배우고 싶어 라는

0: 마음이 들게 된 거죠.
1: 그렇죠. 자, 무대가 그 뒤쪽에 있어서 온스테이지를 이 문장이 붙였어요, 사실. Yeah. 양쪽에 다 스테이지를 붙이긴 좀 그래서 영어에서는 So she looks so wonderful performing on stage.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서 그래서 so에 연결되죠. So that, 자, that I suddenly wanted to learn the cello too. 혹은 myself 붙여도 되겠죠. 자,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첼로 수업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 It so happened that not long after, I heard that my church was offering cello classes.
1: 우연찮게 혹은 좀 신기하게도 그 시점에 딱 그랬다. 이걸 표현하기 위함인데.
2: 맞아요.
1: 영어 문장이 뭔가요?
2: It so happened that 인데요. 어허. 선생님이 지금 막, 지금 딱 그 딱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딱을 더하기 위해서는 And I would say it's maybe a little more common to add just. It just so happened that.
1: Just를 넣어서 그 버전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죠. It just so happened that. 이렇게 하든가 혹은 뭐 그냥 가도 It so happened that도 좋은데
2: 네네.
1: 주로 딱 그 시점에 그랬다 이걸 강조하기입니까? Just가 들어가 있는 버전으로 쓰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Just를 여러분이 거기 살짝 넣어주세요. It just so happened that. Not long after, 딱 그 시점에 신기하게도 이런 게 있었다. I heard that my church was offering cello classes. 교회에서 첼로 수업이 열린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Just 넣은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2: It just so happened that not long after, I heard that my church was offering cello classes.
1: 그렇게 저는 첼로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얼마 후에는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공고를 보고 용기를 내서 지원을 했습니다.
2: That's how I started learning the cello. A little later, I saw a notice recruiting members for an orchestra.
1: Okay.
2: 자, that's how I started learning the cello. 그렇게 해서 제가 첼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A little later, 그리고 그 후에, I saw a notice recruiting members for an orchestra.
1: 단원 모집 공고를 봤다는 얘기죠.
2: 맞아요. 그래서 notice가 공고란 뜻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Yeah. 네, 공지문 같은 거. 그래서 later I saw a notice 뭐뭐 하는 에 해당하는 recruiting. 자, 뽑는다죠. recruit 자체는. So recruiting members for an orchestra. 자, orchestra 발음 좀 도와드릴게요.
2: 네. American English는 orchestra.
1: Orchestra.
2: 네. R 발음이 정확하죠.
1: 그죠.
2: Orchestra.
1: Orchestra.
2: Orchestra.
1: Orchestra.
2: 네.
1: 오케이. 자, 용기를 내서 지원을 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용기는 이제 courage니까 문장에 어떻게 넣는지 잘 보세요.
2: So, I gathered up the courage to put in an application.
1: 자, 그 동사 두 개 나와요. 자, 이렇게 용기를 냈다라는 걸 gather up. 이 구동사 쓰고 예전에 다른 구동사도 하나 있지 않았나요?
2: 네. muster 혹은 muster up the courage 많이 했어요.
1: 그렇죠. 네. muster up 그다음에 gather up 다 특수 구동사들이죠. 뭐 이렇게 끌어모으다 용기를 끌어모아서 and put in an application. 자, put in 자체가 여기서 또 구동사죠.
2: 네.
1: 뭐 제출을 했다라는 얘기니까 지원서를 넣었다라는 의미로 put in 자 구동사 두 개 들어간 이 문장을 오늘 통한기 1번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갈게요.
2: I gathered up the courage to put in an application.
1: 용기를 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2: I gathered up the courage to put in an application.
1: 근데 당신은요. 제가 첼로를 시작한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2: I had only been learning the cello for less than 5 months at the time.
1: 열정이 대단하신 거죠. Yeah. 5개월 차에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그만큼 연습을 또 하겠다는
2: 맞아요.
1: 각오가 되어 있으셨다는 얘기니까. So I had only been learning the cello for less than 5 months. 그 당시 어떻게 해요? At the time. At the time.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자, 마침내 2026년 5월에 오케스트라 무대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2: Finally, in May 2026, I took to the stage with an orchestra.
1: Okay.
2: 여기서 I took to the stage라고 나오는데 간단한 뜻이에요. 무대에 올랐다.
1: 이걸 take to the stage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참 오너민스러운 영어 같은데.
2: 약간의 뭐, 그 무대에 올라서 좀 멋진 모습을 보이다라는 그렇죠. 약간 그 느낌
1: 그런
2: 있죠.
1: 쪽으로?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하면 I went on the stage to do something이라고 그냥 뭐 무대에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2: 네.
1: take to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극적인 드디어 무대에 공연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리앙스 해볼 때 I take to the stage라고 합니다. So I took to the stage with an orchestra. 자, 오케스트라

0: 단원으로서 무대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비록 세 곡만 연주하기는 했는데요. 저한테는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1: I only played three songs, but it brought me a lot of joy.
0: It brought me a lot of joy. 자, 큰 기쁨을 선사해 주었다. 자, 가벼운 취미로 시작한 첼로가요. 어느새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네요.
1: The cello started as a casual hobby, but ended up bringing a huge change to my life.
0: Okay. 자, 뭐 그냥 가볍다는 의미는 casual, 뭐 그냥 진지한 것보다 좀 즐거움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1: Yeah.
0: 그러니까 it used to be or it started as a casual hobby, but 결국에 가서는 구동사 ended up bringing a huge change 전체 다 to my life, 내 인생의 큰 변화를 결국에 가서는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The cello.
1: The cello started as a casual hobby, but ended up bringing a huge change to my life.
0: 자, 그다음 가장 의미심장한 말씀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아무리 작은 성공의 경험일지라도 사람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 I've realized how much a person can change by experiencing success, no matter how small. I've realized 뭔가 좀 깨달음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I've realized 뭐뭐뭐 how much a person can change. 사람이 얼만큼이나 변화할 수 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0: 그렇죠.
1: 말인데요.
0: 아, 무엇을,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1: Right.
0: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걸 깨닫게
1: 무엇을
0: 됐다.
1: 무엇을 통해서? By experiencing success. No matter how small. 정말 아주 작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런 작은 성공을 통해서도 사람이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0: 그렇죠.
1: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0: 뭐뭐일지라도 라는 말 우리 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이건 영어의 뒤에 붙여요. No matter how big, no matter how small, no matter how expensive 이런
1: no
0: 식으로.
1: No matter how far.
0: Far.
1: Yeah.
0: 뭐 아무리 멀어도 먼 거리일지라도 이런 말할 때 뒤에다 붙이는 거 그 표시 잘 해두시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문장 다시 한번요.
1: I've realized how much a person can change by experiencing success, no matter how small.
0: 끝에 no matter how small 이렇게요. 좋습니다. 자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 Debut stage. In the winter of 2024, I saw an older friend playing the cello. She looked so wonderful performing on stage that I suddenly wanted to learn the cello too. It so happened that not long after, I heard that my church was offering cello classes. That's how I started learning the cello. A little later, I saw a notice recruiting members for an orchestra. So, I gathered up the courage to put in an application. I had only been learning the cello for less than 5 months at the time. Finally, in May 2026, I took to the stage with an orchestra. I only played 3 songs, but it brought me a lot of joy. The cello started as a casual hobby, but ended up bringing a huge change to my life. I've realized how much a person can change by experiencing success, no matter how small.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오늘 같은 멋진 입지영 사연은요. 저희 입지영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주제 신청이라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제가 자세하게 사연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써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남겨주시고 처음으로 사연을 써주시는 분들이라면 앞에 머리끌로 새싹 이렇게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교재 160페이지 마지막 이번 달 패턴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다. 자, 이걸 이제 모은다고 해요. Gather up the courage. 아까 뭐였죠?
1: Muster up. The courage.
0: The courage 같이 써놓고 외울게요. 갑니다.
1: I gathered up the courage to apply.
0: 나는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도전해봤다.
1: I gathered up the courage to try again.
0: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1: It's not always easy to gather up the courage.
0: 항상 쉬운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It's not always easy to gather up the courage. 좋습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다. Bring someone a lot of joy.
1: I only played 3 songs, but it brought me a lot of joy.
0: It brought me a lot of joy. 좋아요.

0: 그들이 무척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쁘다.
1: Seeing them so happy brings me a lot of joy.
0: Brings me a lot of joy. 나한테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부모님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큰 기쁨을 느끼신다.
1: Spending time with the kids brings my parents a lot of joy.
0: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좋아하신다. 그 얘기예요. Spending time with the kids brings my parents a lot of jo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변화를 유발하다.
1: Bring a huge change to.
0: To 다음에 네. my life 붙여볼게요.
1: The cello ended up bringing a huge change to my life.
0: 자, 매일 밤에 일기를 쓰면서 나는 일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1: Writing in my diary each night has brought a huge change to my life.
0: 그렇죠. 일기장에 글귀를 남긴다라는 의미로 writing in my diary, in 전치사 그래서 쓴다고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패턴 연습 마무리하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2: How long have you been learning the cello?
3: About a year and a half now.
2: But you already performed on stage? That's amazing.
3: Yes, I really lost myself in practice every single day.
2: Your concentration is incredible. It sounds like more than just a hobby.
3: Definitely. It's brought such a big change to my life.
1: 난 says, How long have you been learning the cello? 첼로 배운 지 얼마나 됐어? 간단하죠? The woman says, About a year and a half now.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다.
0: A year and a half? All right.
1: 네, 남자가, But you already performed on stage? That's amazing! 이라고 해요. Perform on stage. 무대에서 공연하다.
0: 그렇죠. 아까 나왔다시피 무대상이라는 의미로 on이니까 perform on stage 벌써 그렇게 했다니 정말 놀랍다. That's 네. amazing. Right?
1: 배운 지 1년 반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And then she says, Yes, I really lost myself in practice every single day.
0: I really lost myself in practice. Lost가 뭐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만큼 몰두하다 보니까 거기 심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쓰기 딱 좋은 표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연습에 몰두했다. 자, 오늘 이 문장을 통한 게 2번으로 갈게요. 너무나 좋은 문장입니다. 그대로 외우셔도 돼요.
1: I really lost myself in practice every single day.
0: 그렇죠. 한 번만 더요.
1: I really lost myself in practice every single day.
0: 그렇죠.
1: 그랬더니 남자가 와, 너 집중력 정말 대단하다. Your concentration is incredible. 하면서 It sounds like more than just a hobby. 이 첼로가 이제 더 이상 그냥 취미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죠.
0: 단순한 취미는 아니네.
1: Right, right.
0: 그 이상이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Sounds like more than just a hobby.
1: Yeah, and she says definitely it's brought such a big change to my life. 맞아, 그러면서 내 삶에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
0: Okay. 아까 있었던 bring change to one's life. 자, 여러분 교재 162페이지에 마지막 영작들 꼭 해보시고요. 그중에 1번과 4번에 별표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호로 같이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부터는 완전히 또 새로운 우리 9호로 입체 영책으로 찾아뵐게요.
1: Yes, we will see you in September.
0: All right. Have a great day, everyone.
1: Bye, everyone.
0: Good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again, everyone.
0: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month.
1: That's right.
0: 네, 오늘은 물론 한 주의 시작이지만 또 8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네요. 새로운 테마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이번 주는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sometimes you go to the cafe and they have the regular menu of all the standard drinks. But sometimes they have special drinks only at certain times of the year.
0: 그쵸. Regular drinks라고 하면 그냥 기본 음료들을 네. 말하는 거고요. 뭐 그런 기본 음료도 있지만 special drinks, 특별한
1: right.
0: 음료수도 있죠.
1: Maybe in the hot summer, they might offer 식혜.
0: 아, 뜨거운 여름에는 식혜.
1: 네, but in the cold winter, maybe they would offer like a spiced pumpkin latte.
0: Ooh, spiced pumpkin latte. 맛있겠네요. 네, pumpkin 호박인데요.
1: Mm-hmm.
0: 네, 호박으로 만든 그런 라떼. 겨울에는 그런 음료수를 제공할 수도 있죠. 그런 음료수. 계절 음료라고 하는데
1: 맞아요.
0: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Seasonal would be the word
0: 아하.
1: because it happens with the season. So your question, the whole sentence would be,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0: 계절 음료 있나요?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이렇게 물어볼 수 있네요. 저는 특히 여름에는 수박 주스 꼭
1: 네.
0: 마시고요. 겨울에는 생강차? 근데 생강차는 사실 1년 내내 마실 수 있기는 한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지만 여름에는 무조건 수박 주스입니다.
1: Yeah. Many 자, people in the US go for the pumpkin spice lattes.
0: 아, pumpkin spice latte. 맛있어요. 자,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요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요 표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문장은 다시 한번 뭐였죠?
1: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0: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입니다. 자,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라고 하면 계절 음료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뭐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은 뭐뭐를 가지고 계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가지고 있냐? 라고 할 때는 Do you have 뭐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Do you have? 기억나시죠? 자, Do you have? 라고 물어봤는데 뭐뭐가 하나라도 있나요? 라는 의미로 any 라는 거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any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에요. Do you have any 뭐뭐?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게 계절 음료잖아요. 계절 음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seasonal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seasonal, 계절의 라는 뜻이고요. drinks가 바로 음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우리는 그냥 음료라고 표현하잖아요. 통합적으로 음료를 뜻하기 때문에 drinks, s가 꼭 들어가고요. So,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라고 물어보면 계절 음료가 있나요? 라는 뜻이 돼요.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다시 한번,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표현 다시 한번 크게 연습해 볼까요?
1: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0: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1: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0: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패턴 연습해 볼게요. 오늘은 어떤 패턴을 연습해 볼까요?
1: Well, our sentence was,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0: Mm-hmm.
1: So we're going to change seasonal drinks. So, do you have any 뭐뭐?
0: Seasonal drinks를 빼고 다른 걸 넣어서 뭐뭐가 있나요? 라는 말인데 any가 들어간다는 거 요거가 이제 핵심인 거죠. Do you have 뭐뭐라고 해도 되겠지만 뭐뭐가 하나라도 있나요? 어떤 종류의 뭐뭐가 있나요? 라는 느낌으로 any가 들어간다는 거 요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1: Do you have any decaf drinks?
0: Oh, decaf. 요거 줄임말이죠. It's a shortened mm-hmm. form.
1: Right. Most drinks that you get at the cafe, mm-hmm. they have caffeine.
0: 맞아요.
1: But some coffee is decaffeinated, so it was called decaf.
0: 그쵸. Caffeine이라고 하면 카페인이에요. 발음이 조금 다르죠? Caffeine. 근데 이 카페인이 없는이라고 할 때는요. Decaffeinated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길어요.
1: 네.
0: 그래서 그걸 줄여서 decaf라고
1: right.
0: 하는 거예요.
1: Now some people think decaf has no caffeine, but mm-hmm. that's not right. It still does have caffeine.
0: 맞아요. Zero caffeine이 아니고 decaf이잖아요. 그래서 카페인의 줄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살짝 들어가 있는 거죠.
1: 네.
0: So, 디카페인 음료 있나요? Do you have any decaf drinks? 이렇게 물어보죠.
1: You might also ask, do you have any vegan dishes?
0: Vegan, 비건이죠. So, 비건 요리가 있나요? Do you have any vegan dishe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1: Do you have any non-dairy options?
0: Non-dairy. 자, 일단 dairy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Dairy. 스펠링은요? Mm-hmm.
1: Dairy is D-A-I-R-Y.
0: 요 단어랑 diary랑 맨날 헷갈려요.
1: right.
0: Diary는 D-I-A-R-Y인데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일기장 diary라고 하잖아요. Dairy는 유제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non-dairy라고 하면 유제품이 안 들어간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non-dairy options? 라고 하면 유제품이 안 들어간 메뉴가 있나요?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옵션은 사실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을 얘기할 때 선택들이니까 안 들어간 메뉴나 음식이 있냐?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1: Mm-hmm. Oh, welcome to our library. How can I help you?
0: 네, 도서관에 왔는데요. 아, 제가 찾고 있는 게 있는데, Do you have any books about animals? 동물에 관련된 책이 있나요?
1: Of course. 물론이죠. They are right here. 바로 여기 있습니다.
0: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1: 네.
0: 그럴 때 쓸 수 있겠네요. Do you have any books? 책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뭐와 관련된 about 뭐뭐 요거를 뒤에 또 붙여준 거네요.
1: 여러분, do you have any start English books for next month?
0: I have. 저는 있어요.
1: If you don't, now is a great time to go pick it up so you can continue to study uninterrupted.
0: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요, 만약에 구독을 하잖아요. If you subscribe, you can get discounts.
1: Oh, Do you have any discounts?
0: 오,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할인이 있나요? Do you have any discounts?

0: 자, 그리고 우리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discount를요. DC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1: Mm-hmm.
0: 네.
1: DC i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0: Washington DC.
1: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0: 형제 자매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이게 brothers 복수, sisters 복수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복수로 물어봅니다.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근데 사실 brothers or sisters 좀 길잖아요. 좀 더 고급스러운 mm-hmm. 단어가 하나 있긴 하죠. Do you have any siblings? Mm-hmm. 이렇게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1: Do you have any tips?
0: Do you have any tips? 그쵸. 팁이 있나요? 나한테 알려줄 힌트 같은 거 그런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고요.
1: Do you have any wet wipes?
0: Wet wipes. 아, 물티슈네요. 그렇죠?
1: 네.
0: Wet는 젖은 이란 뜻이고요. Wipe는 이렇게 닦는 어떤 물건, 뭐 행주나 이런 거를 wip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wet wipes, 물티슈를 뜻합니다.
1: Do you have any convertibles available?
0: Convertibles. 자동차 중에서도요. 우리는 오픈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뚜껑이 열리는 차를 convertible이라고 하죠. 그래서 do you have any convertibles available이라고 하면 이용 가능한 오픈카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겠네요.
1: Now, if you guys like games, mm-hmm. there's a very popular card game that uses this sentence a lot. Go fish. Have you ever played Go Fish, Kaylin?
0: 저 옛날에 해봤던 것 같아요.
1: The game, you have to ask that question over and over again. Mm-hmm. Do you have any swordfish?
0: Do you have any swordfish?
1: Do you have any flounder?
0: Oh, do you have any flounder?
1: You ask the fish. And if they have the fish, they say yes, and they give you the fish. And if they don't have the fish, you have to go fish.
0: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 게임을
1: 네, 기억났어요, 이렇게 보면.
0: 아, do you have any flounder? Do you have any swordfish? 이런 거를 이제 쓴다고 합니다. 한번 그 게임도 해보세요. 자, do you have any 뭐뭐?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복습해볼게요.
1: Do you have any decaf drinks?
0: Do you have any decaf drinks?
1: Do you have any vegan dishes?
0: Do you have any vegan dishes?
1: Do you have any non-dairy options?
0: Do you have any non-dairy options?
1: Do you have any books about animals?
0: Do you have any books about animals?
1: Do you have any discounts?
0: Do you have any discounts?
1: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0: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1: Do you have any tips?
0: Do you have any tips?
1: Do you have any wet wipes?
0: Do you have any wet wipes?
1: Do you have any convertibles available?
0: Do you have any convertibles available?
1: Do you have any swordfish?
0: Do you have any swordfish?
1: Nope, go fish.
0: Nope, go fish. 게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Do you have any 뭐뭐 연습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기 전에 우리말로 들으면서 여러분 연상 먼저 해보세요.
2: 계절 음료 있나요?
3: 네, 펌킨 스파이스 라테와 애플 시나몬 차가 있어요.
2: 펌킨 스파이스 라테가 딱 좋겠어요.
3: 좋은 선택이에요. 지금 인기가 정말 많아요.
0: 아, 맛있겠네요. 겨울인가 봐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계절 음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 질문은 여러분 영어로 술술 나와야 되겠죠? 네, 펌킨 스파이스 라떼와 애플 시나몬 차가 있어요. 요건 뭐 음료 이름만 잘 알면 되겠고요. 펌킨 스파이스 라떼가 딱 좋겠어요. 딱 좋겠다. 완벽하게 들리네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선택은 choice.
1: Mm-hmm.
0: 뭐 그걸 쓰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기가 정말 많아요. 자, 인기가 많은 이라는 표현은 어떤 걸 쓰면 될까요? Popular 쓰면 되겠죠.
1: Mm-hmm.
0: 자, 지금은 now?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이거는 어떻게 말하죠? 오른쪽이랑 똑같은 단어를 쓰면 돼요, 여러분. 자,

0: 다 기억하면서 그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1: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2: Yes, we have a pumpkin spice latte and an apple cinnamon tea.
1: The pumpkin spice latte sounds perfect.
2: Great choice. It's very popular right now.
0: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계절 음료 있나요?
1: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3: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0: 그쵸.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요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네, 펌킨 스파이스 라떼와 애플 시나몬 차가 있어요.
2: Yes, we have a pumpkin spice latte and an apple cinnamon tea.
3: Yes, we have a pumpkin spice latte and an apple cinnamon tea.
0: 네, 펌킨 스파이스 라떼는 다른 데서도 팔 수 있고 애플 시나몬 티도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앞에 어랑 언이 들어간 거고요. 요 음료수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이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3: Mm-hmm.
0: 그리고 펌킨 스파이스 라테. 펌킨 스파이스라는 향신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펌킨 스파이스드 라테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펌킨 스파이스로 맛을 낸 라떼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애플 시나몬은 뭐 사과와 시나몬이 들어간 차의 이름이고요. 펌킨 스파이스 라떼가 딱 좋겠어요.
1: The pumpkin spice latte sounds perfect.
3: The pumpkin spice latte sounds perfect.
0: 자, 이제 여기서 the라고 한 거는 이 집의 펌킨 스파이스 라떼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딱 좋겠다. Sounds perfect 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Sound perfect는 완벽하게 들리네요. 딱 좋겠다 라는 의미죠. 좋은 선택이에요. 지금 인기가 정말 많아요.
2: Great choice. It's very popular right now.
3: Great choice. It's very popular right now.
0: 좋은 선택이에요 라는 표현은
3: Great choice.
0: 그쵸. Great choice.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It's very popular right now 라고 얘기를 했는데 popular 썼네요. 그쵸. 인기 있는. Mm-hmm. 지금 당장은
3: Right now.
0: 그쵸.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3: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1: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2: Yes, we have a pumpkin spice latte and an apple cinnamon tea.
1: The pumpkin spice latte sounds perfect.
2: Great choice. It's very popular right now.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Today's mission sentence was
3: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0: 자, 여기서는요, have any. 여기 연음되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ave any. 그리고 seasonal. 앞에 그 강세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So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진짜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덥지만 우리 또 영어 공부하니까 시원하셨죠? 이제 9월도 기다리시면서 네, 많이 공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3: Amazing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English.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2: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3: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4: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3: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1: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6: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이고요.
1: Hello, everyone. Welcome to another week. This is Juch.
6: 네, 이제 8월 하고도 마지막 날 31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Last day of August. You know what that means?
6: What does that mean?
1: You should all go to the nearest bookstore and buy the September book.
6: 네, yes. 그렇습니다. 자, 이제 9월이 멀지 않았거든요. Yeah. 좀 더 아름다운 그 계절 9월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저희 Easy English 교재와 또 프로그램이 yeah.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Yeah, we always say this. It's always best. You learn best when you study together with the book.
6: 그렇습니다. Yeah. 그게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1: That's right.
6: 또 yeah. 우린 또 한국인들은 공부하는 모드가 웬만하면 다 잡혀있는 그러니까 공부
1: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듣고 흘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으면서 그 내용을 눈으로 또 보면서 이제 입력한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또 손으로 써가면서 또 입으로 말해가면서 또 머릿속에 생각해가면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1: It's very, very important.
6: 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까지 이제 입력을 시키는데 input 하는데 강화가 안 되겠어요?
1: Of course. It will strengthen your learning for sure.
6: Right. Yes.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영어를 참 저 사람은 영어 좀 잘한다. 어떻게 저 사람 영어 저렇게 잘할까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right. 있어요. 한두 명이라도. 근데 그럴 때 뭐 아주 잘하다기보다 나보다 더 잘한다. 뭐 이런 경우에. 근데 반드시 그런 분들은 책하고 같이 합니다.
1: That's 네. right. Always.
6: 그렇습니다.
1: Absolutely.
6: 그 한국에 와 있는 그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영어 한국말 되게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1: Right, right.
6: 정말 다 책 가지고 공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1: Yeah. I have the same experience. 옛날에 이제 다른 언어 배울 때 네. 그냥 막 듣고 막 따라하기 나쁘진 않은데
6: 네, 네, 네.
1: when you study together with a textbook, I remember better, longer, and I feel like I'm really learning.
6: So. 그렇죠. 네, 이제 책 얘기 그만하고
1: yes, anyway.
6: 네, 우리 눈앞에 있는 8월호 158쪽
1: Last day.
6: 네, 158쪽이 되겠습니다. 자, 샘이라는 친구가 지금 한국을 여행하는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약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겨서 근처에 약국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나가던 현지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길을 묻고 안내하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자, 들어보세요.
7: Shilehamnida. 이 근처에 약국이 있나요?
6: 한국말 잘하시네요. 네, 근데 저 지하철역 바로 맞은편에 하나 있어요.
7: 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6: 그럼요. 5분 정도밖에 안 걸릴걸요?
7: 아, 좋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6: 저만해요.
1: 진정한 외국인이네요.
6: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이런 상황을 외국에서 내가 이제 맞닥뜨렸다라고 할 때 만났게 됐다 할 때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1: 오늘 내용 진짜 좋아요.
6: 아,
1: 왜냐면 이 약국이라는 단어가
6: 네.
1: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6: 아, 그래요?
1: 미국이랑 영국이랑 호주랑 뉴질랜드랑 다 달라요.
6: 어머, 선생님, 그 어떻게 달라요?
1: 일단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6: Pharmacy.
1: Pharmacy.
6: 네.
1: 또는 drugstore.
6: Drugstore.
1: 둘 다 뭐 번갈아 쓰잖아요.
6: 네.
1: Pharmacy, drugstore. 저기 호주 가니까 네. chemist라고 해요.
6: Chemist.
1: 그 화학자.
6: 화학자.
1: 그 chemist. 그러니까 또 영국 가니까 또 다른 표현을 쓰더라고요. 거기서는 뭐라 그러더라? 아, 또 뭐 다른 표현 있었어요.
6: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네.
1: I remember it was a different word.
6: Oh, okay.
1: So I thought like, wow.

0: everybody speaks English, but the way they express pharmacy is different.
1: Yeah. Yeah. 근데 그 drugstor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약국이잖아요. Drugstore, 약을 yeah. 파는 곳. 근데 이제 저희가 어릴 때 배웠을 적에는 그 영어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야, 약국에서 말이야, 미국은 약국에서 치약도 팔고 칫솔도 팔고 뭐 그런다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신기했었어요. Which 그쵸, is 그쵸. actually true. 실제도 right.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안경도 팔고 옷도 파는 곳도 있고 심지어 신발도 팔고. 근데 right. 그래서 drugstore라고 할 때 그 옆에 그렇다고 약을 팔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약을 파는 분명히 섹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ight. 일단 자포화 같은 거를 또 파시더라는 거죠.
0: 그죠? 자포, yeah, 그쵸. They, 네. It's not just medicine. They also say sell skincare.
1: Right.
0: It feels like a convenience store for your health.
1: Right.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drugstore 하면은 약이 없냐 그게 아니라 네. 아까 주치생 말씀처럼 drugstore 라고도 실제 쓰긴 쓰는데 네. 그 안에서 약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판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네. pharmacy 하면은 약국이 되는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pharmacist 라고 하면 약사분이 되겠죠.
0: Right.
1: 네.
0: pharmacist.
1: That's right. 자, 여기서는 이제 pharmacy를 찾고 있는 건데요.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약국이 있나요? 없나요? 를 물을 때
0: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1: 그렇습니다. Excuse me. 일단 뭐 어떤 사람에게 그 갑자기 뭘 물어봐야 될 적에 다짜고짜 Where is the pharmacy? 이렇게 묻기보다는 Excuse me 라고 일단 주의를 끌고 난 다음에 Excuse me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0: Right, right.
1: 그리고 있어요? 라고 할 때 Is there? Is there? 라고 시작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Is there a pharmacy? 약국이 있어요? Around here. 이 근방에가 되는 거군요.
0: Yeah. 있나요? 없나요? 이 패턴은 꼭 외우세요.
1: 네.
0: Is there a 뭐뭐뭐?
1: Is there a 뭐뭐뭐? Yeah. 네.
0: Is there a bookstore around here?
1: Is there a bookstore around, her, around here? I need to buy a... 그랬죠?
0: Easy 네. English, that's
1: 네.
0: right.
1: 그게 하려고 그랬죠. 네.
0: Is there a Korean restaurant around here?
1: 네. Is there 그쵸. a Korean restaurant around here?
0: That's
1: 해도
0: right.
1: 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 장소. 뭐 is there 뭐 아까 pharmacy 말씀하셨고 is there a 뭐 bus stop,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를 물을 수도 있겠고.
0: That's right.
1: 그런가 하면은 is there a chair that I can use?
0: Or 내가, borrow?
1: 그렇죠.
0: Sure.
1: 내가 빌리거나 쓸 수 있는 의자가 혹시 하나 남는 게 있을까요? 라고 할 적에도 Is there a chair that I could borrow? 라고 sure. 할 수 있겠고. 근데 혹시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0: Is there a problem?
1: Is there a problem? 그렇죠.
0: How may I help you? Is there a problem?
1: 그렇습니다. How yeah. may I help you?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Is there a problem? 문제가 있을까요? Yeah. 그래서 Is there 뭐뭐뭐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Yeah. 자,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라고 하는군요. Mm-hmm. 이 부분 들어보세요.
2: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1: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했더니, 네, 지하철역 바로 맞은편에 하나가 있어요.
0: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1: 그렇습니다. Yes, 일단 있다. 라고 한 다음에 there is one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도 is there 라고 시작했잖아요. 뭐뭐가 right.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네, right. 있어요. Yes, there is 라고 답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there is one 그러니까 there is a pharmacy 라고 말할 거지만 바로 묻는 사람이 pharmacy라는 말을 했으니까 우리말로도 네, 하나 있어요 라고 보통은 말하지 약국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아, 네, 하나 있어요.
0: Right.
1: 한 곳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군요.
0: 왜냐하면 a pharmacy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1: 네.
0: anytime somebody asks is there a 뭐뭐뭐 you should always say yes, there is one.
1: 네.
0: 여러 군데가 있는데
1: 네, 네.
0: 제일 가까운 게 across the street니까 there's one right across th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1: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는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 바로 맞은편. 여기 바로에 해당하는 것이 right가 되는 거고요. 맞은편에 라는 게 acros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그래서 이제 지하철역으로부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라는 말이 yes. from the subway station이군요.
0: That's right.
1: 네.
0: From the subway station.
1: 그러면 EBS 바로 맞은편에
0: yeah.
1: 워터파크가 하나 있습니다.
0: There is, you're right.

0: Yes, there is. 그럼 어떻게 말해요?
1: Yeah, there's a water park, park or there's one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EBS.
0: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EBS. That's 혹은 right across from EBS 해도 되잖아요.
1: Right across from EBS?
0: 네.
1: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EBS?
0: 네.
1: They're both fine.
0: 그렇죠. Yeah. Across the street 하거나 the street를 빼고 right across from 어디 어디라고 하거나 자 기준이 되는 곳을 말할 때 across from 어디 어디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1: Perfect.
0: 네, 여기서는 sentence again, please.
1: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0: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자, 그랬더니 아, 그래, 그렇구나. 근데 거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1: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0: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라고 묻습니다.
1: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0: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1: 근데 이게 애매해요.
0: 네.
1: 그 걸어갈 수 있는 거리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0: 네네.
1: 누구 기준에서 걸어갈 수 있냐? 나는 뭐 5km 걷는 거 no problem.
0: 네.
1: 누구는 500m만 걸어도 oh, it's not walking distance.
0: 500m 먼 거리죠.
1: 500m 어떻게 멀어요? 바로 여기인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보이는데.
0: 이런 분 시골길에서 만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1: 저기 이런 차예요. 이런 차.
0: 과수원 어디 있어요? 저기
1: 바로 저기.
0: 하루 종일 걸려도 안 나오는.
1: 바로 여기가 1km야.
0: 자, within이 나왔는데요. 그 거기까지 안 가고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 within이 되는 거죠.
1: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그냥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애매하긴 해요.
0: 아, 그래요?
1: 제 기준으로는 뭐 1km 걷는 건 정말 괜찮은데 walking distance라고 하면 조금 멀을 수 있겠죠.
0: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1: 아,
0: 자, 여기서는 is it?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Is it? 하고 시작해서 within walking distance. 자, 우리가 walking distance 하게 되면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말 그대로 walking distance가 됩니다. 그 walking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걸어가는 뭐 걷기라는 뜻이 되잖아요.
1: Right.
0: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미장원을 갔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 그 walking 손님들이 많아요.
1: 워킹 손님. 손님.
0: 네.
1: 그쵸.
0: 근데 그 워킹이라는 말이 예약을 하지 않고 가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그냥 오다 가다가 걸어가다가 그야말로 쑥 들어가는 경우.
1: 그쵸.
0: 근데 그걸 walk-in이라고 해서 IN을 해야 되는데 그 ING로 발음하시는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1: 원래 스펠링이 walk하고 이제 dash IN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빨리 발음하면 walking처럼 들릴 수 있어요.
0: 그럴 수 있어요.
1: 근데 walking이 아니고 walk-in.
0: 그렇습니다.
1: Walk-in customer.
0: 그렇죠.
1: Yes.
0: Walk-in customers. Yes. 그래서 그냥 예약하지 않고 오시는 손님들 할 때 walk-in이라고 하시는 게 맞지 walking이라고 하시면 비슷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
1: This is a really important distinc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Right,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0: 그렇죠.
1: Right.
0: 의미가 다릅니다. Yeah. 여기서는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3: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0: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선생님, 이렇게 walking distance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날 때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1: Can I walk there?
0: 그렇죠. Can I walk there?
1: Oh, can I walk there?
0: Can I walk there? 저 좀 봐보세요. 저 보시기에 딱 보니까 저 정도면 걸어갈 수 있겠다 싶으세요? Can I walk there? 라는 말로 제가 거기 걸어갈 수 있을까요?
1: 제 기준으로는 walking distance 하면 less than 10 minutes.
0: 그렇죠.
1: Yeah, so if I can walk there in less than 10 minutes, it's walking distance.
0: 그렇습니다. Yeah. 그래서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라고 하시거나 can I walk there, do you think? 라고 하시거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아유, 그럼요. 라고 하면서
1: definitely.
0: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1: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0: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1: Right.
0: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인데 쭉 이어서 말하니까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시간이 이만큼 걸린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들 때 It takes 라고 시작하잖아요.
1: Right.
0: It takes 뭐 10 minutes to go to school 뭐 이렇게 말하면 아침에 학교 갔는데 10분 걸려요 라고 한다든지
1: right, right.
0: 여기서는 그 It take가 맞는데요. 중간에 들어오는 말이 should only가 들어왔어요.
1: Should only.
0: Should only.

0: 그럴 거예요라는 딱 확실하게 5분이 아니라 그냥 5분 정도
1: 그렇죠.
0: 걸릴 거예요.
1: 맞습니다.
0: 약간 이런 뉘앙스죠.
1: 그렇습니다. So it should only take 하게 되면 겨우 이 정도밖에는 안 걸릴 것임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0: Right. Thanks, thanks for the help. For the help. 그렇죠. 얼마 전에도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Thanks for letting me know. 네, 이렇게 말
0: 그렇죠. Righ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구체적으로 뭐가 고맙다고 하는 건지를 물론 안 해도 되는데 땡큐만 해도 되지만 그러나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버리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thanks for your help 해도 괜찮아요.
0: Thanks for your help.
1: Oh, thanks for your help.
0: 그렇죠. Thanks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 Yes.
0: Thanks for the help. 둘 다 좋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들어보죠.
2: Definitely.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3: Great. Thanks for the help.
0: 네,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3: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2: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3: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2: Definitely.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3: Great. Thanks for the help.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선생님. 그 영국에서도 약국을
1: 케미스트라고 하나요?
0: 네, 그런가 봐요. 아, okay. 알아보니까 그러네요.
1: Well, UK and Australia, they right. share a similar history, so uh-huh. I guess they share the same word.
0: I guess so.
1: I just thought it was interesting.
0: 네,
1: chemist.
0: 그러니까. Chemist.
1: We're used to pharmacy
0: 네.
1: and drugstore.
0: 맞아요. 네. 자, 지역에 따라서 또 이게 부르는 그런 명칭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1: Mm-hmm.
0: 네, 자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로 각 문장 두 번씩 말해볼게요.
1: Let's go.
0: 실례합니다. 저 이 근처에 약국이 있을까요?
2: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1: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0: 네, 지하철역 바로 맞은편에 하나 있어요.
2: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1: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0: 아, 거기가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2: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1: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0: 그럼요, 5분 정도밖에 안 걸릴걸요?
2: Definitely.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1: Definitely.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0: 아유, 그럼 좋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Great. Thanks for the help.
1: Great. Thanks for the help.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Good job, everyone.
0: 그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can I walk there, do you think? 이렇게도 물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짧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1: Yeah.
0: It's a short walk.
1: Oh, that's perfect.
0: 네.
1: It's a short walk.
0: It's a short walk.
1: Only about 5 minutes.
0: 그렇죠. Only about 5 minutes. 이렇게도 no.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근데, it's a short walk.
0: 그렇죠. 거기 금방 또 운전해서 금방 가는 거리예요. 하면은 it's a short drive.
1: That's the same expression, yeah. It's a short drive. Again, just drive 5 minutes.
0: 그렇죠.
1: It's 맞아. A short drive.
0: It's a short drive.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Perfect.
0: 다양한 표현들 저희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1: Uh-huh.
0: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Well, we'll see you guys in September, right?
0: 네, 그렇죠. 아유, 정말 아주 그 설렙니다.
1: Yes,
0: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1: Mm-hmm.
0: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업해봐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브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오에 겐자브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에 겐자브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ispatch. 뜻은 급파하다, 파견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national fire mobilization order has been issued to dispatch emergency water supplies across South Gyeongsang province, where an extreme heat wave and drought have caused reservoir levels to plunge. 여기서 dispatch라는 표현은 신속히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government dispatched rescue teams to the area. 정부는 해당 지역에 구조대를 급파했습니다. 뉴스에서 dispatch troops, dispatch aid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긴급히 보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ispatch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Monday, the 31st of August, and I'm your host, Che Soo Jin. A public safety video designed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golden time for cardiac arrest has gone viral in the most adorable way. Now, the video stars a clever Jack Russell Terrier named Cindy, who realistically performs CPR by pressing her front paws onto a mock patient's chest.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잭 러셀 테리어 한 마리가 사람의 가슴 위에 두 발로 힘껏 심폐소생술을 하는 영상이 최근 조회수 180만 회를 기록하는 등 엄청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개의 이름은 신디인데요.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한 소방관의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Produced by the Gyeonggi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the project earned the top video prize at the 2026 Active Administration Support Challenge Contest, and the department staff donated the entire 1 million won prize money to a charity supporting local fire victims. 화제의 이 영상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제작한 것으로 심정지의 골든타임 4분 내에 시행하는 CPR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거였다고 합니다. 같은 의도로 제작한 또 다른 신디의 CPR 영상은 정부가 주관한 행정 관련 공모전에서 영상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는데요. 경기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또 상금 100만 원을 전액을 화재 피해자를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하네요.
1: Well,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Monday morning on the very last day of August is Shane Ham. Morning, Shane.
2: Good morning, Sue. It is indeed the last day of August,
1: it
2: huh?
1: It is, yeah.
2: Yeah. This, oh, good girl, Cindy. She's such
1: a
2: good girl.
1: I know, yeah.
2: Yeah.
1: Performing CPR.
2: I know. We don't deserve dogs. They're too smart,
1: yeah,
2: you know.
1: Too good for us.
2: Yeah, they are. And, you know, does Cindy actually think that she, does she know that she's performing CPR? Probably not.
1: I don't know. She's learned it somehow. Yeah. Well, obviously.
2: Well, she goes through the motions, right?
1: Yes, exactly. Yeah.
2: Yeah. I saw the video and it's adorable.
1: It's a promotional video. Obviously,
2: And of course, raises awareness. So
1: yes.
2: She's doing a good job. But apparently, she does other things for the fire department, right? Visits children, practice life saving skills, and teaching all these things through dogs. So for kids too.
1: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119 종합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반려견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 life saving skills에 꼭 필요한 것들을 신디가 알고 있어요.
2: Yeah.
1: 많이 훈련을 받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재미도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CPR, 심폐소생술을 평소에 잘 익혀두고 정말 적재적소에 그 정말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4분 안에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 Right. As a journalist, I've learned CPR through hostel training. And it's always good to re-remind yourself and retrain and practice again, right?
1: Because if you don't do it, then you forget.
2: Yeah. And I don't know, honestly, if I would be able to do it in a real actual situation.
1: Mm.
2: It's very, you know, you have a lot of power in your hands by doing that.
1: I think it's about time I relearned how to do it as well. Because I think it's been a few years since I received training for it. And, you know, there's a specific way of doing it and, you know, tempo and sort of strength that you put into your, you know, how hard you should press and all of that stuff. So it is a technique to be learned.
2: Well, I always learned that the pace or the tempo that you do it is to the tune of Staying Alive.
1: Yes.
2: Did you learn it?
1: Yeah,
2: okay. I heard there's different songs,
1: Staying
2: obviously,
1: alive.
2: With beat, you know, that you go by beats per minute, right? So,
1: yes.
2: Yeah. I'm sure there are other songs that you can use.
1: 맞아요. 여러분도 그 노래를 혹시 잘 아신다면은 그 Staying Alive. Staying Alive.
2: That beat.
1: 요 비트에 맞춰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좋다고 서양에서는 많이 가르치는데,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걸 하지 않으면, 영어로는 performing CPR라고 하거든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또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주 리마인드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Yes, absolutely.
1: 네.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신디에게 하는 말이라고 치고 네가 그러면 내가 뭐가 되니?
2: Ruff, ruff.
1: 자, 네가 그러면 신디가 너무 잘하거든요. CPR을 yeah. 약간 좀 익살스럽게 문장 잡아봤는데 네가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자, 이런 문장을 한번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내 자신이 좀 무안해진다든지 입장이 난처해졌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영어로 바꿔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Let us know how you're doing today. It's a new week. We're entering a new month very soon.
2: Yeah, it's a bit of a gloomy Monday today.
1: It
2: huh?
1: is, yeah. It was slightly raining a little bit when I came into work. And yeah, the skies were very gray. So it's a bit of a gloomy Monday. But nonetheless, let us know how you're doing in your region today. 자,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모한 문장은 1부 마지막에 같이 살펴보면서 선물 받으실 두 분도 발표할 거니까요. 그때까지 열심히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다양한 문장을 보고 저희가 두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2: 'Korea's medical tourism industry continued its rapid double-digit expansion last month, with foreign credit card spending on medical services and related products surging by more than 66% year-over-year.
1: 지난달 우리나라 의료 관광 산업이 두 자릿수의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방한 외국인의 의료 서비스 및 관련 분야에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가리키는 의료 소비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코리안 그룹 BTS has ranked second on Billboard's July Top Tours chart after grossing over 141 billion won across eight European shows during their Arirang World Tour to reach an accumulated 600 billion won in total revenue so far.
1: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월드투어 아리랑으로 빌보드의 7월 톱투어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7월 한 달 동안 유럽에서 진행된 8회 공연을 통해 1,4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데 따른 결과로 지금까지 누적 매출액은 거의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The death toll from the catastrophic Nepal-Tibet border flash floods has surpassed 750 as heavy rains and rough Himalayan terrain severely hamper the deployment of rescuers searching for roughly 3,000 missing people.
1: 네팔 티베트 국경 지역의 대규모 돌발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750명을 넘어선 가운데 약 3,000명의 실종자를 찾으려는 구조대의 투입도 폭우와 험준한 히말라야 지형으로 인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2: A NASA-funded project has successfully developed 3D-printed cookies made from upcycled plastic by using genetically reprogrammed yeasts to transform plastics and agricultural waste into edible proteins, fats, and vanilla flavorings for future long-duration space missions.
1: 미래의 장기 우주 탐사용 식량 개발을 위해 미 항공우주국 NASA가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에서 업사이클링된 플라스틱을 3D 프린팅으로 프린터로 쿠키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쿠키의 재료는 폐 플라스틱과 농작물 폐기물을 유전자 조작된 효모를 통해 식용 가능한 단백질과 지방, 바닐라 향료로 변환한 것입니다.
2: And an international manhunt is underway after two armed men pulled off a broad daylight heist at a Vienna museum, smashing a glass display case to steal a historic 600-diamond Egyptian royal necklace valued at over $4 million.
1: 무장한 남성 두 명이 대낮에 오스트리아 빈의 박물관에 들어와 유리로

0: 된 전시 진열장을 망치로 부수고 600여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약 400만 달러 상당의 유서 깊은 이집트 왕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재 국제에 수배된 상태입니다.
1: 오늘 well,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nday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2: Korea's medical tourism industry continued its rapid double-digit expansion last month, with foreign credit card spending on medical services and related products surging by more than 66% year-over-year.
0: 지난달 우리나라 의료 관광 산업이 두 자릿수의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방한 외국인의 의료 서비스 및 관련 분야에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가리키는 의료 소비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Yeah, it looks like there's no stop in the momentum to yeah. medical tourism here to Korea because in July, spending rose 66.5% and that's building on the annual growth rates of similar amounts, 65% in 2025, yeah. 79% the year before that. Last month alone, foreign tourists spent a total of more than 200 billion won on medical treatments and associated medical products. And the top leader in the market is skincare and cosmetic products. Yep. So dermatology followed by plastic surgery. But the majority, more than half of spending was on products for your skin, dermatology, yeah. right?
0: And by country, it was interesting that people interested in skincare were mostly Chinese.
2: Yep.
0: And then when it came to plastic surgery, it was the Japanese tourists that were really interested.
2: That is interesting. Yeah. But now it's almost, you have to make a pilgrimage if you're visiting Korea to, you know, those multi-cosmetics, you know, olive type of stores,
0: right.
2: you know.
0: Yes.
2: So it's very easy to see people carrying those bags, just humongous bags filled of cosmetics.
0: Exactly. So as you just said, it's not just, you know, the hospitals, but also cosmetic products, all related to beauty, really.
2: Yeah. And this is all based on credit card spending that they measured this, right?
0: Very interesting. Yeah. 네, 그렇습니다. K-의료 관광,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200만 명 이상의 이제 관광객이 최근에 다녀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신용카드 지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66% 이상이 늘었으니까요. 자, 표현을 좀 볼 텐데 two-digit growth. Was it two-digit expansion? What does that mean?
2: Double-digit.
0: Double-digit. Yeah, you're right.
2: When anything here, it's used as an adjective, right?
0: Yes, yes.
2: But no, that two-digit, I know why you said that, though, which I'll get to. But
0: yeah.
2: if something's double-digit, obviously it's something that's higher than 10, 10 or higher, yeah. but less than 100.
0: 그래요, 그래요. Two digits이 아니라 double digits입니다. 제가 잠시 이제 실언을 했는데요. Double digits이라고 하면은 digit가 몇 자릿수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Double이니까 두 자릿수예요. 제가 아마 조금 콩글리시식으로 생각했나 봐요.
2: No, I know why you may have said that because okay. if you go higher than two, you can say triple digit numbers. But from starting from four, you could say I have a six digit salary.
0: That's right,
2: right?
0: actually.
2: So in that way, that's a common mistake.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자릿수나 아니면 한 세 자릿수 정도까지는 double digit, triple digit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quadruple digit, 이건 좀 어색해요. 그래서 그냥 four digit, five digit, six digit, 그냥 숫자를 쓰는 경우가 많고 특히 six digit salary라는 표현은 거의 고정 표현인데 이게 우리말로 치면은 억대 연봉,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숫자 커서 억대 연봉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six digits라는 것은 이제 달러로 쳤을 때 100만 아니죠. 아, what is it? 10만 달러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게 환율에 의하면은 이제 1억이 넘는 거죠. 요즘 뭐 1억 4천, 1억 5천 정도 될 수도 있는데.
2: Now you need to make seven digits. I think. Yeah.
0: 그렇죠. 이제 seven digits 되면 이제 10억 이상이 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six digit, seven digit 하면은 연상되는 금액이 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 달러 기준이기는 한데요. 자, what about related products?
2: Yeah, so we're talking about how foreign credit card spending on medical services and related products, it basically means here, et cetera, products right. that are similar to or connected to medical products or services.
0: Exactly. Related products는 관련 상품이 되겠죠. Related things, 관련.

0: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in related news 만약에 이런다면은 관련 뉴스로 뭐 이런 거를 전해드리겠습니다가 되겠고요. 자, 이번 뉴스는 이렇게 외국인의 의료 소비가 다섯 달째 2천억 원이 넘었다라는 거고요. 작년 한 해에만 200만 명이 이렇게 의료 관광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Korea's medical tourism industry continued its rapid double-digit expansion last month with foreign credit card spending on medical services and related products surging by more than 66% year over year. Here's our next headline.
1: Korean group BTS has ranked second on Billboard's July top tours chart after grossing over 141 billion won across eight European shows during their Arirang World Tour to reach an accumulated 600 billion won in total revenue so far.
0: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월드투어 아리랑으로 빌보드의 7월 톱투어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7월 한 달 동안 유럽에서 진행된 8회의 공연을 통해 14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데 따른 결과로 지금까지 누적 매출액은 거의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You know, the seven boys of BTS are currently in the middle of their world tour right now. Just in July alone, they had four stops in Europe. They actually had one in late June in Spain as well. So we're talking Belgium, you know, Brussels, London, Munich, and Saint-Denis, France, where in France, they in the two concerts they had, they attracted 185,000 people in those concerts, including the prime minister or president of France. He was also there. But BTS was second only because The Weeknd, the Canadian singer, had 16 shows compared to BTS's 8. So that's the only reason that he may have outgrossed BTS. But BTS is now the third artist in music history alongside Beyonce and Bad Bunny to successfully surpass $100 million in monthly ticket sales across multiple months.
0: 캐나다 가수 위켄드도 엄청 탑 가수잖아요. 정말 유명한 가수인데 이게 16회 공연을 해서 벌여들인 수익과 거의 맞먹는 BTS의 8회 공연이었다니 야,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표현을 볼게요. We're talking about grossing over 140 billion won.
1: So when you hear in business or economic news, when something's gross, it's amount of money from sales or revenues before things like expenses, taxes are all deducted. So when you deduct those, it becomes net.
0: 네. 이 gross라는 게 지금은 동사로 썼어요. Gross over $140 billion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총 얼마만큼의 수입을 올렸다. 우리 돈으로 한 1,400억 원 이상의 그런 수익을 올렸다. 그런 뜻인데 gross라는 게 우리가 뭐 GDP, GMP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G가 바로 이 gross죠. 누적 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 As a kid, it means ew, that's gross, right?
0: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의미지만 스펠링이 똑같고 발음도 똑같은데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고 아니면 드라마에서 어른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징그러워 이럴 때 그럴 때도 gross. 이렇게 하기도 해요.
1: Yeah.
0: 경제에서는 그런 의미는
1: I'm not sure 아닙니다. What the connection is.
0: I don't know. Why is it the same word when it has completely different meanings? Anyway, that is the word. G-R-O-S-S. Too gross or gross. 경제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되겠고 What about so far?
1: Yeah, so far simply means up to now. Up until this point. Everything that happened all the way to the present.
0: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라고 할 때 so far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GDP, GMP 얘기했는데 누적된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그냥 총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orean group BTS has ranked second on Billboard's July top tours chart after grossing over 141 billion won across eight European shows during their Arirang World Tour to reach an accumulated 600 billion won in total revenue So far. 잠시 쉬었다가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문무한 문장은 네가 그러면 내가 뭐가 되니? 요거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자, 오프닝에서 강아지 신디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This dog, Cindy, performed CPR in this very adorable video, promotional video, so that people would be more aware and learn how to do it themselves. 김예진 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아기 상어 노래에 맞춰서 CPR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1: 다다다다다다다다. Yeah, that works.
0: Yeah, yeah, exactly. 그래요. 이렇게 노래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은 yeah. 그 순간에 너무나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를 세고 할 때는 숫자가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어서 기준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하면 예, 참 좋습니다. In the same way, the way we say that the seconds go mm-hmm. in English, I think in America they say one Mississippi, two Mississippi
1: yes.
0: is exactly one seconds, two seconds, whatever. But in the UK... I forget it now. I had it yeah. in my head and now it's gone. I'll come back to you.
1: Brain fart, yeah.
0: Yes, brain fart. Oh my goodness, I had it and then, okay, I forgot now.
1: Is it like Yorkshire, Worcestershire?
0: No, no, it's not.
1: It's not a geographical
0: like
1: name. No.
0: But it's a good one. Anyway, I'll come back to that.
1: Okay.
0: 2032님, 저는 국제학교 체육교사입니다. 아, 네. 요즘은 외국에서도 아이들한테 CPR 교육할 때 Baby Shark를 많이 씁니다. 아, 누구나 다 아는 노래니까.
1: Uh-huh. Yeah, that's the most important part.
0: 왜냐면 Stay Alive 모를 수 있거든요.
1: Yeah, we're dating ourselves,
0: 네, 아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Baby Shark는 다 알죠. 네. 자, 7908님. 아, 네. 그 사연 계속. 비가 오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우리 국제학교 체육교사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도 감사하고요. 7908님은 친구가 대학교 때 테니스 수업을 듣자고 해서 같이 들었는데 저는 완전 초짜였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가 초등학교 때 테니스 선수였어요. 아이고, 둘이 유일한 신입생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어찌나 비교가 되고 창피하던지요. 은주야, 듣고 있니?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무모한 문장. 네가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이거죠. 야, 너 테니스 그렇게 잘 치면서 나랑 같이 테니스 이거 이제 수업 듣자고 하면 내가 뭐가 돼? 이런 거죠. 그래요. 지금도... 친하시죠? 자, 민영도님. Good morning, morning special 가족 여러분. 금년에 혹시 가을벌레 소리 들어보셨나요? 어제 저녁에 야구 중계를 보는데 갑자기 아파트 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거죠. 모든 분들이 가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1: Ooh.
0: It's gone a little bit cooler.
1: Yeah, fall is yeah. coming.
0: Yeah, definitely. And yet, I think in the southern regions, in Jeju especially, it's still pretty hot. So yeah. we're having different temperatures here and there, but but nonetheless, yeah, it feels cooler in Seoul
1: yep.
0: and greater Seoul. 자, 그리고 0628님과 방향숙님이 얼마 전에 스파이더맨 보고 왔는데 쉐인 샘 목소리 헐크 배우 닮았다고?
1: Oh, really? Just the voice.
0: 목소리가 헐크의 목소리를
1: I hope...
0: 아, 마크 러팔로의 목소리랑 비슷하다.
1: Really? Oh, wow. Thank you. That's
0: 약간,
1: that's an honor.
0: 아, 저도 한 번도 생각 못 했다가
1: really?
0: 지금 들어보니까 maybe the way you speak might be similar. I'm not sure.
1: Okay. Hopefully not my size.
0: like
1: the
0: Hulk.
1: Yeah, just the voice, right? Okay.
0: Yeah, yeah.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Wow,
0: 네.
1: thank you.
0: All right. Well, let's listen to a BTS song. This is Swim. We'll be right back.

0: BTS 스윔 들으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08월 31일 08시 20분 전북 정읍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 금지며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역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with the headlines. This is number three.
1: The death toll from the catastrophic Nepal-Tibet border flash floods has surpassed 750 as heavy rains and rough Himalayan terrain severely hamper the deployment of rescuers searching for roughly 3,000 missing people.
0: 네팔 티베트 국경 지역의 대규모 돌발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750명을 넘어선 가운데 약 3,000명의 실종자를 찾으려는 구조대의 투입도 폭우와 험준한 히말라야 지형으로 인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1: Yeah, of course, this natural disaster happened last Wednesday, and among the 3,000 missing so far are 9 South Korean citizens, right? The government is doing its all it can to try and locate these missing people. They were all workers at a hydropower project, a construction project that was going on. And what I think authorities are trying to do is they're trying to deploy helicopters, but Nepali authorities are not approving that because the situation is so dangerous right now. And it's so fluid that even the death toll, some accounts have it at over 800, depending on what source you're looking at. But the golden time, as they say, is really running out on searching or finding survivors.
0: Exactly. So conflicting reports as to the number of people dead. But we are either reaching 800 or have already passed it. The situation is incredibly dire. And as you said, 9 Koreans, we're not able to get in touch with them. We have no word on the 9 missing Koreans there either at this point. 현재 사망자 수 800명에 육박하거나 또 넘었다라는 이제 신문 보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계속 카운팅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외신에 따라서 조금씩 보도가 다릅니다. 이제 7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거는 다 공통적으로 이제 똑같은 내용이라서 저희는 헤드라인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아, 3,000명 이상의 실종자 그중에서 이제 우리 국민 9명도 지금 현재 실종 중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그 현지에 있는 수력발전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연락이 뭐 통 닿지 않고 또 헬기로 접근하기도 지금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국이 이제 불어 허락을 하지 않고 있어서 상황이 상당히 지금 좀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Okay, so this flash flood. It was because of the glaciers that melted, right?
1: That's what's what scientists think happened, right?
0: Okay. So what is a flash flood, though, first of all?

0: display case to steal a historic 600-diamond Egyptian royal necklace valued at over $4 million.
1: 무장한 남성 두 명이 대낮에 오스트리아 빈의 박물관에 들어와 유리로 된 전시 진열장을 망치로 부수고 600여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약 400만 달러 상당의 유서 깊은 이집트 왕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재 국제 수배된 상태입니다.
0: Yeah.
1: Another brazen theft at a museum. But what was different about this one?
0: Yeah, this happened during the middle of the day.
1: And they paid.
0: They purchased tickets just as, you know, general visitors, general admission. They went in.
1: So they went in through the front door.
0: Through the front door, just, you know, posing as visitors here.
1: Goodness.
0: And they pulled off this heist. It's believed they were armed, too, with the firearm, right?
1: Right,
0: but, you know, police dogs were dispatched. This international manhunt is underway. But even on this show alone, we've talked about these sort of heists happening in European museums over the past couple of weeks and months. So it seems like there's a trend here happening.
1: 또 백주대낮에 정말 이렇게도 뻔뻔할 수가 있는지.
0: Brazen, right?
1: 네, brazen. Yeah. 그런 이제 도난 사건이 박물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55억 원 상당의 목걸이를 훔치고 달아난 두 명인데요. 좀 독특한 점이라면은 입장권을 끊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와서 관광객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들고 달아난 거예요. 다른 도둑들은 이전에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도 그렇고 그 외에 유럽의 박물관들에서는 뭐 이게 낮에 다른 뒷문이나 창문,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밤에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0: Yeah.
1: 네, okay, let's have a look at to pull something off.
0: Yeah, they pulled it off. They pulled this heist off, meaning that they were successful.
1: Yep,
0: they were able to complete it, accomplish it.
1: Heist라는 단어 우리가 최근에도 한번 봤었죠. 이런 이제 도난 사건들을 heist라고 다 부릅니다. 근데 이제 pull it off라고 하면은 해내다, 성사시키다, 성공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데 wow, I pulled it off. I did it. 근데 여기서는 강도들이 이렇게 목걸이를 들고 달아났다라는 의미로 they pulled off a heist.
0: Yeah.
1: And it was a broad daylight heist.
0: Yeah. So you could say this is redundant because day, you know, it's in broad daylight.
1: Yeah.
0: Meaning that it happened in the middle of the day, you know, when there's plenty of natural light, I guess you could say. But it basically means more it was happening in open full view.
1: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백주대낮인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의미가 중첩이 되는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daylight가 이미 좀 밝은 낮이란 뜻이지만 broad까지 합쳐지니까
0: 대낮.
1: 백주대낮이 되는 거죠. 정말. 누구나 볼 수 있는 태양이 이렇게 멀쩡히 떠 있는 그 시간대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an international manhunt is underwa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An international manhunt is underway after two armed men pulled off a broad daylight heist at a Vienna museum, smashing a glass display case to steal a historic 600-diamond Egyptian royal necklace valued at over $4 million.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with Shane Ham. 오늘의 무모한 문장 영어로 바꿔주세요. 네가 그러면은 내가 뭐가 돼? 자, 요거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연도 좋고요.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Let's listen to Sienna Spiro now with Great Expectation.

0: 자, 오늘 모닝 헤드라인즈에서 뽑은 주요 표현 5개 셰인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Let's start with double-digit something.
1: Mm-hmm. The company reported double-digit growth in sales this year.
0: 회사는 올해 매출을 이제 두 자릿수로 기록을 했습니다. 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매출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two-digit라는 표현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숫자만 묘사를 할 때는 이게 두 자릿수야. 이럴 때는 this is a two-digit number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자 double-digit는 보통 growth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뭐 늘어났다든지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so far.
1: Yeah, up until now. For example, the movie has earned $50 million so far at the box office.
0: 네. 그 영화가 지금까지 대략 한 5천만 달러를 벌여들였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o far, 지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to hamper.
1: Mm-hmm. Strong winds hampered firefighters battling the blaze.
0: 이거 해석할 때는 영어식으로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의역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제 강한 바람이 소방대원들을 방해했다. 뭐 영어식 표현이니까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강풍으로 인해서 소방대원들이 이 소방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1: yeah.
0: 볼 수 있겠죠.
1: That's a good point because if you did it the opposite way in English, it becomes a passive sentence, right?
0: Yeah,
1: so then
0: exactly.
1: it weakens. The focus is more on the firefighters and not the winds.
0: 맞아요. 그리고 영어 뉴스에서는 특히 수동태보다는 능동태 쓰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바로 어떤 이제 느낌상 이렇게 뭐 돌려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직설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에서는 날씨를 의인화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우리가 hit 같은 경우에도 winds hit the region 뭐 이런 식으로 날씨가 뭐뭐를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뭐뭐뭐를 했다. 이렇게 의인화하는 게 영어식 문장 구조입니다. 자, 이어서 edible.
1: Mm-hmm. The restaurant uses edible flowers in many of its desserts.
0: 네, 그 레스토랑은 디저트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에 식용 꽃을 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식용 할 때는 edible이라는 표현을 쓰죠.
1: It's probably a fancy restaurant.
0: Maybe.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To pull off.
1: The filmmakers pulled off some incredible special effects on a limited budget.
0: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영화 제작자들은 대단한 특수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성사시켰다 해내다 라고 할 때 pull off something or pull something off. 반드시 그 pull하고 off까지 있어야 돼요.
1: Yeah.
0: 그냥 pull 하면은 잡아당기는 거죠.
1: Phrasal verb.
0: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리뷰해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아, 네가 그러면 내가 뭐가 돼?
1: Yeah.
0: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오늘 무모한 문장 미션이었습니다. 어떻게 써 주셨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서진화 님. Then what about me?
1: Yeah, I like this because this is sort of, you know, you're not thinking of it too complicated.
0: Yeah,
1: right? This
0: yeah.
1: is very simple and it sure. gets the same message across. Then mm-hmm. and I like the use of the comma here because you need a little pause there. So then what about me?
0: 나는 oh, no. 그럼 나는 이거죠.
1: Yeah.
0: Short and simple.
1: Yeah, yeah. you feel sorry for you want sympathy for yourself.
0: 그래요. Right? Yeah. 네. 자 조영수님은 you're a cut above me. What a bummer.
1: Yeah. Okay. So this is in contrast to the one before. So this one's a little bit more self-deprecating, I would
0: yeah,
1: say, right?
0: Yeah.
1: So you're better than me, mm-hmm. meaning right? You're
0: and
1: a cut above me.
0: Sarcastic as well.
1: Yeah. So what a bummer, huh? You're so good. You
0: 아, 넌 나보다 한 수 위구나.
1: right.
0: 아유 정말 뭐 이런 느낌으로.
1: Yeah.
0: You're a cut above me.
1: Yeah, very good.
0: Mm-hmm. 박선영님, It makes me feel like I'm nothing.
1: Oh, okay. So again, hopefully we're taking this tongue in cheek, but if you feel like you're nothing, that means you feel like you're worthless, mm-hmm. right? So I don't think Cindy the dog would make you actually feel worthless. In a way, maybe, but this is a great sentence, though. Mm. It makes a good sense, and it works in this sort of context.
0: Yeah, because the self-deprecating humor in English has to still be humorous.
1: Yes.
0: You don't want to... you know, get people to pity you.
1: No, it shouldn't be literal, right?
0: No. Yeah.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잘 만드셨는데 이제 다만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뭐라 할까요? 좀 과하게 self-deprecating하는 느낌이 있어요. Mm-hmm. 그래서 영어에서는 적당히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요 유머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Uh-huh. 근데 또 너무 오게 나는 아무 가치도 없구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약간 분위기가 뭐랄까요? 좀 무한해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도전이었습니다. 문장 뭐 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요. 곽지훈님, What does that make me?
1: Yep, this was my first sentence here because I think this was the first sentence that came to my mind. Mm-hmm. What does that make me? Mm. And it doesn't feel like a full sentence for some reason, but it's a perfectly fine, natural sentence
0: 맞아요.
1: That many speakers use.
0: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Yeah. 네. What does that make me? So that could make me bad, selfish, I guess just incompetent.
1: Yeah.
0: I don't know.
1: It's probably the closest to the Korean sentence, the 무모한 문장.
0: 어, right? 그럼 난 뭐가 돼? What does that make me? 어, 너무 좋아요. 아, 완벽합니다. 이게 참 사실 우리말에도 가까우면서 영어로도 자연스럽고. 예, 좋습니다. 자, 5993님. You've really put me in a tough spot.
1: Ah, okay. Maybe if you're in competition with Cindy, the dog, mm-hmm. you're in sort of a tough spot. Maybe you're an EMT worker who, you know, is worried about your job being replaced. Mm. Think of it, when you use this expression, think of it, you know, who do you like better, your mom or your dad?
0: Yeah.
1: You're in a tough spot.
0: Exactly.
1: Right? There's a dilemma here. So I don't know if it's exactly the right context here, but it's a perfect sentence here.
0: 그렇죠. 좀 약간 진퇴양난의 그런 난감한 상황이 됐을 때 You've really put me in a tough spot. 이렇게 결정을 해도 저렇게 결정을 해도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홍승태님은요. You made me embarrassed.
1: Ah, okay. So yeah, sure, you could be embarrassed by Cindy. Just one thing grammatically with this sentence I'd say is You embarrassed me is probably more natural. Or you would have to say, you made me feel embarrassed, maybe.
0: 그래요. Yeah. 그래서 그냥 embarrassed를 동사로 쓰기보다는 그렇죠. You made me embarrassed. 이렇게 쓰기보다는 you embarrassed me or you made me feel embarrassed. Yeah.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방향숙님은 you make me small.
1: Ah, this is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